평행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생기는 요 각각의 선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 선분 사이 길이의 비, A 대비 C 대지 요거는 같다. 그게 요렇게 예쁘게 사다리처럼 생겨도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려서 크로스 하더라도 A 대비 C 대지 같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세 개의 평행선이 아니라 평행선이 네개 이상 있어도 여전히 성질이 성립하더라. 만약에 평행선이 네 개예요. 그러면은 선분이 세개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세 개들의 비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필요한 순간?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럼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L, M, N이 평행할 때 AB 대 BC가 DE 대 EF랑 실제로 같냐? 그거를 설명한 과정이 밑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냥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보조선을 하나 그어줘요. 점 A를 지나고 직선 Q, 요게 직선 Q예요. Q에 평행한 직선이 두 직선 M, N과 만나는 점을 G와 H라고 한대요. 자, 요 하늘색 선이 만나는 거 G, H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실 요거예요. 요 AB, BC, B가요. AG, GH, B랑 같고, 그다음 여기가 평행사 변형이라서 요렇게도 같더라. 즉, AB 대 BC는 DE 대 EF다. 요거를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그냥 막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아요! 막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올바름을 보이자는 거죠. 그 삼각형 ACH를 봤더니, 이 AB와 BC의 B는요, AH와 GHB와 GH의 B와 같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평행선이니까 이렇게 BG와 CH가 평행하니까 BG를 중심으로 이렇게 짧은 거긴거 짧은 거긴거요 B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다음에 사각형 AGED 요 사각형과 GHFE 요 사각형은요 중요한 성질을 가지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이에요. 평행 사변형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성질?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AG와 DE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GH와 EF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AB 대 BC는 AG 대 GH인데요. AG 대신에 DE를 GH 대신에 EF를 써준다면 AB 대 BC가 D 대 EF더라. 이거 증명 왜 했어요? 우리 이제 맘 놓고 쓰려고요. 이제 그냥 평행선만 딱딱딱 나왔다 하면은 이거 왼쪽 두 개, B는요. 오른쪽 두 개, B랑 같아요. 왜? 아, 이거 증명했어요. 할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자, 실제로 확인을 해보자면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원래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은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에 같은 그림을 그려요. 긴 거가 15, 짧은 게 9다. 그러면은 이 15대 9라는 비, 약분하면 5대 3이라는 이 비는요, 어디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성립을 하더라. x 대 6에서도 5대 3으로 성립을 한다 이거죠.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써도 되고, 뭐 조금 더 간편하게 3에서 6 되려면 곱하기 2네. 그럼 5에서 x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네. x의 값은 10. 요렇게 보자 이겁니다. 어쨌든 긴거 짧은 걸로 봤다. 오케이, 긴거 짧은 거로 보자.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자, 4번. 이번에는 좀 엇갈렸죠? 엇갈렸는데, x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짧은 것, 요거 잘린 것끼리 보니까 3대 6이죠. 그럼 이 3대 6이라는 약분하면 1대 2라는 이 B는 어디랑 정확하게 일치하냐? 오른쪽으로 있는 4대 X와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1대 2는 4대 X. 따라서 똑같이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어쨌든 빠르게 구해주면 X는 몇이다.
8이다. 요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X는 8. 야, 이거 이렇게 좀 헷갈려 보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 이번에는 LM은 평행한 거 3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직선 3개가 나오죠. 이거 하나씩 다 직접 구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그 모든 소스는 어디서 얻냐 하고 보니까 왼쪽에 보이는 8대 12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요 직선들 사이 이 선분의 길이의 비도 결국에는 8대 12가 나올 거다. 약분을 해봤더니 다 2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2대 3이었다면 이 10과 X가 가지고 있는 B도, 10과 X가 가지고 있는 B도 2대 3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12와 Y가 가지고 있는 B도 2대 3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른쪽에 식을 써주면요. 결국 10대 X도 2대 3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12대 Y도 2대 3이 나와야 되더라. 빨리 계산해주면, 5배네? 여기도 5배가 돼야 되겠다. X의 값은 15.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엔 6배네? 그럼 여기도 6배가 되어야겠다. Y의 값은 3, 6, 18. 15와 18. 이렇게 잡아주면은 2대 3, 2대 3, 2대 3. 아주 아름다운 비례 만족하겠다 이거죠. 자, 8번. 이번에는 뭔가, 이거 어떻게 풀죠? X의 값을 찾아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평행선, 요렇게 쭉 보지만, 이럴 때는 좀 멀리서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3과 6을 봤더니, 2를 중심으로 엇갈려서,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닮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3대 6이라는 소리는 두 삼각형의 닮음 비가 1대 2라는 소리고, 결국에 BE와 ED의 비도 1대 2, 또 BA와 BEC의, EA와 EC의 길이의 비도 1대 2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1대 2, 1대 2 나오고 났더니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정작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 삼각형이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결국 평행이라서 이 EF의 길이는 AB 길이의 길이와 B를 이루는데 그 B가 몇대 몇이냐? 2대 1이 아니라 2대 3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머리를 딱 돌려주시면 2대 3. 다시 이야기하면 X 대 3은 2대 3이다. 따라서, 여기 뭐 3, 3 같으니까 X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요거 1대 2, 1대 2.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이렇게 같이 뭔가 섞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체크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10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문제들은요. 이 단원에서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 BH의 길이. 사실 BH의 길이를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A, B, H, D 요 사각형은 누가 봐도 평행사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6이라면 BH의 길이는 당연히 6cm가 되겠죠. 오케이. 요건 알겠다. 근데 우리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6cm라고 나면은 여기가 이 CH의 길이가 9cm에서 6cm를 제외하고 남은 거니까 3cm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3cm인 것도 구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도 구할 수 있냐면, GF도 구할 수 있어요. GF도. 엥? 이거 GF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고 보니까, 이 GF는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하고 보니까, 4대 6. 4대 6? 2대 3? 여기 2대 3? 그러면은, DG, GH도 2대 3? DF, FC도 2대 3?
2대 3? DF? DC는 2대 5. 뭐야? 작은 것대긴 거가 2대 5면 GF 대 3cm도 2대 5가 된다라는 거죠. 아,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향이고 외향이고 패가지고 결국 GF의 길이도 5분의 6cm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것까지도 볼수 있는 게이 사다리꼴 문제의 핵심이에요. 비슷하게 또 가볼게요. 13번. 2번은 우리가 방금 갔던 과정에 의해서 이 G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저거, 요 전문지에서 GF 어떻게 구했지? 아, 먼저 사다리꼴이, 아니, 평행사 변형이니까 BH 구하고 CH 구한 다음에 B를 통해서 GF 구했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G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4네요. 그러면은 CH도 4. 평행사 변형이다. 이를 이용해서 4cm 찾아주고. 그럼 우리는 BH의 길이가 몇 cm다? 6cm인 거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포인트. 빨리빨리 나와주면. 그렇죠. 여기 DF와 FC의 비가 3대 6. 즉, 1대 2인 걸 빨리 활용을 하자 이거죠. 여기가 1대 2라면 AGGH도 1대 2. AEEB도 1대 2다. 즉,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EG와 BH의 관계를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EG와 BH의 길이 6cm는요, 몇대 몇일까요? 하고 봤을 때 1대 2죠.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우리 이거 2를 중심으로 1대 2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 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비가 필요한 거니까 1대 3이 필요하다. 1대 3. 따라서 3일 때 6cm, 이 G의 길이는 결국엔 2cm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2cm네? 그럼 GF가 평행사 변형 4cm일 테니까 4, 2, 아, EF의 길이 6cm구나. 이렇게 사다리꼴에서 요 중간 평행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4번. 그래서 이번에는 뭐 평행사 변형 맞는 게 아니라 대각선을 이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EF의 길이, EG와 GF의 길이를 각각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이것도 뭐다? 결국엔 핵심은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AE 대 EB의 B인 4대 8, 1대 2를 나머지 변들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걸 주장하면 뭐가 좋은데? 하고 보니까 우리는 이 X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EBG와 삼각형 ABD가 닮았다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닮은 비는 몇 대면? 2대 3. 그렇죠. 따라서 닮은 비 2대 3인데 그게 바로 X와 AD 3cm의 비니까 오케이. X의 값은 일단 2다. X의 값은 2다. 먼저 봐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에 대해서도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는 1대 2가 아니라 1대 3이 된다. 따라서 1대 3이 뭐랑 y랑 6의 비가 돼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y의 값은 2. 즉 x도 2, y도 2. 요렇게 잘렸을 때는 EF의 길이 전체는 몇 cm? 4cm.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15번도 이어서 보자면, 1대 2네. 우리 EF를 직접 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EG과 GF로 나눠서 구하자. 뭘 통해서? 1대 2를 통해서. 그럼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의 비는 2대 3이니까 2대 3이
여기 X, 여기 Y라고

0: 하면요. x 대 11이래요. 그럼 3x가 22니까, 오케이. x의 값은 3분의 20이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3분의 22. 빠르지만 계속 똑같은 거 해왔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이번에는 1대 3을 활용해야 되니까 1대 3이 y 대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3y가 8이니까 y의 값은 몇이다? 3분의 8이다.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3분의 22와 3분의 8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이 f의 길이는 3분의 30, 10c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15번까지 해결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반복 체크 봅시다. 아유, 방금 했던 거 너무 쉬운 거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는 엇갈려도 상관없이 세 평행선에서 10대 2, 즉, 5대 1을 만족하는 거니까 15대 x 또한 5대 1을 만족해야 된다. 15대 x가 5대 1이 나와야 돼요. x의 값은 1번 3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뭐야. 이거 직선이 하나 더 늘었지만, 괜찮죠? 할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빠르게 복잡해 보이지만 4대 6만 찾아주면 되니까. 4대 6이네요? 그러면은 2대 3이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결국 2대 3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2대 3이 2대 x다. 그럼 x의 값은 3이고요. 자, 2대 3이 6대 y다. 6대 y다. 관계를 생각해 주면 y의 값은 9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3, y가 9 더하면 정답은 2번 12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뭐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봤던 사다리꼴 문제 있죠. 그 사다리꼴 문제 유심히 잘 다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더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요. 아,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왔다면 더 잘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18번째 시간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와,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진짜 응원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오늘은 유닛 5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닛 5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ility에 관련된 것도 배웠고, 도시 생활, 시골 생활, 도시

시골 이런 것들도 배웠거든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단어이자 위 타이틀과 같이 맞물리는데요. Agriculture라는 단어가 농업이란 뜻이죠. 농업, 다시 말하면 farming. 이게 지금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agriculture라는 단어입니다. 얘가 농업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farming이 유이어로 보여집니다. cultivate가 여러분들 경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ultivation이라고 하면 경작. 우리가 경작한다는 건 농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agriculture, 그다음 farming, 그리고 cultivation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에 al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명사 형태도 al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용사 형태도 당연히 industrial처럼 al을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gricultural라고 하면 농업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예문 볼까요? People who work in.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뭐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must adapt. adapt라는 단어는 적응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적응해야 돼요? to changing weather. 변하는 날씨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adapt라는 단어는 적응하다. 그리고 adopt라는 단어, adopt는 그렇지. 얘는 채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중간 모음이 O냐 아니면 A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자, countryside라는 표현이고요. country가 우리가 전 시간에도 urban이 있고 suburb가 있었죠. urban의 sub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교외.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 지역이었잖아요. countryside도 바로 볼까요? 도시의 도시는 아니죠. 얘가 이제 country라는 단어도 시골이라는 뜻인데 시골의 지역, 시골 쪽에 있는 옆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시골이나 지방이라는 의미가 돼서 rural area.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rural 시골에라는 표현을 이용합니다. rural area도 역시 시골 지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골이나 지방. 자, city 도시라는 의미가 반대말이 되겠고요. live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살다라는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한 표현이 우리 지금 예문에 들어가 있어요. If you live in the countryside, 여러분들이 시골에 산다면, you can eat more natural food. 여러분들은 좀더더 자연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은 음식, 바로바로 신선한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ive in the countryside. countryside라는 표현, 시골이나 지방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13번째, farmland. farmland. farm과 land가 합쳐진 말이 되겠죠. farm이 농장이라는 뜻이니까 바로 농사라는 의미도 있죠. 그죠? 농장이나 농사. 그럼 농사를 짓는 땅이니까 농지나 농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armland preservation. p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보존,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preserve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얘는 농지 보호, 농토 보호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합성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heavy rainfall. 아주 비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폭우가 되겠죠? 폭우가 cause, 약했습니다. The farmland, 농토가, 농지가 어떻게 되게? To flood 하게요. caus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거든요. flood가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인 겁니다. 범람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농지가 범람하게끔, 농지가 범람하게끔, 농지가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거니까 여기서 침수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죠? 예, 농지가 침수가 되고, 물이 너무 가득 차는 게 침수가 되겠죠? 그리고 and destroy all the crops.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작물들, 농작물들이 다 파괴가 되겠죠. 그죠? 못 쓰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armland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는 fence라는 단어입니다. 자, 농토가 있거나 농지가 있으면 이게 어느 사람의 것인지를 이렇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겠죠? 그래서 fence라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건 경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니까 맥락에 따라서는 barrier라는, 얘는 장애물 혹은 여기서 이제 경계의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fence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 sit on the fence라고 하면 fence 위에 앉아 있대요. 자, 펜스에 앉아 있다는 건 뭐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떤 가운데 사이를 앉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재밌는 표현이다. 그죠? 자, a fence around the farmland. 농지 주변의 울타리는요, keeps the cow safe.
어떻게 해요? 소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소들이 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다른 동물들이 얘네들을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막아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Fenc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표현 Sit on the fence라는 표현도 한번 눈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자, barn이란 단어고요. 헛간이란 뜻입니다. 네, 헛간이란 단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업을 하는 그 지역에 가시면 볼수 있는 곳이죠. 그죠? The farmer, 농부는요, repair the damaged barn. 손상된 무엇을 헛간을 repair라는 동사가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수리했습니다. After the storm last week. 지난주에 폭풍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barn이라는 단어, 헛간이라는 단어, 다음 단어, 여섯 번째 단어 갑니다. orchard, orchard라는 단어고요. 과수원이에요. 과일을 이렇게 재배하는 과수원을 orchard라고 이야기합니다. Children pick fresh apples. 아이들은요, 신선한 사과를 picked 했습니다. 픽에 여러분들 뭐 줍다라고 할땐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태우다라는 표현도 픽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얘가 픽이라는 표현이 어떤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아이들이 신선한 사과를 땄습니다. 어디에서요? From the orchard on a sunny afternoon. 언제? 햇빛이 비추는 오후, 즉 화창한 오후에 어디에서? 과수원에서 신선한 사과를 땄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기분 좋은 장면이 될것 같아요. Orchard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일곱 번째 단어. Vineyard. Vineyard. 여러분들 요 V-I-N-E. Vine이라고 원래는 읽습니다. 근데 얘가 yard랑 같이 결합하면 Vineyard가 아니라 Vineyard라고 발음이 되고요. 포도밭,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기르는 곳이 되겠죠. 그죠? 자, workers. 일꾼들은요. harvested. harvest가 여러분들 수확하다라는 뜻이죠. 뭘 수확했어요? Juicy grapes. 아주 즙이 많은, 과즙이 많은 포도를 수확했어요. 어디에서? In the vineyard during early fall. fall이 가을이니까, 이른 가을. 아주 가을 초기에, 이른 초가을에 vineyard, 포도밭에서 아주 과즙이 많은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vineyard라는 단어,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과수원과 같은 포도원, 포도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덟 번째 단어, scarecrow, scarecrow라는 표현이고요. scar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겁을 주는, 누구를 겁을 줘? crow라는 표현이 까마귀라는 뜻입니다. 즉,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서양이 좀 까마귀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들을 겁주는 애예요. 왜 겁을 주지? 얘네들이 와서 농작물을 막다 파괴하고 그리고 막 따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작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겁을 줘서 에이, 사람처럼 서 있는 scarecrow가 되겠습니다. 허수아비라는 뜻이 되겠죠. Set up a scarecrow, 허수아비를 세우다라는 뜻이 되겠고, 예문 보시면 a scarecrow in the field. 자, 들판에 있는 한 허수아비가 frightened. 자, frighten 이란 단어가 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겁줬어요? 겁줘서 쫓아냈습니까? The crows. 까마귀들을 겁줘서 쫓아버립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Scarecrow. 얘도 합성어처럼 이렇게 같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의 의미,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단어다. 허수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홉 번째 단어. livestock. livestock. 얘도 live와 stock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stock은 원래 우리가 재고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축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비축물이래요. 우리 인간한테 이렇게 뭐 살아있지 않은 생명이 없는 그런 비축물들은 곡식, 작물, 이런 것들이 되겠고, 살아있는 애들은 뭐가 될까요? 살아서 막 움직여. 그치, 가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일종의 뭐 가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많은 노동도 제공했지만 먹거리도 제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비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Farm animal이라는 단어도 역시 가축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The market sell. 시장은 팝니다. 시장에서 뭘 팔아요? Livestock. 뭘 팔아? 가축을 판대요. 이를테면 such as는 like,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 되겠죠. 소, 돼지, 그리고 양과 같은 이런 가축을 팝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열 번째 단어예요. domestic, domestic 이란 단어인데요. 일단 얘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domesticate라는 동사가 길들이다, 사육하다라는 동사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들이는 동물이 바로 뭐예요?
그치, 갖추게 되죠. 야생 동물이 아니라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domesticated animal이라고 하면 얘는 가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domestic animal이라고 하면은요. domestic이라는 형용사가 가축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길들여진 동물은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동물이니까 가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domestic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세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내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한 국가에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사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인 가정의라는 의미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domesticate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길들여진 사육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가져서 domestic이라는 의미가 길들여진 사육되는 wild이라는 야생의 의미와 반대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국내라는 의미 국외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내의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international, 국제적인이라는 단어와 반의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이 사회를 이루는 단위인 가정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amily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는 domestic animal,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livestock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가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단어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한 번째 단어 갑니다. breed. breed라는 단어예요. breed는 아까 우리가 domestic이라는 단어가 길들여진이라는 의미로 봤잖아요. breed는 기르고 사육을 하는 겁니다. 기르다 사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가 동사로 또 새끼를 낳다 동물한테 쓰이게 되면 새끼를 낳다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쓰이게 되면 품종이라는 의미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에 있어서 품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품종을 가리킬 때도 breed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breeder, 이하를 붙이면 사육을 하는 사람, 동사에다가 이하를 보통 붙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육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육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farmer, 농부는요, has been breeding, 기르고 있고 사육해 왔어요. 자, 누구를? A special type of pig, 특별한 종. 돼지의 특별한 한 종류를 사육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breed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육하다. 그리고 얘는 낳다.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품종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단어, cultivate. cultivate. 아까 선생님이 살짝 말했던 cultivation이라는 단어 이야기하면서, cultivate가 얘가 경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라고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얘가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 재배한다라는 건 농작물을 재배하겠죠. 그죠? 그래서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의미. 자, 그래서 grow crops. 얘가 작물을 재배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cultivate과 좀 풀어서 설명한 두 개의 단어로 풀어온 표현이 바로 grow crops가 되겠습니다. cultivation이라는 명사 형태 참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cultivate라는 동사도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명사가 좀더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문에서 많이 봤을 때는. 자, 동사가 지금 쓰인 예문을 한번 보시면 the government, 정부가요, encouraged. encourage라는 동사는 뭐 장려하다, 혹은 용기를 주다, 혹은 고무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역시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정부는 농부들이 뭐할수 있도록 재배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뭐를요? A new land to increase food production. 음식의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땅을 경작하도록 농부를 격려했습니다. 농부들에게 장려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cultivate이라는 동사, 얘가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 sow라는 단어입니다. 동그랗잖아요, 여기가. 그지? 몸이. 얘가 씨앗, 동그랗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씨앗.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은 이게 동그란 모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sow, sow는 바로 씨를 뿌리다. 혹은 씨를 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 모음이 선생님이 왜 모음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SAW는 seesaw scene에서 C의 과거 형태로 쓰이잖아요. 또 SEW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모음에 따라서 의미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여러 번만 할때 이렇게 신경 써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W 동그란 건 아, 왠지 그 씨앗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 심다 이렇게 외워야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외우고 있는 거 보면 잘 기억에 남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plant, 식물이 아니라 이 plant는 심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심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plant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ow seeds, 씨를 뿌리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Reap, 거두어라. When you sow, 네가 뿌린 대로 거두어라. 이게 뭘까요? 야, 뿌린 대로 거둬. 네가 한 만큼 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쌤이랑 열심히 단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뒤에 분명히 여러분들 뿌린대로 거두실 겁니다. 많은 것들을 수확하실 거예요. 기분 좋은 생각, 그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Farmer sow seeds. 그치, sow seeds. 그대로 한번 적용한 부분 하이라이트로 표시해봤어요. 농부들은요, 씨를 뿌립니다. When spring comes, 봄이 오면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가을에는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 자, 그 다음에 14번째, pile. pile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왜, 파일을 만들어서 컴퓨터 파일, 그때 파일은 F예요, 여러분. 얘는 P입니다. 파일은 뭐냐? 더미라는 뜻이요. 착착착착 쌓아놓은 더미라는 의미가 됩니다. 쌓아놓은 것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되고요. 얘는 쌓다, 포개다. 기본적으로 쌓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표현인 heap, stack. heap이라는 것도 쌓다,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stack이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 pile up라는 표현이요. 한 무더기, 한 더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pile of scorn, a pile of corn. 콘이 옥수수니까 옥수수 더미라고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y가 바로 여러분들 건초입니다. 말린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서 말린 그런 초들 있죠. 그래서 풀들. 그런 걸 바로 건초라고 부르는데 a pile of hay라고 하면 건초 더미. a pile of corn이라고 하면 옥수수 더미라고 해석이 되겠죠? After the harvest, 수확 후에 the farmer created. 농부가 만들었습니다. a pile of corn. 옥수수 더미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자, ripe이라고 읽히고요. 얘는 익은, 아주 잘 익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은 숙성한 시기가 무르익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말은요, 언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unripe라고 하면 익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르익은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건, 얘가 완전히 다 실력이 완전히 무르익었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실력이 무르익었다는 건 뭐야? 이제 완전 준비가 됐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ready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ripen, n을 붙이게 되면 익히다, 익다, 숙성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the ripe apples라고 하면 잘 익은 사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익은 사과가요, will be packed. 우리 전 시간에도 이 pack이라는 동사. 그치, 얘는 따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잘 익은 사과가 따집니다. 수확이 돼요. From the orchard trees, orchard라는 단어, 과수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의 나무에서 잘 익은 사과들이 수확이 될 거예요. 따질 거예요. 라는 뜻이니까 수확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석을 해놓은 거겠죠. ripe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16번째 단어 갑니다. rotten이라는 단어예요. rot이 일단 여러분들이 rot이 썩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otten, t를 하나 더 붙이고 en을 붙여서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접미사가 en입니다. 앞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접두사로도. mak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미사의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얘는 썩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썩은, 부패한. 즉, 썩게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pp 형태로 쓰였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rotten이라고 해서요. 자, bad나 아니면 steal. 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 선생님이 이걸 뺄까 하다가 얘가 뒤에 그 daily practice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놔뒀는데요. rotten, 그리고 bad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두시고, steal이라는 표현은 그냥 한번 사이드로 더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말은 fresh, 신선한이란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 rotten, fresh, bad, steal 같이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grind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이렇게 갈다, 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맷돌로 이렇게 뭔가를 갈거나, 요즘에는 이제 그라인더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라인더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실제로. 그죠? 그라인더는 가는 기구, 빻는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후추 그라인더, 소금 그라인더. 이렇게 얘기할 때 소금이나 아니면 후추를 이렇게 빻는 그런 기구. 전기 기구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자, 갈다 빠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Grind one's teeth라고 하면 이빨을 여러분들 치아를 이렇게 막 맷돌로 갈듯이 이빨들끼리 간대요. 이건 뭐겠어? 이를 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grind one's teeth라는 표현도 재밌으니까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ush라는 동사가 비슷한 의미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18번째 단어, starve. 요 단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굶주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선생님이 어떻게 배웠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선생님 왜 별이 떠오르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star라는 동사를 외우면서 내가 이 동사를 외우면서 star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만 할 때. 달이나 별을 보면서, 아, 배고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굶주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starve라는 동사, 굶주리다. 명사 형태는 starvation, 기근이나 기아라는 뜻이고요. starving이라고 하면 굳어진 분사의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배고픈, 몹시 허기진이라는 뜻이에요. 자, starve to death라고 하면 굶어서 죽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starve for라고 하면 무언가를 몹시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Without enough food, 충분한 식량이 없다면, many families, 충분한 식량이 없어서가 되겠죠. 그죠? 충분한 식량이 없다면, 많은 가족들이, may starve, 아마도 굶주리게 될 겁니다. During harsh winters. harsh라는 단어는, 발음 자체도 harsh, 왠지 이렇지 않아요? 혹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독하고 험한 그런 겨울 동안에 아마도 굶주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19번째. irrigation. 이 명사는 irrigate라는 동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irrigate는 물을 대다, 관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관계한다라는 말 자체가 물을 대다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물이야, 물. 그죠? 그러니까 물을 대다라는 동사, irrigate. 그거의 명사 형태가 irrigatio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irrigation system이라면 관계 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계 시스템이니까 관계 시스템 시설이라기보다는 관계 시스템으로 볼게요. 관계 물을 끌어들임. Thanks to the new irrigation system, 새로운 관계 시스템 덕분에 farmers don't worry about water. 농부들은요 더 이상 이제 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anks to라는 표현이 누구누구 덕분에라는 뜻이죠.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뜻을 thanks to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rigation 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올까 싶죠. 근데 여러분들, 농사나 농작물, 그리고 특히 농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irrigation system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을 대는 체계, 물을 대는 시스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ertile. fertile이라고 읽고요. fertile은 비옥한, 기름진. 비옥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옥한, 기름진. 땅이 기름지다라는 건 굉장히 어때요? 뭘 심어도 잘 나는 그런 땅, 영양가가 많은 땅이죠. 비옥한, 그리고 기름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fertil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fruitful이라고 하면 얘는 결실을 잘 맺는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옥한이라는 의미와 유의어로 보여줄 수 있고, 반대는 infertile이라고 해서 i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게 됩니다. 토지가 비옥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fertilizer. 비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죠. 그죠? 뭐, 물론, 화학적인 비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정말, 뭐, 유기농 비료, 유기농 사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자, fertilizer라고 하면은 비료라는 뜻인데, fertilize라는 동사가 토지에 비료를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올 수 있을 법하니까 정리를 해둔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region, 이 지역은요, is famous for, 유명합니다. 뭐로요? It's fertile land, 아주 비옥한 땅으로요. fertile land 같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그죠? 비옥한 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rich harvest. 땅이 비옥하니까 뭘 심어도 굉장히 풍성한 수확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rich harvest. 풍부한 수확물로 유명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fertile이란 단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한번 꼭 챙겨두시면 좋을 법한 단어입니다. 자, 21번째 갑니다. pesticide. pesticide란 단어고요. pass라는 단어와 side라는 표현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 pass는 밑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충이라는 뜻이고요. side는요, 여러분,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pass 대신에 herb를 넣잖아요. herbicide라고 해서 herb. herb. 다 지워볼까요? 우리가 허브 있잖아, 허브. herb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이 herb는 풀입니다, 풀. 그래서 herbicide라고 하면 얘는 풀을 죽이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얘는 뭐냐면, 제초제죠. 얘는 살충제고.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것과 그리고 풀을 없애는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가 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농약, 살충제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using pesticides.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 즉,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요, can be both A and B, AB 둘 다가 될 것입니다. beneficial and harmful to crops. 농작물에 이롭기도 하고 해로울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쵸? 뭐, 이런 뭐, 이렇게 해충들이 안올수 있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어때요?
농작물한테 농약은 역시나 얘네들도 해로운 물질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한테도 해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 21번째, dairy. 여러분들 다이어리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분 못하시는 친구들 선생님 많이 봤어요. Diary는 일기라는 뜻이고, 얘는 dairy. 요 모음의 순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dairy는 무슨 뜻일까? 얘는 낙농의라는 뜻이에요. 낙농의라는 의미가 뭘까? 그치, 유제품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제품의. 소에서 나오는 그런 예,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제품이죠. 유제품이라는 명사도 되고 유제품의 혹은 낙농의, 낙농업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Dairy products,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Dairy products, 유제품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non-dairy라고 하면 유제품이 아닌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반대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She works at, 그녀는 어디서 일해요? A dairy factory, 이런 유제품을 만드는 공장, 유제품 공장에서 일합니다. That. 근데 유제품 공장은요, makes cheese and butter. 유제품이니까 치즈와 버터를 만드는 유제품 공장에서 일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dairy products, dairy factory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익숙한 표현으로 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표시해 드렸어요. 자, 그다음 23번째 grain이라는 단어입니다. 얘는 곡물 중에서도 곡물의 나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a grain of 라고 하면 한 알의 아주 작은 양의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주 조금이라는 티끌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곡물이라는 뜻과 곡물의 나달이라는 의미가 돼요. Birds often eat grain. 새들은 자주 먹습니다. 뭘 먹어요? 나달을 먹어요. 남겨진 곡물을 먹습니다. 남겨진 곡물. Left on. 어디에 남겨진? On the ground after the harvest. 수확한 이후에 땅에 이제 많이 곡물들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곡물들의 나날을 자주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 네, 24번째 단어 갑니다. meal. meal이란 단어고요. 이 meal은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조하는 곳이 아니라 방앗간이나 제분소라는 의미가 되겠고 밑에 보시면 watermill, windmill 이걸 보면 조금 느낌이 올것 같아요. watermill, 물로 움직이는 애래요. 물로 움직여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쓰는 방앗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레방아라는 의미가 되겠고 windmill이라고 하면 바람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풍차, 바람개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Mill의 의미가 공장이라는 의미도 실제로 갖고 있어서 factory라는 단어와 유의어로 보여줄 수 있어요. The corn was, 옥수수는요, was taken to, 어디로 옮겨졌어요? To the mill for processing. Process가 가공하다라는 뜻,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위해서, 가공을 위해서 어디로? 방앗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Watermill, 그다음 windmill. 그리고 meal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앗간, 제분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자, 그다음 barley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곡식, 작물 중에서 보리에 해당이 됩니다. barley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 단어는 아마도 뭐 rice 쌀이라든가 wheat 밀가루, 그죠? 밀가루를 만드는 밀이라는 단어. 이두 단어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barley라는 단어는 아마도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 wheat, 방금 전에 했던 단어죠? 밀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wheat, 밀은요, is used, 사용이 됩니다. to make bread and many other food. 많은 빵, 그리고 많은 다른 식품,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밀가루 없는 우리의 식단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쌀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많은 주식이긴 했지만,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밀도 아주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식량원이 되는데요. What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째 단어, ingredient라는 단어고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즉, 성분이에요, 성분. 특히나 이제 음식을 할때 쓰는 식재료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 식재료,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안에 어떤 이렇게, 가공 처리된 이런 뭐 이를테면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혹은 과자 봉지를 봤을 때그 안에 뭐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성분 표시 이 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뭘알수 있어요? 그렇지, ingredient. 그 안에 재료, 식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걸 쓸수 있죠. ingredient라는 단어, 재료, 식재료나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구성 요소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 경우에는 part, element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겠죠. 자, main ingredient라고 하면 주된 성분, 주재료를 이야기합니다. Try to buy.

Merchandiser. 자, 이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사람? 이걸 판매하는 사람. 그죠? 물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Merchandise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easonal Merchandise라고 하면 계절 상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ll merchandise, 모든 상품은요, should be carefully checked. 아주 면밀하게, 주의 깊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Before displaying it in the store. 상점에 그것이 displaying. display가 전시하다라는 뜻이니까 상품이 상점에 전시되기 전에 아주 면밀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불량품이 있다거나 이러면 어때요? 샘플 자체가 불량품이니까 사람들이 확 흥미가 떨어지겠지. 관심이 확 떨어지겠지. 그치? 상품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9번째 단어 갈게요. necessarily라는 단어고요. 뭐 우리 necessary라는 단어를 먼저 볼까요? 얘는 필요한,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불가피한, 필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necessity라고 하면 필요 혹은 필수품이라는 의미도 돼요. 필요나 필수품이라는 명사, 어떤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ot necessarily라고 하면 여러분 necessarily라는 표현이 반드시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드시 꼭 불가피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nevitably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얘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나는 이때 이게 꼭 필요해. 불가피하게 필요해. 반드시 필요해. 내가 학교 갈 때는 이게 꼭 필요해라는 건갈 때마다 10번 가면 10번 다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부정어랑 전체를 나타내는 이 necessarily라는 표현이 같이 합해지면 not every, not all처럼 부분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뭣뭣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고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 부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부분 부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it does not necessarily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반드시 뭘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Soil is unhealthy. When crops grow slowly. 작물이 천천히 자란다고 해서 자랄 때 그때 토양이 건강하지 않나? 라는 걸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작물이 천천히 자라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토양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든 게다 토양이 건강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건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Not necessarily라는 표현이 부분부정의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crop rotation. 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가 되겠고요. crop은 작물이 되겠고, rotate라는 동사가 얘가 돌리다, 돌려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하다라는 뜻이니까, rotate crops가 작물을 돌려가면서 지는 윤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작이 뭘까? 볼게요. crop rotation이라는 건 a growing different crops. 다양한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다가? In the same field. 같은 밭에다가, 각 매해마다 같은 밭에다가 다른 작물을 돌려가면서 심는 걸 윤작이라고 부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작, 요 의미는 그냥 개념은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실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데일리 프랙티스 오늘도 한번 빠르게 정리하면서 우리의 실력 다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2번, 3번, 4번 문제를 보시면서 맥락상 적절한 단어를 픽하시면 되겠습니다. goods, 상품, 물건, 물품이 되겠죠? are bought and sold. 자, 사고 팔리는 그런 물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merchandise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merchandise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merchandiser라고 하면은 상인이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3번 갑니다. When a land, 땅이 is fertile, 비옥할 때, or infertile, 비옥하지 않을 때, it produces many crops or many plants or crops. 많은 식물과 작물을 만들어내는 건 어떤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되겠죠. 그죠? 비옥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fertile이라는 단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 chemical, 어떤 화학물질일까? Used to kill insects that damaged plants or crops. 식물이나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들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는 화학물질이 바로 뭐다? pesticide가 되겠죠? 그죠? 살충제라는 pesticide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충이 아니라 살충제.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라는 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B 파트 한번 가볼게요. pile, heap. 전부 다 덤.

me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입니다. plant, 심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의 sow, s. 그렇지, ow입니다. 철자 조심하셔야 돼요. necessarily, 반드시, 불가피하게 라는 뜻이고요. inevitably도 비슷하게, 불가피하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말. 자, steal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얘랑 비슷한 말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 rotten, 썩은이라는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돼요. bad나 steal, steal이 좀 어렵지만 문제 나와요라고 이야기했었죠. bad, steal, rotten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fertile, infertile, 반이어가 되겠죠? 비옥한, 비옥하지 않은. countryside, 시골, 지방이라는 의미니까 얘는 city라는 도시랑 대조가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C 파트 영작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볼게요. 그 포도밭은 맛있는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달콤한 포도를 생산한다. 자, 이 중에서 used to make delicious wine. 맛있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라는 의미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요? 그 포도밭은? 그럼 주어를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The, 그렇지. vineyard가 첫 번째 주어, 첫 번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생산하다라는 produces. 뭘 만들어내지? 달콤한 포도라는 의미니까 sweet grapes. 3번, 4번 연결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vineyard produces sweet grapes used to make delicious wine.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vineyard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during summer, 여름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함께, together, 뭐 했어요?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visits라는 표현까지 넣었습니다. 자, 신선한 과일을 따기 위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과수원을 방문한다라는 목적어를 먼저 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과수원? orchard라는 단어니까 첫 번째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하기 위해라는 투부정사 써주시면 to pick. 그리고 어떤 과일? 신선한 과일이니까 fresh fruit.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orchard to pick. fresh fruit togethe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단어 그리고 문제까지 다 완성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오늘 데일리 리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놀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건영입니다. 저는 변함없이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중간 기말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번에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죠. Organize. 자, 이 단어는 조직하다 또는 정리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는 D가 붙은 과거형으로 나와준 거야. 나의 엄마가 정리하셨다. 그 책들을.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와주고요. The shelf. 자, 이 단어는 선반이라는 이름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의미 외에도 책꽂이 또는 책장의 칸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1번의 언을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책장에 칸이 있고요. 그 칸 위에 책들이 접촉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위에 우리 어떤 표면에 접촉해서 위에 있는 걸 얘기할 때 o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1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2번 볼게요. 우리의 커피점이 is open, 문을 연다라는 건데 빈칸에 그렇죠. 바로 from이 정답이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커피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From Monday to Friday, 문을 연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다시 한번 표현 잡아줘야 되고요. 이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죠. 자, 이어지는 문제. 이번에는

그 비행기는 flies, 비행한다. 그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요. 서울 다음에 and가 힌트가 되죠,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between이 정답이었고요. 여러분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비행기는 서울과 파리 사이를 비행한다. 서울과 파리를 오고 가는 그런 비행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빈칸에 between 3번에 5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 자, 이어지는 4번, 5번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A가 질문한 내용이 When did you get your driver's license? 자, 표현 잡아줘야 돼요. Driver's license. 뭔가요? 운전면허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When did you get your driver's license? 너는 언제 너의 운전면허증을 땄니?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 got it. 내가 그걸 땄는데 언제? 8월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August는 8월이라는 의미의 달을 얘기해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달 앞에, 월 앞에 뭐뭐의 의미를 가지는 거 바로 그래요. in이라는 전치사였고 그렇게 되면 4번에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In August, 8월에 됐죠? 4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월 앞에 뭐뭐의 의미를 가지는 거 바로 전치사 in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5번은요. Where's the bank? 은행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죠? 자, 우리 보기 가운데 적절한 거는 그러네요. 3번 뿐이 없다라는 거 확인됐고요. Next가 우리 뭐뭐 옆에라는 의미였죠. 그 은행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 줬고, 어디 있대요? 옷가게 옆에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됐죠? Next가 우리 뭐뭐 옆에의 의미를 가지는 거 다시 한번 5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진 6번입니다. 1번에서 5번 중에 for가 들어가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표현부터 잡아줘야 돼요. 비동사가 나와주고 allowed, 허락되다, 허용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처럼 잡아주고요. 여기는 앞에 they will not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비동사 allowed 뭐라고요? 허락되다, 허용되다. 자, 그들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는 게? 사용하는 것이. 뭐를? 그들의 휴대전화를. 바로 정답은 그렇죠. 5번이었죠. For an hour. 1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for가 하는 데 뒤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 나와주고요. 바로 for가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돼요. join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지지만 뒤에는 어떤 특정한 일, 행사, 기간이 나와준 반면에 for 다음에는 여기처럼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문제통에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7번, 8번. 우리말과 같은 시대도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수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진이 span her childhood.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바로 빈칸에 in이 들어가주고요. 캘리포니아라는 여러 개의 도시가 있는 미국의 주를 얘기하죠. 이렇게 뭐 주라든지 도시라든지 나라 이름 앞에 어디 어디에서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는 바로 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7번에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8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알고 계시나요? complain. 여기까지가 동사 원형이고요. 불평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는 불평했다니까 ed가 붙어준 과거 형태로 나와준 거예요. 자, 그들이 식당 매니저에게 음식에 대해 불평했다. They complained to the restaurant manager.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니까 그렇죠. 뭐뭐에 대해 about이 바로 정답 되겠고요. About the food.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해라는 표현이 완성이 된 겁니다. 8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9번, 10번.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우리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이유가 일단 앞쪽에는 문제가 없죠. 민수가 극장에 갔다. At noon yesterday. 어제 정오에. 그런데 는 정오, 낮 12시를 얘기하죠. 그 앞에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준 전치사 바로 at이에요. 하지만 그가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For the movie.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그가, 아, 영화 동안에, 영화가 상영하는 동안 잠이 들었다. 이게 되겠죠. The movie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뭐 동안 의미로 for가 아닌 during이 사용된다라는 거. during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일, 행사 또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고요. 그때 뭐뭐 동안 의미, 바로 during의 쓰임, 우리 의미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9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 이번에는 1번에 when이 나와주는데요. 이때 when은 언제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 다음 챕터 내용을 통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잔이 10살이었을 때 여기까지 문제 없고요. 그녀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우리 어떤 경험을 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하다의 의미로 have 동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과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have가 아닌 had가 나와준 거. 전혀 문제 없고요. terrible, 끔찍한, 그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잔이 10살이었을 때 그녀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 바로 그렇죠?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because가 나와 주려면 뒤에는 주어 동사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an earthquake, 지진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나와줬죠. 그렇다면, 지진 때문에 이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because가 아닌 because of가 사용돼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원했던 정답 바로 4번 보기가 되겠고, 됐죠? 11번, 12번. 과로의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할 때네 번째로 오는 단어를 골라주는 문제이고요. 일단 11번 같은 경우에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 앞에 and front of. 자, 그러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배열하게 되면 and front of. 다음에 너의 자전거. Your bicycle이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단어니까 하나, 둘, 셋, 넷. 바로 you가 정답되겠고요. 문장의 의미는 뭔가요? 바구니인데 어떤 바구니예요? 너의 자전거 앞에 있는 바구니가 너 거니? 니 거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Is that basket in front of your bicycle yours? 이런 식으로 너의 자전거 앞에 있는 저 바구니, 그 바구니가 너의 것이니? 겠죠? 정답은 3번에 우리 유어가 정답이었고. 자, 12번. 요번에는 이 프린터가 doesn't work. 여러분들, work란 단어가 우리 일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기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그렇죠. 작동하다.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이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This printer doesn't work.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빠진 부품 때문에. 라는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였고요. Missing part. part가 우리 부품이라는 의미 사용 가능하지요? 그 missing은 빠진, 빠져있는.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because of a missing part. 이런 식으로, because가 가장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of 나와주고, 관사가 먼저 붙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missing, 부품, part. 자, 이렇게. 자, because of a missing part.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네 번째로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바로 missin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12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빠진 부품 때문에.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골라줄 문제였고, 일단 1번 보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는 달리고 있다, 뛰고 있다. 그의 개와 함께.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There is a letter. 편지 한 통이 있다. 어디에? In the bottle. 병 안에.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은 자 좋아한대. 뭘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 Sweets. 단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 like는 그렇죠? 좋아하다 아니라 뭐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초콜릿과 같은 단 것을 좋아한다. 전혀 문제없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그녀가 몇몇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After work. 일한 후에 결국 그렇죠. 퇴근 후에 라는 사용 가능하고요. 문제 없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5번 보기가 되겠고요. 어려운 단어가 좀 보이는데, celebrate. 여기까지가 동사 원형이고요. 기념하다, 축하하다. 여기는 D가 붙어준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축하했다. 뭐를? 존의 결혼을. 얼마 동안?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들 결혼식을 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3일 동안이라고 얘기할 때, 뒤에가 3 days.
뭐야? 3일이라는, 그러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준 거죠? 그렇다면 during이 아니라 맞아요. 뭐뭐 동안의 의미로 for가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For 3 days, 3일 동안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일단 1번 보기 잘못된 거 없죠? behind가 뭐뭐 뒤에, 뭐뭐 뒤에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유나가 서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 뒤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층 앞에 어디 어디에 의미를 가져다 준거 우리 바로 언니였고요. 나의 반친구가 산다. 19층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게 어때?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의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s이 사용된 거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 바로 4번이었죠. 일단 yell 이란 단어가 소리치다, 소리지르다 라는 의미예요. 소리치다, 소리지르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소리쳤다. 뭐라고? Let's dive. 다이빙 하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뒤에 the water가 나와주죠. 그러면 우리가 다이빙 하는 거, 물 안으로 다이빙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of가 아니라 뭐뭐 안으로 into가 적절한 전체사가 되는 거예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그 식당이 has its break time. 휴식 시간을 갖는다. 3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 From 3 to 5. From과 to 잘 활용이 됐고요. 14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15번 문제.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일단 1번은 뭐가 빠졌죠, 여러분들? 우리 from이 빠졌죠. for 대신에 from을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 across from이 뭐뭐 맞은편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것이 맞은편에 있는데 뭐 맞은편에? The gas station. gas station 주유소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 주유소 맞은편에 있다. 그다음에 자, 2번. 잘못된 거 없지요? 그 남자가요. climbed up the ladder. 사다리를 올라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비동사 나와주고 scheduled. 예정되어 있다.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세레머니는 뭐예요, 여러분들? 의식. 뭐 식을 얘기하죠? 그 의식이 예정되어 있다. 언제로? 7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의미는 알겠는데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뒤에 날짜가 나와줬기 때문에 in이 아닌 on이 써줘 on이 활용이 돼야 된다. on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됐죠?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답은 바로 그러네요. 4번 보기가 되겠고요. put the table 탁자를 돌아 어디에다가 between the sofa and the TV. 자, 소파와 TV 사이에 그 탁자를 돌아. 이런 식으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와 제리가 avoided, 피했다. 뭐를? The rain, 비를 피했대요. 그런데 from a big tree. 그런데 비를 피하려면 큰 나무 아래에서 피했겠죠. from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언더가 의미상으로 적절하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Under a big tree. 큰 나무 아래서 알렉스와 제리가 비를 피했다. 됐죠? 2번과 우리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16번부터 우리 18번까지는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준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 opposite 이란 단어가 뭐뭐 맞은편에 예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지수가 앉았다. 그의 맞은편에. 빈칸 나와주고 the meal이 보이고요. 두 번째 문장, please turn up your cell phones. 자, turn off가 뭐뭐를 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꺼주세요. 빈칸 나와주고요. the conference. 자, 우리말로 그냥 conference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회의인데요. 보통 대규모로 며칠 동안 열리는 큰 규모의 회의를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회의 동안. 아, 식사 시간 동안, 식사하는 동안,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뭐뭐 동안의 의미로 바로 3번에 during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for도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가지지만, for 다음에는 여러 번 우리가 문장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줍니다. 하지만 여기는 the meal, 식사, 식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 다음에 the conference, 마찬가지요. 회의야. 이거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어떤 행사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뭐 동안의 의미는 for가 아닌 during이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지수는 식사 동안에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회의 동안에 휴대전화를 꺼주세요라는 의미의 문장이 된 거예요. 16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17번째 문제 역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 정답은 그렇죠. 1번에 to가 정답이었죠. Mr. 최. 최 씨가 went on a business trip. 자, 우리 원래 go가 원형이지요. go on a business trip 하게 되면 출장을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디로? 영국으로. 그러니까 to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 영화 축제가 took place. 여러분들, took이 동사 원형이 뭔가요? 당연히 take가 되겠죠. 우리 take place라는 표현이 개최되다, 열리다.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열렸다. 그 영화 축제가 열렸는데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런 식으로 자 우리 from 나와주고요 A to B가 활용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from A to B가 A부터 B까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to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 자 이어진 18번째 문제 요번에는 맞아요 바로 이번에 for가 정답이었죠.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 문장의 for는 뭐예요, 여러분들? 뒤에 an hour, 한 시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 동안의 의미예요.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After school, 방과 후에. 훌륭하네요. 그 다음에 자, Miss Smith. Smith 씨는 종종 쿠키를 좀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 그녀의 손님들을 위해. 이거겠죠, 여러분들? 뭐뭐를 위해 라는 의미로 우리 for가 나와주는 겁니다. 18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19번째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 물고기 두 마리가 어항 밖으로 나왔다. 결국 뭐뭐 밖으로. out of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됩니다. Two fish came out of the fishbowl. 이런 식으로 뭐뭐 밖으로 바로 out of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19번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이어진 20번, 21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disappear. 이 단어 의미가 뭔가요? 사라지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ed가 붙어준 거예요. 달이 사라졌다. The clouds, 구름들인데요. 구름들 뒤로 사라졌겠죠. 그렇죠? 이미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을 통해 충분히 우리 정답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는 with가 들어가 줍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Don't forget, 잊지 마라. To bring a camera, 카메라 가져오는 거를.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with you 하게 되면, 자, 직역하면, 너와 함께 카메라 가져오는 거를 잊지 마. 이런 의미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너의 몸에 카메라를 지니고 와라. 뭐뭐를 몸에 지니고, 챙기고, 이런 식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with you 이게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란 의미는 너가 네 몸에 지니고 카메라 가져오는 거 잊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빈칸에 뭐뭐 뒤에 behind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with가 나와주는 거예요. 20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21번 문제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I wash my hands 나는 나의 손을 씻는다 빈칸 등장하고요. Every meal 모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뭐 전에 그렇죠. before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 주고요. 두 번째 문장 vehicles 자 vehicle이 차량이라는 의미고 여기는 복수 형태로 나와 준 겁니다. 차량은 must not park. 주차하면 안 된다. 빈칸 나와주고 the entrance. entrance가 뭔가요, 여러분들? 입구, 출입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입구 앞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 앞에 in front of. 바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진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일단 자, 1번 같은 경우는 제인이 종이를 잘랐다. 뭘로? 가위로. 가위를 가지고 자른 거예요. 바로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그러네요. with가 들어가 줍니다. 자, 이번은요.
I am excited. 나는 신이

나 있는 거야. 신난 거야. 뭐에 대해 신이 난 건가요? 호주로의 여행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about이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3번도 우리 2번과 마찬가지로 about이 자연스럽지요? I don't know much. 나는 많이 알지 못한다. 뭐에 대해?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 됐죠? 정답은 나왔네요. 1번 정답 되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2번, 3번과 마찬가지로 4번, 5번도 about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야. 4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don't talk about their work. 그들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너그 프로그램을 봤니? 뭐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죠? 너 TV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니? 이런 식으로. 자,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about이 2번부터 5번 보기까지 들어가주고요. 1번만 with가 들어가기 때문에 22번에 우리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 모두 골라주는 문제였는데, 일단 1번. 그녀는 소파 위에 누웠다. 그 얘기는 소파가 있고요. 소파 위에 접촉해서 위에 누운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전치사는 into가 아니라 당연히 on이 나와줘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2번. 나는 겨울에 썰매 타는 것을 좋아한다. 일단은 돼. Riding a sled가 썰매를 타다 라는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자, 우리 겨울에 계절 앞에 뭐뭐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전치사가 바로 in이었죠. 그러니까 in winter. 제대로 표현됐네요. 우리 2번 보기 정답 하나 나와주고. 세라는 동상 근처에서 있다. next는 뭐뭐 옆에니까. 자, 우리 근처라고 얘기하려면 그렇지요. near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statue가 우리 동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해석을 통해 확인이 되네요.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The horse jumped over the fence. 또 하나의 정답이 나와줍니다. 말이 점프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over는요. 물론 우리가 뭐뭐 위로, 뭐뭐 위에라는 의미로 over를 공부했죠. 근데 over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뭐뭐를 넘어, 뭐뭐 넘어 이런 식의 의미를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너머로 점프를 한 거니까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이런 의미가 나와주는 거야. 4번 보기 또 하나 정답 나와주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언덕 위로 걸어가고 있다. 이거니까 down이 아니라 그렇죠. up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up the hill, 언덕 위로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과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24번이에요. 빈칸에서 C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작지어진 것. 자, 적절한 단어로 연결된 건 우리 보기 가운데 뭔가요? 바로 그렇죠. 3번 보기였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 translate, 번역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이 편지를 나를 위해 번역해 줄수 있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줄리아가 rod, 도착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우리 교재는 as을 정답으로 보고요. 그 얘기는 한 작은 말. 어떤 한 지점에 도착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그들이 소음을 들었다. 소리를 들은 거야. Thunder, 천둥이죠. 그러니까 아,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같은 전치사로 like가 사용이 된 겁니다. 됐죠?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적혀진 거. 일단 A 보니까 I'm never bored. 나는 절대 지루하지 않다. 어디서? 집에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at home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for이요. 어떤 일이 어떤 일시에 해당하다로 얘기할 때그 해당하다 의미를 가지는 것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2월 6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주지요. 그러면 그 앞에 뭐뭐 a의 의미로 그렇죠. 날짜 앞에 on이 사용이 되고요. 직역하면 나의 생일이 2월 6일에 해당한다. 결국 나의 생일이 2월 6일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족이 clean the house, 집을 청소했다.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3 hours라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준 거잖아. 그럼 그 앞에 뭐뭐 동안의 의미로 그렇죠? for가 정답이 되겠고요. The referee. 자, referee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다. 왜? Heavy snow. 뭐지요? 폭설이.

0: 폭설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그렇죠. 우리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에 because of가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The brass plate. 빵 접시가 되겠고 오늘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주는데요. 여기 plate setting 이게 뭐냐면 자, 각자 앞에 놓인 식기한 세트.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에 각자 앞에 놓인 식기한 세트. 그 세트의 배치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란 표현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On the left가 왼쪽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빵 접시가 plate setting, 각자 앞에 놓인 식기한 세트의 왼쪽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on이 들어가 주는 거 바로 B와 E가 보이고 있죠. 보기 가운데 3번 보기를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풀게 될 문제들 미리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내용 열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1: Long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눈앞에 새로운 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북 2 실전책을 오늘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핵심 복습 그리고 쪽지 시험이라는 것도 실전책에 있다라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쪽지 시험 10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학교 시험 만점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인 준비가 됐는가? 비장한 마음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교재 북2 실전책은요, 정말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만 추리고 추려서 핵심 그리고 복습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시간이 얼마 없다, 아니면은 교재는 두꺼운데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시험을 보러 가야 하지? 할 때는 북2의 핵심 복습 이 부분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훑어보기도 할 거예요. 자, 우리 출발하기 전에 만점을 굳히는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몇 강에 걸쳐서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도깨비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했을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O입니다. 난 낡은 책을 좋아해.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거든. 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O였습니다. 오늘 강의 끝에는 선생님이 또 어떠한 만점 굳히기 퀴즈를 준비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북2 실전책 교재를 펴시고요. 쪽수는 4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 자세도 한번 바로 앉으시고요. 선생님이랑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자,

배려하는 자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선생님이 예시로 지난 시간에 들어줬던 것은 뭐 뒷사람이 올때 문을 잡아주는 거, 누가 깰까봐 조심조심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배려하는 태도인데 대화할 때 대화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거죠. 나 혼자는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두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배려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만나봤지만 서로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즐겁자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지고 막 싸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려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핵심 그리고 잘 알고 있는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뿅 뚫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적기 전에 여러분이 정답을 먼저 꼭 얘기해 주셔야 해요. 자, 상대의 말을 이것 해서 듣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잘 기억하려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막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 뭐라고 잘못 들었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기운이 빠지고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뭐 들은 거야 하면서 갑자기 대화가 막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선생님, 저는 경청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우리 경청이라는 단어도 강의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경청이라는 것은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까지를 경청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울경, 들을 청이거든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듣는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청해서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경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이것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표정과 이상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빈칸에 대화 상황. 상황이라는 것을 꼭 고려를 해서 그에 어울리는 표정이나 행동을 지어줘야 한다. 만약에 상황이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상 하나도 못 탔다? 근데 와 축하해 뭐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하면 안 되겠죠. 어떡해 너 열심히 했을 텐데 진짜 속상하겠다. 그래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원래 잘했잖아. 이렇게 적절한 표정이나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 이번에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시험에서 만점 받았다? 김은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나봐 했는데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다른 거 보면서 그렇게 대화하면은 나 자랑하고 싶은데 친구가 갑자기 기운이 빠지겠죠. 진짜 김은혜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하더니 너 드디어 100점 받았구나?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표정, 밝은 표정, 뭐 박수 치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다. 상대 이것을 헤아리며 말합니다. 헤아린다 하면 바로 무슨 단어 떠올라야 해요? 마음. 상대의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속상한 마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도 다를 텐데요. 그것을 헤아리면서 말하는 거죠. 너 공부 열심히 안 했지? 선생님 수업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모르지. 이런 말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가요? 자기도 몰라서 속상한 마음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면 도와줘야죠. 그쵸? 근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야, 그러니까 못한 거잖아.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하는 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의 예시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주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정할 때 우리가 막 고민을 해요. 아, 오늘 이 친구랑 무슨 얘기 할까? 그럴 때 떠올리는 건 뭐예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 내가 겪은 거,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떠올리면, 아, 맞아. 나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보고 이거 느꼈는데 그 친구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궁금하네. 나이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이렇다고 느꼈는데 이 친구는 어떨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험을 다양하게 떠올리면 주제를 정하기도 굉장히 쉽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뭐죠? 경험을 떠올릴 때는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나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함정에 여러분 빠지기 쉬워요. 보통은 뭐 긍정적인 내용, 좋은 내용으로 대화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도 모두 대화 주제가 될수 있는 거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화났다? 와, 나 같아도 화냈겠다. 화났겠다 하면은 공감해주면서 대화가 막잘 흘러가겠죠. 그리고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것도 얘기하면 상대가 또 적절하게 잘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알맞은 표정과 행동으로 반응을 해주면 대화가 잘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이제 별표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런 것들 다 경험에 해당되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겪었던 거니까.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 아,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죠. 말할 내용을 이것 합니다. 주제 떠올렸으니까 그냥 바로 말해야 되겠다. 생각한 대로. 아니죠. 뭘 하면 더 좋아요? 내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정리하는 거죠. 정리. 선생님도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 아, 오늘 수업 목표가 이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틀리지 말라고 이런 내용 꼭 말해줘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문제 조심하라고 얘기해줘야지, 정리를 하고 오거든요? 만약에 정리를 하지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면, 아, 여러분 이 문제 알아요? 이 단원에서 이거 배웠는데, 아, 막 중구난방이겠죠, 말이. 그런데 말할 내용을 정리해서 오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명을 쏙쏙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우리가 1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배려하면서 대화해야 되겠죠. 배려하면서 대화합니다. 선생님,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거는 어떤 거였죠? 자, 우리가 뭘 통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 그렇죠? 집중. 집중해서 듣기. 또 알맞은 표정이나 행동. 상황에 맞게요. 그쵸?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대화를 잘 했다면 거기서 끝! 안녕! 이게 아니라, 뭐예요? 대화를 내가 잘 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점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들어가는지, 문제로도 만나본 적 있고요.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데, 점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쭉다 공부를 하고, 진짜 내가 잘 아는 것 맞나?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 되돌아보는 거, 이런 걸 점검한다고 하니까, 대화가 끝난 후에 할 때는 점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다 순서예요. 그쵸? 1번.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경험을 떠올렸으면 주제가 정해졌겠죠?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된 걸로 어떤 내용을 말할까? 정리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순서예요. 순서. 차례대로. 그리고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쵸? 말할 내용 정리했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되겠죠? 3번.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대화 잘했나? 점검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 4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아, 진짜 내가 그 상대방의 처지가 됐다라고 이입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가 뭐였지? 자, 여기 선생님 적어 놓은 거. 집중해서 듣는 거,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정과 행동 지었는지, 그리고 마음 헤아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말할 내용도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정말 이거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들었나? 그래서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마지막에 점검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복습할 내용, 생략된 내용을

것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짐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한번 유추해보고 추리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나오지 않고 생략되었다. 즉, 빠져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그걸 짐작이라고 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읽을 때 등장인물이, 이런 말을 했네? 이런 행동을 했네? 그걸 통해서 뭐 성격을 알 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무엇을 확인해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두 글자로 단서라고 하죠. 단서. 탐정이 어떤 사건 현장을 추리할 때그 장소에 가보고, 발자국이 있군.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어. 이 물건은 원래 누가 사용하던 건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하면서 막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 물건이나 발자국 이런 것들을 단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을 때, 없는 내용을 알아채려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단서를 확인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겪은 거, 경험을 떠올리는 거는 우리 대화 주제를 정할 때도 다양한 경험 떠올려 본다고 했었는데요.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생략된 내용을 또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글자입니다. 그렇죠. 배경 지식. 자, 경험은 뭐예요? 내가 겪은 것. 겪은 것. 그리고 배경 지식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을 떠올리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그 그림 또 생각해야죠. 우민이 있어? 하고 찾았을 때, 쟤 저번에도 왔었는데, 친한가 보다 하는 것은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짐작한 거였죠. 그리고 상황을 고려합니다. 우민이를 찾고 있네. 뭔가 볼 일이 있는가 봐. 하는 것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짐작해 볼수 있다.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략된 내용 짐작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대화 상황에서 하려면 역시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야 되죠. 내가 이 친구랑 얘기할 때,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한 것을 떠올리면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거죠. 아, 나 주말에 등산 갔다 왔는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왜 감기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나도 몸 별로 안 좋을 때, 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등산을 무리해서 갔더니 감기 걸렸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이 친구도 감기에 걸렸구나. 아니면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렇게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어. 그런 배경 지식을 떠올리면 친구에게 너 근데 등산 가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감기 걸렸어?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화의 흐름이 자꾸 끊길 수 있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면. 근데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충분히 떠올린 후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또 다른 말을 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뭘 확인한다고요? 다시 한번 단서를 확인한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니 이 인물은 성격이 이렇군. 이렇게 행동을 한거 보니 지금 굉장히 부끄럽나 보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정이 되었다 생각하고 단서를 확인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단서의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 아, 이 일의 범인이 누구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 사건을 꼭 해결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럴 때 실마리. 아, 풀어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실이 막 엉켜져 있는데 그 실의 가장 첫머리를 실마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야 이제 엉켰던 부분이 술술술술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를 알아냈네? 그러고 나서 뒤에 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짠! 해결되죠.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군! 하는 것들요. 단서의 의미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쪽지 시험 풀기 전에요. 이번 단원 정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 놓은 거라고 했었죠. 우리 북2에 있는 핵심 복습이요.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꼭 배웠어야 했고 강조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대화를 나누어요가 단원명이었어요. 대화를 나누어요. 자, 대화.

대화는 뭐였죠, 여러분? 대화는 나 혼자 할수 없는 거예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했죠? 배려하면서 대화를 했어야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빈 곳에 또는 백지를 놓고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자, 이 방법들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배려를 하면서 대화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일단 집중해서 듣는 거 있었죠. 집중하기. 집중하기. 그리고 선생님이 줄여서 쓸게요. 상황에 맞는 표정. 표정과 그리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아, 너 이런 마음이었구나. 마음 헤아리기. 마음 헤아리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를 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는 게, 태도였다면, 배려하는 건 우리 태도에 속하죠, 태도. 아,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 마땅히 대화할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 나의 경험을 떠올려야죠. 경험. 경험 떠올리기.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하나요? 말할 내용을 정리한다고 했었죠. 이게 순서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화살표를 썼습니다. 정리하기. 그 다음에 배려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 헤아렸나? 내가 정말 집중했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점검하죠. 점검하기. 자, 이건 뭐예요? 1번,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면,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것은 내용.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지 잘 이루어지는 걸까? 내용을 고려한 방법이죠. 그쵸? 잘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략된 내용을 다 나와 있지 않아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이런 방법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요?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죠? 나의 경험도 떠올려 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떠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단서를 확인. 이 단서는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말과 행동. 여러분도 빈칸에 또는 공책에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요라는 1단원에서 배우고자 했던 내용을 총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쪽지 시험 풀러 넘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도 잘 적으셨나요? 잠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선생님이 쓴거 보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쪽지 시험 10문제 풀러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5쪽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요,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1번, 상대 이것을 집중해서 듣는다. 선생님이 아까는 집중의 빈칸을 뚫어놨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의 무엇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렇죠. 말.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2번, 상황에 어울리는 이것이나 행동으로 대화한다. 어울리는? 그렇죠. 표정이나 행동으로 대화한다. 라고 했었죠.

출발점입니다.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자신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며 말한다. 맞아요? 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5번, 2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에는 즐거웠던 일뿐만 아니라 선생님 중요하다고 별표쳤던 그 부분이네요.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본다. 내가 겪은 것들 다양하게 떠올려보면 주제 정하기 좋습니다. 7번,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고려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친구를 축하해줘야 되는 상황인지, 위로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거요.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떠올린다고 했었죠. 내가 겪은 거,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8번.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하며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입니다. 인물의 행동이에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 이건 행동으로 찾은 게 아니라 상황으로 찾은 거죠. 2번.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 이건 뭐예요? 인물의 행동이죠. 이걸 통해서 빨리 만나야 되는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을 풀수 있는 세 글자. 실마리라고 했었죠? 실마리를 말한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생략된 내용을 알맞게 짐작한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외쳤네요. 사람들이 이사 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를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요? 도깨비는 사람들이 내버린 책을 모았다. 도깨비는 책방에 있는 책을 도서관으로 가져갔다. 자, 뭐예요? 1번이죠. 내버린 책을 모아서 책방에 가져온 거고요. 그걸 다시 도서관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열을 충분히 했어요. 학교 시험 만점왕 출발해 봅시다. 교재는 6쪽이에요. 1번과 2번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 주제 정하자라고 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아, 시간도 없는데 하면서 소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나 주말에 등산 갔다 와서 감기 걸렸어 라고 하니까 뭔가 생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문제 볼게요. 이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희가 갔다 온게 아니라 민기가 주말에 등산을 갔다 온 것이었고요. 민기는 감기에 걸려서 등산에 가지 못했다? 아니죠. 등산 다녀와서 감기에 걸렸다고 했고요. 소희는 의논에서 주제를 정하고 싶어 했죠. 우리 의논에서 정하면 안 될까? 소희는 민기가 감기에 걸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민기는 소희가 정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아니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걸로 대화하자. 3번이 정답이네요. 기억처럼 소희가 민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뭐죠? 대화 주제를 의논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소희에게 등산 갔다 온 것을 말했어요. 민기가 감기에 걸린 까닭을 소희가 짐작하지 못했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부탁하는 상황이었고요. 뭘 부탁했었죠?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필통을 두고 와서 연필이랑 지우개 같이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민이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어요. 자, 기억. 부탁이 있어. 왜 부탁이 있을까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아니죠. 필통을 집에 두고 와서. 맞습니다. 연필과 지우개를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집에 두고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숙제를 모두 끝내서 아니고 연필이 더 좋아 보여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대화 똑같은 건데 부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말해봐 라고 했는데, 그럼 말해봐? 수락한 건가? 빌려주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수진이와 승민이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 수진이는 대화에 집중하는 태도를 키워야 될것 같아. 그쵸?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뭐라고? 했잖아요. 맞는 말이죠. 서아, 상대의 말에 끝까지 집중하는 수진이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해. 끝까지 집중했나요? 아니죠. 재성, 승민이는 다른 곳을 쳐다보며

0: 건성으로 말하는 태도를 고쳐야 해. 승민이가 고쳐야 하는 거 아니고 누가 고쳐야 해요? 수진이가 고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 하영이네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상황, 그렇지 않은 상황 두 개가 지금 번갈아서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왕 4번 문제까지 풀이했는데요. 마지막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할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려면 자신의 경험이나 이것을 떠올리면 된다. 여러분, 알맞은 답을 수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역시 북투 실전책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인간은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지구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친숙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중령에 묶인 여러 천체들의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양계에서 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떤 집합이나 모임은 아닐까요? 라고 추측하신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감을 잘 잡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시간 개는 무엇이고 또 지구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개의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우리 이미 앞에서 보았던 1학년 때 배웠던 태양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태계도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도 1학년 때 한번쯤 들어봤던 개념일 것 같은데 생물과 비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집합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와 순환계는 무엇이냐? 2학년 때 우리 이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소화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그리고 위, 소장, 대장을 거쳐 소화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순환계는요. 우리 혈액순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이동할 거고요.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모임을 순환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 그리고 순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지구 역시 지구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임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지구계는요.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라고 하는 생명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도 있네요. 또 물도 마셔야 돼요. 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지구 밖의 공간도 지구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지구계는요,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떤 권역이냐면요,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이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래요. 그러면 뭘것 같아요? 우리 대기권 혹은 우리가 대기권을 줄여서 기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이 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들이거든요. 우리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질소입니다. 선생님, 이 비율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이 숫자를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상대적으로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기 중에는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바로 이 질소고요. 질소 어디서 많이 볼수 있냐면요,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 봉지 보시면 굉장히 빵빵해요. 과자 봉지가 그렇게 빵빵한 이유는 안정한 질소 개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그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할때 필요한 기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소와 산소를 한번 합해 볼까요? 몇 퍼센트인가요? 21에다 78을 더하면요, 99%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는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적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바다가 보이고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 즉, 물 숫자 써서요, 우리가 수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권은요, 지구를 멀리서 보면 파란 바다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수권의 대부분은 무엇이? 해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물 대부분은 바다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육지의 물은 2.8%로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강과 호수다 보니 강이나 호수를 많이 떠올리지만요. 사실 육지의 물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고체 상태의 물이죠. 빙하입니다. 빙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육지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육지의 물은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호수와 강물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물은 해수이고 그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물과 호수이구나라고 이 순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수증기는 기권일까요? 수권일까요? 수증기? 물인가? 근데 기체 상태의 물 아닌가?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볼게요.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되어 있네요. 보다시피 우리 땅과 관련된 권역이죠. 바로 지권입니다. 이 지권은요,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지구 내부도 깊이 살펴볼 거고요. 이두 번째 대단원의 이름이 지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권을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권역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비롯한 지구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생물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물권에는 동물, 식물, 균등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명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 위에도 땅 안에도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있고요.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생물권은요, 기권, 수권, 지권 등 다양한 권역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권역입니다. 우리가 태양, 달 등의 천체를 포함한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문으로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이다, 지구 바깥쪽이다라는 말에 외권을 씁니다. 이 외권은요, 태양과 달은 지구 환경과 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 공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계의 구성 요소면 서로 분명히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1학년 때 혹시 배웠던 태양풍 기억나시나요? 태양에서 우리 오는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에는 오로라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전파가 두절되기도 하고요. 이처럼 태양은 지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는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야 하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데, 그때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즉,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해요. 이처럼 우리가 우주에 있는 천체들도 지구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음 개념 아이템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 하면, 지권 하면 이렇게 겉에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 지구 내부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구 내부를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적인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이렇게 땅을 파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요.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어 지구 내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시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의 한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6,400km 중에 우리는 몇 킬로미터나 시추해 볼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12km 정도밖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듭니다. 우리가 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도 올라가고요, 압력도 커져요. 그래서 땅을 실제로 파고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커요. 그래서 6,400km나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12km밖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한계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를 화산 분출물 조사라고 합니다. 화산이라고 하는 건이 지구 내부에서 생긴 녹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분을 조사하면 지구 내부 성분을 알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화산 역시도요, 지구 어디에서나 분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그마라고 하는 게 한없이 깊이 깊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 분출물 조사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조사 방법으로는요, 지구 내부 구조 전체를 알아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진이 꽝 하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한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진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시면요. 지진이 발생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진파를 이용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진파 중에서 어떠한 지진파는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지구 내부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그런데 그 지진파는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지금 지구 내부에 액체 물질을 만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막 지나가다고 가도 이 고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서 이 지진파의 속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냈는데요. 이 지구 내부는 크게 네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층이었냐면요.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림을 보면요. 직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층상이라는 말은 지구 내부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은 우리가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은 지표로부터 약 5에서 35km 깊이까지의 그 층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지각의 뜻을 좀 살펴보면요. 땅지자의 껍질 각자예요. 아, 우리 지구의 가장 껍질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바깥쪽이면서도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뭐가 더 깊이가, 즉 두께가 더 두꺼운 것 같나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워 보이죠?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양 지각의 경우는 대략 평균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대륙 지각의 암석 성분을 봤더니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선생님, 화강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암석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 암석의 종류 굉장히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해양지각은요, 제주도의 많은 돌이죠.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은 크게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각 밑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은 보다시피 지구의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멘틀은 지각과 성분 물질이 조금 다릅니다. 지각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감나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멘틀 밑에 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었어요. 사실 지구의 핵은 모두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외핵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핵이 액체 상태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진파가 이 외핵 구간에서, 즉, 5,100km에서 이 2,900km의 이 구간 사이, 이 외핵 구간에서 뚝 지진파가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 외핵은 고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 액체 상태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시 5,100km에서 6,400km의 이 구간. 여기는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설명했으니까요. 뒤에 글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 우리 지구의 껍질이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지각은 다시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요,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평균 약 3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밝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은요, 두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습니다. 평균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색깔이 주로 어두운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각 밑에 멘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각과 멘틀 사이에 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면을 뭐라고 하냐면,
모호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호면은 축약 표현이에요. 원래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호로 비치치는 사람 이름이고요.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질이 일정하게 연속되지 않고 끊겨 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불연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면.

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면은 아,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는요, 멘틀이 위치하고 있고요. 멘틀은 지각 아래서부터 약 어디까지? 2,900km 깊이까지의 층입니다. 그리고 멘틀은 외핵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층은요,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알아두면요. 멘틀은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감나망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데요. 우리 핵도 두 구간으로 나뉘죠. 멘틀 아래서부터 깊이 약 5,100km까지의 2층을 우리는 외핵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핵만 특이하게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액체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핵을 지나다 보면은요, 이 내핵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고체 상태로 바뀌죠. 즉, 외핵 아래서부터 지구 중심부인 약 6,400km 깊이까지의 층을 우리는 내핵이라고 하고요.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질,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권의 층상 구조를 네 개의 층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해당하는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총몇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우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직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권, 그리고 기권,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림은요, 딱 봐도 물과 관련됐죠? 아, 수권이구나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읽어볼게요.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90% 이상이 훨씬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바다, 해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육지의 물은 굉장히 비율이 작았어요. 3%도 안 됐거든요. 그럼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빙하였어요. 그 다음은요. 빙하 다음에는 지하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물과 호수다라고 해서 우리가 각각의 크기 비교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졌대요. 기체로 이루어진 권역은 수권이 아니라 무슨 권? 기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은요. 육지의 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귿도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념책 46쪽 문제네요. 그림은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위 A와 D 중에서 다음 가나에 해당하는 층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의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가장 바깥쪽 껍질로 제일 얇습니다.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의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멘틀 밑으로는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외핵이고요. 그리고 다시 외핵 아래쪽으로는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한대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었고요. 멘틀의 기호는 뭔가요? 그렇죠. B가 멘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지진파가 뚝 끊겼던 층입니다. 어디예요? 그렇죠. 외핵이죠. 외핵의 기호는 C입니다. 따라서 B와 C를 찾으면 답은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위 A와 D 중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층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은 무슨 암질로?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무슨 암질로? 색깔이 어두운 네, 현무암질 암석.

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무암지. 자, 그렇다면요. 그 밑에 있는 멘틀은요. 이 지각보다 밀도가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B의 경우는 무슨 암질? 감남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남암질 암석. 그리고 C와 D는요. 가장 밀도가 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 무엇과 무엇? 철과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C와 D가 될것 같아요. 3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각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억. A는 대륙 지각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A가 굉장히 두꺼운 것으로 보아 대륙 지각이 맞긴 한데요. 대륙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이 아니라 무슨 암질? 화강암질 암석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요, 바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그런 것으로 보아 해양 지각인 건 맞는데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죠. 무슨 암질?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이 암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모두 틀렸고요. 디귿. C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며 모호면이라고 한다. C를 봤더니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씨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을 줄인 모호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귿도 맞고요. 리을. D는 고체 상태이며 지각과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D는요, 지각 밑에 뭐예요?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인 거 맞죠? 그리고 지각과 다른 암석. 선생님이 어떤 암석이라고 얘기했죠?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구나. 그러면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 3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난도 탐구 문제이네요. 그림은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A와 E 중 다음 가와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구계는 이렇게 다섯 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기억, 가부터 읽어볼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도라고 하는 거 물이죠. 물이 속하는 권역 어디예요? 그렇죠. 수권입니다. 이 파도에 의해 절벽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절벽은 어떤 권역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암석, 돌, 어디예요? 지권입니다. 그렇다면 간은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권과 지권의 상호작용의 기호는 뭐예요? 이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요, 낙엽이나 풀이 땅에서 분해되면 토양의 성분으로 변한대요. 여러분들, 낙엽이나 풀, 식물과 관계됐어요. 식물은 어느 권에 속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권. 그런데 이 생물권에 속했던 낙엽이나 풀이 분해되어서 뭐가 됐어요? 토양이 됐어요. 토양은 땅과 관련됐죠. 지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지권 있고요. 생물권 여기 있어요. 상호작용의 기호는 D. 아, E와 D 찾아주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준비한 모든 개념 문제는 모두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에서 클리어해 보도록 해야겠죠. 오늘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는요. 지구 내부는 무엇, 무엇, 무엇,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여러분들 이거 쓰실 때 요쪽이 제일 첫 번째 크기 가장 바깥층 측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바깥쪽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구 중심부 쪽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에 맞게 답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답 어디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3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선생님이 종종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응원의 답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한강 한강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벌써 오늘 3강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함께 지구 내부의 구조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0: 꼭 복습하고 문제 꼼꼼히 풀어보고 다음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 힘차게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읽어봐요. 네. 내 삶과 라면을 비교해 본다면, 나도 이 라면처럼 보글보글보글 정열적으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라면 먹으러 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것을 정리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뭐 교재 이렇게 막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의병장 이윤희순 어떤 분이에요? 예, 나라를 위한 그 애국심으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하셨던 예, 양반집 며느리십니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파악하고 이분의 애국심과 용기,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치 삼각형, 예,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요? 말이 들어가고 행동이 들어가고 시대 상황이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수 있다고 했어요. 책 깎는 소년도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인물들의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장호라는 인물은 이 소년은 예, 돈, 물질적 가치, 효, 예, 누구에 대한 효였지? 예, 어머니에 대한 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나 형은 오히려 이 장호가 좋아하지 않는 예, 그런 가족이었죠. 자, 봉은 예, 이 봉은이 갖고 있는 즉 봉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무엇이었습니까? 노력, 끈기, 책임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 깎는 소년에서는 우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선택이 달라진다. 똑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다? 결과가.

달라졌다. 장호가 어떤 인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재는 안 나오지만 예, 책 깎는 소년 전체를 읽어본 친구는 알 거예요. 이 봉은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책판을 장호의 누가? 형이. 그형 이름이 뭐였더라? 또출이었죠? 또출. 또출이하고 장호하고 전혀 이름이 다른데요? 예. 원래 장호, 원래 이름은 또출이 아니야. 예, 또복이야. 그런데 예, 형하고 형제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호가 힘들었었는지 이해가 가지요. 자, 그래서 장호는요,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어 하는 친구였고, 그 방법을 어쩌면 돈이나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둘의 가치도 달랐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거기에 따른 선택이 달랐고, 결과 또한 달랐다. 자, 다이빙 대 위에서 여기는 버들과 나루의 이야기가 펼쳐졌었습니다. 버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열심히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지만, 나는 수영을 계속 해보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왠지 다이빙이 좋아. 그래서 다이빙으로, 자기의 주 종목을 바꿨죠. 나 다이빙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걸 보고 나루는 좋아하지 않았죠. 나의 우상이었고 내가 정말 따르고 싶었던 나의 언니가 나와 같이 이렇게 수영을 같이 하지 않고 별안간 다이빙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했죠. 자, 그래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이두 인물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했었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부터 풀어 볼게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뭐 있겠죠. 자,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즐기면서 문제 풀수 있고요. 대신 아까 선생님이 요약해 주었듯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 목표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서 문학 작품을 읽었어. 좋은 점두 가지 골라볼게요. 한 가지의 가치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정답 아니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읽어요. 그쵸? 예, 여러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그 문학 작품 속에 인물 1, 인물 2, 인물 3,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이 모두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면 애국심만 중요해. 아니면 책임감만 중요해.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었고 달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가치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요게 아니죠. 이야기의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제라는 것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작가가 예를 들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주제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예요? 흥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면, 이해하면, 아, 이 작가가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글을 지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이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주제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윤희순도 데리고 올수 있고, 이순신도 데리고 올수 있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인물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다. 다양한 삶, 다양한
가치죠.

사람들마다 이 다양하게 살고 있어. 이 사람은 빨강색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하얀색으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파랑으로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살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번과 3번의 동그라미. 자,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이거 책 깎는 소년이죠? 자, 작업장 기억하시죠? 여기 서포가 있다고 했어요. 서포가 뭐다? 책을 사고 파는 곳. 지금으로 치면 책방, 뭐, 서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서포 옆에 무엇이 있다? 이 서포 옆에 작업장이 있다. 이 작업장에서 무엇을 한다? 작업장에서 바로 책판을 만든다. 책판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무로 깎아.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판을 깎아. 이 판에다가 글자를 새긴다고 했죠. 글자를 막 새겨요. 무엇으로 새긴다? 저기 너 이리 와봐. 너 네가 여기 와야 돼. 요요요요 히히히히 짜자잔. 이걸로 깎는다. 그렇지? 그래줘. 다 깎았습니다. 보여줬었죠? 네. 자, 너 여기 있어. 살짝 쿵소리 안 나게. 그래. 자, 이렇게 깎아. 여기다가 종이를 샥 얹으면 예, 인쇄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이렇게 저기 그걸 발라야지. 예, 먹물을 발라야지. 그런 다음에 샥 해서 딱 떼면은 이게 바로 예, 책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 작업장이라는 거죠. 다음 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어. 왜 달려갔을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 책방에 있어야 되거든. 오늘부터는 대패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각수어른의 말에 장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자,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었죠? 기억나시죠? 장호가 각수어른에게, 각수어른이죠? 예, 이 책판을 만드시는, 글자를 깎으시는, 만들어내시는 각수어른에게 지도 각수 일을 하고 싶은디요? 예, 글자 새기고 싶은디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 해줄게, 알려줄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음날 갔는데, 어라? 이걸 주시는 게 아니야. 무엇을 주었다고? 대패를 주셔요. 대패. 대패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이 나뭇결이 있으면 요걸 샥 없애버려서, 이 아주 반반하게 나무를 만들어내는 연장이라고 했죠? 이렇게 샥, 샥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칼로. 이 아래 칼이 있어. 그림도 그려줬었죠? 자, 대패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어? 아닌데. 나는 글자를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찌뿌려졌죠. 책판에 글자 새기는 걸 배운다고 잔뜩 기대했는데, 휴, 하고 김이 빠졌어요. 비슷한 말로 무엇이 있을까요? 김이 이렇게 나오르다가 슉 빠지듯이 김이 식는다. 이런 말도 비슷합니다. 좋다가 말았다. 이 말이죠. 헉, 김이 빠졌어. 다음날에도 각수어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장호는 다시 대패질만 했어요.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어때요? 아, 목도 아파. 어깨도 쑤시. 이거 얼마나 힘든데. 그죠? 손목도 아파.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패질을 해야 한단가요? 와, 하기 싫으냐? 그것이 아니거라. 쓸데없이 대패, 이거 봐. 쓸데없대요. 각수어른이 시켰는데 쓸데없대요. 쓸데없는 대패질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이거죠? 장호의 목적은 돈이에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대패질을 와 하고 있냐고요. 하기 싫다고요. 자, 나로 들어갑니다. 글 나입니다. 자,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디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다르죠? 글자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디.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른손. 바른손은 오른손이라고 했죠. 이 오른손으로 조각칼 잡고, 예, 칼 잡고, 칼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밀거나 당기는 거요. 하고, 각수어른이 누구의 네, 이번엔 봉훈입니다. 아까 장호한테는 너 대패질 먼저 해라. 근데 장호가 이 쓰잘데기 없는 걸왜 한단가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봉훈이가 저 각설은 저 글자 새기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각설은이 뭐부터 시켰어요? 봉훈이도 대패질부터 시켰죠. 그런데 이 대패질을 봉훈이는 어떻게 했어요? 꾹 참고 열심히 몇 달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각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은 똑같은데요. 둘이 똑같은데 장호는 최종 목적이 돈이었고 봉은이는 최종 목적이 책판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그 내가 만든 그 책판과 책으로 책을 읽는 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이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봉은이는 각수어른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각수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네가 잘하는가 보겠어. 네. 날카로운 눈으로 봉은이의 손놀림을 지켜왔다.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 둘 드러났다. 그렇죠? 계속 이렇게 깎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외워두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글 쓸 때 또 가져다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꽃들이 누굴까요? 누구긴요? 글자들이죠. 예, 이게 꽃들이 바로 글자입니다. 네, 이걸 우리 비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글자가 생겨났다.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거보다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훨씬 더 아름답죠. 여러분 이때는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댕기를 이렇게 딱 그 머리를 따은 소년이 열심히 이루고 있어. 이루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생각해보라고 상상을 해봐. 하는데 갑자기 이 글자들이 막 살아 움직이더니 꽃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 공중을 막 꽃들이 막 날아다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작업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작업인지 느껴지죠? 네. 자, 봉은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했대요. 글 가에서 각수어른이 창호에게 처음 시킨 일은 뭐였어요? 누구에게? 예, 장호죠, 장호. 선생님이 혹시 창호라고 했나요? 잊어주세요, 그랬다면. 네. 아니야, 장호라고 했을 거야. 자, 장호에게 처음 시킨 일은 무엇을 주었어요? 네, 대패를 줬죠. 그래서 대패질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질자가 들어가잖아요. 대패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란 뜻이에요. 대패질. 이런 것이 이 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도구를 가지고 이 앞에 대패가 도구잖아요.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질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위. 가위를 가지고 뭔가 잘라? 그럼 뭐라고 해요? 가위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걸레. 막 닦아. 야, 거기 좀 걸레질 좀 해. 할 때 걸레 나오죠? 걸레. 자, 걸레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그러면 걸레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망치질이에요. 질자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질자만 딱 들어가면 어떤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죠. 야, 덥다 덥다. 아이고, 부채질에도 덥네? 예, 뭐예요? 부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이게 부채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자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 부위 있잖아요. 이 신체 부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도 이 질자를 넣을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뭘까 이거? 맞춰봐. 예, 곁눈질. 곁눈질. 곁눈질은 이것도 곁눈질이고요. 야. 이것도 곁눈질이야. 살짝 뭔가 사인을 주는 거죠. 그죠?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요거. 손가락질. 손가락질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질. 또 뭘? 우리 누구야? 또치리처럼. 이거 뭐예요? 또 이거 뭘까? 주먹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신체 부위에 이 질자가 붙으면 좀 조심해서 해야 돼. 어? 어? 이거 뭘까? 얘들아. 이거 뭘까? 이거. 이건 뭐예요? 뒷걸음질.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질자가 들어가면 참 재밌는 말이 돼요. 자, 기억에 쓰인. 김이 빠졌다. 이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해보래요. 김 빠지다. 흥미나 의욕이 사라져 재미없게 되다. 커져서 재미있게 되다. 예, 당연히 이거죠. 예, 하나도 안 어려워. 김이 식다.
이것도 괜찮아요. 김 빠지다, 김이 식다, 뭐. 글나에서, 자, 글나는 우리 봉은이가 주인공이었죠? 글나에서 각수어른이 봉은이에게 시킨 일은 뭐예요? 네, 바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게 하는 일을 시켰고, 앞에 생략이 되었지만 대폐지를 몇 달을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합격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합격! 어, 너 맨눈으로 날 카로눈으로 봤는데 열심히 하네? 합격! 재밌더냐? 네! 합격! 예, 네, 그래서 마치 인턴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된 것처럼 우리 봉은이가 합격했습니다. 이 나무판이 바로 책판입니다. 책판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었던 시대, 조선 후기였습니다. 니은은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책판 위에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자,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것을 비유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비유법. 네. 그래서, 비유법이 뭐냐면, 빙 둘러서, 표현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예뻐. 글자들이 너무 예뻐. 정말 예뻐. 내가 새긴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 그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글자들이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글자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글자가 꽃 같아요라고 빙 둘러서 표현한다 해서 빗대어 표현한다. 비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빗대어 표현한 걸까요? 책판에 글자들이 새겨지는 모습을 빗대어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번엔 나루와 버들이 이야기죠? 네, 제목이 뭐였더라? 예, 다이빙대 위에서. 하지만 원작은 있다고 했어요. 원작은 뭐다? 원작. 그러니까 전체 그 책의 제목은 5번 레인이라고 했어요. 5번 레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수영 선수들 예선 성적이 가장 월등한 1등 선수는 몇번 레인을 준다? 4번 레인을 준다. 2등 선수에게 몇번 레인을 준다? 5번 레인을 준다. 우리 나루, 이 나루 계속 4번 레인에서 결승전을 치른 에이스 선수였는데 라이벌 김초희 선수가 짠 나타나면서 5번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이 5번 레인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나루의 위기. 하지만 나중에 성장하게 되니까 어떤 기회, 성장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둘이 자매예요. 어려서부터 수영 같이 했고요. 큰 시합에서 나란히 메달 따기도 했어요. 그래서 버드리는 내가 한번 수영 선수가 되어보자 하고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우리 나루는 한강초의 수영부 대표 선수 에이스예요. 그런데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둔다네요. 다이빙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나루는 버드리가 더 이상 수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1등만 하던 나루가 그런데 요즘 걱정거리가 있어요. 라이벌 김초희한테 자꾸 시합에서 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이 나루가 괴로워하니까 엄마는 야, 너 수영 그만둬도 괜찮아 했지만 나루의 마음은 복잡하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수영으로 성공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못하겠으면 그만둬. 근데 얘는 그게 아니지. 아니야! 나더 열심히 해서 김초희를 이길 거야. 지금 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마음이에요. 자, 그럼 수영은? 수영은 이제 안 해? 버드리가 말이 없어졌어요. 저 멀리 분수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해봐. 나루가. 언니, 그럼 수영. 수영 안할 거야? 그러면 버드리가 가만히 있어. 그럴 때저 멀리서 아이들이 소리가 나.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세요. 수영은 이제 버드리가 얘기하죠. 그만해도 될것 같았어. 아니, 그만하고 싶더라. 얘가 원했다는 거야. 남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했다는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지. 언니도 엄마도 그만둔다는 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그러면서 나루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이게 그냥 점잖게 왜 그만뒀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화가 났어요. 자, 얘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나라면 내가 나루 역할을 맡았다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보세요.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이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둘 거지. 아니, 이상하네. 너무 흥분했나 봐. 다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러지. 7년 넘게 잘해놓고 기록 좀안 나온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게 어딨어? 다이빙은?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이게 더 어울릴까?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버드리가요. 나루 보고 눈이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이게 선언했다죠.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뉴스에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자, 봐. 버드리가 갑자기 수영을 그만두고 다이빙을 하겠다고 번복했다. 이 번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른들은 많이 또 쓰기도 해요. 번복은 이거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일부러 몸짓으로 알려주는 거야. 아, 이게 뭘까요? 이거.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지. 아웃! 예, 이거 아니잖아요. 세이브. 그건 아니죠. 그럼 다시 아웃. 이거. 그러니까 심판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의견을 번복했다. 이런 식으로 되죠. 뭐 판사가 판결문을 번복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다시 고쳐서 뒤집는 거. 이게 번복이에요. 예. 뒤집다. 예. 이게 뒤집다라는 뜻이 있어요. 뒤집다. 뒤집다 또는 뒤집히다. 뭐다 돼요. 번자도 복자도 다 그런 말이야.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는 걸 번복했다. 동그라미 했나요? 했군요. 나루와 버드리의 관계로 알맞은 거. 네. 언니와 동생 관계죠? 네. 자, 글 가에서 엄마가 수영을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나루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걸 잘 이해한 친구. 나루는 다이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야. 아니야. 나루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영을 계속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만두어도 괜찮다. 그만둬가 아니야. 그만둬도 돼. 괜찮아.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잘 이해한 친구는 우진이가 되겠습니다. 글 나에서 나루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루 역할을 맡은 배우라면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해 보라고. 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분해졌어요. 말 될까? 화가 막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말할까? 한번 보세요. 화가 막 났어요. 하지만 난 버드리를 이해해. 버들 언니를 이해하니까 부드럽게 얘기할까? 어떤 것이 내가 버들 역할을 맡은 배우라면 더 어울릴까?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을 해서 격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록이 안 나면 또 그만두겠네. 막 이렇게.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라지어라. 자, 여기 폭발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여러분 쓴 글을 이렇게 보면은 폭발이라고 쓰는 친구 있어. 폭발. 근데 뭐 이게 더세 보이기는 해, 사실. 폭탄이 폭발했다. 더센 폭탄 같기는 해. 요렇게 안 하고요. 요렇게 합니다. 폭발로 해요. 폭발. 예. 폭발. 이렇게 합니다. 폭발이 아니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봐요. 엄마가 잘 봐. 엄마가 너 수영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수영하지 마. 그러면 할 건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항심에. 그런데 그만해도 돼. 괜찮아. 이러면 조금 반항하기 조금 애매하다. 예,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면 좋은 점. 이거 서술형이죠? 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나루가 추구하는 가치,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너희들, 예,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일단 나와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볼수 있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뭐랄까요? 그 인물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 난 네가 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쟤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나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잘알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 친구입니다. 나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를 보세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

0: 그러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라면 문제예요.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안경 아래 이것이 끼었네. 주전자에서 이것이 막 나오네. 이것이 빠진 사이다. 맛이 없어. 곰일까? 김일까? 감일까? 뭐, 이것 빠진 사이다도 뭐 먹을 만합니다. 자, 어떤 것이 정답인지 여러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제발 또 오세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의 중단원 테스트 문제 우리 풀어볼 시간인데요. 주어져 있는 문제 18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 픽은 숫자는 좀 많습니다. 20번, 21번, 25번 세 문제인데 20번과 21번은 상당히 수능 시험과 비슷한 느낌의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봤고요. 25번 문제는 앞에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변형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다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문제들 잘 집중해 주시고요. 20번과 21번 문제처럼 배웠던 지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는 상황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8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뽑을 때그 카드에 적힌 수를 100으로 나눈 값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유한소수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때요? 맞아. 분모에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수가 없으면 유한소수가 되죠. 그 이외에 다른 소수가 있으면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네, 이거 예전에 배웠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 유한소수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잘 분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값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카드를 하나 뽑은 거니까 내가 그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를 라지엔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라지엔을 105로 나눈 값이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이게 유한소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요 확률을 구해보자라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105가 유한소수가 안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05를 생각해 봅니다. 105는 21 곱하기 5로 우리는 볼수 있고요. 21이 3 곱하기 7이니까 3 곱하기 7 곱하기 5로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자, 유한소수가 안 되려면 여기 있는 3이랑 7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3만 남아 있어도 되고요. 7만 남아 있어도 되고요. 둘다 남아 있어도 돼요. 이렇게 봤더니 계산이 너무 상황이 복잡한데?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겠다?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면 3이 남을지, 7이 남을지, 둘다 남을지 경우를 생각해야 될게 너무나 많으니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빼가지고 정답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유한소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려면 어때? 반드시

3하고 7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애니, 3만? 아니요. 3과 7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n이 21의 배수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100 이하에서 21의 배수가 몇개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몇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결국 이게 유한소수 1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전체 100개 중에서 21의 배수 넷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유한소수가 될 테니까 100분의 4, 2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유한소수가 될 확률이에요. 근데 문제에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 확률 1에서 유한소수가 될 확률 25분의 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 문제를 봤더니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게 경우가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해서 유한소수일 확률을 구하고 1에서 그 확률을 뺐다라는 게 접근 방법이죠. 자, 이 문제에 적어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자연스럽지 않아 여사건으로 가는 게. 하지만 그래도 여사건으로 갈때 편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리안이와 도연이가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큰 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대요. 아, 이거 예전에 한번 봤었지. 한 사람이 큰 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때? 일일이 다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둘이 서로 눈의 수가 똑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라는 관점으로 선생님 설명드렸었죠. 네, 그 관점 생각하면서 문제 볼게요.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을 때 리안이가 이길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습니다.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 아, n은 6 곱하기 6하고 쓸수 있겠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리안이가 이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전체 36가지 중에서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수가 똑같은 경우가 6가지가 있으니까 그 6가지를 빼고 그럼 30가지 경우가 남는데 그 30가지 중에서 절반은 리안이가 이길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 도연이가 이길 거니까 리안이가 이기는 경우는 30가지의 절반. 그래서 우리 15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구했으니까 확률 P 생각하시면 36분의 15고요. 이거 3으로 나눠주면 12분의 5다라고 확률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19번 문제였었습니다. 네, 할만하죠? 예전에 풀었던 형태의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경우를 다 나열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20번 보자. 여기 있는 20번 문제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격자가 있고 최단 경로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숫자를 쓰면서 덧셈을 하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아.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점 중에 한 점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새로운 조건을 주고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웠던 게 있는데 그 배웠던 게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지면 너는 어떻게 적응할래? 빨리 적응해봐라고 얘기하는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 이게 이제 수능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섯 점 중에 한 점에 도달하면 멈춘다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장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P에서부터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1, 1, 1, 1하고 2, 3 더하면서 갔죠. 그쵸?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 P가 아래로 내려와서 A라는 점에 갔다면 옛날 같으면 꺾여서 B라는 점으로 왔을 텐데 지금은 도달하면 멈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옆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져야 돼. 그럼 그냥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럼 숫자를 써서 더해가는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빨리 숫자를 써서 덧셈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P가 A까지 도달하는 확률을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P라는 점에서 아래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디로 갈까? 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른쪽과 아래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확률은 아래로 내려갈 확률 2분의 1,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갈까, 아래로 갈까를 고민해야겠죠.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야 A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2분의 1의 확률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2분의 1의 확률로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A라는 점에 도달하면서 멈출 확률은요,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B에 올 확률, C에 올 확률, D에 올 확률, E에 올 확률을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20번 문제는 점 C에 도달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C에 도착하려면 어때야 돼요? 분명히 B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D라는 점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C에 올수 있죠. 근데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없지. 왜? B라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거고요. D라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프로그램은 종료가 될 거니까 C에 오려면 B나 D를 거쳐야 되는데 B나 D에 점이 와버리면 프로그램이 그냥 종료되면서 끝나니까 절대로 C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의 확률은 얼마다? 0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C라는 점에 도달해서 멈출 확률은 0이야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할수 있을까? 네, 요게 바로 20번 문제였습니다. 확률 문제를 계산하는데 답이 0이 되는 경우도 독특하고요. 최단 경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접근하지 않고 확률을 양쪽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확률을 2분의 1로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독특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의 문제이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어때요? 나중에 가면 갈림길에서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로 내려갈 확률을 똑같이 주지 않고 다르게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3분의 2,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 문제를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됐지? 자, 이게 20번 문제의 확률, 그래서 정답은 0이었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21번 봅시다. 21번 문제는 점 D에 도달해서 멈출 확률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P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P에서 D까지 가려면 E라는 점은 절대로 거쳐가면 안 되죠. 요렇게 내려갈 순 없어요. 왜? E라는 점을 도착하는 순간 멈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P에서 D로 가려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 경로로 D까지 움직여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P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D에 도착하는 경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두 가지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없어. 그치? 왜?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끝.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끝. 그렇죠? 여기서 B로 내려와도 끝.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D라는 점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빨간색 경로와 주황색 경로, 이렇게 두 가지 경로 이외에는 D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빨간 경로를 1번이라고 하고 1번 경로를 따라서 D까지 갈 확률을 생각해 보자. 우선은 점 P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어때? 중간점에서 아래로 내려와야겠지. 아래로 내려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이 점에서 어때? 오른쪽으로 꺾어져야 D에 도달하죠. 오른쪽으로 꺾어질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D라는 점까지 갈 확률은 8분의 1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번 경로 말고요. 우리는 또 다른 경로, 2번 경로도 존재하니까 2번 경로의 확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P라는 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아, 2분의 1의 확률로 내려와. 그러면 그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이에요. 자, 다시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D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D까지 갈 확률은 또다시 2분의 1 곱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8분의 1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1번 또는
2번의 경로로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8분의 1씩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고 우리 점 뒤에 도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뒤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더라? 4분의 1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우리 21번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그래,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새롭게 최단 경로 문제지만 각 갈림길에서 이쪽 저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독특한 방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생각해낼 수 있어야죠.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22번입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차례로 뽑는다? 적힌 수 중에서 큰 수가 15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먼저 전체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20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순서대로 뽑는데요. 첫 번째 카드를 뽑을 건 1부터 20 중에 하나죠. 경우의 수 20가지. 두 번째 카드는요? 뽑은 카드 다시 넣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카드는 19장 남아있고 두 번째 카드는 19장 중에 한 장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19하고 쓰여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80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해 볼게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적힌 수 중에 큰 수가 15가 되는 경우의 수죠. 자, 그럼 처음에 15를 뽑고 나중에 15보다 작은 걸 뽑아도 되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15보다 작은 걸 뽑고요. 나중에 15를 뽑아도 되겠죠. 그래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하면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먼저 15를 뽑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15를 뽑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자, 처음 15를 뽑는 그런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처음 15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5를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예요. 그거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보다 작은 걸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1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14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나중에 15를 뽑는 경우 생각할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15보다 작은 수 중에 하나 뽑아야 되죠? 14개 수 중에 하나 뽑아야 됩니다. 경우의 수 14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는 반드시 몇을 뽑아야 돼? 15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15로 뽑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또 14가지 경우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적힌 수 중에서 큰 수가 15일 경우의 수는 A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 15를 뽑고 나중에 15보다 작은 수를 뽑거나 또는 처음에는 15보다 작은 수를 뽑고 나중에 15를 뽑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각각 경우의 수가 14가지씩이니까 더해서 28가지 경우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확률 구해보자. 확률 P는 380분의 28하고 쓸수 있고, 약분해서 계산해야겠다. 2로 나누어주면 190분의 14, 다시 2로 나누어주면 85분의 7이라고, 95분의 7이라고 우리 약분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얼마다? 95분의 7이다라고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할 만하세요? 상황이 2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각각 그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를 뽑는데 이번에는 뽑은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0 곱하기 19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저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2번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23번으로 가봅시다. ABCD 다섯 사람 중에서 반장 한 명과 부반장 한 명을 뽑을 때 A가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뽑힐 확률을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죠. 전체 경우의 수는 저 다섯 사람 중에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아무렇게나 뽑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대표 두 명을 뽑는데 반장, 부반장,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 거구나. 반장 뽑는 거 경우의 수 5가지, 부반장 뽑는 거 4가지 해서 총 20가지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생각할 건데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A가 반장 또는 부반장으로 뽑힐 그런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어때?
두 가지로 역시나 나누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가

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A가 반장이 되는 경우에서 생각합시다. 반장 뽑아요. 그럼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그러니까 1이라는 경우의 수로 딱 고정이 되어져 있죠. A라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부반장은 그럼 누가 되면 됩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 1명, 아무나 돼도 되죠.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A를 반장으로 뽑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A를 부반장으로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까요? 먼저 반장부터 뽑을게요. 그럼 반장이 누가 돼야 돼요? A만 제외하고 나머지 넷 중에 1명 되면 되겠죠. 경우의 수 4가지. 그리고 부반장은 A로 고정돼 있으니까 경우의 수 1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역시나 경우의 수 4다 생각할 수 있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오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너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어야 특정 사건 A,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가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생각하시면 확률은 2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2라고 구해지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 문제 해결할 수 있죠.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다라는 건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눌 게 없어요. 기억하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랑 그냥 자격이 똑같은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경우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 다음 문제 보자. 24번입니다. 어느 대학교에 A학과는 2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했대요. A학과를 지원했을 때 경쟁률은 5대 1이란 이야기고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다음 B학과는 25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럼 B학과를 합격할 확률은요? 100분의 25, 4분의 1이란 이야기다.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읽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A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 보면 너는 100분의 20, 5분의 1이고, B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생각해 보면 너는 100분의 25, 4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재윤이가 A학과에, 혜민이가 B학과에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해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건 케이스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 들죠.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경우는요, 혜민이만 합격하는 경우, 재윤이만 합격하는 경우, 둘다 합격하는 경우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다 구해서 덧셈하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적어도 한명 합격한다라는 것의 여사건을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이거죠. 1 빼기 모두 불합격할 확률. 자, 요렇게 접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모두 불합격하려면 A학과에 지원한 사람도 불합격해야 되고, B학과에 지원한 사람도 불합격해야 됩니다. 자, A학과에 합격할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A학과에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4죠. A학과 불합격하고요. B학과도 불합격해야 돼요. 합격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불합격 확률은 4분의 3이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1-5분의 3 계산해서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여기 있는 5분의 2는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자, 여기 이렇게 두개 곱한 건 A학과에서도 불합격, B학과에서도 불합격될 확률. 즉, 5분의 3이 둘다 떨어질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5분의 2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죠. 오각형을 돌 수도 있고요. 육각형을 돌 수도 있고요. 도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사위를 몇번 던진대? 두번 던진 후에 점 P의 위치가 꼭지점 D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죠.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요, 주사위를 두번 던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던졌습니다. 그쵸? 근데 두번 던지는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볼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생각해 봐. 주사위를 두번 던졌어? 그럼 최소 몇칸 움직입니까? 두칸 움직이지. 최소 2부터 시작해서 최대 어디까지 움직여요? 12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세칸 움직여가면 D에 도달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4, 5, 6, 7, 7칸 움직이면 D에 도달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8, 9, 10, 11, 11칸 움직이면 D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춰야죠. 왜? 2에서부터 12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니까. 2 포함, 12 포함이니까. 괜찮니? 자, 여기서 한번더 움직이면 15번 움직여야 D에 도달하는데 그건 주사위 두번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거나 7이 되거나 1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전체 경우의 수 36으로 나누어 주면 확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이 3이 되는 경우 생각합시다. 몇 가지? 1, 2, 2, 1두 가지. 자, 합이 7이 되는 경우 생각합시다. 7이 되는 경우는요, 1, 6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 6,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6가지 존재하죠. 6가지. 자, 합이 11이 되는 경우 생각해볼게요.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5, 6과 6, 5.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기 있는 점 P가 꼭지점 D에 위치할 그런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있다. 얘기해볼 수 있겠네.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인데, 그 중에 10가지가 점 P가 D에 위치하니까 확률 계산하면요, 18분의 5라고 우리 확률 구할 수 있겠죠.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쵸? 예,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문제의 형태가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등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잘 봐두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주사위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 문제 나왔으니까 꼭 한번 잘 복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서술형 문제 확률 단원에서는요, 무언가 말로 많이 서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전체 경우의 수와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그걸 분수 형태로 표현한 확률, 요렇게 세 가지씩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세 개의 식을 써내는 게 포인트고요.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풀어내는 것과 문제풀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다음은 다운힌의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다. 학생 한 명을 골랐을 때그 학생이 야구를 가장 좋아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 전체가 몇 명인지 생각하면 되겠죠? 8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즉, 30명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 7명이니까 확률은 30분의 7이다라고 쓰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서술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 수의 총합이 30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7명이니까 30분의 7이다라고 쓰면 더 이상 쓸게 없어요. 됐죠? 네. 다음 문제 가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일 때 확률이 0하고 1 사이인 이유를 한번 구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A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면 경우의 수가 0이고요. 무조건 일어날 사건이라면 경우의 수는 n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p를 생각하면 0과 n을 뭐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두 줄이면 충분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가보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전체 경우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될 텐데, 차가 4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가 4인 경우는 5, 1, 1호, 6, 2, 1, 6, 4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1, 6, 6, 1, 2가지밖에 없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확률 P를 생각하면 36분의 6 계산해서 6분의 1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가봅시다. 4번 같은 경우, 첫 번째에는 여기 있는 원판 중에 소수, 두 번째에는 20의 약수가 적힌 부분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5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20의 약수는요, 1, 2, 4, 5, 10까지 이렇게 또 5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2분의 5 더하기 12분의 5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12분의 10 약분하면 우리 6분의 5라는 확률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지금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또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에 확률을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에 있는 문제들부터 또 선생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1: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2: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3: 모험아!
1: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3: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시면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1: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3: 오, 좋다, 좋아.
1: 레이저빔! 이번엔 내 차례.
3: 주먹 로켓 발사!
4: 야! 야!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5: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4: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5: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손 씻고 오자. 그래.
7: 아,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미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8: 아이야!
9: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8: 또요?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2: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0: 아, 막대기를 걸쳐놓고 춤추면서 그 밑을 통과하는 림보.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지연!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전지, 내 자음봇을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1: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개벽군.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0: 옷이 엄청 커졌어.
1: 내 잠옷! 잠옷!
2: 이제 잠옷 아니라 개벽붓이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잠옷을 내놔요.
3: 감히 자음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파!
2: 개벽붓 나가!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 빔 발사!

0: 이용서! 아용서!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1: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2: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3: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5: 지읒 오 조.
6: 지읒 오 이응 종.
5: 조종.
3: 로봇을 조종하다.
4: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0: 에? 뭐지?
2: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지.
4: 자음봇, 이리 와.
0: 어? 대벽도 왜 나를 봐? 저기 쟤네를 봐.
4: 레이저빔 발사. 우와, 자음봇이 천지와 개벽에 물리쳤다.
2: 잘했어, 자음봇.
7: 자,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8: 나 한글.
5: 나머진 내가 쓸게. 흥!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슛! 뿅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을이 오를 만나 로! 기읍이 우와 시옷을 만나 봇! 로! 봇!
4: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2: 맞아.
9: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4: 청소하는 로봇?
2: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9: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4: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9: 뭐야?
2: 레이저 빔.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0: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지지야, 잘 가. 우리 다음 생에 꼭 만나자. 가만, 죽은 들쥐를 위해서 꽃이라도 한 송이 꺾어와야겠다.

0: 뭐지?
1: 아, 다람쥐, 무슨 일이 더더?
2: 그게 죽은 들쥐가 사라졌어.
1: 뭐? 아, 죽은 들쥐가
0: 사라져?
2: 응.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정말 모르겠어. 빨리 와서 좀 도와줘.
1: 어, 알았어도.
0: 갈게, 기다려.
1: 죽은 들쥐가 사라지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더더.
0: 그러게, 얼른 가보자. 그림 좋게 그리래.

0: 성장벌레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지러워.
3: 왔구나, 왔구나. 그린 조끼 구조대.
0: 어이,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말해보도도.
4: 그러니까 얼마 전 내 친구 들쥐가 병에 걸려 죽었거든.
0: 저런.
5: 슬펐겠다.
4: 응. 그래서 내가 죽은 들쥐를 위해서 꽃이라도 한 송이 꺾어와야겠다. 들쥐 장례식을 해주려고 꽃을 꺾으러 갔다 왔는데. 들쥐 어디 갔지? 글쎄 그 사이 죽은 들쥐가 사라진 거야.
0: 이상하네. 죽은 들쥐가 제 발로 어디 갔을 리는 없고.
5: 아니면 누가

0: 죽은 데치를 데려간 건가?
1: 맞아! 그런 거야. 이숲 어딘가엔 죽은 동물을 데려가는 유령이 있대.
2: 유령?
1: 응. 나도 들은 얘긴데. 숲에 사는 들쥐나 새가 죽으면 밤에 나타나 그 죽은 동물을 끌고 가는 유령이 있대.
0: 진짜 유령이야? 아니면 다른 동물?
1: 그건 너희들 그린조끼 구조대가 알아내야지. 안 그래?
3: 맞아! 유령의 정체를 밝혀낼 용감한 친구들은 그린조끼 구조대밖에 없어!
4: 알았어도 우리가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겠도도!
0: 알았어, 그럴게!
4: 가자!
1: 좋다!
4: 화이팅!
1: 좋아, 좋아!
4: 하지만 화이팅!
1: 할 수 있어!
0: 화이팅! 근데 도동, 그 유령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지?
4: 방법은 하나!
0: 뭔데? 설마 네가 죽은 동물로 변신해서 유령한테 끌려가겠다는 건 아니지?
4: 우와, 도동! 어떻게 알아, 도동?
0: 뭐? 정말 그러겠다고?
4: 응, 그 방법밖에는 없어. 내가 죽은 들쥐로 변신할 테니까 유령이 나타나면 넌 녀석을 잘 따라와. 알았지?
0: 알았어.
4: 좋아! 그럼 도도 요정의 신비한 능력으로 죽은 들쥐로 변신!
0: 도도! 도도 괜찮은 거 맞지? 도도! 도도! 무슨 소리지? 일단 숨자. 설마 저 벌레가 유령? 어디로 가는 거지? 따라가 보자.
5: 영차, 영차, 영. 영차! 됐다.
6: 어머! 죽은 들쥐네?
5: 응, 죽은 들쥐를 땅에 파묻은 후에 나랑 결혼하자!
6: 그래, 우리 결혼해서 새끼를 많이 낳자.
5: 왜 안 되는데? 나 얘랑 결혼하면 안 돼?
0: 아니, 그거 말고 이 들쥐 땅에 파묻으면 안 된다고.
6: 어? 왜 안 되는데?
0: 왜냐면 이건
4: 난 죽은 들쥐가 아니라 도도 요정이니까.
5: 도도 요정?
4: 변신 와요. 잠시 법문이 있겠습니다. 차렷!
7: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이름 송장벌레. 송장벌레는 딱정벌레목 송장벌레과의 곤충으로 쥐나 뱀, 새, 개구리 등 작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파묻음. 그 이유는 송장벌레에게 직접 물어보기 바람. 이상.
4: 아니, 송장벌레! 죽은 동물들을 땅에 파묻는 이유가 뭐더더?
6: 그게 우리 새끼를 위해서야.
0: 새끼? 아기 송장벌레 말이야?
8: 응! 우린 아기 송장벌레를 위해서 죽은 동물을 찾아다녀.
0: 응?
9: 동물들이 죽으면 몸이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데 송장벌레는 그 냄새를 더듬이로 알아내지.
10: 헛! 전방 3km 위치에 죽은 들쥐 발견! 송장벌레 출동!

0: 걱정 마. 그래서 우린 특별한 방법을 쓰거든.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죽은 동물이 빨리 썩는 걸 막는 특수한 성분이 나와. 그걸 죽은 동물의 몸에 발라놓는 거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선한 상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거든.
1: 우와, 너네 정말 똑똑하다.
2: 정말? 그치만 다들 우릴 싫어해.
0: 맞아, 죽은 동물을 파묻는 유령이라고.
3: 아니지 아니지, 그건 개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생각해봐, 송장벌레가 죽은 동물을 땅에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그러면 죽은 동물들이 그대로 땅에 있겠네.
3: 맞도도. 죽은 동물들이 땅 위에서 썩으면 거기서 나오는 균이 여기저기 병을 퍼뜨릴 수도.

0: 와, 성냥벌이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1: 맞아. 죽은 동물을 땅에 묻는 건 지구의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성냥벌레, 앞으로도 죽은 동물들을 잘 부탁하더더.
2: 알았어. 전방 2.8km 위치에 죽은 개구리 발견. 갑시다, 내 사랑.
3: 좋아요, 송장벌레 커플
2: 출동.
0: 안녕. 송장벌레 커플 화이팅.
1: 화이팅.
4: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5: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6: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7: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8: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7: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5: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처럼 우리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 계속해서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국어, 그 중에서도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또 소리내어 읽어보기, 이야기를 생생하고 실감나게 읽기가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머릿속에 잘 담아두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볼까요? 교과서 지문학습 14번 문제부터 출발할 건데요. 자,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의 제목은 바로 발표 예절이라는 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꿀떠지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또는 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발표 잘 하는 편인가요? 자, 어떤 친구들은요, 발표 잘해요, 좋아요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아, 선생님, 저 발표 두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 친구들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용기 내어 손들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 보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글의 제목이 발표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발표에도 예절이 있다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발표는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 바로 발표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 바로 가 문단입니다. 아, 발표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나 문단 보도록 하죠.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띄어읽기 배웠잖아요. 문장을 적절하게 띄어읽을 때는요. 누가 무엇이 다음을 띄어읽고 또 이렇게 쉼표와 같은 문장부호 다음을 조금 쉬어 읽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첫째 조금 쉬고 발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한대요. 자, 그리고 문정과 문장 사이는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있습니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라는 나 문단이네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알맞지 않은 것인데요.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나와 있지요? 맞습니다. 2번. 발표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맞습니다. 3번. 발표할 때는요, 듣는 사람에게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아니라, 듣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하고요. 자, 5번.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듣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죠. 다음을 읽고 문장을 어떻게 띄어 읽었는지 알맞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죠. 우리는 누가 무엇이 조금 쉬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 조금 더 길게 쉬고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1번부터 보죠.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었지요? 맞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2번.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이렇게 띄어 읽었나요? 문장과 문장 사이는 조금 더 길게 띄어 읽었고요. 이런 표시를 했지요. 틀렸습니다. 자, 3번.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그냥 쭉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표는 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적절하게 의미에 맞게 띄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알맞은 설명에 동그라미 하면 1번, 첫 번째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알맞게 띄어 읽을 수가 있겠지요. 자, 계속해서 16번 보도록 하죠.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문장 부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붙여 읽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쉬어 읽습니다.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2번, 글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띄어 읽어야 하고요. 적당한 목소리 크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야 하겠지요. 2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장이 끊기지 않도록 한 번에 읽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불발도 자세 생각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지요. 들렸습니다. 아, 숨차라. 5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장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또박또박 강조해서 읽어야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3번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다, 라, 마 문단입니다. 다,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자,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야 때라고 다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라 문단 보죠. 자,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 이 글쓴이가 발표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 문단에서는요,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된대요.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마 문단 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모두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말하는 친구와 듣는 친구들 모두 만족하는 발표를 합시다. 라는 발표 예절과 관련한 글이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낱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1번, 생각하다. 여기서는요, 물어보다, 알고 싶다, 살피다 중에서 친구의 기분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겁니다. 친구의 기분을 살피며 살피다. 자, 3번 연결해 주고요.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궁금하다는 자, 2번에 알고 싶다와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합니다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알고 싶은 점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질문하다는 물어보다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선으로

잘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을 알맞게 읽는 방법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기억을 다시 보니까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어떻게 띄어 읽으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 2번. 셋째 듣는 사람을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적절할까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이렇게 문장보호, 쉼표와 같은 문장보호 다음은 조금 쉬어 읽습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도 누가 무엇이 뒤도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쉬고 발표하는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1번이 바르게 읽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연습 삼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더.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문제만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맞게 읽는 방법이니까 실제로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9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발표 예절을 잘 지키며 발표를 듣는 친구 골라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그림을 좀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 꼴단지 친구가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단오날에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습니다. 씨름을 하거나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듣는 친구들이 병민이와 은채라는 친구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병민이는요, 그네를 탄다고? 나도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고 놀고 싶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나도 놀고 싶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채는요, 창포가 뭐지? 발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궁금하지만 참고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발표하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예절을 잘 지키며 발표를 듣는 친구는요, 바로 병민이가 아니라 은채이기 때문에 정답은 은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병민이가 왜 예절을 잘못 지켰나요? 내용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19번 정답은 은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요. 우리 꿀따지 친구들이 뭐 교실에서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 친구들의 발표를 듣거나 또는 내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 봤던 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예절을 잘 지키면서 발표를 하거나 발표를 듣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한 가지만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글 속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요. 아, 선생님은요, 뭐,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절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바로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라는 예절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를 찾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 문단을 참고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합니다. 순서를 지켜야지요. 차례를 지켜 말하는 예절 하나를 골라서 선생님은 20번 문제에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만나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이것도 알고 가자고요. 자, 바로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정리해 볼 건데요. 글을 실감나게 읽는다라는 뜻은요. 글을요, 조금 더 이야기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읽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박또박 읽고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찌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어떠하다는 뭐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선생님 머리 위에 보이나요? 자, 예쁜 나비가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 위에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무엇이 날아다닙니다. 어찌하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또박또박. 네, 낱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읽고요. 두 번째, 문장 부호가 나오는 부분은요. 문장 부호를 사용한 까닭을 생각하며 읽고 문장 부호의 역할에 어울리게 읽어줍니다. 물음표는 조금 질문하는 것처럼, 느낌표는 감탄사,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부분, 꾸며주는 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고 문장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습니다. 예쁜 나비에서 예쁜 이런 말이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울리는 목소리나 말투로 읽어주면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죠. 21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이런 글입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자, 읽어보죠. 하나, 둘, 셋, 차크!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제목부터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글인데요. 자, 어떤 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은 토요일. 할아버지와 외출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누가? 어떠하다. 밤마다 세계 여행을 꿈꾸며 잠이 드신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기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 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라는 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21번 문제 풀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21번 문제는요. 세계 여행을 꿈꾸는 할아버지를 위해 주인공 가족이 세운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긴 여행을 떠나기. 2번, 할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러 가기. 3번, 할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 살펴보기. 4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을 만나기. 5번, 토요일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 떠나기가 있는데요. 다시 글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여행을 무척 좋아하신대, 에구,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네 여행을 하기로 했지요.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웃을 만나는 계획이 정답이기 때문에 21번 문제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보죠.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서유입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잘 느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한이는요.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다짐이 멋져? 실제로 세계 곳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서유가 알맞게 이야기했구나. 22번 정답은 서유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낱말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파란색은요.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좋아해요. 그리고 찍을 거예요가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은요. 2번 낱말의 의미에 알맞은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읽어야 하죠. 그러니까 읽을 때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보다는 느낌을 살려서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좋아하는 마음, 찍겠다라는 다짐이 잘 드러나게 읽어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잘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번, 이 좋아해요, 찍을 거예요는요, 꾸며주는 말은 아니지요. 꾸며주는 말은요, 최고의 할아버지, 최고의 멋진 할아버지, 멋진 이런 말이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두 번째,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인데요. 이 글을 읽고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만들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한번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주인공의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2번.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했고, 또,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만들 수가 있겠죠? 3번.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떠나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토요일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4번. 주인공은 동네 여행을 떠나서 무엇을 하기로 다짐하였나요? 동네 여행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5번. 할아버지가 여행 갔던 곳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이글 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 만들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4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치즈!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어요. 치즈는 웃음 주문 같아요.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슥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행은 떠나기 전 설레는 기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첫 여행지는 중국!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단의 집이에요.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에즈!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쿵우를 연습했대요.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샤오주는 잘 넘어져 무릎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지요. 자, 25번 문제 풀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주인공의 가족이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한일 묻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가족이요. 여행을 시작했나 봐요. 자, 하나, 둘, 셋, 치즈! 첫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치즈를 맛있게 먹었다. 자, 치즈가 나온다고 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치즈는요, 웃음 주문 같아요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치즈라고 말이죠. 치즈! 아마도, 이 친구는요, 굉장히 치즈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치즈라고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면서 웃게 되는 그런 웃음 주문 같다라고 합니다. 치즈! 진짜 웃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맛있게 먹은 건 아닙니다. 자, 2번. 쿵우를 배우고 연습했다. 쿵우! 여기 있었죠. 쿵우를 연습한 건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준이었지요. 틀렸습니다. 자, 다음 3번. 설레는 기분으로 함께 웃었다라고 했지요. 설레는 기분으로 함께 웃은 것이 아니라 다시 보면 이렇게 내가 웃은 거죠. 치즈하면서. 그래서 함께 웃었다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4번. 치즈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 둘, 셋. 치즈를 외치며 말이죠. 따라서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중국말로 가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전에서 찾아보았다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냥 중국말로

0: 로 가지라는 뜻이래요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념으로 한 1은 바로 4번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번 보도록 하죠.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 까닭 묻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때문이에요. 이유가 나와 있지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 보겠습니다. 새 친구들을.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만날 생각에.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두근 거렸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26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첫 여행지 묻고 있습니다. 첫 여행지는 어느 나라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글 속에서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에 첫 여행지는 중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첫 여행지는요,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요, 바로 여기 있죠.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이렇게 치즈랑 발음은 비슷한 치즈입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물어보는 것처럼 읽는다. 자, 문장 부호가 보니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처럼은 좀 이상해요. 또 사진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치즈! 이렇게 느낌표를 살려서 읽어야 되겠지요. 자, 틀렸고요. 2번.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그래요. 여기 보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으면요.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인물의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읽는다. 사진 찍는데요. 틀렸고요. 4번. 작은 소리로 입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치즈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5번. 넘어져서 우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는 것은요. 치즈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 정답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읽는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오늘의 문제 끝! 그리고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글을 읽을 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둘,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에서 정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올려줄 것, 죠?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글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 기억하면서 다음 글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연습 문제 몰아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6번과 3번 두 문제입니다. 이두 문제가 절대로 어려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업 들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만 잘 해놓으시면 시험에서 아마 가볍게 한 문제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가볍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그림과 같이 각 XOY가 있는데 그 XOY의 내부에 한점 P를 잡고요. 그 내부에 한점 P에서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두 변의 길이 PA와 PB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네요. 실은 개념 때 이미 비슷한 내용들을 다 설명했었죠. 근데 한번 다시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삼각형 OAP라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OBP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 두 삼각형은 모두 직각 삼각형이고요. OP를 빗변으로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PA와 PB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나머지 한 변마저 같아지면서 RHS 합동이 되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선분 OA의 길이와 선분 OB의 길이가 당연히 같아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응하고 있는 각끼리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각 AOP와 각 BOP의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각의 크기마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반대 과정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PA와 PB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대신에 각 POA의 크기와 각 POB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져? PA와 PB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생각되어 질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이건 순서만 반대인 겁니다. 똑같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두 직각 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각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RHA 합동이 되면서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고 또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아야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지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지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이걸 생각해 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요.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 하나 얘기하면 나머지 하나 당연히 얘기하는 조건이 각 POA, 각 POB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이제 앞으로 보자마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당연히 내가 연습해 봤던 거니까 이 각의 크기 똑같고 이 길이 똑같애라는 걸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각이 표시돼 있었다면 변이 같다라는 표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봅시다. 기억. OX와 OY 같으니 아니, XY는 어디에 잡혀 있을지 모르는 점이에요. 그래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없죠. XOY의 크기가 AOP의 두 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AOP와 BOP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XOY의 크기는 AOP의 두 배가 되고 당연히 BOP의 두 배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OB의 길이가 BP의 길이의 두 배니라고 이야기했는데 OB의 길이와 BP의 길이는 전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이 P라는 점이 뒤로 떨어져서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P에서 내린 수선의 발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이 점을 H'이라고 이야기하고 넓이 P'이라고 얘기한다면 P'H와 P'H'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자, 이건 P의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B의 길이가 BP의 길이의 두 배다라는 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요. 저 조건이 성립할 때가 여기 있는 각이 어떤 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특별한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이 PB의 길이의 두 배가 OP의 길이가 될때 뭔가 특별한 조건이 성립하거든요. 네, 이렇게 변의 길이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각과 연결되어지는 얘기는 나중에 등장할 건데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을 봅시다. AOP라는 삼각형과 BOP라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리을도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어때? RHS 합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하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공간 때문에 보기는 생략해 놨으니까 여러분 답 보실 때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 6번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이고 AB와 BC가 서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의 꼭지점 B를 지나는 직선 L에 대해서 두 꼭지점 AC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DE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 그때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요. 끝부분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사다리꼴 대신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학년이 좀 올라가면요.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적당히 활용해 가지고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니?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확장이 얼마든지 될수 있고 변형이 될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학년을 넘어서서 계속 확장이 되어지게 될 거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되니까 확장성이 높은 문제야라는 생각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요. 높이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6cm와 8cm를 적당히 옮겨 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왼쪽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이 있겠죠? 하나를 동그라미, 하나를 세모라고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90도를 제외하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사실이 어디에서도 만들어지냐면 평각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평각에서 90도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각을 더하면 역시나 90도 돼야 되는데 하나가 세모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래야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가 90도, 그 사이에 있는 90도까지 더해서 평각 180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 CBE라는 삼각형에서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의 합이 90도여야 되니까 아, 네가 동그라미면 나머지 한 각은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라는 걸 우리 이해해 볼수 있겠죠. 결국 왼쪽에 있는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BEC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그럼 대응변끼리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요. CE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BD하고 같아지면서 자, 이 길이가 8cm가 돼야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분 BE의

길이는 당연히 AD의 길이와 같아지면서 6cm가 돼야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14cm인 사다리 꼴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다리 꼴, 즉 사각형 ADEC의 넓이 구해봅시다.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니까 14. 거기에다가 높이 14 곱해주셔야죠. 그렇다면 너희가 2분의 196하고 쓰여지고요. 98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봤죠?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데, 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두개 빼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죠. 결국 사다리꼴의 넓이 98에서 삼각형 뺄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두 개를 뺄 거니까 48제곱센티미터 빼낼 거라서 너는 5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못 구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중학교 3학년에서 루트라고 하는 무리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길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확장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확장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선분 AC의 길이 혹은 AB나 BC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도 확장시킬 수 있을 거고 내년에 가도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를 표시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중요한 문제지만 올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확장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풀어봤어요. 17페이지에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각의 크기들을 옮겨가는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은 더 심오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페이지 24페이지에 가서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관련된 얘기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세점 DEF가 점 O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고서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하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여기 있는 AOE라고 이야기하는 이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절대로 일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BC의 수직 2등분 선이 이렇게 2,5가 되는 거고요. A는 이 수직 2등분 선의 옆에 기울어져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O와 E가 꺾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O에서 꺾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BOF도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고요. COD도 일직선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 이거죠. 요게 일직선 위에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문제 1번 보기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할 텐데 기억해야 될건 O가 외심이니까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2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야?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 라는 생각 하셔야 되죠. 당연히 한 변의 수직 2등분 선 위에 외심이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길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져야 되고요. 여기와 여기 길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2등변 삼각형들이니까 각도 똑같은 게 표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문제 보죠. 자, DO와 FO의 길이 같다. 자, DO의 길이와 FO의 길이 아니 같지 않아요. 저건 같단 보장 없죠. AO와 BO 똑같아? 자, AO랑 BO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죠. 그래서 2번은 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실제로 외심이니까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FCO라는 각과 ECO라는 각을 보래요. 자, FCO라는 각, 그리고 ECO라는 각이 같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2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자,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이렇게 두 각이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각이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 위치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3번 보기도 잘못됐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자. BE와 CE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BE의 길이와 CE의 길이는 같아요. 외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삼각형 ADO와 삼각형 BDO가 합동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DO라는 삼각형과 BD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삼각형인데 나머지 한 각의 크기 같아지니까 합동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참이죠. 결국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과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괜찮니? 똑같은 게 어디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선이 연장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만 아무리 그럴싸하게 그려져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점은 일직선 위에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의하시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래요. 그랬을 때 AC의 길이가 8cm고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가 20cm일 때 BO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네요. 특이한 조건, 삼각형 AOC의 둘레의 길이 조건 주어져 있죠. 그거부터 체크합시다. 자, AOC라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cm가 되려면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를 더해서 12cm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O가 외심이기 때문에요. OA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C의 길이 6cm, OA의 길이도 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가 외심이니까 OA와 OC만 길이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OB의 길이도 같아질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선분 OB, 지금 문제에서처럼 선분 BO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이도 6cm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외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점 O에서 새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 3번 문제는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20파이 센티미터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 문제 되게 뜬금없거든요. 도대체 외접원의 둘레? 외접원이 어디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난감하고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머릿속에서 이 내용이 하나 안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즉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의 중점에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래, 여기 있는 2πr,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πr이 외접원의 둘레니까 네가 20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r이 10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가 될 테니까 선분 AC의 길이가 20cm가 된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선분 AC의 길이가 20cm라고 정답 쓸수 있는데 이걸 쓰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렸단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아,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죠. 저것만 떠올렸으면 선분 AC의 길이가 반지름의 두 배구나라는 얘기, 즉 외접원의 지름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괜찮니? 자, 그래서 이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외심이 안쪽에 존재합니다. 외심오가 이렇게. 그리고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이렇게 외심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OB의 길이를 그려서, 자, 이 OB의 길이가 OA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져 있으면요, 보통은 OB라는 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OC의 길이도 같아지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둔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외심은요, 이 바깥쪽에 둔각삼각형의 외부에 외심 5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세 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3번에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 생각해보고 예각이랑 둔각에서도 외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더라. 그때 삼각형 각 ABC가 50도이고 각 OBC가 10도일 때각 OAC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표시되어 있는 각의 크기 구해보래요.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외심이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각의 크기 중에서 ACB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X라고 얘기했을 때 X와 10도를 더해준 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X 플러스 10도로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괜찮나요? 좋았어. 그리고 나서 삼각형 OA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OA와 OB의 길이도 지금 같아지는 거니까 아, 이 50도와 이 사이에 있는 각까지 더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각은 얼마예요? 그렇죠. 10도가 그대로 옮겨올 수 있겠지. 왜? OB와 O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10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두개 더해서 60도가 이쪽으로 옮겨가겠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능하십니까? 좋아.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문제 다푼 거나 마찬가지죠. 각의 크기를 다 표시했더니 삼각형이 하나 눈에 보이고 이 삼각형 ABC에서 세 개의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라는 조건 적용할 수 있겠죠. 50도와 X와 X 더하기 10도와 60도까지 다 더하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식 써봅시다. 자, 각 X에다가 50도 더해주고 자, 여기 있는 10도는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각형 ABC를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60도 더해주고 거기에 각 X 더하기 10도까지 계산해 준게 네가 180도다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각 X 두개 있으니까 두 배의 각 X의 크기를 생각하면 120도 넘어가서 빠지면 60도만 남을 거고요. 각 X의 크기가 30도다라고 이렇게 각 X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찾읍시다. X에다가 10도 더해준 게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이죠. 그래서 각 OAC의 크기는 30도에 10도 더해놓은 40도 하고 정답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4번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풀때 내심각과 외심각의 크기를 활용하는 문제 되게 좋아한다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둔각삼각형이거든요. 점 O가 외심인데 삼각형이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둔각삼각형에서 외심각을 생각하는 게 조금은 낯설어요.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둔각삼각형에서의 외심각을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삼각형이 ABC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각삼각형이었다면 외심 O가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각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외심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심각이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면요. 여기 있는 BC가 점점점점점 벌어지면서 A쪽으로 가까워져 가겠죠. 그러면 이 O가 점점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돼요? 그래. 여기는 AB와 AC가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 A가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 이 생각을 했다면 접근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이 10도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네가 10도가 될 것이고, 그럼 60도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60도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각을 모르니까 너 X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10도, 10도야. 그럼 여기가 몇 도인지 찾아낼 수 있겠네? 180도에서 20도 빼면 160도. 그럼 반대쪽은요? 그렇지, 200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외심각과 반대편에 있는 각 사이에는 몇배 관계가 있어? 두배 관계가 있으니까 60도에다가 각 X를 더해서 두배 해준 게 외심각 20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렇다면 각 X의 크기가 40도여야 돼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됐니? 요게 20도, 200도라는 건 20도를 180도에서 빼서 요거 120도, 160도 구해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각이니까 360도에서 뺀 거고요. 외심각이 200도니까 그거의 절반 한게 60도 더하기 각 X가 되고 그래서 각 X의 크기가 40도다라고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겠네요. 아까랑은 X를 다른 위치에 설정을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X를 여기다 표시해서 X 더하기 10도 구하면서 X가 30이어서 30도여서 40도가 정답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X라고 표시해서 X가 40이 나타나면서 그냥 이거 자체가 각 A, OAC의 크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풀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접근해 봤습니다. 자, 둘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 낯설어요. 아, 이렇게 둔각삼각형에서 외심각이 여기에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사실 자체가 되게 낯섭니다. 한번 눈여겨 봐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오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이때 각의 크기의 비율이 이렇게 2대 3대 4를 이루고 있더라. 그랬을 때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네. 자, 지금 그림이 잘 눈에 잘안 보이는데 BAC라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구해봐라라고 얘기한 거야. 쉽게 말하면 각 A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요? BO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만 알면 돼요. 이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두 배, 절반 관계가 있으니까 BOC의 크기 구해서 절반 하면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AC라는 게 결국은 각 A의 크기를 얘기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게 2분의 1의 각 BOC더라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BOC만 구하자. 근데 BOC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AOB와 BOC와 COA가 360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360도를 2대 3대 4로 비례배분하는 것 중에서 3의 비율에 해당하는 게 BOC죠. 그래서 각 BOC를 생각하면 너는 360도 곱하기 2의 3과 4 더하면 9니까 9분의 3만큼이더라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120도가 각 BOC의 크기다라는 거알수 있고, 각 A의 크기는 BOC의 크기의 절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60도라는 결론 내려줄 수 있겠죠. 자, 됐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아, 저 위쪽에 있는 각이야? BOC랑 관계가 있어? 그럼 BOC 구해서 찾아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안 풀면, 이 AOB, BOC, COA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요쪽에 있는 각들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구해내고, 세모 더하기 네모로 각 A의 크기를 구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계산이 너무 지루하고 길어져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처럼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얘기들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이렇게 인사한 것이 벌써 19번째를 지나고 이제 오늘이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 아쉽다, 그쵸? 자, 영영통합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합니다. 항상 뭐든지 이제 그 마무리라고 그러면 좀 아쉬워요. 그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 우리는 항상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도 처음처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자, 지문 먼저 읽어봤죠? 문제도 좀 풀어봤나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지문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은 주자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문은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입니다. 자, 어떤 영역들이 그게 통합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독해 지식 만나보죠. 통시적 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때는 통시적 구성과 공시적 구성을 활용하는데, 통시적 구성은 여러 시대에 걸친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고, 공시적 구성은 어떤 한 시기의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할 때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주자학의 변천 과정이에요. 고려 말, 조선 초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에 걸친 그 현상이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시적 구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성은 통시적 구성,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만나볼까요? 주자학의 이념, 조선왕조 500년의 힘입니다. 1문단에서는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 이루어진 이유가 나와 있는데, 때는 언제예요? 조선이 막 세워졌을 그 무렵이죠. 조선 완전 초기입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집단이 신진사대부인데, 이들이 고려 말 이래 정치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의 색을 다 빼야 되잖아. 고려의 옷은 다 빼야 돼요. 새로운 나라, 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일환이 바로 이제 주자학의 교육과 보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자학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죠? 주자의 가르침 가운데 조선 초기 신진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위기지학의 이념이다. 자, 주자의 가르침, 그래서 주자학이에요. 주자 사람 이름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위기지학의 이념, 그래서 중심 화제가 되겠습니다. 주자학의 이념에 해당하니까. 이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하는 대신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기, 나를 위한 공부라는 뜻인 거죠. 즉,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 멋있는 말입니다. 저 공부의 목적은 인격을 수양해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했대요. 공부의 목적. 둘째는 주자가 강조한 격물치지 정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자학의 가르침, 주자학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얘도 위기지학과 마찬가지로 중심 화제가 되겠죠. 이것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는 어떡하냐? 먼저 사물을 연구하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한대요. 사물을 연구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격물치지입니다. 그런데 사대부들은 사물을 연구한 것은 이미 공자나 맹자 같은 성현들이 다 했대.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후대 사람인 우리는 이들의 글을 깊이 되새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공자의 학문, 맹자의 학문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특히 격물치지의 경우 성현들의 말씀을 잘 알고 예법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대부야. 이런 사람이 바로 사대부야. 자신들이죠. 신진사대부 자기야. 그래서 이 유학사상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하죠. 주자학의 이 이념을 뭐로 활용한 거냐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대부는 다른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됐대요. 즉 격물치지의 정신을 신분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 꼭대기에 사대부가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말이죠. 깊이 있는 생각을. 왜 신진사대부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에,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신분제의 정당성에 이렇게 집중을 한 걸까? 정당성이라는 건 정당해? 그게 과연 정당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정당한지가 중요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죠. 역성혁명이잖아요. 왕조를 아예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 군사 쿠데타적인 성격이 있죠. 위화도에 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다시 말을 돌려서 왕을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 된, 그 신하였던 그 왕을 비롯한 그의 가문들이 이제 왕족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성에 좀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고려 왕조가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거야. 그래, 그럼 고려 왕조가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너네가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하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그런 신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자기들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학문을 이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문단 조선 사대부가 주목했던 주자의 가르침입니다. 넘어갈까요? 따라서 세상은 도덕과 예절에 따라 질서가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했대요. 3강 5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윗사람, 임금, 남성, 중국 등을 중심으로 위계가 잡혀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대주의가 있었던 거죠. 이를 벗어난 것은 방종과 무질서의 다름 아니다. 방종과 무질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경물치지의 정신에 따라 임금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과 공부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해주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경물치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임금의 실천입니다. 임금은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독서로 보내야 했고, 신하들이 임금에게 유학의 경사를 강연하는 경연 등에서 자신의 학식을 신하들에게 입증해야 했어요. 신하들이 임금보다 더 똑똑해서 막 질문을 한다거나, 그 질문에 임금이 제대로 답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뭐야? 저 임금, 괜찮은 거야? 너 지금 잘못된 임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일인 거죠, 그게. 이 점은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권력의 정당성이 학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대. 경물치지의 정신이 이렇게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유학의 사서를 설명한 사서 집주 등을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야 했고요. 수양과 학문을 통해 유교 덕목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조선 때 말이죠. 이렇게 경물치지의 정신이 권력과 학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3문단 주자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임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조선의 권력은 주자학의 정신을 매개로 임금과 신하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임금은 절대 권력으로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렸고, 사헌부, 사관원은 임금이 유교 이념에 맞게 행동하는지를 간섭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관리에 대한 임금의 견제, 그리고 임금에 대한 관리의 견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홍문관이나 춘추관은 바람직한 국가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조선의 권력관계에 반영된 주자학의 이념이네요. 그러나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통시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주자학적 태도는 정책 대결보다는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으로 흘러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예법 논쟁의 첫 번째요. 사실 여러 개의 당들이, 그러니까 뭐 노론, 소론 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꼭 되게 나쁜 거냐?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면 다당제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국민 생활에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각자의 이론들을 가지고 이념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더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싸움의 원인이 예법에 관한 명분 싸움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탁상공론인 거죠. 그 명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명분 가지고만 싸우는. 그래서 당파 싸움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폐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 기간이나 제사 방식 등의 이런 형식적인 예법, 소신을 중시해 본래의 순수함을 잃고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예법 논쟁의 폐, 두 번째,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결국 위기지역이나 경물치지에 대한 숭상은 결국 소수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조선 후기 하면은 세도 정치 들어봤을 겁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임금의 외척,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처갓집, 뭐 왕자의 외갓집, 이쪽이 되는 거죠. 혼인 관계로 이렇게 왕족과 연결이 되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마구 누리는. 그게 사실 조선 후기에 조선이 좀 망하게 가는 그런 지름길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법의 존중이나 강화는 백성들을

축제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죠. 조선을 쇠퇴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거기는 그것에는 그러니까 주제학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오문단 조선 후기에 나타난 주제학의 한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가볼까요? 스텝 3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중심 화제 뭔데? 주자학. 그죠?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쭉 지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그 한계까지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있어요. 조선의 최후를 이끄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역은 위기지학의 이념이고 니은은 경물지지 정신입니다. 그 주자학의 대표 이념이죠. 자, 기역은 참된 나다움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 위기지학의 이념 맞죠? 니은은 먼저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위기지학의 이념 역시 맞는 설명이죠. 자, 3번을 보면 기역은, 위기지학은 니은과 달리, 경물취지와 달리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데 두었다. 기역의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두었다는 내용,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답은 3번이거든요. 왜 그럴까? 여기 니은과 달리라는 설명이 있죠. 니은과 달리 이래버리면 니은은 공부의 목적이 출세와 부귀영화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니은은 그게 아니었어요. 2번의 설명이 맞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무엇이 진정 옳고 그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공부의 목적을 출세와 부귀영화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니은과 달리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선지의 내용도 꼼꼼히 잘 읽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파악해야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사대부들이 권력층이 되는 정당성과 신분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 그래 나와 있고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조선 초기 신진 사대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념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기 내용을 볼까요? 조선 사대부들이 주자학에서 중시한 예학은 역설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사대부 중심의 통치가 위기를 겪는 상황 뒤에 더 강화됐대요. 그쵸? 이거 참 모순이야.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예학을 중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 이념처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가 원만하면 문제가 안 돼요. 아, 진짜 뭐 예학이 사회를 잘뭐 다스리게 하네, 뭐잘 유지되게 하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이큰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또 권력자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됐대. 어떻게? 이렇게 관용상제 등의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 없는 두 번의 큰 전쟁을 통해 양반의 지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데 따른 것이다. 양반들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질서의 회복이 시대적인 과제로 부각이 됐대요. 예질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우리 조선 초기 생각해봐,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신분제와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 세도 정치를 말하죠. 확립하고 다시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아휴, 근데 이미 그때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외세의 그 영향력이 들어오고 하는 때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리학적인 명분론과 예질서만을 강조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은 불 보듯이 뻔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예학은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며 신분질서를 강화하는 바탕이 됐다. 그 내용이 보기에도 있죠. 엄격한 예법을 중시하는 예학의 발달, 권력투쟁을 통해 세도 가문 중심의 통치라는 내용 역시 보기에도 있습니다. 위기지학이나 경물취지에 대한 숭상은 세도 가문 중심의 소수 권력 독점을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었겠다. 그 내용이 우리 앞에 지문에서도 볼수 있었고, 여기서도 볼수 있는 것이 결국 성리학적 명분론과 예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은 주자학, 그 이념, 위기지역이나 경물취지에 대한 숭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아닌 거 찾는 거죠. 시대적 과제로 부각된 예질서의 회복 노력은 결국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방향이었다. 맞습니다. 성리학적

명문론을 중시하는 태도는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들을 다스려 주자학의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겠다? 이 내용은 그래도 나오지 않고 보기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맞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을 중시한다는 게 임금이 부도덕한 관리를 다스려서 뭐 순수한 이념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먼저 독해 지식부터 만나봅니다.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인데요. 어떠한 일이 되어가는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의 설명 방법을 통해 어떤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 또는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알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일 또는 행동에 대해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죠. 순서대로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사용된 글을 보면 그 순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이 나와요. 뭐 먼저,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글에는 과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으면서 글을 만나봅시다.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영화. 라는 제목인데요. 1문단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인공적으로 대중의 감정에 어떠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콘텐츠나 장치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다. 좀 넓은 범위의 개념이에요. 자, 이어서 이 문단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하네요. 관객이 두어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영화가 엔터테인먼트를 기본 속성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너무나 그 특별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기억이나 경험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슬픈 영화를 보면 너무 슬프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 너무 무섭고, 잔인한 영화를 보면 내가 그 막 피해자가 돼서 너무 괴롭고, 아니 내가 비용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웃기는 영화 좋아요. 웃기는 코미디 영화 그러면 좀 감정의 정환, 저 나름대로는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참 특별하죠.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겪기 어려운 일들이 주로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중심 화제죠. 스토리의 흥미진진함, 출연 배우의 연기, 영상 구성의 참신함, 규모, 미학 등을 통해서 제시된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 섞여서 활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중심이냐는 작품에마다 또 좀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추구하는 이유는 영화는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쵸? 어떻게 만들어야 관객이 많이 들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이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넣은 거야. 뭘 좋아하는지 몰라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인 거지. 이 때문에 제작자들은 호감도나 신뢰도가 높은 배우를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치 스타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 이른바 티켓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배우의 경우는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작품 하면 엄청나요. 자, 이 문단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져 시장에 접근을 해요. 발터 베냐민의 지적대로 영화는 기계적 복제로 된 예술로 영화가 완성되면 영화관에서 반복적으로 상영되죠. 이후 TV나 인터넷 뜻으로 인터넷 등으로 복제 배포됩니다. 그렇지. 복제와 관련된 영화의 특성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생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 인생 영화는 되게 슬픈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정말 20번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울어. 제일 많이 울어. 계속 더 많이 울어. 근데 그 영화가 인생 영화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날을 봐요. 이렇게 복제 배포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즉 영화 한 편은 콘텐츠의 본질을 유지한 채 다양한 유통 창구, 윈도우라고 하는데 경유하여 이익을 실현한다. 이처럼 영화는 영화관 배급을 시작으로 TV나 인터넷 VOD 등으로 판권을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영화의 유통 창구 첫 번째네요. 이러한 윈도우 효과는 영상물의 가치를 더욱 다양화하여 의류,
완구 등에 들어가는 캐릭터 상품,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사운드 트랙은 그 영화의 배경음악이나 삽입된 노래를 말하죠. 이걸 사운드 트랙 음반 판매까지 시장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지네요. 영화의 유통창구 두 번째요. 맞아요. 그 영화에 삽입된 곡인데 너무 이제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 곡까지 같이 동반 인기를 끌

빠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3문단 영화의 다양한 유통 창구에서 한 편의 진짜 잘 만든 영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품적인 속성을 중시하는 상업적 영화, 그러니까 상품적인 속성,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영화를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그와는 달리 문화적 세계를 중시하여 제작자나 영화 감독의 특정한 의도나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려는 영화도 있어요. 이건 상업 영화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죠. 상업적 속성을 배제하려는 영화인데요. 이때 영화는 뉴스, 다큐 등과 마찬가지로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약간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저런 문제가 있었네? 아, 안 되겠어.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뭐 환경 문제를 다룬 영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긍정적인 부대 효과라고 한대요.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가 제공한 삶의 조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해석하여 특정한 인식이나 성찰, 그렇죠? 깨달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긍정적 부대 효과의 특성. 이러한 영화를 통해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보통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감독 이 중요한. 감독이 보통 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인물들의 뭐 연기까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뭐 음악도 그렇고요. 다 참여하기 때문에 감독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감독은 이른바 거장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명성은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입니다. 좋은 쪽으로 평판이 높은 이름을 말하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쪽, 부정적으로 이름이 높아. 그걸 우리가 악명 높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화적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3문단 영화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세계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는 다시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상업적인 유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문화적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문화적 영화의 상업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영화라고 해서 돈 버는 거랑 상관없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특히 영화제 등을 통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면 상업적 속성이 더욱 강화되어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야말로 문화는 상업을 유인하고 상업은 문화를 선택하는 과정이 순환되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러니까 그 평단의 인정도 받았는데 아울러서 또 관객들의 사랑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화의 문화성과 상업성. 자, 여기까지 5문단입니다. 상업적 속성으로 귀결되는 영화의 특성입니다. 영화를 나는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작품 누구나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문제 갈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 이미 제목이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글의 맨 처음에서 영화는 엔터 요소를 갖춘 대표 매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영화의 엔터테인먼트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상업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속성을 갖춘 영화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가해 내한 이에 적절하지 않은 것,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와는 달리 윈도 효과에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5문단 보세요. 문화적 명성이 인정된 영화는 막대한 관람 수입은 물론 상업 영화에서처럼 유사한 윈도 효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설명이 잘못됐어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동반하여 경제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 있다는 내용 5문단에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모두 4문단에서 찾을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 영화 감독의 의도가 반영된 영화 기생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전 세계인들도 많이 알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날카롭게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숱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화적인 명성을 얻은 거죠. 이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세계 각지로 판권이 무수하게 팔려나갔대요. 또한 영화에서 언급

0: 언급된 라면의 판매량이 급증했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도 노래로 불리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진짜 그 감독이 거장인데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같이 거둔, 그죠? 문화적 명성에다가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룬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다루려 기생충이 제작되었다는 데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영화 감독의 의도. 그렇죠? 맞습니다. 기생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와 계급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조명하며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화제가 되었다는 데서 사회적으로 문화적 명성을 획득했다. 역시 맞죠.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일이죠. 통해 이 영화의 문화적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공식화되었음을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 영화제가 많은데 특히 아카데미 영화제는 그 상징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면 아카데미 영화제는 다른 나라 작품을, 특히 아시아 영화 작품을 작품상 안 줍니다. 아예 다른 분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작품상을 받았으니 대단하죠. 자, 무수한 관객 동원이나 판권 판매, 라면의 판매량 급증 등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윈도 효과로 인해 상업적 성공이 동반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죠.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는 데서 기생충이 관객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 부대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 긍정적 부대 효과는 말 그대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다면 기생충이 다룬 이 우리 사회 부조리한 문제, 빈부격차나 계급적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관객들이 사회적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그게 긍정적 부대 효과지. 단지 이 배우가 읊조린 멜로디가 노래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 그 부대 효과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 되죠. 자,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도 마지막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수양이라는 어휘예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라는 뜻인데, 공부의 목적은 출세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격 수양을 통해 이렇게 인격을 갈고 닦아서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뜻이죠. 자, 명성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평판 높은 이름을 뜻합니다. 제작자와 감상자 사이에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교감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명성을 획득한다. 사회적으로 진지한 문화적 평판이 높은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휘들도 여러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한 비문학 독해 1 부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비문학 독해 1을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부분은 비문학 독해가 재밌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몇 개월 뒤에 있을 수능의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맛을 들여가는 단계예요. 근데 정말 재밌거든요. 너무 딱딱하다, 어렵다,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키워지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더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Day 8, House and Home, 집과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World Mission 다들 도전해 주셨죠? 정답부터 한번 확인하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민호의 일상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채워보는 것이었는데, 자, 첫 번째는요.

같이 샤워예요. 나는 샤워를 한다. I take a shower. 자, 두 번째는 저는 방을 청소해요. I clean my room. 자, 세 번째는요. 저는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설거지를 합니다. 두 가지 동사가 가능했어요. I do the dishes, I wash the dishes after dinner. 두 가지 동사 다 설거지를 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월드 미션은 바로 이렇게 생긴 이 방이 있거든요. 이 방에 대한 묘사를 잠깐 읽어볼게요. This is usually the biggest room in the house. 자, 이 방은 주로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이고요. There is a sofa and a TV. 소파와 TV가 있습니다. The family talks and relaxes here together. 자, 가족들은 주로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휴식을 취합니다. What is this room? 자, 이 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도 열심히 듣고 월드 미션 정답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Bedroom입니다. Bedroom. 자, 발음 해볼까요? Bedroom. Bedroom. 침실이에요. 자, 그래서 명사로 우리가 bed. 침대라는 단어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bed, 침대. 그래서 침대가 있는 방이 되는 거예요. 침실, bedroom. 2층에는 침실이 두개 있다. There are two bedrooms. 자, 방이 두 개니까 room 뒤에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two bedrooms on the second floor. 2층에는 침실이 두개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욕실이란 단어가 나와요. 욕실은 bathroom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 해볼까요? bathroom. bathroom. 욕실이 돼요. 그녀는 욕실에서 세수를 했다. She washed her face in the bathroom. 자, 지금 보면 bath라는 명사가 나오죠. bath. 명사로 목욕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take a bath. 목욕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bathroom. 욕실 이렇게 함께 연관지어서 암기해주시면 되고요. Bathroom이라고 하면 주로 가정집에 이제 욕실을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공장소의 화장실이란 표현도 함께 볼 텐데요. Bathroom이라고 하면 주로 가정집의 욕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restroom이 나와요. Restroom 발음 해볼까요? Restroom 욕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자, 그리고 유의어로는 toilet이 있어요. Toilet. 토일렛은 화장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변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restroom? 자, 아까 전에 우리 bathroom이란 단어는 주로 가정집의 욕실을 말한다라고 했죠. 방금 우리가 본이 restroom이란 단어는 주로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의 화장실 우리가 restroom 또는 toilet이란 표현으로 쓰고는 합니다. 자, 그다음 living room 발음해 볼까요? living room. Living room, 거실이에요, 거실. 나의 가족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았다. My family watched the movie in the living room. 거실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0번이고요. Kitchen이죠, kitchen. 발음해 볼까? Kitchen. 자, 선생님이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요 기호가 츄 발음해 츄. 그래서 kitchen이 되는 거예요, kitchen. 부엌, 주방이 됩니다. 자, kitchen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조리를 하는 부엌이 되겠고요. 또 식사를 하는 공간은 따로 dining room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는 방은 dining room 이렇게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계신다. Mom is making dinner in the kitchen. 자, kitchen, 부엌 또는 주방.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gate. 발음해 볼게요. gate. gate. 대문, 정문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어떤 공항의 탑승구, 게이트.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gate. 정문, 대문. 게이트, 탑승구. 자, 학교 정문에서 만나는 게 어때? 지금,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How about meeting at the school? 게이트. 자, 여기서 게이트는요, school gate, 학교 정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관련된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entrance, entrance, 입구라는 명사예요. entrance, 입구. 그리고 출구도 나오죠. 출구는 exit라고 합니다. exit, exit, 출구. 자, 이어서 tab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table. 발음해볼까요? table. 탁자.
시간이 돼요. 자, 탁자 아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cat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에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상을 차리다 또는 상을 치우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을 차릴 때는 set the table 이라고 합니다. Set the table. 상 차리다. 그리고 치우다는요. clear 이란 동사를 써요. clear the table. clear the table. 상 치우다. 자, table 무슨 뜻이라고요? 탁자 식탁. 자, 그 다음은 전화, 전화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telephone 발음해 볼까요? telephone. telephone. 전화, 전화기이고요. 유의어로는 네, phone이 있죠. phone.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휴대전화는 뭐랄까요? 휴대전화. 그죠? cell phone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cell phone. cell phone은 휴대전화. telephone, 그냥 전화 또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화기가 울렸을 때 그녀는 자고 있었다. She was sleeping when the telephone rang. 자, 우리 rang이라는 동사 형태 그동안 많이 봤죠? rang은 무엇의 과거형이에요? 그치, 울리다. ring이에요, ring. 울리다. 이것의 과거형이 이제 rang이 되는 거죠. rang. 자, telephone, 전화, 전화기까지 봤고요. 자, 다음 단어는 home이에요, home. 자, 오늘의 주제가 되죠? home. 발음해볼까요? home. 집, 가정입니다. 집, 가정. 그리고 유의어로는 네, house도 있어요, house. 자, 집에 집으로 라는 부사도 있는데요.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예문 먼저 볼게요. 너는 집에 어떻게 갈 거야? How will you go home? 자, 여기서 how라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how will you go home? 집에 어떻게 갈 거니? 라는 질문이 되죠. 자, 우리가 집에 라고 할 때는 요 at 라는 전치사를 같이 써줘요. 그래서 at home. 집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지금 아래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명사로 집, 가정, 그리고 부사로 뭐 집에, 집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봤잖아요.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는 이미 집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go home 또는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또는 go home. 집에 가다. 이런 의미를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o to home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걸 유의해 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to라는 전치사를 또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home, 집, 가정뿐만 아니고요. 어떨 때는 집에, 집으로, 부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wall 보겠습니다. wall, wall, 벽 또는 담이란 뜻이죠. 자, 벽에는 시계가 하나 있다.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자, 여기서 clock은요. 그렇죠. 시계란 뜻입니다. There is a clock on the wall. 벽에 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door. 네, door 발음해 볼까요? door. 명사로 문이에요. 문. 그녀는 문을 밀고 방에 들어간다. She pushes the door. 문을 밀고요. And enters the room. 그리고 방에 들어간다. 여기서 enter이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동사입니다. enters the room. 방에 들어갑니다. 자, 이 door과 관련된 단어 한번 볼게요. doorbell. doorbell.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문에 달린 벨. 초인종이란 뜻이 돼요. doorbell. 초인종. 자, 그리고 next door이라고 하면 next door. 옆집에 또는 옆방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창문이란 뜻이 나와요. window. 자, 발음해 볼까요? window. window. 창문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저를 위해 창문을 열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Can you open the window for me? Can you open the window for me? 자, window, 창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자주 실수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아이쇼핑 있죠, 아이쇼핑.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걸 아이쇼핑이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아이쇼핑이라고 하진 않고요. 영어로는 네, 윈도우 쇼핑이라고 합니다. 요 창문과 관련된 단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만 구경하는 건 아이쇼핑이 아니고 윈도우 쇼핑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참고를 알아두세요. 윈도우 쇼핑. 자, 다음 stairs. 자, stairs 발음해 볼까요? stairs. stairs. 주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써줘요. s를 붙여서 stairs. 계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계단. 자, 우리는 화재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We should use the stairs. 자,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you should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뭐뭐 해야 한다. We should use. 우리는 이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뒤에 in case of라는 표현은요. 뭐뭐에 대비해서 이런 뜻이에요. 즉, in case of fire. 화재 시, 화재에 대비해서 우리는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아래 한번 보면 downstairs. 자, down은요. 아래층으로 아래층에서 이런 의미가 되고요. up은요. 그치, 위층이 되겠죠. 그래서 upstairs. 위층으로, 위층에서. 자, downstairs, 아래층, upstairs, 위층이 되는 겁니다. 자, stairs 무슨 뜻이라고요? 계단이 돼요. 계단. 자, 그 다음, garden 발음해 볼까요? garden. garden. 정원입니다. 정원. 자, 빌리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다. Billy is watering flowers in the garden. 네, 정원에서 in the garden이 되는 겁니다. 자, garden 뒤에 ing가 붙이면 이제 gardening이라 그래요. Gardening, gardening, 정원 가꾸기란 의미가 됩니다. 또는 원예가 되는 거죠. 자, garden, 정원이에요, 정원. 자, 다음 pool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pool 발음해 볼까? pool, pool. 자, O가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Pool, pool. 수영장이고요. Swimmingpool이라고도 해요. Swimmingpool, 수영장 같은 의미고요. 줄여서 그냥 pool이라고도 합니다. 자, 웅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웅덩이. 이번 토요일에 수영장에 가자. Let's go to the pool this Saturday. Let's go to the pool this Saturday. 자, pool, 수영장 또는 웅덩이. 자, 그 다음은 toilet이 나와요. toilet. 아까 봤죠? 자, 발음해볼까? toilet. toilet. 변기 또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restroom의 유의어로도 toilet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면 유의어로 여러 가지가 쭉 나오죠?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자, restroom. 우리가 화장실이란 표현으로도 봤고, washroom도 있고요. bathroom도 있어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얘네가 다 화장실이란 뜻인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 어떤 걸 써도 사람들은 다 화장실이다라고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그 맥락의 쓰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restroom은 보통 공공장소의 화장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보통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하고요. washroom은 캐나다를 포함한 이 북미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washroom이라고 해도 미국에 가서도 이해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캐나다 또는 북미 지역에서 많이 쓰는 네, 화장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bathroom은요. 그쵸, 아까 우리가 봤죠? 주로 가정집에 욕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oilet, 보통은 이제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영국에서도 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어떤 단어를 써도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toilet이라고 하면 화장실뿐만 아니고 요 변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변기 자체를 우리가 toile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나는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I am out of 무엇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I am out of toilet paper.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이런 의미가 되죠. 자, 토일렛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변기, 화장실. 자, 다음 192번 한번 가볼게요. garage 발음해 볼까요? garage 차고라는 의미가 돼요. 차고. 자, 그 집은 대문 옆에 차고가 있다. The house has a garage. Next to the gate. 자, 아까 gate라는 단어 봤었죠? 대문이에요, 대문. 그래서 next the gate. 대문 옆에 차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이제 외국에 가면은 보통 garage sale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garage sale. 무슨 의미냐면 집 차고에서 중고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차가 들어가는 공간 차고니까 좀 넓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garage sale. 중고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yard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yard. yard, 마당뜰이고요. 또는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야드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yard. 자, 이때는 마당이라는 의미의 yard가 되죠. 자, 마당도 우리가 앞마당, 뒷마당으로 나눠서 말을 하면 backyard. 자, back은 뒤죠, 뒤. 그래서 backyard. 뒷마당, 앞마당은 네, front yard라고 합니다. front yard. 앞마당이 되는 거예요. 자, yard sale.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garage sale처럼 어떤 세일일까? 그렇죠. 집 마당에서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yard sale이라고 하고요. 차고에서 판매하는 것은 garage sale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roof. 발음 해볼까요? roof. roof. 명사로 지붕이에요, 지붕. 자, 나의 삼촌 집의 지붕은 빨간색이다. The roof of my uncle's house. The roof of my uncle's house is red. 지붕이 빨간색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아래에 보면 이제 ceiling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자, roof는요, 건물 외관의 지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eiling은 건물 내부의 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eiling, 천장, roof, 지붕 이렇게 같이 암기해두세요. 자, 그 다음 curtain 발음해볼까요? curtain. curtain. 말 그대로 커튼 또는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어떤 무대의 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녀는 빨간 커튼 앞에 서 있다. She's standing in front of the red curtain. 자, 이때는 말 그대로 커튼 장막이라는 의미의 커튼이 되겠고요. 지금 커튼을 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커튼을 치다는 draw the curtain이라고 합니다. draw the curtain. 자, 그리고 연극을 할때이 curtain call 이란 표현도 있어요. curtain call. 자, 이 curtain call이라는 건 연극이 끝난 뒤에 박수로 배우들을 이렇게 불러대는 거. 연극이 끝나고 나서 있는 이 curtain call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96번까지 왔어요, 우리. 자, pillow 발음 해볼까요? pillow. pillow. 베개입니다. 베개. 그 아이는 이를 베개 아래에 놓았다. The child put his tooth under the pillow. 아이는 이를 베개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쵸? 그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거를 베개 아래에 두면요. 치아 요정이 가져가고 돈을 다시 놓고 간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The child put his tooth under the pillow. 자, 그 다음은 furniture. 가구예요, 가구. 발음 해볼까요? furniture. furniture. 가구. 그녀는 몇 점의 새 가구를 샀다? She bought some new furniture. 자, 지금 아래에 보면요. 이 furniture이라는 가구 자체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어요. 그래서 어를 붙이거나 또는 무엇을 할수 없다? 그렇죠. 복수에 s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걸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가구 한 점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A furniture이 아니고 어떻게 쓴다고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다음 basement 발음해볼까요? basement, basement. 자, 이 basement에서 base 자체가 명사로 맨 아랫부분, 그죠? base, 기본, 기초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basement라고 하면 이제 지하층, 지하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지하실에는 탁구대가 하나 있어요. There is a ping pong table in the basement. basement 이때 지하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elevator. 자, 발음 해볼까요? elevator. elevator. 자, 우리가 잘 타는 네,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강기란 뜻이 되고요. 유의어로 lift가 나와요. lift. 이 lift란 단어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어때? Why don't we take the elevator? Why don't we take the elevator? 자,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씁니다. escalator. escalator. 엘리베이터는 elevator. 자, 지금 아까 선생님이 알려드렸듯이 elevator는 보통 미국에서 쓰고요. lift는 네, 영국에서 쓰는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어서 우리 마지막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200번째 단어가 돼요. 200번째. 자, garbage 발음해 보겠습니다. garbage. garbage.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 유의어로는 trash, waste. 둘다 쓰레기라는 의미가 돼요. 쓰레기를 내놔 주세요.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자, take out 무엇을 내놓다죠? Please take out the garbage. 자, 쓰레기통은요.
garbage can이라고 합니다. garbage can. 자, 우리 이렇게 오늘도 house and home, 집과 관련된 단어들 위주로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늘의 낱말 퍼즐을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가로 퍼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 퍼즐을 하나

하나씩 쌓아 올려서 요 케이크를 한번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1번에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문이에요, 문. 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치, door이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door. 그래서 door, 문이라고 한번 써 볼게요. 자, 2번은 We eat dinner at the blank. 우리는 여기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방인가 어딘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탁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탁자 또는 식탁. 자, 식탁은 table이라는 단어로 봤죠. table. We eat dinner at the table. 우리는 식탁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자, 3번. You grow flowers or vegetables here. 당신은 이곳에서 꽃이나 채소를 기릅니다. 이곳은요, 우리 집에 어디일까요? 정원이 되겠죠. 자, 정원이란 단어, garden이 있었습니다. garden. 정원. garden.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이렇게 생긴 방이죠. 침대도 있고, 탁자도 있고, 침대가 있는 방, 침실이에요. 침실. 그래서, bedroom이 되겠네요. bedroom. 자, bedroom. 침실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자, this room is under the ground floor. 자, under이라고 하면 뭐뭐 아래예요. 자, 이 방은 어디에 아래 있냐면 the ground floor. 자, 지상층입니다. 지상층. 자, 그럼 지상층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하층, 지하실이라는 표현 basement. 아까 봤었죠? basement. 자, base. 그리고 ment. 그래서 basement가 되겠죠? basement. 자, 6번. You pick this up and press numbers. 당신은 이것을 들어 올리고요. 번호를 누릅니다. To call someone.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자, 바로 전화기가 되겠죠? 전화기는 telephone입니다. telephone. telephone, 전화 또는 전화기. 자, 마지막 7번. A bed is a piece of blank. A bed, 침대죠. 침대는 이것 한 점이다. 무엇일까요? 침대는 가구 한 점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때 가구는 furniture이라는 표현으로 써줍니다. 자, furniture, 가구가 되죠. 그래서 가구는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구 한 점이라고 할 때는 a piece of furniture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가로 퍼즐 케이크를 완성해 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A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table, 식탁, 탁자가 되겠는데요. 가구의 일종이다. A kind of 무엇의 일종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가구는요, 방금 썼던, 그렇지, furniture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A kind of furniture, 가구의 일종이다. 자, 2번은요, upstairs, 위층으로 해요. 자, 그럼 반이요, 아래층으로는, 그렇지, downstairs가 되죠, downstairs. upstairs, downstairs. 자, 3번 elevator. 자, 엘리베이터 그리고 승강기 유의어예요. 자, 영국에서 많이 쓰는 이 단어는 네, lift라고 한다. lift. elevator, lift. 둘이 유의어였죠. 자, 4번 trash. 쓰레기의 유의어. 우리가 G로 시작하는 단어 봤는데요. 그렇죠. garbage가 있었죠. garbage. garbage, trash 둘다 쓰레기라는 뜻이다. 자, 5번에 restroom, 화장실인데 화장실 여러 단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화장실뿐만 아니고 변기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이것. toilet이죠, toilet. 자, restroom, 그리고 toilet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 보기에서 한번 골라 써보겠습니다. 자, 1번, 집에 머물다. 우리 집은 home이요, home. 그래서 at home이라고 하면 집에고요. stay at home. 집에 머물다. 자, 2번. 승강기를 타다. take the elevator이죠. take the elevator. 승강기를 타다. 자, 3번은요. 커튼을 치다요. 커튼을 치다라는 표현. draw the curtain이 있었죠. draw the curtain. 커튼을 치다. 자, 4번. 수영장에서. 우리 수영장. pool 또는 swimming pool이 있었어요. 그래서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자, 마지막 5번입니다. 한 지붕 아래. 우리 지붕이라는 단어 roof 배웠죠? roof.

0: 이거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벽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죠. 벽은? 그치, wall이요, wall. Walls have ears. 벽에도 귀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는 많은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We walked up many steep. 자, 여기서 steep이라고 하면 가파른이란 뜻이에요. 자, 뒤에는 계단을 쓰면 되겠죠. Steep stairs. 가파른 계단이 되는 겁니다. We walked up many steep stairs. 자, 이렇게 잘 쓰셨죠? 4번, 5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는 자명종 시계를 베개 밑에 두었다. He put his alarm clock under the 베개. 자, 베개는요? pillow가 되죠. Under the pillow. 네, he put his alarm clock under the pillow. 자, 마지막 5번. 나의 할머니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셨다. My grandmother watered the flowers in the garden. 자, 정원은 garden이 되겠고요. watered는 저 물을 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my grandmother watered the flowers in the garden.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데이 8과 관련된 단어들 역시 열심히 학습하고 데일리 프랙티스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의 월드 미션 한번 볼게요. 자, 너무 쉽죠, 여러분? 이 방은 어떤 방일까요? This is usually the biggest room in the house. 집에서 주로 가장 큰 방이 되겠고요. There is a sofa and a TV. 소파와 TV가 있습니다. The family talks and relaxes here together. 가족은 주로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자,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지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열공했다라는 거를 수강위 게시판에 이 미션의 정답과 함께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단어 꼭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만의 보카 노트도 완성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봐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4: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8 단어 주제는 쿠킹, 요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카레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먼저 감자, 당근, 양파를 탁탁 썬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와 함께 팬에 달달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붓고 카레 가루를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죠. 오늘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쓰는 여러 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요리 교실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 요리 과정을 떠올리면서 함께 단어를 외워봅시다. 우리 그러면 교재 66페이지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lice. 자, slice라고 하면 동사로 이렇게 얇게 썰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얇게 썬 조각을 slice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리 예문 보면 그는 치즈를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떨었다. He sliced the cheese carefully.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또는 이 slice라는 단어는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어서 우리 치즈 한 조각이라고 할 때, a slice of cheese. 햄한 조각 할 때는 a slice of h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피자 조각도 얇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a slice of pizz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chop. chop. 이 단어 소리 자체가 찹찹찹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 재료를 토막으로 썰다 또는 다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음식 재료를요, 조금 큰 조각으로 썰다 할 때도 chop이고요. 잘게 잘게 다질 때도 chop입니다. 우리 3단 변화는 chop, chopped, chopped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철자 주의해 주시고요. 그 요리사는 양파를 빠르게 다졌다. The chef Chop the onions quickly.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이 chopped, 이렇게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이 표현 있잖아요. 잘게 썬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chopped onions 하면 이제 잘게 썬, 다진 양파가 되겠고, chopped garlic 하면 다진 마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peace. 자, peace라는 이 단어는 일단은 이 단어랑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 때는 평화라는 뜻의 단어가 되는데, 이두 개의 단어는 철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아, 이두 개는 동음이어이다. 그래서 철자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piece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는 조각 또는 부분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slice라고 하면 얇게 자른 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의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문 읽어보면 테이프 아트를 만들기 위해 to make tape art 그 예술가는 유리 위에 테이프 한 조각을 붙였다라고 할때 the artist put a piece of tap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 piece of이라고 하면 이건 무엇의 한 조각,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관용 표현도 있어요. A piece of cake 하면 아주 쉬운 일, 뭐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할 때 우리 A piece of cake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Flower. 자, flower라는 이 단어는 flower. 이 단어랑 이제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음이어인데 이거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화 상황이라고 하면 문맥을 통해서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밀가루란 뜻의 단어인데요. Flour is used to make bread. 이때는 밀가루란 뜻이겠죠.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 해서 밀가루란 단어 flour 이렇게 써주고 꽃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GH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dough, dough 이렇게 발음하는데 밀가루 반죽을 얘기합니다. 우리 피자 도우 얘기할 때그 도우를 영어로 이렇게 쓴다. This dough is ready to bake. 이 반죽은 구울 준비가 되었다. 우리 쿠키 반죽을 얘기할 때는 그럼 쿠키 도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읽어볼까요? Seasoning. Seasoning인데요. Seasoning 하면 양념 또는 조미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season은 여러분들 명사로 계절이란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로는 양념하다, 뭔가 간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여기 ing가 붙은 seasoning 하면 양념 또는 조미료입니다. 양념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한다. Seasoning improves the flavor of food.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번에 배웠던 소스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 소스는 주로 액체로 된 소스, hot sauce 그런 것을 말하고, 한편 seasoning은 이렇게 주로 가루로 된 조미료, 양념을 seasoning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Pickle. 자, 피클 하면 말 그대로 피클이죠. 오이 피클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채소를 식초에 절인 것도 모두 피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피클은 피자와 함께 제공된다. Pickles are served with pizza.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 ed를 붙인 pickled 하면 이건 형용사로 절인, 그러니까 식초에 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치킨 무 혹시 드시나요? 절인 무라고 해서 pickled radi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moked. smoked 하면 이건 훈제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훈제 방식으로 요리하는 거 여러분 알죠? 연기에다가 요리를 하는 거 또는 불향을 입히는 걸 이제 훈제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훈제 음식이라고 할 때는요. smoked food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요. 원래 smoke 하면은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입힌, 훈제한 하면 smoked. 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모키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연기가 자욱한이라는 형용사로 같이 알아둡시다. 우리 다음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Uncooked. Uncooked 하면 이건 익히지 않은 날 것에란 뜻이래요. 우리 날 것에 raw라는 이 단어와 유의어입니다. 원래 cook이라는 단어는 뭐 요리하다 또는 익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가 ed를 붙여서 cooked 하면 익힌이 되고 그 앞에다가 on을 붙여주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cooked 하면 이제 익히지 않은 날 것에라는 뜻입니다. 익히지 않은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어라. Eat plenty of uncooked fruit and vegetabl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Mix. 자, mix 하면 섞다, 혼합하다, 또는 혼합한 것, 혼합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밀가루와 물을 함께 섞어라라고 할 때, mix flour and water together. 이런 말, 이제 요리 레시피에 자주 나오는 말이겠죠? 우리 명사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Mixture 하면 이건 혼합물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 단어 읽어볼게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발음 주의해주세요. Stir. Stir 이렇게 발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발음이 헷갈릴 때는요. 발음을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한번 써서 외워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Stir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무언가를 젓다, 휘젓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3단 변화는 stirred,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녀는 수프를 천천히 저었다. She stirred the soup slowly. 우리 수프를 요리할 때잘 저어줘야 밑바닥이 눌러붙지 않죠. 그럴 때 우리 stir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stir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다 또는 휘젓다라는 뜻이 되어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다. stir up some trouble 이렇게 쓸수 있고 또는 어떤 뭐 추억을 불러일으키다 stir up memorie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단어도 우리 발음을 주의해 주세요. poor가 아니라 pour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 자, 이건 액체 같은 것을 붓다 또는 음료를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Pour the sauce over the pasta. 우리 파스타를 완성할 때 소스를 위에다가 부어주죠. pour가 되겠고요. 그리고 pour down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비가 쏟아지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밖에 비가 쏟아지고 있어. It's pouring down outside.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단어도 여러분 발음 주의해 주세요. soak가 아니고 soak. 이렇게 오 발음을 해주는데 이건 무언가를 액체 같은 것에 담그다 또는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가 그의 신발을 흠뻑 적셨다. The rain soaked his shoes.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melt. 자, melt라는 이 단어, 녹다 또는 녹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freeze. freeze 하면 이제 얼다 또는 얼리다가 되고요. 우리 예문 보면,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How long it takes.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to, 이제 초콜릿을 녹이는데 라고 할 때, to melt chocola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melt away라고 하면 이건 녹아서 사라지다, 녹아서 없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boil. 자, boil 하면 끓다, 끓이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보글보글. boil 하면 이제 끓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할때 이렇게 얘기해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이런 식으로요. 우리 끓는 점이라고 할때 boiling poi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섭씨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100도씨라고 할때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화씨라는 단위도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화씨라고 할 때는 Fahrenheit. 자, 그래서 물이 이제 화씨로는 212도에서 끓는 거죠. Water boils at 212 degrees Fahrenheit.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우리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도전 숨은 단어를 찾아라 입니다. 화면에 단어 퍼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운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 첫 글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네 개의 단어 모두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에 F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flour. flour 하면 밀가루란 뜻이었죠. 다음 두 번째 줄에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요? piece. piece 하면 조각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중간에 B로 시작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boil. boil 하면 끓다 또는 끓이다 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stir. stir 하면 젓다, 휘젓다 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단어들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team. steam. 이 단어는 찌다 또는 김을 내뿜다 이런 뜻이 있네요. 명사로는 김, 증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 우리가 물을 넣어서 끓이는 거 말고 그냥 뜨거운 증기로 이렇게 찌다라고 할 때는 ste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녀는 채소를 쪘다. She steamed the vegetables.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찐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steamed the dumplings.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fry. 자, fry. 이것도 요리 방법 중 하나인데요. 볶다, 튀기다. 특히 기름에 튀기다라고 할 때 fr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3단 변화로는 fry, fried, fried 이렇게 되겠고요. 기름에 양파를 볶아라 라고 할 때 fry the onions in oil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fry에다가 ed를 붙여서 fried 하게 되면 이건 형용사로 튀긴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치킨. fried chicken이 되고요. 또는 이 뒤에다가 rice를 붙여주게 되면 fried rice, 볶음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가볼게요. 계속해서 어떤 요리 방법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grill이라는 단어와 roast라는 단어 비교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grill은요, 석쇠 또는 그릴에 굽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기를 굽는 철판을 그릴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릴에다가 구울 때는 우리 grill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요리사는 고기를 고르게 구웠다. The chef grilled the meat evenly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rilled 하면 구운인데 이제 철판에 구운이라는 뜻이 되겠죠. 한편 roas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주로 오븐에다가 어떤 뜨거운 열기로 굽다, 볶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roasted chestnuts smell wonderful 해서 구운 밤은 훌륭한 향기가 난다. 우리 밤을 구울 때는요, 뭐 물이라든지 기름을 넣지 않잖아요. 그냥 뜨거운 열기에다가 구워준단 말이죠. 그런 걸 우리 roast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해서 roasted라고 하게 되면 이건 주로 뭐 오븐에 구운, 뜨거운 열기로 구운이 되겠고요. 또 커피를 볶다라고 할 때도 roast coffee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커피콩을 볶을 때도 뜨거운 열기로 볶아주는 것이라서요. 우리 비슷하지만 다른 요리법 이렇게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참고 삼아 읽어보면 우리 bake 하면 보통 빵이나 케이크, 쿠키 같은 거 속까지 익혀야 되는 걸 오븐 안에서 천천히 구울 때 씁니다. 우리 보통 빵을 구울 때 bake. 그리고 roast란 단어 방금 봤죠? 고기, 닭, 채소 같은 식재료를 특히 오븐이나 불에서 비교적 높은 열로 통째로 구울 때 roast를 사용한다. 한편 grill은요, 고기, 소세지, 채소를 숯불이나 그릴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이 그릴, 철판에서 직접 불에 구울 때 grill이고요. 한편 토스트라는 단어도 있죠? 이건 빵에만 주로 쓰이며 색과 식감을 살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울 때 토스트라는 표현을 쓴다. 이 네 가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그럼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쿡이라는 이 단어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긴 냄비 또는 솥 또는 포트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항아리, 도자기 그릇을 얘기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꽃병이라고 할 때 flower po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요. boil water in a large pot 하면 물을 끓이라는 거죠. 커다란 냄비에 우리 냄비류를 통칭할 때 pot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편 우리 커피 포트라고 할 때도 이때 p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tove. stove 이 단어는 stove 또는 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난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부엌에서요. 엄마가 요리하시는 그 공간 있죠. 가스레인지 그 공간을 영어로는 stove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가스 사용하는 거 말고도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요리를 하는 냄비를 놓고 요리를 하는 그 공간 있죠? 영어로는 stove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문 보면 엄마는 스토브에서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그 공간에서 수프를 끓였다. Mom cooked soup on the stove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microwave. 자,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전자레인지를 나타내요. 우리 마이크로 하면 작은, 그리고 웨이브 하면 파동이래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이건 마이크로파, 전자파를 얘기하는데 이 전자파를 사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기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전자레인지를 나타냅니다. She heated the food. 그녀는 음식을 데웠대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in the microwave가 되겠고 이거 자체로 또 동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피자를 전자레인지로 데워라. microwave the pizza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확인해 볼게요. kettle. kettle 하면 주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문 보면 he poured hot water. 그는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from the kettle 하면 주전자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주전자를 가리킬 때 kettle이라고 하고요. 또 전기 주전자, 전기 포트라고 할 때 electric kettle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opener. 자, opener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단어에 er이 붙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뭐 하는 도구란 뜻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opener 하면 어떤 것을 여는 도구예요. 즉 따개를 나타낼 때 opener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아빠는 캔 따개로 캔을 열었다. That opened the can with a can opener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병 따개라고 할 때는 bottle opener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jar. jar라고 하면 병 또는 단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보통 lid 뚜껑이 있는 이런 병이나 단지 뚜껑을 돌려서 따는 이런 단지를 jar라고 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 그는 나에게 꿀 한 병을 건네주었다. He handed me a jar of honey.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a jar of 하면 무언무언 한 병이라고 해서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jar lid 하면 이때는 병뚜껑을 가리키는 거죠. jar 하면 병 또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serve. serve 하면 동사로 제공하다 또는 음식을 차려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빙하다 라고 할 때 그 단어 serve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면 before the invention of the toaster, 토스터가 발명되기 전에 many restaurants, 많은 식당들이 탄 토스트를 제공했대요. 그때 우리 serve라는 단어를 써서 served, burnt toast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A를 B에게 제공하다라고 할 때 serve A to B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자,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알아둘 표현이 있어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해서 당신의 스테이크 굽기를 어떤 정도로 하시겠어요? 스테이크 어떻게 제공해 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뒤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served? 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어느 정도로 익힐지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굽기를 나타내는 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일단 rare 하면 이건 거의 익히지 않은 이런 붉은 상태를 얘기하고 medium rare 하면 그 다음 단계죠. 약간 조금 덜 익힌 상태. 그 다음 단계는 medium입니다. 적당히 중

중간 정도로 익힌 상태이고요. 다음이 medium well이에요. 이건 거의 다 익힌 이런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well done입니다. well done 하면 완전히 익힌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표현도 같이 알아둡시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handle. 자, handle 하면 손잡이 또는 자루를 얘기하고요. 또 동사로는 다루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문 손잡이는 고장났다. The door handle is broken. 이런 예문 나와 있는데 우리 요리에서는 어디에 핸들이 있어요? 우리 냄비 같은 거에 손잡이가 있죠. 그거를 handl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칼에도 칼 자루 손잡이가 있잖아요. A knife handle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blender. 자, blender 하면 믹서기 또는 분쇄기를 얘기합니다. Put the fruit in the, 자, 과일을 믹서기에 넣어라 라고 할 때 blender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거예요. 우리 blend라는 이거는 동사로 쓰여서 섞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특히 어떤 것을 갈아서 섞는 것, 완전히 섞는 것을 blend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er을 붙여준 blender 하면 믹서기라는 뜻이 돼요. 우리 mixer라는 표현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우리 보통 반죽을 할 때 손으로 쓰는 전동 믹서기 있잖아요. 그걸 mixer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과일 주스 같은 거 만들 때 채소나 과일을 가는 그 믹서기는 영어로는 blender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recipe. 자, recipe 하면 말 그대로 레시피를 말하죠. 조리법이 되겠는데요. 어떤 조리법, 요리법을 따르다 라고 할 때 follow a recip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요. refrigerator. refrigerator 하면 냉장고란 뜻의 단어이죠. 자, 이 단어 철자 주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한다 라고 할 때 the refrigerator. 이렇게 여러분 철자 어려운 단어는 여러 번 써보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refrigerator라는 이 단어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임말로 fridge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약간 변형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refrigerator, fridge 모두 냉장고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같이 도전해 볼게요. 두 번째 미션, 도전 초성 퀴즈입니다. 우리 방금 배운 단어들의 우리말 뜻 초성이 나올 건데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티읕, 기역, 디귿.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요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치킨 같은 것을 기름에 익어탄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튀기다. 튀기다 하면 fry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요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뜨거운 열로 익어탄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찌다. 우리 찌다라고 할 때는 steam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지읒, 지읒, 지읒.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건 물을 끓일 때에 사용하는 도구예요. 정답은 바로 주전자. 주전자는 영어로 kett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보관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냉장고. 냉장고 하면 refrigerator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2페이지입니다.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골라서 체크 표시해볼게요. 우리 1번에 냄비란 뜻의 단어, 정답은 pot이죠. 우리 stove는 이제 요리하는 그 공간, 가스레인지 공간을 말하는 거였고요. 다음 2번에 밀가루란 뜻의 단어, 정답은 바로 flower, 두 번째 걸로 골라주시면 되죠. 꽃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주셔야 된다. 다음 조각이란 뜻의 단어 알맞은 것은 자 우리 첫 번째 이 피스를 골라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있는 이건 평화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젓다란 뜻의 단어는요. 정답은 stir. stir 하면 젓다, 휘젓다. 옆에 soak는 흠뻑 적시다란 뜻이 있었습니다. 다음 끓이다란 뜻의 단어는요. 정답은 boil. 보글보글 끓이다. boil이죠. fry는 기름에 튀기다, 볶다였습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 골라 체크 표시해보겠습니다. 1번에 If food is still raw, raw 하면 날 것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음식이 아직 날 것이라면 It is, 자 그것은 어떤 것이다. 익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uncooked 이렇게 골라줍니다. 익히지 않은 인 거고 날 것에. 우리 smoked는 이건 훈제한이었죠.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A mama shows, 자, 이것은 보여준대요. How to cook a specific dish 해서 어떤 특정 요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준대요. 정답은 recipe, 조리법, 요리법이란 뜻의 단어였죠. 우리 blender 하면 믹서기였습니다. 우리 3번 문장 볼까요? When you cut food into large pieces, 당신이 어떤 음식을 커다란 조각으로 자를 때요. 당신은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 썰다란 뜻의 단어 있었죠? chop, 골라주면 됩니다. slice는 얇은 조각으로 자르는 걸 얘기했고요. 다음 4번에요. When you cook meat, over fire outside. 당신이 바깥에서 불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구울 때요.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 거죠. 특히 철판에 굽다라고 할 때 grill이란 단어 있었습니다. 우리 melt는 녹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다음 C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뜻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볼까요? 우리 1번에 Please murmur some water into the glass. 유리잔에 물을 따르세요. 우리 따르다, 붓다 라고 할 때 pour 써주시면 되죠. 우리 2번에요. She added some. 자, 그녀는 수프에 약간의 양념을 넣었다 라고 할 때 우리 양념이란 뜻의 단어 seasoning 배웠습니다. 다음 우리 3번에요. He put the food in the 뭐뭐. 자, 그는 음식을 어디에 넣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그것을 빨리 데우기 위해서. 우리 전자레인지란 뜻의 단어 microwav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 4번 볼까요? The bread 뭐뭐, 그 빵 반죽은 따뜻한 부엌에서 밤새 부풀어 올랐대요. Rose in the warm kitchen overnight. 빵 반죽이라고 할 때는 dough 써주시면 되죠. 우리 다음 5번입니다. She held the cup. 그녀는 컵을 잡았어요. 아, 컵에 손잡이를 잡았어요 할 때 우리 손잡이란 뜻의 단어 hand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요. 영어로 레시피 찾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플랫폼에 뭐뭐 레시피, 예를 들어 뭐 커리 레시피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에 어떤 단어들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boil, fry, pour 이런 단어들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단어 발견했는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우리 포텐 수학 18번째 시간, 전개나 인수분해를 이용한 복잡한 수의 계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언가 식들이 수로 뒤범벅되어져 있을 때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지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개를 이용해서 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 모양을 변형합니다. 그래요. 무언가 곱셈 공식이 되는 꼴로 식을 조정해 놓는다면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의 미션이죠. 수를 문자처럼 보는 거죠. 보세요. 예를 들어보면 103의 제곱, 이걸 103을요, 100 더하기 3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도 하나의 문자처럼,

3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꼴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으로 식을 전개할 수 있겠죠. 그 A 자리에 100을 집어넣어서 100의 제곱이 A 제곱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요, 3의 제곱이 B 제곱의 역할을 합니다. 가운데는 어때요? 3과 100을 곱해서 두배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00 곱하기 3 하고 만들어지면서 앞에는 만, 중간에 600, 그리고 9까지 다 더하면 되니까 1609라는 정답을 편하게 계산해 낼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 보시면 103 곱하기 97은요, 103을 100 더하기 3으로, 97은 100 빼기 3으로 생각해서 100을 A로 보고요, 3을 B로 본다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죠.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는 결과가 등장하겠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A 제곱 대신에 100의 제곱, B 제곱 대신에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서 만에서 9를 빼주면 되기 때문에 9,99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전개를 이용한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도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 모양을 변형합니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요. 어떻게? 수를 문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예제 볼까요? 77의 제곱 마이너스 23의 제곱을 생각해 봐. 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지. 77을 A처럼, 23을 B처럼 생각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이 지금 좌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런데 77 더하기 23이 정확하게 100이니까 100 곱하기 54로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 정답이 5,400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77 더하기 23이 100이 되는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무언가 두 수를 더해서 100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수들을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면 반드시 쉬운 숫자로 바뀔 수 있도록 잘 세팅되어져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편리한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확인하는 거, 이게 반드시 중요한 일이죠. 문제 풀때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은 정말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수의 계산이 될까 걱정하는 친구들을 위한 요령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반드시 그 공식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렇게 전개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면 계산이 간편한 숫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나 10이나 1000 같은 수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집중해 보면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4제곱 플러스 1 계산해봐 라는 게 문제네요. 자, 이거 어떤 친구들은 그냥 3의 제곱 플러스 1 10이고 3 플러스 1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다 그냥 곱셈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문제를 풀면 감점 당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2를 3 빼기 1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가 3 빼기 1로 보였다면 3 빼기 1과 3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이네? 그러면 그 계산의 결과가 뒤로 연달아 전달되면서 합차 공식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변형될 겁니다. 봅시다. 3 빼기 1의 3 플러스 1은요, 3을 A처럼, 1을 B처럼 생각하면 합차 공식이 적용되죠. 그래서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 쓰여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이라고 식을 그대로 갖다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집니까? 1의 제곱은 그냥 1과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이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이 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번에는 3의 제곱을
A로 보는 거지. 1을 B로 보는 거예요. 혹시 3의 제곱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그냥 9라고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지만 뒤쪽에 있는 식과 계산을 하기 편하려면 3의 제곱을 그대로 놓고 그것의 제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3의 4제곱 되겠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의 값차 공식 적용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하고 쓰여지고 뒤에 3의 4제곱 더하기 1이 살아있는 식이죠. 자, 근데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의 4제곱이 1이니까 다시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식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3의 8제곱만 계산해서 1을 빼주면 되고요. 그게 바로 6560이다.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그냥 전개하는 것과 별로 난이도 차이가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뒤쪽에 항을 더 많이 붙여줄 수 있고요. 3의 거듭제곱의 숫자가 너무 커지면 그 값을 문제에 힌트로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5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105 더하기 25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 혹시 완전제곱식이라는 거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여기 25를 5의 제곱으로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세요? 아, 이제 좀 보이죠? 그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식이 10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05 플러스 5의 제곱으로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105와 5가 A와 B처럼 생각되어진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꼴로 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105를 A로 생각하고요. 5를 B로 생각해요. 그럼 이게 바로 A와 B가 곱해져 있는 꼴이죠. 결국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105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105 마이너스 5가 아주 간단하게 100으로 계산되어지니까 100의 제곱, 즉, 만을 우리 문제의 정답으로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복잡한 수를 계산하는데 전개나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문제 풀어봤어요. 어때? 공식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숫자를 문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개념 정리가 잘 되었다면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북2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력을 쌓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북2에 있는 내용 중에 기본 문제 복습, 응용 문제 복습의 일부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기본 문제예요. 정리하면서 같은 것끼리 이어볼까요? 여기 7보다 큰 수, 7과 같거나 작은 수, 7보다 작은 수, 7과 같거나

큰수라는 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이것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써볼 수 있어야 해요. 즉, 7보다 큰 수라고 하는 것은 7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7조과인 수라고 한다. 여기 있는 거 만약에 없어도 여러분이 직접 써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7과 같거나 작은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7 이하인 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7보다 작은 수에는 7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 미만인 수라고 표현하고 7과 같거나 큰 수, 7이 포함되죠. 7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바로 7 이상인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을 찾을 수도 있어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렇게 그 왼쪽에서 찾아서 나타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문항 2번, 3번의 문제인데요. 수안의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학생별 키가 이렇게 조사되어 있군요. 수아가 144cm, 다니가 cm예요. 예준이는 139.2cm, 현우가 148.6cm, 준서는 152.3cm, 도윤이는 158.5cm, 시우가 145.7cm, 서윤이 150cm, 유진이가 159.8cm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키가 150cm 이상, 155cm 이하인 학생을 모두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50cm와 같거나 그보다 크고 150cm와 같거나 작은 친구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수를 보고요. 150 이상, 150 이상, 155 이하인 수들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자, 어디 있을까요? 144 아니고, 139.2도 아니고, 148.6도 아니고, 152.3이 여기에 포함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니고 아니고, 150 이상의 150이 포함이 됩니다. 159.8 아니고. 그러니까 키가 150cm 이상, 155cm 이하인 학생은 152.3cm인 준서와 그리고 150cm인 서윤, 이렇게 두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키가 145cm 초과 150cm 미만인 학생을 모두 찾아볼 건데, 그럼 그 얘기는 키가 145cm보다 크고 150cm보다는 작은 학생을 찾아라. 그러니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수를 보고 145 초과 그리고 150 미만인 수 이것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수가 이것에 해당이 될까요? 148.6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45.7이 바로 이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죠? 또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답은 현우와 시우, 이렇게 키가 145cm 초과 150cm 미만인 학생은 148.6cm의 현우와 145.7cm의 시우로 답할 수 있겠어요. 문제 해결되었고요. 이제 4번을 볼 건데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32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기 있는 이 32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수 또는 경계값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32 미만인 수는 32보다 작은 수예요. 중요한 건 32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32보다 작은 수에 3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가 포함되지 않을 때 수직선에 표현할 때는 그 수를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현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직선에서 32를 찾아서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나타내고 그보다

작아야 하니까 선은 왼쪽으로 그어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32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요.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되면 수직선에서 기준이 되는 수를 찾아서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수직선에서 그 수를 찾아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어요. 이제 우리 5번을 볼게요. 여러 수들이 쭉 주어져 있는데요. 48 이하인 수에는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그리고 50 초과인 수에 세모표를 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48 이하인 수는 48과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8과 같거나 작은 수. 바로 46, 47, 48 이렇게 동그라미 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 초과인 수는 50보다 큰 수예요. 50보다 큰 수에 50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51과 52에 세모표해서 나타내 줄게요. 이하인 수, 초과인 수를 구분하여 답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6번입니다.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쓰려고 하는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89는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91은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89는 포함되지 않고 91은 포함이 되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89보다 크고, 그리고 91과 같거나 작은 수,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89보다 크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89 초과라고 하죠. 91과 같거나 작은 수, 이것을 91 이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쓰면 89 초과 91 이하인 수입니다. 89와 91을 써넣어 줄수 있어요. 7번 보세요. 올림하여. 그럼 올림이라는 건 어림하게 한 방법이잖아요.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4027이 있어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7을 10이 아니지만 10이라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4030이라고 써야 합니다. 또 4027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27을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래서 4100이 되고요. 역시 4027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그럼 1000의 자리 아래에 있는 수 27을 1000이 아니지만 1000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에는 5000으로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올림에서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볼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버림이에요. 버림도 어림하게 한 방법이잖아요. 구하려고 하는 자리 바로 아래의 수,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 이것을 버려라, 0으로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10.592가 있습니다.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92를 0이라 본다.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되나요? 10.5 이렇게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10.59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버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1의 자리 아래의 수를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럼 그럴 때는 10이 되는 것이죠. 버림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익혀둬야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다른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어느 자리 숫자를 봐야죠? 맞아요. 구하려고 하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3459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옵니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 0,

1234면 버림. 그래서 이건 1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래서 3500. 됐죠? 3550은 1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러면 3600이 되고, 3470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이럴 때는 올림. 3500. 또 3526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이럴 때 버림. 그러면 3500. 이렇게 표현돼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다른 하나를 찾으면 바로 36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수들 중에서 3550에 동그라미 표해서 다른 하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3550에 동그라미 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해결됐나요? 자, 10번을 볼게요. 여행 가방의 무게를 재어 나타낸 표예요. 여행 가방의 무게를 각각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의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보세요. 즉,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가방, 가나다라가 있고요. 각각의 무게, 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9.4kg, 10.5kg, 8.7kg, 9.1kg입니다. 반올림한 무게, 역시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그럼 이럴 때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세요. 9.4에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4니까 버림. 그래서 9kg. 또 10.5kg에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5니까 올림. 그러면 11kg. 8.7kg에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7이니까 올림. 그러면 9kg. 9.1kg에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이럴 때는 버림. 따라서 9kg. 이렇게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수 있고요.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에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의 방법을 구분하고 익혀둬야 합니다. 이번엔 11번이에요. 오늘 축구장에 입장한 전체 관람객 수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오늘 입장한 관람객은 12,541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다섯 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올림에서 내가 천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죠.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버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천의 자리 아래의 수들은 각각의 자리에 모두 0을 써서 표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 100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이런 경우 올려라. 그러면 뭐가 되나요? 바로 13,000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체 관람객 수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이렇게 13,000명이 되어야 한다. 반올림해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체 관람객 수, 방문객 수, 사람에 관련된 것들은요, 그 수를 반올림으로 표현한답니다. 자, 이와 같이 11번 문제 해결이 되었군요. 그럼 이번엔 12번을 볼게요. 이 문제는요, 우리 생활 속에 어림이 활용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어림의 방법 중에 올림, 버림, 그리고 반올림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 그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관광객 138명이 케이블카를 타려고 합니다. 케이블카는 1회 운영에 10명씩 탈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몇 번을 운행하면 되는 것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10명씩 쭉 탔어요. 그런데 10명씩 쭉 타고 나면 마지막에 8명이 남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명씩 탈수 있을 때이 138명이 모두 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8명도 타야 한다라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 8명은 10명이 아니지만 10명으로 봐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올림이 적용되죠. 138을 올림

포함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40이니까, 138명을 140명이라고 생각해서 최소 운행 횟수를 구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 몇번 운행을 해야 할까요? 140을 한 번에 1회 운행에 10명씩이라고 했으니까 140을 10으로 나누어서 14. 그러므로 최소 14번을 운행해야 한다라고 답해야겠죠. 바로 생활 속에서 올림이

50원을 모았어요. 이 돈을 모두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겁니다. 최대 몇 장까지 바꿀 수 있는지 구해볼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1,000원이 안 되는 850원을 1,000원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럼 그 얘기는 16,850 이것을 버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6,000을 이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고요. 16,850원 이것은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꿨을 때 16,000원까지만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나요?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꿨을 때 얼마까지 바꿀 수 있어요 하면 16,000원이지만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건데 최대 몇 장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16,000원이라고 하는 건 1,000원짜리가 16장 모인 금액이잖아요. 따라서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때 최대 16장까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야 한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은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상황에 맞춰서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알맞은 방법을 적용해 어림해 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기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응용 문제 복습. 유형 첫 번째 내용 다뤄볼까요? 수의 범위 조건에 맞는 수 구하기. 수의 범위 조건? 그것에 맞는 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자연수 부분이 5이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 이상 7 이하인 소수 한 자리 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수 한 자리 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가 하나, 자연수 부분이 5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이렇게 5를 쓰면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한 자릿수는 이처럼 5.네모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요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무엇인지 찾아주는데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즉 소수 첫째 자리 숫자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4 이상 7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와 같거나 크고 7과 같거나 작은 수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5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모 안에, 즉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이렇게 4 이상 7 이하니까 4와 같거나 크고 7과 같거나 작은 수라고 표현해서 아,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한 자릿수는 5.4, 5.5, 5.6, 5.7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모두 쓰세요 아니고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4개다라고 답해 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자연수 부분이 4이고 그러면 자연수 부분이 4, 4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소수 첫째 자리 숫자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3초가 8 이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소수 한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아하, 4.네모의 형태가 되겠군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모두 몇 개일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보다 크고 8과 같거나 작은 수. 3보다 커야 하니까 4 가능하고 5, 6, 7, 8과 같거나 작아야 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 5, 6, 7, 8. 따라서 4.4, 4.5, 4.6, 4.7, 4.8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의 범위 조건에 맞는 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따라서 이럴 때는 그 개수가 5개가 됨을 알수 있네요. 한번더 해볼까요? 수의 범위 조건에 맞는 수 구하기. 자연수 부분이 2 이상 5 미만이고, 자연수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건이 있구나.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6초가 9 이하인 소수 한 자릿수가 모두 몇 개일까?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하나. 요렇게. 그런데 자연수 부분이 2 이상 5 미만이니까 자연수 부분은 2와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
그러면

가능할 거고요. 또 뭐가 가능할까요? 맞아요. 3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3점 몇도 가능해요. 또 4점 몇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해요. 아, 그리고 난 다음 소수 첫째 자리 숫자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6초가 9 이하. 그러면 6보다는 크고 9와 같거나 작은 수니까 7, 8, 9가 가능하겠죠. 7이 돼도 좋고 8도 좋고 9도 좋아. 그럼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또 3.7도 좋고 3.8도 괜찮아. 3.9도 가능해. 4.7, 4.8, 4.9도 수의 범위 조건에 맞는 수예요.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소수 한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이렇게 그 개수를 써서 답해 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봅시다. 반올림하기 전의 수의 범위 구하기. 자물쇠의 네 자리 수 비밀번호는 4천 몇백 몇십 3이다. 이 비밀번호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300입니다.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그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4,300이라고 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 또 1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천 몇백 몇십 3이에요. 10의 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 0, 1, 2, 3, 4예요. 그러면 버림을 해서 4,300이 돼야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4,300 몇십 3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10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 5, 6, 7, 8, 9이면 올림에서 4,300이 돼야 하니까 이럴 때는 100의 자리에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4천 몇백 몇십 3에서 찾아야겠군요. 여기에 가장 큰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343입니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겠군요. 자물쇠의 네 자리수 비밀번호는 7천 몇백 몇십 8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600입니다.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 10의 자리 숫자를 볼 거예요. 1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 그런데 그렇게 버림해서 뭐가 되어죠? 7,6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경우라면 100의 자리에는 6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1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갔을 때 1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 그래서 7,600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7,000 몇백 몇십 8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림해서 7,600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럴 때는 100의 자리에 숫자 5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래야 올림해서 7,600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질문에서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했기 때문에 7,500 몇십 8에서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 10의 자리에는 5, 6, 7, 8, 9 중에 가장 작은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558입니다. 이렇게 반올림하기 전의 수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물쇠 다섯 자리 수 비밀번호가 58,000 몇백 30 몇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번호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59,000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럼 우리는? 맞습니다. 100의 자리 숫자를 봐야 합니다.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 그럼 이럴 땐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58,000이 되겠죠. 그럼 100의 자리에 0, 1, 2, 3, 4가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왜냐면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59,000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를 통해서 58,000

천, 몇백, 삼십, 몇. 여기에서 이 100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 5, 6, 7, 8, 9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야 올림해서 5만, 5만 9천,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는 5, 6, 7, 8, 9중 가장 큰 9를 써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의 자리에는요, 지금 가장 큰 수를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0부터 9까지 다 들어가도 되지만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9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밀번호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한다면 58,939를 써서 나타내줘야 한답니다. 두 번째 유형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유형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이번 시간 우리 한번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수의 범위 조건에 맞는 수를 구할 때 자연수 부분이 5이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 이상 7 이하인 소수 한 자리 수의 형태는 자연수 부분이 5인 소수 한 자리 수가 5.네모이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 이상 7 이하인 수이기 때문에 4, 5, 6, 7중 하나가 돼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 한 자리 수는 5.4, 5.5, 5.6, 5.7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한번더 정리하고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끝났습니다. 다양한 문제 풀어봤죠?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스스로 한번더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JSM입니다. 자, 우리 분수에 나눈 쌤, 북1에 있는 문제들, 개념들 모두 알아봤어요. 자, 이제 북2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이 북2에서도 이제 1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응용문제까지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단원, 분수에 나눈 쌤의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 저는요, 이제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먼저 쭉 풀고, 그 다음 선생님 만나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기본 문제에서는 우리 친구들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기본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를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를 그림으로 이해했었어요. 그쵸? 나누기 9분의 2라는 거는 9분의 2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느냐를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9분의 8을 그림으로 이렇게 전체를 9칸으로 나눈 것 중 8칸을 색칠하고 그 다음에 9분의 2씩 묶어보면 몇 묶음, 네 묶음이 나오죠. 그 말은 네 번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몫이 4라는 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9분의 8에서 9분의 1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이다 라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네 번의 알맞은 수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말은 9분의 8은 9분의 1이 8개인 수,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인 수니까 지금 색칠한 8칸은 두 칸씩 네 번입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는 바로 8을 2로 나눈 것과 같으므로 자, 정답 몫은 4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림 통해서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 봤는데 결국은 뭐다? 8칸에서 두 칸씩 네 번 덜어냈어요 라는 건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눈 거랑 같다 라는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계산해 보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33분의 14 나누기 33분의 7이니까 어때요? 분모 33으로 같으면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니 14 나누기 7을 해서 2. 아하, 그래서 빈칸에는 2를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네모나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17분의 16 나누기 17분의 5도 분모 17로 갔죠? 그러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16 나누기 5.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써요? 맞아요. 나누는 수는 분모, 나눠지는 수는 분자. 5분의 16이니까 3과 5분의 1로 몫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분자끼리 계산한다라는 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자, 4번은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1번. 분모가 13으로 같으니 분자끼리 계산하면 10 나누기 7, 분수로 7분의 10이므로 1과 7분의 3 대분수로 정리. 2번. 분모가 19로 같으므로 분자끼리 계산하자. 12 나누기 10은 분수 10분의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10분의 12는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로 약분하면 5분의 6이므로 1과 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모가 다른 나눗셈이 나왔는데 이럴 땐 또 어떡해요? 우리가 그 전에 분모가 같다면 분자끼리, 다르면 같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3분의 2 나누기 6분의 5는 그 다음 과정 보세요. 6으로 통분했죠. 그래서 3분의 2는 6분의 4이므로 6분의 4 나누기 6분의 5를 계산하면 된다. 아, 이렇게 통분하는 과정이 추가됐구나. 그런 다음 똑같이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4 나누기 5는 5분의 4로 계산하면 되겠네. 끝! 좋아요. 분모가 다르면 같게 만들자. 그 다음 6번은 계산 결과가 1보다 작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통분할게요.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니까 자, 8로 통분하면 4분의 3은 8분의 6이죠. 그래서 6 나누기 3을 하면 됩니다. 몫이 2가 되므로 1보다 어때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3분의 1 나누기 7분의 4는 3하고 7이니까 21로 통분해 볼까요? 3분의 1은 21분의 7, 7분의 4는 21분의 12, 그래서 7 나누기 12가 되어서 12분의 7이 되겠고요.
진분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분수는 1보다 작잖아요. 먼저 찾았는데요. 가운데 동그라미 표하고 마지막 10까지 볼게요. 5분의 3 나누기 15분의 7은 5분의 3은 15분의 얼마? 9니까 나눠보면 9 나누기 7. 그래서 7분의 9, 1과 7분의 2. 대분수니까요. 어때요?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가운데 식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이번에는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자연수 나누기 분수 계산을 할 수 있죠. 바로 18 나누기 9를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면 되었어요. 그러니 18 나누기 9 곱하기 11을 계산하면 18 나누기 9는 2니까 2에다 11을 곱하여 22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통분하지 않고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죠. 단,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꿔 곱하는 거였어요. 앞에 있는 6분의 5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4분의 7 찾아보고 계산을 해보면 약분 안 되네요. 6, 4, 24분의 5, 7, 35. 그럼 1과 24분의 11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3분의 2 나누기 5분의 4는 곱하기 4분의 5로 바꿔주고 약분 2로 한 다음 6분의 5 결과 찾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분수 나누기 분수, 특히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할 때 두 가지 방법 합니다. 첫째, 통분하여 계산한다. 둘째, 분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 계산하면 돼요. 하지만 계산의 원리 그리고 과정은 둘 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크기 비교까지 좀 해야 되겠네. 16분의 9와 12와 18, 8분의 3. 두 분수는 진분수니까 1보다 작을 것이고 12와 18 중에는 18이 가장 크겠네. 그러면 두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을 때 통분해야 되는데 16은 8의 배수니까 8분의 3을 16분의 6으로 바꾼 다음 비교하면 16분의 6이 더 작죠. 아하, 주인공 두 수 찾았어요.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가장 큰 수 18을 가장 작은 수 8분의 3으로 나눈 몫.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입니다. 18 나누기 분자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 곱하기 8을 하면 결과는 48. 따라서 정답은 48이 답이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 10번으로 가죠. 10번은 기역 나누기 니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기역 니은이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나눠줘야 돼요. 기역부터 계산하면 우리 통분하는 방법도 있고 곱셈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분모가 15하고 25? 통분하기 번거롭겠군. 그럼 곱셈으로 바꿔볼까요? 15분의 4 곱하기 12분의 25 계산해봐요. 4로 약분, 5로 약분. 그럼 3, 3은 9분의 5가 되겠네요. 니은도 10하고 25, 물론 50으로 통분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편한 방법 선택해주고 쌤은 그냥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곱하기 6분의 25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3으로 약분, 3이 6, 3, 3은 9, 5, 20, 5, 5, 25. 그럼 4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3과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역 나누기 니은은 식으로 나타내면 기역은 9분의 5고요. 나누기 니은은 3과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9분의 5 나누기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이제 곱셈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9분의 5 곱하기 15분의 4입니다. 어때요? 5로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9, 3, 27분의 4로 최종 계산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큰데 이거 바꿔 계산해야 되지 않나? 나는 쌤은 무조건 큰 수 나누기 작은 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역 나누기 니은이니까 순서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따라서 정답은 27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죠. 같은 색깔의 선을 따라 계산하여 빈칸에 알맞은 대분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초록색을 따라 계산해 봅시다. 5분의 7 나누기 7분의 2는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곱하기 2분의 7을 하면 되니까 10분의 49가 나오고 대분수 4와 10분의 9로 나타낼 수 있으니 같은 색 따라 아래에 4와 10분의 9. 여기선 콕 집어 대분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파란색 선을 따라 가볼까요? 2와 3분의 1 나누기 7분의 2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7,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7 계산을 합니다. 그럼 6분의 49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분수 8과 6분의 1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는 8과 6분의 1 대분수로 나타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 굵기가 일정한 철근 5분의 2m의 무게가 7분의 8kg이래요. 철근 1m의 무게는 몇 kg이냐? 정답은 몇 kg이다. 그러면 정답에 있는 단위 나누기 5분의 2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물론 아주 쉬운 수로 바꿔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북원에서 선생님하고 많이 했듯이 그 방법으로 아, 뭐에서 뭘 나눠야 되겠다라는 거 알아차린 다음에 적용해도 돼요. 그럼 7분의 8 곱하기 2분의 5 계산하면 약분, 그래서 7분의 20이니까 2와 7분의 6, 즉 2와 7분의 6 또는 7분의 20kg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은 몫이 더 큰 나눗셈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 대분수가 앞에 있으니 아 먼저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10분의 69에다가 나눗셈 곱셈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18분의 35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2로 약분합니다. 5로 약분하면 520, 57, 35가 되겠고, 또 여기서는 3으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 6, 18, 그 다음에 23이 되겠죠. 따라서 12분의 23 곱하기 7이니까 3, 7, 21에다가, 자, 2, 7, 14에다가 6, 161이 되겠네요. 12분의 161, 우리 대분수로 정리를 해보면 13과 12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면요. 11분의, 자, 88에서 8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96이 되겠고, 곱하기 16분의 33. 11로 약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네, 16으로 약분되나요? 16으로 약분되네요. 16의 6배가 96이니까. 그래서 18이 나오죠? 그럼 비교해보세요. 13과 12분의 5보다는 18이 더 크므로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순한,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식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본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력 좀 높여야 되겠죠? 응용 문제 복습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유형은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구하는 건데요. 아, 이거 북원에서 연습해봤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조건 3개가 있어요. 3 나누기 5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분모가 9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이에요. 아하, 두 분수의 분모는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분자끼리 계산한 것이 3 나누기 5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분모는 뭔지 모르겠지만 네모분의 3 나누기 네모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비법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분모를 찾아주면 되겠죠? 9보다 작아야 되고 진분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자, 6분의 3 나누기 6분의 5? 가능하죠. 그래서 6분의 3 나누기 6분의 5. 또 7? 7도 가능하죠. 7분의 3 나누기 7분의 5. 8? 가능합니다. 8분의 3 나누기 8분의 5. 9는 안 되죠. 9보다 작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개의 나눗셈식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 유형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한번더 연습.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모두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9 나누기 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분모가 12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 두 분수의 분모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몇 분의 9가 진분수가 되려면 분모는 9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분모가 될수 있는 거는요. 9보다 큰 10, 그리고 11. 1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7 하고,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7?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 마지막 내용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자, 여전히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조건 되게 비슷해 보이죠? 앞에 있는 두 문제랑 뭐가 다른지 비교하면서 찾기예요. 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요. 분모가 9보다 작고, 아니, 여기 홀수라는 조건 놓치면 안 되겠어요. 홀수인 진분수의 나눗셈입니다. 두 분수의 분모는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분자가 그러면 6, 3이어야 되고, 분모는 같은데, 진분수가 돼야 되니까 6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6보다는 크고, 7보다 작아요. 그러면 6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아, 9보다 작으면 7하고 8이 있는데? 근데 또 홀수여야 된대요. 그러니 8은 땡! 7이로구나. 따라서 분모가 7인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눗셈식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우리 하나라도 놓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조건 우리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유형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는 유형인데요. 휘발유 10분의 7리터로 4와 5분의 1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로 몇 km를 갈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플러스 퀴즈 내줬었잖아요. 그쵸? 자, 플러스 문제뚝딱만 잘

그랬다면 이 문제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동그라미 리터로 세모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 때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거리 나누기 휘발유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4와 5분의 2 나누기 휘발유의 양 10분의 7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4분의 22, 곱하기로 바꾸면 7분의 10을 곱하자. 5로 약분, 그래서 7분의 44가 되는 거니까 대분수 6과 7분의 2로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자동차는 1리터를 넣으면 6과 7분의 2 또는 7분의 44km를 갈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몇에서 몇을 나누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고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 6분의 5리터로 2와 17분의 1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로 휘발유 1리터로 몇 km를 갈수 있는지 구해 보세요.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니까 우리 거리 구해야 돼요. 거리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는 2와 17분의 1 나누기 6분의 5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17분의 34에서 1을 더하면 35가 되겠고, 곱하기 5분의 6 계산해 보자고요. 자, 5로 약분, 5, 7, 35니 17분의 7, 6, 42가 되겠고요.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17분의 8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하! 따라서 이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를 넣으면요. 2와 17분의 8 또는 17분의 42km를 갈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제는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 구할 때 망설임 없이 거리 나누기 휘발유의 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6번은 가 전기자전거는 15분의 7 시간 충전해서 3과 12분의 1km를 갈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전기자전거는 12분의 5 시간 충전해서 3과 11분의 2km를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충전했을 때 어떤 전기자전거가 더 멀리 갈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1시간 동안 충전했을 때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냥 휘발유의 양이 아니라 자, 전기자전거니까 전기로 바뀐 겁니다. 연료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거리 나누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우리 가 자전거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3과 12분의 1 나누기 거리, 시간 15분의 7. 그럼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꿔서 12분의 37에다가 나눗셈 곱셈으로 바꿔서 7분의 15 곱해주면 되겠죠. 약분 되나요? 3으로 약분 됩니다. 3, 4, 12, 3, 5, 15. 그러면 28분의 37 곱하기 5 계산하면요. 7, 5, 35, 3, 5, 15, 185가 되네요. 그러면 28분의 185를 대분수로 바꿔보면 6과 28분의 17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킬로미터입니다. 단위는. 1시간 동안 충전했을 때갈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나 전기 자전거 가볼게요. 거리 3과 11분의 2 나누기 이만큼을 자 12분의 5시간 충전해야 되니까 12분의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 갑니다. 먼저 가분수 3과 11분의 2는 11분의 35가 되겠고 곱셈 그럼 5분의 11을 곱하자. 약분 5로 약분하면 11분의 7 곱하기 10이니까 2, 7, 14, 7에다 1 더해서 84. 그래서 7과 11분의 77 빼면 7km를 갈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1시간 충전했을 때갈수 있는 거리를 비교해 봐요. 6과 28분의 17, 7과 11분의 7. 어때요? 7과 11분의 7이 더큰 수죠? 아,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나, 전기, 자, 전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유형 갈수 있는 거리도 우리 정복해 봤고요. 자, 세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도형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사각형의 이름을 찾기. 자,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둘레가 10분의 9m이고 한 변의 길이가 40분의 9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정다각형이 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앞에 다각형 중에 정자가 붙었다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 중에서도 지금 둘레는 변과 관련이 있죠. 그럼 한 변의 길이로 나눠줬을 때, 아, 변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정다각형에 일단 변의 개수를 구해보면 둘레 10분의 9 나누기 한 변의 길이 40분의 9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10분의 9 곱하기 9분의 40이니까 9로 약분, 15로 약분, 그래서 4. 아, 변이 4개인 정다각형은? 그렇죠, 사각형. 그 중에서도 정사각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각형이라고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틀려요? 예, 선생님, 감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틀려요. 사각형과 정사각형 다르고요. 정사각형 다르고요. 여기선 정다각형의 이름을 써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정이라는 글자 꼭 붙여주세요. 자, 그다음 같은 유형이죠? 둘레가 4와 3분의 2m, 한 변의 길이가 9분의 7m인 정사각형의 이름은? 자, 둘레 나누기 한 변의 길이 계산하면 변의 개수 구할 수 있어요. 대분수니까 가분수, 3분의 14, 곱셈으로 바꾸면 곱하기 7분의 9. 7로 약분, 3으로 약분. 어? 변이 6개네? 그럼 정체는 정육각형. 이 정체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문제. 둘레가 2와 21분의 8m이고 한 변의 길이가 21분의 5m인 정다각형이 있다. 마찬가지 정다각형의 정체를 알려면 변이 몇 개냐 알아야 되니까 둘레 2와 21분의 8 나누기 21분의 5 계산합니다. 가분수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21분의, 자, 42에서 8을 더하면 50이 되겠고요. 곱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5분의 21. 21 약분, 5 약분. 변이 10개예요. 그럼 정, 10, 각, 형이라고 나타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변이 많으면, 아니, 10을 이렇게 숫자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글로 써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유형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카드로 나눗셈식을 만드는 유형인데요. 자, 4장의 수카드 중에서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진분수를 가장 작은 진분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만들 수 있는 진분수가 무엇인지 구한 다음 조건에 맞는 나눗셈식을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자, 1과 2를 선택했다면 2분의 1. 1과 5는 5분의 1, 1과 7은 7분의 1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2와 5를 선택하면 5분의 2, 2와 7을 선택했으면 7분의 2, 5와 7을 선택했으면 7분의 5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면 여러분, 자, 분자가 1인 수에는 2분의 1이 가장 크고, 분자가 2인 수에는 5분의 2가 가장 커요. 그러면 이세 수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 가장 큰 진분수, 우리 친구들 통분해서 비교해 보세요. 7분의 5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진분수를 찾아보면, 자, 5분의 1하고 7분의 1 중엔 7분의 1이 가장 작죠? 7분의 1하고 7분의 2 중에서도 7분의 1이 가장 더 작으니까, 아, 가장 큰 수는 7분의 5, 가장 작은 수는 7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국 5 나누기 1과 같아서 5가 되는 겁니다. 즉, 그때의 몫은 5가 되겠다. 좋아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4장의 수카드 중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무슨 분수? 진분수. 그래서 가장 큰 진분수를 가장 작은 진분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일단 진분수 나열해 볼게요. 3과 5 선택하면 5분의 3. 3과 6은 6분의 3. 3과 9는 9분의 3. 자, 분자가 3인 수들이죠? 5와 6은 6분의 5. 5와 9를 선택하면 9분의 5, 6과 9를 선택하면 9분의 6입니다. 그럼 이 중에 먼저 가장 큰 진분수 찾아볼게요. 분자가 3인 분수에서는 5분의 3이 가장 크고, 분자가 5인 분수에서는 6분의 5가 둘 중에 더큰 수. 그럼 6, 9분의 6. 자, 9분의 6은 여러분 3분의 2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세 수의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수를 찾아보면 6분의 5가 가장 큽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면요. 3분의 1, 9분의 3이 3분의 1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 2분의 1보다도 작죠. 자, 3분의 1이 9분의 5보다도 작아요. 그죠?
3분의 2보다도 작고요.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9분의 3 계산해서 6분의 5 곱하기 3분의 9. 얘는 1분의 3과 같습니다. 그럼 또한번 약분해서 2분의 5가 되겠어요. 대분수로는 2와 2분의 1 또는 2분의 5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죠. 이번에는 4장 중에서 3장을 골라 한 번씩 사용하여 대분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를 가장 작은 대분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대분수가 가장 크려면 일단 자연수 부분이 가장 큰 6이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 4, 5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진분수는 바로 뭐가 될까요? 자, 2, 4, 4, 4분의 2 또는 5분의 2? 어때요? 4분의 2가 더 크죠? 그보다 5분의 4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바로 가장 작은 대분수는 2가 자연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로 가장 작은 진분수를 만들면 6분의 4가 되겠어요. 그래서 5분의 34 나누기 6분의 10, 2에서 6이네요. 그럼 5분의 34 곱하기 16분의 6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약분할까요? 네, 2로 약분하면 3하고, 그 다음에 8. 또 2로 약분하면 4하고 17입니다. 즉, 20분의 51. 즉, 대분수로는 2와 20분의 11 또는 20분의 51 이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응용문제 복습 완료 했고요. 그러면 두두두두둑 지난 시간 플러스 문제 정답 뚝딱 공개하면, 거꾸로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바로 휘발유의 양에서 거꾸로 거리를 나눠주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하고 반대라는 거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 공개할게요. 둘레가 3과 12분의 1cm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응용문제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틀린 문제 꼼꼼히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로 다시 찾아오죠,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을 모두 다 학습을 했죠. 오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가정법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번부터 같이 보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1번의 빈칸을 봤더니 if절에 비어져 있어요. 그죠? if절의 동사 부분이 비어져 있는데요. 뒤에 봤더니 he would buy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uld라는 조동사가 오고요. buy가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 문장인 거죠. 자, 그는 우리에게 저녁을 살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가 게임에 이긴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동사의 형태는 과거 시제 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this doll looks 라고 했어요. 이 인형은 보인다 라는 거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그것이 그 인형이 뭐한 것처럼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인형이 살아있진 않겠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써서 비동사가 필요한데, 이때는 항상 were의 형태를 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if you 하고 동사가 비워져 있고요. 뒤에 주절 볼까요? You must visit이에요. 자, 너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해석까지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the Eiffel Tower, 에펠탑이에요. 에펠탑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돼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아, 해야 할 텐데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must는 과거형이 또 없어요. 과거 조동사의 과거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조건절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즉 뭐예요? 너가 파리에 간다면, 만약

가게 된다면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에펠탑은 꼭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f절에서 시제를 그대로 맞추면 되는데요. 파리에 가게 된다면 미래의 의미이지만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 형태로 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If you go to Pari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문제는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빈칸, 2번 빈칸 모두의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if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고요. 뒤에 부정어 not 있고 have missed, have pp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만약에 뭐 한다면 내가 A chance라고 하면 기회인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기회를 잡는다면 또는 여기서는 give a had 동사가 있어요. give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내가 기회를 가졌었다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had가 먼저 오고요. 그리고 가지다 have 동사의 PP형인 had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had의 형태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도 had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확인 절차 거쳐야겠죠. 자, 나는 wish라고 했어요. 나는 바란다. 뭐뭐라면 좋았을 텐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뭐 했었더라면 좋을 텐데인지 뭐뭐 이라면 좋을 텐데인지 우리 봐야겠죠. 뒤에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요. 과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내가 어렸을 때 자전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헤드헤드를 넣는다면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헤드헤드를 넣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괜찮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에서 8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공통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찾아서 올바르게 연결한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if절이 나와 있고요. I would call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화할 텐데 가정법 과거예요. 현재 상황의 반대인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동사가 왔고요. Your ring이에요. 너의 반지예요. 반지를 여기는 find 동사를 다 변형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반지를 찾는다면 너에게 전화를 할 텐데 지금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found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 wish 가정법이 왔어요. 그쵸? 걔가 있다면 좋을 텐데 또는 있었다면 좋을 텐데 여기는 맥락이 딱히 없기 때문에 둘다 괜찮아요. 걔를 내가 키웠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지금 키운다면 좋을 텐데 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일단 가정법 과거라면 뭐예요? 과거 동사 had가 올 것이고요. 과거 완료라면 뭐가 와요? had가 오겠죠? 자, 근데 여기에 헤드헤드는 없어요. 그래서 헤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도 보겠습니다. If you 빈칸 her 나와 있고요. You'd change your mind예요. 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이더라. 그죠? 너는 너의 마음을 바꿀 텐데. 뭐 한다면? 네가 그녀를 안다면 no 동사가 왔죠. 그러니까 네가 그녀를 알면 마음을 바꿀 텐데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므로 과거 시제 동사 new가 오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if she 하고 역시 if절에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should sl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네요.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텐데 라는 거예요. 만약 뭐 한다면 그녀가 피곤하다면 잠을 잘 텐데 지금 안 피곤하니까 안 자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 과거예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니까 were를 넣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도 보겠습니다. If I 하고 if절 빈칸 있고요. 그리고 I하고 또 주절에도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if절에 써라는 과거 동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주절에는 뭐 와야 돼요? 가정법 과거가 와야 하니까 I, 그죠? called가 아니에요. 조동사가 필요합니다. would call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 다음에 if절에 have pp가 왔어요. have pp? 가정법에 현재 완료는 없어요. 그쵸? 얘는 올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 had pp가 왔어요.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죠. 내가 그 불을 봤었더라면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여기는요. 내가 119에 전화를 했었을 텐데라고 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하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써야 하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에서 11번 문제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영어로 우리가 올바르게 영작을 하면 되는데요. 자,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 I wish가 오겠죠. 자, 그리고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아,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뭐 할수 있다니까 조동사 could를 써서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다라는 것까지 나오죠. 그럼 I wish I could를 먼저 찾아봐요. I could 이렇게 있죠. 2번과 4번이 살아남네요. 자, 근데 현재니까 뒤에 뭐 해야 돼요?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가 와야 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은 어때요? 그녀는 마치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연습 문제 풀 때도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쵸? 그녀는 말한다. 여기서는 talk 동사를 썼어요. 자, 말한다. 현재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She talks가 돼요. talked. 안 되고요. talked. 과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치 나를 잘 아는 것처럼이에요.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as if를 넣어줘야 하고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써요? as if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쓰더라. 그럼 그녀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he라는 주어를 채워주시고 아는 것처럼, 즉 현재 상황의 반대인 거죠.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 동사를 써야 하니까 she 뒤에 had PP 안 되고요. as if she knew 괜찮죠? as if she knows 현재 시제를 쓸 수는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방이 비싸지 않다면 내가 살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방이 비싸서 내가 못 사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만약 뭐뭐하지 않다면이니까 현재 상황의 반대,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if the bag 하고요. 비싸다라고 한다면 비동사 쓰고 expensive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비싸지 않다면이 되어야 하니까 비동사는 were로 고정이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so weren't expensive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wasn't는 일단 다 탈락이고요. hasn't been도 올수 없어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살수 있을 텐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의 반대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could를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죠. have PP를 쓸수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냥 사실 형태만 본다면 다 were이에요. 그냥 were 비동사의 과거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가정법을 배웠죠. 그래서 단순하게 진짜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주어가 복수여서 were를 쓸 수도 있지만 가정법의 의미로 가정법을 쓰기 위해서 가정법의 뭐 if절의 주절이라든지 I wish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또는 as if 가정법 과거 이런 부분에서 과거 동사로 were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굳이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보자면 진짜 직설법에서 과거 시제를 가지고 있는 과거 were인가 아니면 가정법 과거에 쓰인 were인가 그걸 좀 구분하셔서 푸시면 돼요. 그럼 1번은 어때요? I wish I were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저 I wish 뒤에 가정법 과거로 쓰인 거죠. 얘는 가정법 과거 이렇게 선생님이 줄여서 한번 써놓을게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쁘다면 좋을 텐데라고 지금 현재 아닌 상황을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번은 어때요? I could wear this dress예요. 자, 내가 could하고 where이 왔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고 동사 원형이 왔죠. 그리고 if절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if절은 주절의 앞에 가서 컴마를 넣어줘도 되고요. 주절의 뒤에 컴마 없이 이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예요. If I were taller. 그렇죠? I 뒤에 were이 왔죠. 이거부터가 일단 가정법 과거다라는 강력한 힌트죠. 내가 키가 더 크다면 현재는 크지 않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크다면 이 드레스를 입을 수 있을 텐데 키가 작아서 못 입는다. 뭔가 어울리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겠죠. 얘도 가정법 과거 시제다. 그 시제로 인한 동사 were이 온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3번도 if절 안에 were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 you were만 봐서는 좀알 수는 없어요. 그죠? 뒤에까지 봐야 합니다. 해석도 해봐야 되고요. 자, 일단 네가 용감했다면 진짜 직설법이지. 용감하다면 과거, 가정법 과거인지. 근데 고민이 되는데 뒤를 보면 확실해지는 거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더라. 그럼 네가 용감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용감하다면 너는 그 개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용감하지 않아서 지금 겁을 먹어서 그 개를 구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얘도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they behave예요. 그들은 행동을 하네요. 그쵸? 마치 뭐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As if 가정법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They were animals예요. 그러면 그들은 동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진짜 실제로 동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은 동물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아, 가정법 과거겠구나. 가정법에 쓰인 were이구나. 알수 있어요. 자, 그럼 5번은 볼까요? 자, we were frightened예요. 자, 여기는 일단 if절도 없고요. 그쵸? 앞뒤로 if절도 없어요. 그쵸? 가정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as라는 접속사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두 절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we heard the story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되는 거죠. 진짜 과거 시점에 그걸 딱 들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했어요? frightened.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we were frightened라고 해서 얘는 그냥 주어에 수일치를 했어요. 복수이고 문장에서 시제일치를 해서 과거형의 비동사를 그냥 쓴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과거, 찐 과거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에서 14번 문제는요. 다음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우리는 14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because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She doesn't understand the question이에요. 자, 그녀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she can't answer. 그녀는 대답할 수 없다인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이해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정법으로 옮겨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의미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형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것의 반대, 즉 가정법 과거 형태를 써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질문을 이해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정어가 빠지겠죠. 가정법 과거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녀가 그 문제를 이해를 한다면이에요. 자, 의미는 한다면이지만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써서 if절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if절에 if she 하고 understands라고 현재형 쓸수 없고요. understood 과거 동사 써야죠. 과거 동사 시제 써야 되고요. if절에 had pp가 왔어요. had understood 이렇게는 쓸수 없죠. 지금은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she can't answer이에요. 여기는 조동사가 있네요. 그러면 얘를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could가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not은 어때요? 얘도 빠져야 되죠. 만약에 그 질문을 그녀가 지금 이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을 텐데가 되어야 하니까 주절이든 if절 가정법에서 if절 내에서든 어쨌든 둘다 부정어가 있다면 없애고 없다면 만들고 이렇게 완전 반대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she could answer이 되겠죠? 따라서 2번과 3번 중에는
2번은 안 되겠고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정법이겠구나 알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If you were here. 이렇게 고쳐야지만 올바른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 다음 2번은요. He's looking at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현재 시제예요. 그쵸? 그가 나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뒤에 딱 뭐가 나왔어요? 오, as if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As if he doesn't know me예요. 자, 의미는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As if가 왔으니까 그가 나를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이라고 하려면 현재 사실의 반대인 거죠. 나를 알고 있어. 근데 뭔가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떼면서 나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실인데 이름은 또 가정법 과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현재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계속 써보세요. 한번 쓰면서 일단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다. 이거 처음에 조금 쓰면서 천천히 기억을 해보시다가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문장을 접하다 보면 이제 그런 단계 없이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현재 시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s if he didn't know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if she didn't have her so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didn't have 뭐예요? 과거 시제가 왔어요. if절의 가정법 과거 형태처럼 보이는 게 왔고요. 뒤에는 뭐예요?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요. 그리고 be, 동사 원형이 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if절의 일반 동사의 과거 시제가 왔을 때는 가정법 과거죠? 그럼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쓰고, be, 동사 원형 쓰고, 맞죠. 그쵸.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동사원형 쓰는 거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의미를 본다면 뭐예요?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로 해석합니다. 만약에 그가 아들이 없다면 그녀는 슬플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I wish I had been in Europe now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I wish 가정법이 왔고요. I 뒤에 had PP가 왔어요. 그럼 뭐예요? I wish의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나는 유럽에 있었기를 지금 바란다. 있어 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 수 있지만 now가 있죠. 지금이죠. 나 지금 유럽에 있는 거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기 뭘 써야 돼요? 그렇죠. 비동사가 와야 하니까 가정법 과거에 맞춰서 were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wish I were in Europe now. 이렇게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어때요? He describes예요. 그가 describe라고 하면 묘사를 하는 거죠. 묘사하다인데 그 강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보통 묘사한다는 건좀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그 강의 뭐 물색이 어떻고 너비는 이런데 물이 어떻게 흐르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강을 묘사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뭐인 것처럼요. He is there. 의미는 뭘까요? 의도는 뭐예요? 마치 그가 거기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거기 있는 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as if he were there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17에서 18번은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우리는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법상 어색한 거니까 다 맞는데 한 문장만 틀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기를 봤더니 if I had one이에요. had PP네요.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만약에 내가 이겼더라면, 뭐 우승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They would have been이 왔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온 거죠. 그들이 기뻐했었을 텐데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우승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뭐 여기서는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맥락은 없지만 그들이 행복했을 텐데, 그들이 기뻐했었을 텐데, 근데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우승을 하지 못했어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앞에 if절에서도 주절에서도 올바르게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I wish 가정법.

문법이 왔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 I could drink가 왔어요. 아, 내가 차가운 음료를 좀 마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는 당연히 주어 뒤에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동사가 오는데, 조동사의 의미를 넣고 싶으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서 가정법의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내가 지금 시원한 좀 주스를 조금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If I could visit Disneyland라고 했습니다. If 뒤에 I could visit이에요. 자, 얘도 과거 시제인 거예요. 그쵸? 내가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수 있다면, if절에 과거 시제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러면 뒤에 어떻게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이 날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if절, 주절에 모두 가정법 과거를 아주 잘쓴 문장, 2번도 맞는 문장, 다 맞아요. 자, 4번. He talks에요. 그는 말한다.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As if가 왔고요. 그가 왕이 된 것처럼 말한다. 이겠죠? 시제는 형태는 과거 시제 형태를 썼어요. 근데 의미는 현재 사실에 반대인 거죠. 실제로는 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시제로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She looks예요. 그녀는 보여요.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기도 as if가 왔는데요. 마치 뭐인 것처럼요. She is alone here. 그녀가 여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이라고 현재 상황에 반대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죠. 그러면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를 비동사로 쓴다면 were를 쓰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은 She looks as if she were alone here. 이렇게 고쳐야 하니까 어법상 틀린 거, 어색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19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A에서 E 중에 어법상 어색한 것, 틀린 것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가 나오면 약간 긴장되죠, 여러분. 일단 몇 개일까 궁금해지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꼼꼼하게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자, if I had known him better 이라고 왔습니다. if절에 지금 어떤 동사의 형태가 왔어요? 주어 뒤에 had pp가 왔어요. 그러니까 had pp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온 거죠. 그러면 if절 뒤에 과거 완료 시제로 had pp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얘는 뭐에 반대해? 어떤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그렇죠? 과거 시제처럼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그를 더잘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had pp예요. if절에서. 그럼 주절에서는 뭐가 와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가 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d가 올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형이든 그냥 조동사의 뭐 현재형이든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조동사 뒤에 head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그냥 봐도 어색해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더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오고 have 동사 원형. 아, have pp가 와야죠. 그쵸? 그 뒤엔 have pp가 옵니다. 자, lesson. 동사 원형이든 과거형이든 PP형이든 다 less니까 자, have less. less는 틀리지 않았고 have가 틀렸네요. have를 써야 하는데 head를 쓴 거죠. 따라서 어색한 건 일단 하나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봤더니 did the jo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I wouldn't have let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let은 어떤 형태를 가져요? let 뒤에 어떤 구조가 오죠? 목적어, 동사, 원형이 오는 사역 동사죠. 그쵸.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 본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did라는 동사가 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얘도 너무 어색하죠. 그럼 여기는 do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가 그 일을 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죠. 그를 더잘 알았더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해요. 일단 3번 틀렸고요. 나는 약속해요. 뭐할 거라고. 내가 절대 안할 거예요. have 사역동사 왔어요? 목적어, 동사 원형. 얘는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그쵸? 내가

0: 그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할 거라고 약속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D와 E는 다 올바르네요. 정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절반 정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과 풀지 않았던 문제들도 꼭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보고 그래도 어려우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만점왕 통합본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그 중에서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도 우리 힘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겠지요? 되었다고 믿으면서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고 있나요? 자,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열심히 잘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앞으로 함께하는 이 긴 여정은 50m 달리기,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이제 마라톤은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막 뛰는 경기잖아요. 자, 우리도요, 1강, 10강이 아니라 70강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공부입니다. 선생님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함께할 때 막 너무 잘해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왜? 길게 가야 하니까. 그래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좋은데요, 막 너무 몸에 힘을 주면서 잘해봐야지 보다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보면서 옆에 좀 물도 한 모금 마시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뭐 과자도 잠깐, 과일도 잠깐 먹으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볼까? 재밌게 해볼까? 이렇게 좀 몸에 힘을 빼고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좀 재미있게 해봐야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공부 시작해 보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자, 이런 네 가지 방법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두 글자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실마리가 바로 단서인데요. 이 단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도 살피며 그 속에서 어떤 실마리, 단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의 문제, 27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책을 돌려주세요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다가 말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내용 뒤부터 함께 계속해서 읽어볼 건데요. 자, 읽으면서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금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글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단서를 찾아서 짐작하며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자고요. 자, 그럼 책을 돌려주세요. 끝까지 읽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자, 오늘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어디가 화장실이요?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어. 아하, 가운데 칸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힘을 끙 주고 보니 화장지함에 화장지가 없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어. 이때 진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볼일을 보는데 화장지가 없다면 얼마나 난처할까요? 휴지통도 살짝 봤지만 손이 가진 않았어. 그래요, 남이 닦았던 걸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 손바닥엔 땀이 뱄어. 긴장되는 거죠 지금? 바스락 바스락 의성어. 그때 바로 옆 칸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있었나 봐. 다행이지 뭐야.
휴지 있어요? 오, 임기응변에 강해요, 우리 진서가. 진서가 칸막이 벽을 두드렸어. 휴지 있어요, 거기?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칸막이 밑으로 화장지 한 뭉치가 쑥 넘어왔지. 선생님이라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아! 누가 슉 주면. 고맙습니다. 진서는 마음이 탁 놓였어. 진서는 볼일을 마치고 손도 깨끗이 씻었어.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화장실 이용하고 난 뒤에 손 깨끗이 씻지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거야. 진서가 앉아있던 칸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진서는 가운데 칸에 들어갔고요. 진서가 앉아있던 칸의 옆 칸, 그러니까 가장 안쪽의 칸은 평소에 뭐다?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으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휴지를 쑥 줬잖아요? 이상하다. 청소 도구가 있는 곳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제 청소 도구들을 치우고 원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걸까? 진서는 그 칸의 문 앞으로 가보았지.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 진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버린 걸까? 진서는 확인하려고 문을 살짝 밀었어. 문은 스르르 열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 안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다면 다시 닫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멈췄어. 무언가 꽉찬 느낌이었지. 자, 우리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을 밀었다면, 누군가 뒤에 숨어 있다면, 문이 이렇게 쭉 열리다가 그 사람이 다시 밀면 이렇게 닫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뭔가 뒤에 꽉찬 느낌으로 지금 문이 더 이상, 네, 밀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서는 문을 힘껏 밀어보았어. 이렇게 말이죠. 그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청소 도구가 끌리는 소리인가? 확실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어. 뭘까요? 진서는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 그러자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에 문이 활짝 열렸어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까요? 이 퐁당하는 소리는 뭘까요? 궁금증을 자아내네요. 계속해서 보죠. 그곳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어. 두루마리 화장지도 한 봉지 있고 말이야. 아하, 역시 내 생각대로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이었던 거야. 진서는 머리를 극적이다가 변기 속을 들여다봤어. 아까 퐁당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변기 속에는 진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책! 아까 그 선생님에게 그책 들어왔어요라고 한 바로 그 책이 떨어져 있었어. 어디에? 변기 속에. 에구머니나.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어.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자, 진서가 쌀이 빗자루를 왜 집어들었을까요? 한번 짐작해 봅시다. 지금 눈앞에 변기가 있고요. 그 변기 속에 책이 퐁당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손으로는 그걸 못 집고, 빗자루가 있네. 이 빗자루로 이렇게 책을 건져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장.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책을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했지라는 것이 바로 진서의 마음인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책을 변기 속에서 건져 올려서 잘 말려서라도 보고 싶은 진서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서의 주머니에는 휴지가 없었죠. 2번, 진서는 화장실의 가장 안쪽 칸이 아니라 가운데 칸에 들어갔죠. 3번, 평소에 화장실 가운데 칸에는 청소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 칸에 청소 도구가 있죠. 4번, 옆 칸에 있던 사람이 열지 말라고 문을 밀었나요? 아니죠. 아까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문을 밀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다가 더 힘을 밀자 퐁당 소리가 났잖아요. 5번, 진서가 열어본 칸에는 빗자루와 대걸레, 쓰레받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건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인데요. 화장실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낱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하나 이상이겠죠? 두 개를 고르는 문제이네요. 자, 선택지 1번. 넓다, 좁다, 칙칙하다, 깨끗하다, 애가 타다인데요. 자,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장실은 넓고 깨끗한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게 좁고 어두웠어. 오늘은 비가 와서 더 칙칙해 보였지. 단서가 보입니다. 좁다, 어둡다, 칙칙하다 찾으면 되겠네요. 좁다 2번, 그리고 칙칙하다 3번 따라서 어울리는 낱말은요. 2번과 3번으로 두 가지를 모두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가볼까요? 진서가 화장실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한 이유를 짐작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퐁당하는 소리가 들려서. 자, 2번. 빗자루와 대걸레를 찾기 위해서. 3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이상해서. 4번. 냄비 바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5번. 평소에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 글 속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문득, 어라?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생각? 그러니까 가장 안쪽 칸은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지금 누가 휴지를 쑥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안쪽 칸을 확인한 것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평소에 청소 도구를 놓는 곳인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라면 평소에 청소 도구들을 놓는 곳인데 누군가 갑자기 쑥 휴지를 줬다면 귀신이다 하고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진설하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자,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인데요. 진서가 변기에서 책을 건져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일 아래쪽을 보면 진서는 책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 변기 옆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잡아들었어. 마지막 문장. 흠뻑 젖었지만 잘 말리면 그럭저럭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자, 진서는 책을 잘 말리면, 책을 잘 말리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끝까지 적어줍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문장을 단서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답을 적어볼 수 있겠죠? 진서는 책을 잘 말리면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록 변기지만 내가 저걸 꼭 꺼내고 말겠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 문장이기 때문에 꼭한 문장으로 적어줘야 돼요. 선생님, 두 문장 안 되나요? 세 문장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이 국어 문제는요, 글씨도 좀잘 써주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요, 글씨가 아주 예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막 글씨가 막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글씨를 잘못 쓰면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유, 이게 정답이라도 막 점수를 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특히 국어 문제만큼은 평소보다도 더두 배, 세 배로 글씨를 정성 들여서 예쁘게 쓰려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0번 문제까지 또잘 한번 풀어봤고요. 또 계속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요?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르풍풍 의성어 나왔고요. 푸르풍풍. 아, 차가워. 변기 속에 빗자루를 넣는 순간 빗자루는 사라지고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어. 허! 빗자루를 딱 변기 속에 넣는 순간 푸르풍풍 커다란 갈색 도깨비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빗자루로 변신했던 거네요. 도깨비는 화장실 한 칸을 꽉 채울 정도로 컸어. 머리는 천장에 닿았고, 구부정한 자세로 팔을 앞으로 쭉 빼고 있었어. 몸집이 크니까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유난히 빨간 얼굴, 덥수룩한 머리카락과 부리부리한 눈은 진서의 짝꿍을 쏙 빼닮았어. 진서의 짝꿍도요, 이렇게 머리가 덥수룩하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눈이 부리부리 힘이 들어간 모양, 부리부리했나 봐요. 진서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지. 그래요, 놀랄만도 해요. 감히 날 변기 속에 넣다니! 도깨비가 눈알을 뒤룩뒤룩, 눈에 이렇게 뒤룩뒤룩 굴리는 모양, 뒤룩뒤룩 굴렸어. 아하, 조금 전에 쌀이 빗자루가 이 갈색 도깨비였던 모양이야. 이래봬도 깔끔한 몸이시라고 라고 도깨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깨비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 그러는 사이 진서도 정신을 차렸지.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어.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서가 깜짝 놀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 봐라. 이거 지금 책이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에 있네. 근데 이 책을 지금 도깨비 네가 가져갔어. 지금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진서가.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라고 진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 막 힐끗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막 보면서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깨비는 흠칫했지.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지금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막 겁을 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어? 네가 그런 거냐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진서가 한발 앞으로 왔어. 도깨비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 이번에는요, 도깨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와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좁은 화장실 안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도깨비는 몸을 뒤로 빼다가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어. 헉! 지금 변기 속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진서가 애타게 찾던 책이 있는데, 아이고, 물 내리는 손잡이를 눌러버렸대요, 도깨비가. 큰일 났다.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서는 도깨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진서가 책을 변기 속에 떨어뜨려서 도깨비를 만났다? 아니죠. 진서가 떨어뜨린 게 아니죠. 2번. 진서가 빗자루를 변기 속에 넣는 순간 빗자루가 푸르퐁퐁 도깨비로 변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볼까요? 낱말의 뜻을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에는요, 덥수룩한, 머리가 정돈되지 않은, 부리부리한, 그리고 뒤룩뒤룩, 흠칫, 이렇게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도깨비가 누나를 이렇게 굴렸어. 그 아랫뜻을 한번 볼까요? 크고 둥그런 눈알이 자꾸 힘있게 움직이는 모양. 바로 이 뜻을 가진 낱말은 뒤룩뒤룩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는요, 이렇게 뒤룩, 뒤룩, 뒤룩, 뒤룩뒤룩 낱말을 골라 적어주면 되고요. 자, 2번. 이 도깨비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아랫뜻을 볼까요? 인상이 강하게 보일 만큼 눈이 또렷이 크고 힘이 잔뜩 들어간 듯한 이런 뜻입니다. 바로 부리부리하니 이런 뜻을 가진 낱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리부리한 적어주면 되겠어요. 부리부리한. 1번은 뒤룩뒤룩. 2번은 부리부리한, 이렇게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 가볼까요? 자, 기역에서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본 이유를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짐작 나왔네요. 오늘의 핵심.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은요,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봤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도깨비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그 앞을 보면은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서가 몇달 동안이나 찾던 책을 지금 도깨비 때문에 아, 내가 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진서가 도깨비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죠. 1번 정답이고요. 2번. 진서가 책을 반납하려는 것을 도깨비가 방해한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빌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죠? 아니고요. 3번. 진서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를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자, 놀랐다면 정신을 차려도 이렇게 쏘아붙이지 못했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것은요,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또 인물의 말을 통해서 아하, 도깨비가 이 책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또 당장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콰르르르. 자, 이 이야기는요, 의성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미있는 의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콰르르르. 변기 속의 물이, 아, 물소리군요. 소용돌이를 쳤지. 진서는 깜짝 놀라 도깨비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어. 나와봐, 나와봐, 끌어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찾던 책이 변기 속으로 지금 콰르르 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 겨우 찾아낸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녔어. 아이고, 이제는 건져서 잘 말린다고 해도 절대 절대 읽을 수 없을 거야.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일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눈에 불이 일었다. 정말 이렇게 불이 나오진 못하겠죠. 그만큼 뭔가 막 힘을 주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지.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어?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진서가 말하는 겁니다.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지금 막 도깨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 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디냐면, 어린이 자료실이야. 그러니까 진서가 지금 막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도깨비가 진서를 잡아 끌어서 어린이 자료실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안 돼! 진서는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어. 진서도 대단해요. 자, 골라줄까? 도깨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 지금 진서는요, 허가 단단히 난 거예요. 이거 어때? 한번 읽어봐. 도깨비는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진서의 눈앞에 대령 갖다 놓은 겁니다. 대령했지. 진서는 웃음이 나는 걸꾹 참았어.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될것 같았거든. 그보다 사서 선생님한테 도깨비가 한 짓, 무슨 짓, 책을 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훼손했잖아요. 지금 변기 속으로 지금 책이 들어갔잖아요. 모두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생님의 책상에 비어 있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 도깨비를 혼내는 일은 진서만의 몫이 된 거야.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볼까요? 자, 34번 문제인데요. 기억의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있으시오? 짐작 나왔습니다. 기억부터 보죠. 기억은요.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요 부분입니다. 왜 눈에 불이 일었을까요? 자, 루아니와 율찬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아니, 진서가 도깨비의 부리부리한 눈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야. 율찬, 진서가 애타게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서의 눈에 이글이글 불이 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율찬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35번 문제 보죠. 니은을 읽고 글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니은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어쩔 거야, 미안, 어쩔 거냐고, 라고 하면서 도깨비가 오그라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생략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진서가 그토록 바라던 책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알수 있어요. 저 책을 보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읽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화도 나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35번 문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진서가 그토록 찾던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잘 말려도, 아까는 잘 말려봐야지 했지만, 잘 말려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서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진서가 읽고 싶었던 책을 잘 말려도 읽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35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36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볼게요. 디귿의 내용으로 보아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바로 디귿은 도깨비가 한 짓이에요. 책을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 훼손했잖아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도깨비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일. 2번, 도깨비가 도서관의 책을 훼손한 일. 3번, 도깨비가 진서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는 일. 4번, 도깨비가 진서에게 아무 책이나 읽으라고 말한 일. 5번, 도깨비가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책을 진서에게 추천한 일. 이 중에서 바로 정답은 도깨비가 도서관의 책을 훼손한 일. 바로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36번

0: 6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그 뒤에 이야기는요, 우리 조금 궁금하지만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글 속의 진서처럼 우리 친구들은요, 애타게 읽고 싶었던 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책은 무엇인지 이 선생님과 또이 강의를 함께 보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건 어떨까요? 또 이것도 궁금해요. 그 책을 정말 읽게 되었는지 또는 진서처럼 읽을 수가 없었는지 그 결과도 궁금합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경험을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공부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3단원 우리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죠. 여러분 핵심 정리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도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문제는 잘 풀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회부터 만나볼게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광학현미경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광학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세포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맨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광학현미경이라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세포를 관찰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조리개의 빛의 양을 조절한다. 조리개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리개는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재물대.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다. 관찰 대상을 어디에 올려놔야겠어요? 그렇죠. 재물대 위에 올려놔야 대물렌즈랑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3번, 접안렌즈. 눈을 대고 보는 렌즈이다. 접안렌즈 바로 여기 있죠? 맞아요. 바로 접하다. 무엇을? 눈을. 그래서 접안이라고 하거든요. 접안 렌즈, 눈을 대는 렌즈가 맞습니다. 4번 회전판,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한다. 자, 회전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회전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배율이 다른 대물 렌즈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은 잘못된 거죠. 5번 대물 렌즈,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이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이기도 하면서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바로 대물 렌즈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바로 4번 회전판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거죠. 2번부터 3번입니다.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입니다. 물음에

참고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관찰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 회전판에 돌려 배율이 가장 높은 데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다.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데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대요. 나,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한다. 다,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고 고정한다. 자, 라, 이것으로 재물대를 올려 데물렌즈를 현미경 표본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마, 저반 렌즈로 보면서 이것으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는다. 바, 이것으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관찰한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현미경 사용 방법 중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볼 거예요. 재물대를 올려서 데물렌즈를 현미경 표본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조동나사가 됩니다. 자, 조동나사는요, 바로 재물대를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직접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세포를 관찰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 조동나사는 대충, 그러니까 이 초점을 대강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반 렌즈로 보면서 역시 조동나사죠?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기역은 조동나사가 되죠. 그 다음. 니은으로 가볼게요. 이것으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춘대요. 자, 초점을 맞추는 건 어떤 나사로 하죠? 그렇죠. 바로 미동나사로 합니다. 미동나사. 미동나사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고 관찰을 합니다. 니은은요, 바로 미동나사가 되죠. 자,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사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 서술형 문제죠. 현미경 사용 방법 중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여러분, 여기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 읽다가 조금 어색한 부분 없었나요, 혹시?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뭔가 어색한데. 가를 볼게요. 회전판을 돌려 배율이 가장 높은 데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어떤 데물렌즈를 중앙에 오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배율이 가장 낮은 데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배율이 가장 낮은 렌즈가 가운데에 오게 해야 우리가 일단 그 표본의 위치를 잘 맞추어서 관찰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고쳐 써라? 그럼 이렇게 고쳐 쓰면 돼요. 회전판에 돌려 배율이 가장 낮은 데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4번입니다.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세포에 대한 설명이래요. 기억,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자, 동물도 그렇고요. 식물도 그렇고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은, 세포 안에 둥근 모양이 핵이 두개 있나요? 자, 핵은요,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디귿, 식물 세포는 세포막으로만 둘러싸여 있나요? 자, 세포막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그렇죠. 세포벽으로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물 세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죠. 자, 리을. 대부분 크기가 커서 맨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오히려 크기가 작아서 맨눈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광학현미경 사용했잖아요.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기역 하나만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러분. 양파 표피 세포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관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을 텐데요. 옳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세포 가장자리가 두껍다. 그런가요? 네, 세포 가장자리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세포벽도 있고 세포막도 있으니까요. 자, 2번. 세포들이 서로 붙어 있나요? 네,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3번.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딱 보아도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거볼수 있어요. 4번. 세포 사이에 경계가 뚜렷한가요? 네, 경계가 뚜렷해요. 이렇게 테두리가 보이죠? 맞아요. 5번. 세포 안에 둥근 점이 한 개씩 보입니다. 자, 그렇죠. 세포 안에 둥근 점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불러요? 핵이라고 불렀죠.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뿌리 표면에 있는 것으로 솜털처럼 가늘고 뿌리와 땅이 만나는 면적을 넓혀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 뿌리 표면에 있는 거래요. 솜털처럼

털처럼 가늘대요. 자, 뿌리, 그 다음 털. 이렇게 붙여서 우리 뿌리털이라고 배웠죠? 뿌리털은, 여러분, 뿌리가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뿌리털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더욱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7번, 식물의 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뿌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풀어볼게요. 1번,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란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볼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2번,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준다. 그렇죠. 지지하는 역할도 뿌리가 하고 있습니다. 3번, 뿌리를 통해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나요? 그렇죠. 물을 흡수하는 역할, 뿌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4번, 파, 벼, 민들레는 뿌리의 모습이 비슷하다. 자, 파와 벼는 뿌리의 모습이 어때요? 수염처럼 나 있다고 했죠. 가느다란 뿌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양. 자, 그런데 민들레는 어때요? 굵고 곧은 뿌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가는 뿌리들이 붙어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뿌리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5번. 식물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양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는 뿌리가 여러 개 수염처럼 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둥근 모양을 그러니까 좀 통통한 모양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 다양하죠?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바로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에서부터 10번이에요.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뿌리가 되겠죠? 자, 가.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고추 모종을 준비할 때 크기를 서로 너무 다르게 준비를 하면요. 이 실험을 할때그 조건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좀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는 우리가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 뿌리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고추 모종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개는 뿌리를 그대로 둡니다. 고추 모종 두 개를 각각 눈금 실린더에 넣고 물높이를 같게 해줍니다. 눈금 실린더의 입구를 탈지면으로 막아요. 여러분, 탈지면은 솜이에요, 솜. 그래서 이 입구를 막아줌으로써 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눈금 실린더에 물의 높이를 표시한 뒤두 고추 모종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둡니다. 자, 8번이에요. 3일 정도 지난 뒤 눈금 실린더의 물의 높이를 비교해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뿌리를 자른 모종,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자, 어떤 것이 물을 더 많이 흡수했을까요? 그렇죠.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을 더 많이 흡수했겠죠. 왜냐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 물의 양이 줄어들 때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덜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물의 높이를 생각했을 때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보다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의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어요. 9번.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뿌리의 기능을 보기 위해 뿌리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해 두었죠. 자, 이때 고추 모종의 크기, 그 다음에 물의 양, 그 다음 햇빛에 앞에 둔다, 그 다음 탈지면으로 입구를 막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만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죠. 어떤 것은 뿌리가 있고, 어떤 것은 뿌리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르게 한 조건을 골라서 기호를 쓰라고 한다면, 기역 햇빛의 양 아니고요. 니은 뿌리의 유무가 맞습니다. 찰지면의 유무, 이건 동일하게 맞췄고요. 고추 모종의 크기도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다르게 한 조건, 니은 뿌리의 유무, 한 가지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자, 이것이 갖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면, 이 하나만 차이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어야 진짜 원하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알수 있나요? 아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알수 있었잖아요. 뿌리는 양분을 저장한다? 네, 양분을 저장하긴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요. 뿌리는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 그렇죠. 이 실험을 통해서 뿌리가 땅속에 있는 물을 쫙쫙 흡수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3번.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한다? 물론 뿌리는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결과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어요.
11번, 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번에는 식물의 줄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기억, 식물의 줄기는 대부분 땅 속으로 자라나요? 아닙니다. 땅 속으로 자라는 건 뿌리죠. 대부분 줄기는 땅 위로 자라게 됩니다. 니은, 뿌리, 잎, 꽃 등의 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줄기는요, 뿌리랑도 연결되어 있고 잎이랑도 꽃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디귿, 식물의 종류에 따라 줄기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줄기는요, 곧은 줄기, 어떤 줄기는 감는 줄기, 어떤 줄기는 땅속을 기어요, 기는 줄기, 어떤 줄기는요,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져 있는 덩이 줄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뿌리. 뿌리는 땅속으로 자라지만 식물의 줄기는 대부분 땅 위로 자라게 됩니다. 12번, 오른쪽 식물의 줄기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본 적 있나요? 자, 선생님, 나무는 나무인데요. 이렇게 똑바로 줄기가 서 있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자, 이 나무 우리가 등나무라고 부릅니다. 등나무의 줄기는 어떤 줄기 모양일까요? 그렇죠. 바로 감는 줄기예요. 감는 줄기. 자, 감는 줄기는요, 이렇게 곧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약간 구불구불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식물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딸기. 자, 딸기는요, 땅 위를 기어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는 줄기고요.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도 역시 땅 위를 기는 듯한 모양이에요. 기는 줄기. 소나무는 어때요? 자, 곧게 자라죠? 곧은 줄기. 나팔꽃은요? 나팔꽃은 여기 있는 이 등나무처럼 어떤 대상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감는 줄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곧은 줄기 모양이에요.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4번 나팔꽃이 등나무와 비슷한 모양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3번부터 14번입니다.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줄기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붉은 색소를 탄 물에다가 백합을 꽂아두었어요.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 줄기를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오, 뭔가 붉게 변한 부분이 보이죠? 13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 흰 점이 여러 개 보인다. 자, 가로로 자른 거 바로 여기 있잖아요. 흰 점이 여러 개 보이나요? 아니죠. 흰 점이 보이지 않아요. 2번, 줄기를 세로로 잘랐을 때 붉은 색선이 여러 개 보인다. 세로로 자르니까 붉은 색선이 여러 개 보이죠? 그래서 2번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4번 서술형 문제.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줄기의 기능을 쓰시오. 자, 줄기의 기능.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 붉은색 물을 이렇게 줄기에다가 이렇게 줄기를 담가 놓으니까 이렇게 물을 조금씩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쭉 그냥 줄기를 타고 오, 올라가고 있네. 아,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동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물이 이동한다 라는 말이 꼭 들어가도록 답변을 써주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 1번 문제입니다. 광학현미경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네, 광학현미경 또 나왔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다섯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1번, 기역, 회전판으로 접안렌즈를 돌릴 때 사용한다. 자, 기역 보니까 회전판은 맞아요. 그런데 접안렌즈를 돌릴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바로 대물렌즈를 돌릴 때 사용합니다. 대물렌즈.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니은, 재물대이며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다. 자, 니은, 재물대 맞죠?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거 맞습니다. 바로 재물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3번, 디귿. 대물렌즈이며 눈을 대고 보는 렌즈이다. 자, 3번, 디귿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대물렌즈이며 눈을 대고 보는 렌즈래요. 대물렌즈 맞나요? 아닙니다. 대물렌즈 아니고 바로 접안렌즈가 되겠죠. 눈을 대고 보는 렌즈라는 설명은 맞아요. 자, 리을, 조동나사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 자, 리을 어디 있어요? 리을 여기 있죠. 조동나사는 맞습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포막 바깥에 있는 조금 더 도톰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니은은 세포벽이 됩니다. 세포벽. 여러분들도 광학현미경으로 식물세포를 관찰을 해보다 보면 이렇게 세포막, 세포벽, 핵을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3번부터 4번입니다.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분을 만드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분을 직접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없이 나열했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이따가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세포를 올려놓고 이것을 한 방울 떨어뜨림. 나, 덮개 유리의 한쪽 끝에 이것을 떨어뜨리고 거름 종이로 이것을 흡수함. 다,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천천히 덮음. 라, 양파 안쪽 표면에 칼집을 내고 표피를 벗겨냄. 자, 먼저 3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기역을 보니까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를 올려놓고 이것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뭘 떨어뜨려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물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양파 표피세포를 이렇게 한번 떼어낸 다음에 이렇게 받침유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대로 두면요. 이 양파 표피세포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을 한 방울 똑 하고 떨어뜨려줍니다. 기역은 먼저 물이에요. 그 다음, 나, 덮개 유리의 한쪽 끝에 이것을 떨어뜨리고, 거름 종이로 이것을 흡수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물 이렇게 똑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 덮은 다음에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었죠? 자, 무엇을 똑 떨어뜨렸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여기에는 염색 용액을 떨어뜨려요. 염색 용액.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염색 용액이라고 써도 좋지만, 이 용액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무엇이었나요? 염색 용액 이름? 그렇죠. 바로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었어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 좀 어렵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4번. 양파 표피세포를 현미경 포변을 만드는 순서대로 기호를 쓰래요. 자, 우리가 순서 없이 나열해 두었던 것이니까 이것을 바르게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먼저 양파 안쪽 표면에 칼집을 내고 표피를 벗겨내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받침유리 위에 양파 표피를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천천히 덮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덮개 유리의 한쪽 끝에 염색 용액, 즉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고 거름 종이로 반대쪽에서 이 남아있는 용액들을 흡수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표피세포 현미경 포번을 완성한 다음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라, 가, 다, 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5번이에요. 다음 뿌리에 해당하는 식물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보니까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얇은 뿌리들이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뿌리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 2번에 보니까 수염처럼 생긴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민들레는 어떤 뿌리의 모양과 비슷한가요? 그렇죠. 굵고 곧은 뿌리에 얇은 뿌리가 붙어 있죠? 1번과 비슷합니다. 파는 어때요? 수염과 같은 뿌리가,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붙어 있죠? 그래서 2번과 비슷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7번입니다.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뿌리가 하는 일이래요. 고추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6번. 위 실험에서 3일 정도 지난 뒤에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을 확인한 결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뿌리가 없는 고추 모종. 뿌리가 있는 고추 모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물을 더잘 흡수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물을 더잘 흡수했겠죠. 그러면 물의 높이가 낮아졌을 거예요. 1번.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가요? 아니죠. 오히려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 물이 더 많이 흡수가 됐겠죠. 자,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바로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죠.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뿌리의 기능을 쓰시오. 자,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답안도 쉽게 쓸수 있을 거예요. 다음 8번.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일한가지만있는게아니라고했죠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이걸한번살펴보도록하죠기억양분을저장하기도한다양분을저장하기도하나요네맞습니다우리무나고구마당근같은것들은뿌리에양분을저장하는식물들이에요니은땅속에있는물을흡수하나요네그렇습니다뿌리의가장중요한기능중에하나가되겠죠디귿식물이쓰러지지않게지지해주나요네뿌리가있어야식물이쓰러지지않습니다릴물이나양분을식물전체로이동시키나요아닙니다자이것은어떤것에대한설명이에요줄기에대한설명이죠옳지않은것리을써주면되겠죠다음9번괄호안에들어갈알맞은말을뿌리가하는일과관련지어쓰시오고구마는뿌리의양분을이것하기때문에다른식물에비해뿌리가매우굵다자고구마는뿌리의양분을어떻게한대요양분을담아두는거예요우리가좀어려운말로저장한다라고하죠당근과무도비슷하게뿌리의양분을저장하는식물들입니다자그다음 11번문제예요줄기가하는일을알아보는실험입니다물음에답하시오줄기가하는일을알아봅니다백합줄기를가로와세로로잘라단면을관찰합니다붉은색소물이담긴삼각플라스크에백합줄기를넣어요몇시간뒤에붉은색소물에넣은백합줄기를가로와세로로잘라단면을관찰해봅니다자위실험과정에서관찰되는백합줄기의가로단면모습을선으로이으시오라고합니다실험과정가와실험과정다에서우리백합줄기의가로단면의모습어떻게달라질까요제일처음에는백합줄기를그냥잘라서단면을관찰했어요그러면어떤모습일까요그렇죠바로니은과같은모습이었을거예요실험가에서는그런데실험다에서는보니까붉은색소물에넣은백합줄기를가로와세로로잘랐대요붉은색소가있는물에다가백합을담겨두었으니까담아두었으니까붉은색색소물이이렇게줄기를따라서올라왔겠죠그래서잘랐을때다음과같은붉은점들을볼수있었을겁니다11번위실험을통해알수있는내용으로옳은것은어느것입니까1번줄기는대부분땅위로자란다라는것을알수있습니까이걸알수있는실험은아니죠줄기에대한설명은맞지만이실험과는관련이없습니다2번줄기는양분을저장하기도한다이실험과는크게관련이없었죠3번줄기는물이이동하는통로역할을한다그렇죠이실험을통해서아줄기는물이이동하는통로구나그러니까저붉은색염색한붉은색색소물이이렇게줄기를통해이동하는걸볼수가있었네확인할수있는거죠4번식물의종류에따라줄기의생김새가다른가요자이건옳은설명이지만실험과는관련없어요5번줄기는식물이쓰러지지않도록지지해준다이것도맞지만실험과는관련이없습니다옳은것을골라라바로3번을골라주면정답이되는거죠다음12번부터13번입니다봉선화와딸기의모습입니다물음에답하시오왼쪽은봉선화고요오른쪽은딸기입니다12번위봉선화와방선화와줄기의생김새가비슷한식물은어느것입니까자봉선화의줄기생김새한번볼까요줄기가어때요이렇게곧게자라있는거볼수있죠맞아요바로고든줄기를가지고있습니다자감자는어때요감자는덩어리져있는덩이줄기모양을가지고있고요수박은어때요수박은기는줄기모양을가지고있어요너무이렇게수박의몸집에비해서줄기가굉장히 얇거든요땅위를기어가듯이이런모양을하고있고요나팔꽃은어때요나팔꽃은무언가를감고올라가는감는줄기죠민들레는요굵고고든이런줄기모양을가지고있어요그러니까봉선화와비슷한모양을가지고있죠등나무는나팔꽃과마찬가지로이렇게감는줄기모양을하고있습니다자위봉선화와줄기의생김새가비슷한식물은바로4번민들레가되는거죠13번입니다위딸기줄기의특징을쓰시오자딸기줄기는어떤특징을가지고있을까요네딸기줄기도역시땅위를기는듯한모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늘고길어위로뻗지못하고땅위를기듯이뻗어나간다이런식으로써주면정답이됩니다자땅위를기듯이뻗어나간다이런내용이들어있다면모두다정답이되겠어요자기는줄기의여러가지예시들을여러분들기억해두도록하세요다음14번입니다줄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에동그라미표옳지않은것엔가위표를하시오자줄기에대한설명입니다1번감자의줄기는굵고크고굵다그런가요네줄기는크고굵습니다왜냐하면덩이줄기거든요2번토끼풀줄기는굵고고든모양인가요토끼풀줄기는굵고고든모양이아닙니다바로기는줄기모양이에요3번칡줄기는가늘고길며주변사물을감고올라간다그런가요네칡줄기도등나무나나팔꽃과마찬가지로감는줄기모양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뿌리의 기능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초성을 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과학 3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과학 3단원 식물의 구조학이는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6단원에서 어떤 내용 배울지 간단하게 살펴봤죠? 좋아요. 여러분 그 내용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요,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글은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건데요.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해 볼 거예요. 우리가 만날 글의 제목은 수연이네 가족회의입니다. 와, 오늘은 글을 두 개나 만나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겠죠? 그럼 우리 만자방 나라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바로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 읽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 만나보았죠? 네, 우리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 어떻게 찾았나요? 그래요. 우리 제목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찾을 수 있었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선생님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글을 다쓴 다음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친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목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글쓴이가 나한테 이 글을 왜 보여줬을까? 이 글을 왜 썼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라는 건요, 일단 여러분들 글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묶어서 작은 글의 덩어리들을 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보면 딱 제일 앞에, 제일 왼쪽에 한칸 이렇게 들여쓰기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작은 글의 덩어리, 즉 문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문단은요, 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쭉 보니까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서 나누어진 글의 덩어리가 다섯 개야. 그러면 글의 내용을 모두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문단, 즉 글의 덩어리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고 나서 나중에 그 문장들만 모아서 읽어보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짧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가 나타난 부분 다음에 오는 문장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른들이 글을 쓸 때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런 낱말을 찾았다면 그 뒤에 오는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아요. 자, 좋은 팁이 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생님과 글 하나 읽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날 글은 바로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을 때첫 번째 뭐였어요? 뭘 살펴봐라? 제목을 살펴봐라. 자, 제목을 보니까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나무 뿌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아, 그럼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인가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 글을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은 나무 뿌리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나요? 주의 깊게는요, 자세하게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나무 뿌리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니까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것 같아요? 그래요. 나무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1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글의 덩어리, 첫 번째 문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 2라고 쓰여 있죠. 이건 두 번째 글의 덩어리, 2문단이란 뜻이에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몸집이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고정이라고 하는 건요, 한 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하는 걸 고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책상 위에 고정시키다, 고정하다라고 한다면, 이 물건이 흔들리지 않게 딱 붙어 있게 한다는 거죠. 나무 뿌리가 바로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니까 몸집이 큰 나무도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비가 많이 와 땅이 파여도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문단, 즉, 두 번째 글의 덩어리였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장 딱 하나만 골라볼래요?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장.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는데 이 문장 하나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선생님 진짜 필요 없는 문장인가요? 아니요. 필요 없다기보다는요. 이 제일 앞에 있는 중요한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딱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도 당연히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좋은 내용이죠. 다음, 세 번째 문단. 3문단이에요.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습니다. 물은 아는데 여러분 영양분 뭔지 아나요? 영양분은 살아있는 동물,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이에요. 동물이나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로 음식으로 섭취하죠. 우리는 영양분을 음식을 통해서 얻어요. 그러면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서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전달합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골라볼까요? 자,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어요. 오, 물과 영양분이 필요해요. 빨대처럼 빨아들인대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문장.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습니다. 이 문장이죠. 잘 찾았어요. 다음 4번도 볼게요. 4번 문단 네 번째 글의 덩어리.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한다는 건 물건 따위를 잘 간직한다는 거죠.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자라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나무 뿌리는 또 어떤 일을 한대요? 그렇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한대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 찾는 것 어려웠나요? 네, 어렵지 않았죠. 우리 주로 이 문장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요. 바로 제일 각 문단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우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었다면 풀수 있을 거예요. 8번. 몸집이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몸집이 큰 나무가 엄청 거센 바람에도 잘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이것 때문이래요. 짠!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몸집이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왜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답을 골라볼까요? 나무의 몸집이 워낙 두꺼워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번. 땅 속에 얇고 짧은 뿌리가 많아서인가요? 어? 얇고 짧은 뿌리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나무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번은 알맞지 않고요. 3번, 나무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어서 그렇죠. 이것은 몸집이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까닭 중에 한 가지였죠. 4번,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해 주어서 그렇죠.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거센 바람이 나무 주변에서는 약하게 불어서? 자,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나무만 피해서 바람이 불 리는 없겠죠? 이것도 알맞지 않고요. 그러면 그 까닭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라. 3번과 4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도 볼게요. 중요한 문제죠? 나무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알맞게 쓴 부분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1번, 2번, 3번에서 글 2, 글 3, 글 4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았나 봐요. 그런데 두 가지는 알맞게 쓰지 않았고요. 딱한 가지만 알맞게 썼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글을 다시 한번 보고 글 2, 3, 4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글 2예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몸집이 큰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단단하게 고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등등등. 가장 중요한 문장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여기.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여기 있었죠. 3번 글.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습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을 먹으며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뿌리는 마치 빨대처럼 등등등. 가장 중요한 문장은 우리 제일 처음에 있다고 했죠? 나무는 뿌리를 이용해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얻습니다. 다음 4번이죠. 4번 글,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나무 뿌리는 나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굵고 통통한 모양으로 잘하게 됩니다. 중요한 문장은 역시 첫 번째 문장,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 알맞게 쓴거 찾아볼게요. 글이 비가 많이 와 땅이 파여도 깊고 넓게 퍼져 있는 뿌리 덕분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니었고요. 글 3. 나무가 자라는 데에도 물과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글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첫 번째 문장 맞았네요. 자, 이렇게 정답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했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만날 두 번째 개념은요, 바로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나서 글 속에 있는 이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까지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인물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면 그 인물의 생각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 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에 따라서도 그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파악할 때에도 인물의 말 그리고 행동을 잘 살펴보라고 했죠. 네, 인물의 생각을 파악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인물의 말 그리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인물과 글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을 읽지 말고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글 바로 수연이네 가족회의입니다. 아, 수연이네가 무슨 회의를 하고 있나 봐요, 가족끼리.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살펴보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수연이네 가족은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 여름방학에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각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아빠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고 수연이랑 수진이도 시골에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는 게 좋겠대요?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는 게 좋겠대요. 왜요? 그 까닭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갑고 수연이랑 수진이도 시골에 가면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 칸을 친 것이 바로 인물의 생각이고 물결로 밑줄을 친 부분은 인물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도 볼게요. 수연이네 가족이 회의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윗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요. 여름방학에 여행 갈 곳을 정하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보기를 볼게요. 1번, 친척 집에 일이 생겨서? 아니죠. 그런 말은 없었어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라는 말도 없었죠. 3번, 친척 집에 가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아니요. 친척 집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4번, 기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죠. 5번,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5번, 어디로 갈지 정하려고 우리 가족회의를 한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이제 이어지는 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아빠 말고 엄마 그리고 수연이가 말을 하고 있죠. 엄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산에 가면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자, 엄마의 생각은 산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왜요? 그 까닭은?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고 귀여운 다람쥐랑 예쁜 꽃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 생각에 대한 까닭이죠. 이번에는 수연입니다. 네, 엄마 말씀처럼 산에 가도 재밌겠네요. 그런데 저는 산도 좋지만 바다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산으로 갔으니 이번에는 바다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연이의 생각은 바다에 가자. 왜? 수영도 할 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 찾을 수 있겠죠? 자, 11번. 아빠와 엄마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어요. 아빠, 엄마. 산, 시골에 있는 친척집. 아빠는 어디에 가고 싶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다음 엄마는 어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죠. 바로 산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산에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오, 더위도 피할 수 있고, 귀여운 다람쥐도 볼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기역에서 리을 중에서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까닭이 드러나 있는 두 곳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기역에서부터 리을 어디 있었는지 봐야겠죠. 짠!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엄마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까닭을 찾는 거예요. 자,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엄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자, 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 건 엄마의 생각이죠, 생각. 그렇죠? 그 다음,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생각에 대한 까닭이죠. 그렇게 생각한 까닭.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또, 산에 가면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역시 그 생각에 대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대한 까닭을 찾아라. 두 곳의 기호를 쓴다면, 그렇죠. 바로 디귿. 리을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1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찾는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보기에는요, 말, 표정, 행동, 생김새, 네 가지 낱말이 나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 문장에는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은 인물의 이것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물의 그렇죠. 말, 그리고 표정, 그리고 인물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빈칸에는 말, 표정, 행동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생김새는 왜안 될까? 자, 그래서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이 만약에 생김새에서 찾을 수 있다면 만약에 얼굴이 둥근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키가 큰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뭐 키가 작은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음 14번. 기역을 바탕으로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인지 쓰세요. 자, 기역 찾아볼 건데요. 기역 바로 여기, 수연이의 말이었어요. 네, 엄마 말씀처럼 산에 가도 재밌겠네요. 자. 엄마 말씀처럼 산에 가도 재밌겠네요. 오, 그래요.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바로 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인물의 생각을 파악할 때요. 꼭그 인물이 한 말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인물이 한 말을 통해서도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5번 볼게요. 수연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연이는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했나요? 산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죠. 산에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은 엄마였죠, 엄마. 그 다음, 2번, 바다에 가고 싶다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는 산에 갔으니까 올해는 바다로 가요라고 말했죠. 왜요? 그래요. 모래놀이도 할수 있고 수영도 할수 있으니까. 계곡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친척 집에 가고 싶다고 한 사람은 아빠였어요. 놀이공원에 가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연이가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바다에 가고 싶어요. 수영도 할수 있고, 모래놀이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직접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5번, 6번 글을 볼게요. 이것은 수진이랑 아빠가 한 말이에요. 먼저 수진입니다. 저는 산이나 바다도 좋지만 이번에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이기구를 많이 못 탔거든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어요. 자, 수진이의 생각은 놀이공원에 가자. 그 까닭은 지난번에 못탄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으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말씀하세요. 이번 가족여행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네요. 서로의 생각을 알았으니 각자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수연이네 가족은 여행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되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까닭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어지는 이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고 나서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연이네 가족회의를 읽고 인물이 가고 싶어 하는 곳과 그 까닭을 정리해 본 건데요. 일단 인물의 이름을 쭉 쓰고 가고 싶은 곳, 즉 인물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었어요. 아빠는 시골 친척집, 엄마는 산, 수연이는 바다, 수진이는 놀이공원이었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그래서 가고 싶은 까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테니 시골 친척집에 가자. 시원한 바람이 불고 다람쥐와 꽃도 볼 수 있으니 산에 가자. 수영과 모래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바다에 가자. 놀이기구를 많이 타고 싶으니까 놀이공원에 가자.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를 해두면요. 우리가 인물의 생각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수진이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수영을 하려고, 물놀이를 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동물을 구경하려고, 놀이기구를 많이 타려고? 자, 수진이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꼭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꼭 지난번에 못한 놀이기구를 모두 타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보기에서도 답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래요. 수영을 하려고 아니고, 물놀이를 하려고 아니고, 사진을 찍으려고도 아니죠. 동물을 구경하려고도 아닙니다. 놀이기구를 많이 타려고 바로 5번이 그 까닭으로 알맞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5번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예요. 인물의 생각이나 그 까닭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 어떤 점이 좋은지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물의 생각이나 그 까닭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그냥 읽는 것보다 좋은 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유현입니다. 인물과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글을 읽을 때보다, 대충 읽을 때보다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인물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좀 긴 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생각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죠. 다음 영준입니다. 글을 분석하며 읽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면서 읽었을 때 좋은 점으로는 알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유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유현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만점왕 나라를 안내할 만점왕 퀴즈 만나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 글의 이것을 알아봅니다. 어? 지읒, 미음 무엇일까요? 그리고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친구는 수강우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

0: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이제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한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1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학교에서 하면 좋은 활동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자, 어떤 활동이냐면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활동입니다. 이름하여 인물 면담하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읽어요. 자, 그럼 어떤 인물이 나오겠죠? 자, 지난 시간 글로 예를 들것 같으면 유니순. 자, 그럼 교실에서 혹은 모둠에서 유니순 역할을 하고 싶은 친구가 교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앉아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가 유니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가치와 관련된 질문. 자, 그럼 앞에 유니슨 역할을 맡은 그 친구는 내가 유니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질문에 답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이 활동을 하면 유니슨의 마음을, 그 인물의 마음을 내가 더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물의 가치를 더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활동은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과 이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그 활동을 할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잘 파악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새로운 글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제목은 딱딱, 책 깎는 소년입니다. 책을 깎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책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여러 권 찍어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프린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 프린터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책을 볼수 있었을까요? 바로 책의 내용을요, 한 페이지의 내용을 판에, 나무판에 새기는 겁니다. 책을 깎는 거예요. 그 책판을 깎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책판을 여러 장 찍어내서 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글의 시대 상황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책 깎는 소년이에요. 아, 이때에는 책을 여러 권 만들 때에 나무판을 깎아서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여러 권 찍어냈구나. 자, 그것을 우리 배경 지식으로 삼고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 읽을 때에도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읽을게요. 아침 일찍 장호가, 자, 인물 나왔죠? 장호가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자, 지금 장소가 서포 작업장입니다. 선생님, 서포가 어떤 곳이에요? 글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각수어른,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새로운 인물 있죠? 각수어른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인물 잘 기억해야 돼요. 지난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쪽잠을 자던 각수어른이 막 일어난 참이었다.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어르신, 지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각수 어른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지가 이곳 서포에서 일한 지도 폴새 3년이 지났구만요. 자, 폴새,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인자 이골이 낯선께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서포의 뜻을 알수 있어요.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아하, 그러니까 서포가 어떤 곳입니까? 책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인자 이골이 낯선께 익숙하기 때문에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자, 각수가 뭘까요? 자, 지금 장호가 각수 어른께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어요. 각수가 되고 싶대요. 뭡니까? 그렇죠. 각수라는 것은요, 돌이나 나무에 조각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각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장호는요,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나무판에 각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려?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실은 어제 봉운이가, 자,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봉운이. 여길 기웃대는 거다 봤구만요. 봉운이보단 지가 훨씬 선배님께 먼저 허는 게 맞지라. 자, 지금 장호가 선배고요. 봉운이가 후배예요. 자, 그리고 각수 어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단 더큰 이유가 또 있단께요. 더큰 이유라? 그게 뭐냐? 돈이지라.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싶은 게 진짜 지 꿈이란께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장호의 가치를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호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돈,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허허, 그러냐? 그럼 어디 내일부터 한번 혀볼 테냐? 참말이여라. 장호가 자꾸 되물었다. 각수 어른이 서포 일은 봉운이에게 맡기고 내일부터 작업장으로 오라고 했다. 자, 이제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를 뜻하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책을 갖추어 놓고 팔거나 사는 가게는 서포죠. 자, 우리 서포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장호가 각수 어른에게 글자 새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장호의 말에서 알수 있죠. 이유가 뭐야? 돈이지라.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날리고 싶은 게 진짜 지 꿈이란께요. 자, 1번 새로운 도전 좋아해서 아니죠. 서포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서 아니고요.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아니죠.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맞죠? 자, 봉운이에게도 글자 새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봉운이보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이어서 14번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알수 있는 시대 상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소망. 각수가 되고 싶다는 인물의 말을 통해 직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 시대라는 것을 알수 있었나요? 직업에 따른 차별? 자,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 책판을 깎아 책을 만들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죠. 자, 바르게 말한 친구는 주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오늘부터는 대패질 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대패질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대패를 이용해서 그 나무판을 평평하고 매끈하게 다듬는 것을 대패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글자 새기는 나무판을 매끈하게 다듬어야 그 위에 우리가 이제 글자를 새길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글자 새기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각수 어른의 말에 장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글자 새기는 거 배울 줄 알았는데 대패질이라니 이런 거죠. 드디어 책판에 글자를 새기는 걸 배운다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김이 빠졌다. 다음 날에도 각수어른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장호는 다시 대패질을 했다. 목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손목도 아팠다.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패질을 혀야 헌단가요? 와, 허기 싫으냐? 그것이 아니고라. 쓸데없이 대패질만 허는 것 같아서 그런단께요. 쓸데없이 대패질. 자, 지금 장호는요, 대패질을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런 생각이 드느냐? 책을 찍어야 돈을 벌지요. 금께 하루라도 빨리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지. 왜 대패질을 와, 허고 있냐고요? 자, 지금 장호는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수 있어요. 장호의 말에 각수어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대패질이요. 나무를 잘 말리고 대패질을 혀서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겄냐? 자, 각수어른은요. 대패질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다. 친구들, 대패질 하지 말고 글자 많이 새겨서 그러면 다양한 책 종류의 책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서포에서 다양한 책을 판매할 수 있고 책을 더 많이 팔수 있으니까 돈을 더벌수 있겠죠. 자, 지금 장호는요, 돈을 더 벌기 위한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다. 자, 이어서 또 읽을게요. 장호는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렸다.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장터를 떠돌며 온갖 행패를 일삼는 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의 눈물이 눈에 선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가슴 아프게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 장호의 가정 환경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호가 왜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요렇고롬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단께? 자, 작은 따옴표 장호가 지금 속으로 생각한 거죠. 장호는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다. 아, 지금 장소가 전주에 있는 서포입니다. 지금 계속 무엇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 방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공간적 배경이 전주에 있는 서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 즉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는 때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다.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장호는 참았던 말을 뱉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장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새로운 일을 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아두었나요? 아니죠. 모자랐다라고 했어요.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책판을 만들기 위해 대패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대패질은 돈 주고 사람 사서 하면 그만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각수어른이 각수가 되기로 한 장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그렇죠. 대패질이었죠. 정답은 대패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태성이 장호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에서 부패한 각수어른이 운영하는 서포를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자, 지금 각수어른이 부패했나요? 아니죠. 자, 영주,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람이 많은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자, 지금 배경이 전주입니다. 아니고요. 서윤이, 인물들이 방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장호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어 하는 부분에서 전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했어. 맞죠? 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예요? 서윤이가 되겠습니다. 자,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번에도 지가 얘기했지요. 지는 돈을 몽땅 벌 거구만요. 근데 이렇게 대패질만 허다가는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각수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장호가 일어서자 각수어른이 물었다. 니한테는 이 책판이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구나. 예, 지는 이 석의 서포보단. 자, 지금 서포의
가게 이름이 나왔습니다. 서계서포. 서계서포보단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조선 최고의 각수들을 모아서 책을 찍어낼 거예요. 아, 지금 조선시대.

말합니다. 지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 거란께요? 장호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작업장을 나갔다. 각수어른이 장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도 장호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야, 나 없는 동안 이것밖에 못 팔았냐? 자, 장호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그게. 이러니 내가 서포를 비울 수가 있간디. 인자부터 내가 다시 서포를 지킬 팅께 그리하로라. 장호가 갑자기 나타나 봉운이 후배를 닥달했다. 자, 닥달하다. 재촉하면서 혼냈다. 이 말입니다. 장호는 하루 종일 심술을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괜히 불똥이 봉운이에게 튀었네요. 봉운이가 말합니다. 각수어른은 뒤글자 새기는 거나 제대로 배울 일이지. 나는 허고 싶어도 못 허는구먼. 자, 봉운이도 지금 글자 새기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봉운이는 어떤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자,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숨 언제 쉬어요? 답답할 때, 약간 속이 터질 때 한숨 쉬죠? 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작은 따옴표, 봉운이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만든 책을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랑가? 자, 이어서 읽을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께가 간질거려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인데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장호의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봉운이는 서가에 남아있는 책들 수를 헤아린 후, 그러니까 책들 수를 센후 작업장으로 갔다. 늦은 시간인데도 각수어른이 판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 판각이 뭐겠어요? 그렇죠. 글자 새기는 것을 판각이라고 하죠. 여념이 없었다. 친구들, 여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생각할 틈? 이것을 여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념이 없었다는 집중을 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했다. 그런 뜻이죠. 각수월은 종전이랑 심청전, 소대성전이 몇권 없구만요. 더 찍어야 할것 같더라. 알았다. 근데 아직까지 집에 안 갔냐? 늦었으니 어서 가거라. 각수어른의 말에 봉운이가 우물쭈물하며 눈치를 보았다. 각수어른이 무슨 일이냐는 듯 쳐다보았다. 자,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장호와 봉운이가 일한 서포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자, 서포의 이름 나왔죠? 예, 지는 이 석의 서포보단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바로 서포의 이름은 서계서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입니다. 봉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봉운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거는 장호죠? 늦은 시간에도 판각을 했다? 이건 각수어른. 책을 만들어 부자가 되었다? 아니고요. 장호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니요. 글자 새기는 거 배우는 장호를 부러워합니다. 아니고요. 글자 새기는 것을 배우고 싶었다. 맞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봉운이는 이러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대요. 자, 한숨 언제 쉬나요? 생각하면서 볼게요. 기쁜 마음? 아니죠. 답답한 마음. 어우, 답답해. 맞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 아니고요. 선생님, 간절한 마음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봉운이가 약간 글자 새기는 거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간절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 내용과 어울리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한 아니고요. 정답은 2번 답답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책판에 대한 장호의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장호의 생각입니다. 은재. 장호는 책판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라고 생각했어? 맞습니다. 니한테는 책판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구나. 이렇게 각수어른이 얘기하니까 장호가 예 하고 대답했잖아요. 자, 지후 장호는 책판이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책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어? 아닙니다. 자, 정답은 누구예요? 은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1번 풀었고요. 글 이어서 읽을게요. 자, 봉운이가 말합니다. 저 어르신, 서포일 끝나고 난 뒤에 지가 여기 와서 일을 도와드려도 될랑가요? 각설은 서포 일만으로도 힘들 텐디 여기 일까지 괜찮겠냐? 예, 걱정 없구만요. 봉운이가 큰 소리로 대답하자 각수 어른이 흔쾌히 그러라고 허락을 했다. 이제 봉운이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울 수

동안 계속 대패질을 했어요. 굉장히 인내가 대단하고 끈기가 있다라는 가치를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수 어른이 뜬금없이 말했다. 봉훈이가 나무 몇 개를 각수 어른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각수 어른이 쓱 둘러보았다. 손좀 내놔봐라. 각수 어른이 봉훈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구나. 재미드냐? 자, 굳은 살까지 박였대요. 자, 굳은 살. 언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자극을 무언가에 받아서 이 피부가 단단하고 두꺼워졌을 때 우리는 굳은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훈이가 대패질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굳은 살을 통해 알수 있는 거예요. 예, 나무를 매끈하게 다듬어 놓으면 촉감도 좋고요. 덩달아 지 맴도 다듬어지는 것 같더라. 각수 어른이 미소를 지었다. 인자, 책판을 만들어도 되겄다. 이제 글자 새기는 법을 알려주시려나 봐요. 참말이단가요? 자, 봉훈이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쵸? 이어서 읽을게요. 각수 어른이 손짓을 하자 봉훈이가 곁으로 다가갔다. 각수 어른은 두 개의 조각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칼날은 예리하고 나무 자루는 반질반질 윤이 났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 그림으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칼자루를 쥐어보니 각수 어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각수 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다. 자, 각수 어른이 말합니다. 글자를 새기는 방법은 두 가지인디. 하나는 망치를 쓰는 것. 다른 하나는 바른 손으로,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조각칼을 잡고 칼 등에 손가락을 대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는 거예요. 자, 칼등이 뭐예요, 친구들? 우리 칼날에서 반대쪽 부분을 칼등이라고 하죠? 자, 바른 손으로 조각칼의 칼등을 잡고요. 손가락을 대서 잡고 찌르거나 밀거나 당기면서 글자를 새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방법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더잘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봉훈이가 글자 새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22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봉훈이는 기뻐서 어떻게 뛰었을까요? 고르면 그렇죠. 팔짝팔짝 뛰었겠죠. 이 말이, 이 흉내 내는 말이 어울리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풀어볼게요. 디귿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디귿. 칼자루를 쥐어보니 각수 어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자, 어떤 의미였나요? 자, 우리 뒷부분까지 읽으면 더잘알수 있어요. 각수 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이 고스란히 보였다. 그 시간, 세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가, 각수 어른이 칼자루를 쥐고 책판을 새긴 시간을 느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자, 나, 각수 어른이 칼자루를 계속 손에 쥐고 있어서 칼자루가 따뜻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자, 다, 각수 어른이 봉훈이가 칼자루를 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있어? 각수 어른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정답은 뭐?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입니다.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자, 왼쪽에 낱말 있고요. 오른쪽에 뜻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낱말이니까 뜻 읽고 바르게 연결해 볼게요. 자, 나무나 돌 따위에 조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각수죠. 자, 손이나 발과 같이 자주 사용한 부위에 생긴 두껍고 단단한 살, 뭐예요? 굳은 살. 3번, 조각할 때 사용하는 작은 칼이에요. 파는 방식에 따라 날의 모양이 다양한 도구. 우리 친구들 미술 시간에 조각칼로 뭐 작품 만들어 봤던 경험 있죠? 자, 바로 조각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은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구나. 자, 봉훈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왜? 대패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봉훈이가 매일 대패질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각수 어른이 봉훈이의 왼손에 창칼을 쥐어주고 오른손에 망치를 쥐게 했다. 봉훈이는 각수 어른이 시키는 대로 칼을 비스듬히 쥐고 망치로 칼등을 때렸다. 각수 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봉훈이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자, 날카로운 눈 뭐예요? 매서운 눈. 굉장히 꼼꼼하게 봉훈이를 봐주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글자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책판 위에

꽃이 활짝 피어난 것 같았다. 와, 봉운이는요, 이 글자들을 꽃이라고 생각하네요. 봉운이는 자신이 새긴 글자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터였다. 어서 빨리 다 새겨서 찍어보고 싶은 욕심이 솟아올랐다. 봉운이는 쉬지 않고 빠르게 망치질을 했다. 한참을 지켜보던 각수 어른이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 봉운이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 봉운이는요, 책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봉운이가 책판을 만들고 싶은 까닭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책판을 만들고 싶어 하네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봉운이는 고개를 숙인 채 쉬지 않고 글자를 새겼다. 하루 종일 끙끙거렸는데도 한줄 겨우 새겼다. 처음이니까 당연하죠. 주먹이 쥐어지지 않고 손목도 시큰거렸다. 고개도 뻣뻣하고 어깨도 아팠다. 봉운이는 책판을 들여다보았다. 글자들이 보였지만 글자 사이가 엉망이었다. 봉운이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자, 글자가 엉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어디 보자. 밖에 나갔던 각수 어른이 돌아왔다. 봉운이는 마지못해 책판을 내밀었다. 각수 어른이 꼼꼼하게 책판을 살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다.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운이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다. 어리둥절한 거죠?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그 맴을,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 글자를 새겼을 때그 마음, 신기함,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책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벅찬 마음. 자,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겠죠? 봉운이는 각수 어른이 준 책판을 가슴에 안고 작업장을 나섰다. 그동안 수없이 책판에 글자 새기는 날을 꿈꾸어 왔다. 서포에서 처음 책을 보고 각수 어른을 만나 일을 배우면서도 감히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던 아주 소중한 꿈이었어요. 자신이 손으로 새긴 책판을 보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설렘보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가슴에 남았다. 봉운이는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장호와 봉운이의 가치가 잘 비교가 되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6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수 어른이 날카로운 눈으로 봉운이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자, 바꾸어 쓸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 날카로운? 그렇죠. 매서운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봐주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니은의 이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 야단만 잔뜩 맞을 거라 생각했던 봉운이는요, 뜻밖의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리둥절했다. 그런 뜻이죠. 자, 1번. 자기 생각보다 글자들을 잘 새겨. 책판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요, 봉운이는요, 엉망이라고 생각했죠. 아니고요. 2번, 자신이 만든 책판이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각수 어른께도 야단만 잔뜩 맞으리라 생각했는데, 칭찬을 받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도 풀어볼게요, 친구들. 디귿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디귿. 오늘 네가 새긴 책판은 가져가거라. 자, 왜 가져가라고 했죠? 뒤에 나옵니다. 네가 처음 새긴 책판인께 앞으로도 오늘 그 처음 글자를 새겼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 때문이죠? 자, 전통적인 관례이기 때문 아니고요. 글자가 엉망이라서 아닙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아니고요. 봉운이가 가지고 싶다고 한적 없죠. 처음 글자를 새기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봉운이가 책판을 만들어 이루고 싶어 한 것이 무엇일지 짐작하여 쓰시오. 자, 봉운이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 했나요? 자, 봉운이는요, 이 글자들을 다 새기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봉운이가 책판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글한편 읽고, 자, 장호와 봉운이의 가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광호와 봉운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오래
0: 언제 일어나서 하세요?
1: 제가 6시 클래스라
0: 오케이.
1: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0: 아.
1: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 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음흠.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0: right.
1: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에.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에.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아, 없는데
1: 예, 막 잡았다
0: 그냥 무조건 잡는 거.
1: 에.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저 진짜 그렇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0: 네.
1: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0: 어허.
1: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0: 그렇죠,
1: 분들은, 저도
0: 그렇죠.
1: 처음엔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0: 라이.
1: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와, 이것도 무섭죠?
1: 먹으면 나중에
0: 아,
1: 화장실에서 다
0: 그렇군요.
1: 배출하시면 됩니다.
0: 배부른 거군요.
1: 예,
0: 그냥
1: 그럼요.
0: 알겠습니다.
1: 물 드시는 거죠, 뭐.
0: Alright.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우리 또 이제 영어로 한번 수영 배워보죠, 뭐. 예,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What's wrong?
1: For you.
0: I'm your swimming teacher.
1: 아, 스미 티처?
0: Yes.
1: 아니,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n English? English swimming
1: English. 아,
0: teacher,
1: English
0: yes.
1: swimming teacher?
0: Yes.
1: 아, 처음 뵙네. 오케이. my
0: Yep.
1: head and, 저기, push the water?
0: Push?
1: 응.
0: I'll put it in the water. Yeah,
1: I
0: yes.
1: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0: Listen,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아, holding?
0: Don't worry,
1: 에?
0: I'm holding you tight. 오케이?
1: 오케이.
0: 오케이?
1: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0: What's the problem? Now, another problem? What?
1: I have a problem.
0: Okay.
1: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0: In your mouth?
1: Drink this water?
0: No. Listen.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Hold.
0: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1: 그럼 숨을 언제 쉬죠?
0: Another problem?
1: 네.
0: What?
1: hold 말고 하는 거 언제? When?
0: Just do it. Just do it. 네. 자,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 맞아요.
0: 그렇죠?
1: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0: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완전
1: 어허.
0: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그죠,
0: 그죠?
1: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0: 자, 한번 나눠볼게요.
1: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0: 여기서
1: 물 아래에.
0: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1: 네.
0: 한번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래요. I'm scared까지.
0: 그렇죠.
1: 아, 나 무서워요.
0: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1: 아,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머리니까요.
0: 머리.
1: 네.
0: 어디에? Under water.
1: Water.
0: 오케이.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That's
1: Yes.
0: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1: 두려운 감정?
0: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Right? So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1: 네.
0: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1: 맞아요.
0: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1: 네.
0: 이런 식으로. I'm scared.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그러니까 평소에
1: 네.
0: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1: Yeah.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1: 예.
0: 여러 이유가 될수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1: Talk
0: with 써도 돼요. 네. 근데 to를 던져놔요.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1: I'm scared to talk to her.
0: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렇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Yeah.
0: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난 그들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1: 보는 거요. 만나는 게 아니고.
0: 예.
1: Yeah. I am scared.
0: 과거형으로.
1: I was. Uh-huh. I was scared to.
0: 그들을 보는 거?
1: See them.
0: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1: 예, 예, 예.
0: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 그쵸.
0: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오. I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긁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0: see my mother. 예. 바로 적용됩니다. 와. 이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실제로 해봤거나
1: 예.
0: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예.
0: 아,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막.
0: 막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 하고. 예.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0: Yes.
1: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0: 예
1: 이거 사실 한국말로 걱정 마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1: 맞아요.
0: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1: 예, 저 연마식으로
0: 좋아요. 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Yep.
0: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 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입 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So worry,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1: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1: 응.
0: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 것 같아요?
1: hold, held, held.
0: 보겠습니다.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1: 예, 예.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1: Tight.
0: Tight가 뭐 한 거예요?
1: Tight가 우리 왜 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tight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0: 맞아요.
1: 꽉 조이거나
0: 뭔가
1: 그쵸.
0: 맞아요. 네.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네. 이런 거, 뭔가 꽉의 느낌이 있지 않나요?
1: 그쵸.
0: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1: 잡고.
0: Yes, there you go.
1: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0: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1: 네.
0: 이런 거 할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영어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나를 꽉 잡아라.
1: 꽉 잡아. Hold me tight.
0: 그렇죠. Hold me tight.
1: 아, 이거 우리 소찬이 언니, 언니 노래요. 아. Hold me tight. 아. 이런 노래 있어요.
0: 뭔가 어디서.
1: 네, 노래 제목인가 뭐 그래요.
0: 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 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Okay.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1: Rope?
0: Rope, 그죠?
1: Rope.
0: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1: Hold the rope tight.
0: Beautiful. 이렇게 해서 tight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1: Hold m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1: 내가 수영 선생입니다.
0: 아, 선생님입니다.
1: 예.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1: 뭐죠?
0: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아, 그러니까.
0: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0: 와이.
1: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0: 그런 걱정 때문에.
1: 예. What if I some water by mistake?
0: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1: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Alright.
1: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해?
0: 덩어리로?
1: 네.
0: 오케이.
1: What if를 끊고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0: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1: What if?

0: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1: 그러면
0: 내가 뭐 하면?
1: I 조금의 물을
0: 뭘, 뭘 하면?
1: 삼키면.
0: 그렇죠.
1: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꿀꺽꿀꺽이잖아요.
0: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 하진 않죠.
1: 그쵸? 근데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0: 오호호호호.
1: 오,
0: You know this.
1: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0: 아, 드링크요?
1: 예.
0: 드링크는 뭐예요?
1: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0: 아, 음료수죠.
1: 예.
0: I don't know. Just, you know.
1: 아이, 근데
0: 지금
1: 드링크.
0: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 써야 되지?
1: 그쵸?
0: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1: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0: 드링크죠.
1: 드링크 맞죠?
0: 맞습니다.
1: 그럼 드링크네.
0: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1: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0: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1: 아유, 아유, 저는
0: 최근에,
1: 일찍
0: 최근
1: 갈게요.
0: 씨가,
1: 속상해요.
0: 단이요.
1: 가요.
0: 아니,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1: 아,
0: 좋았어요.
1: 그쵸.
0: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1: 확신이 안
0: 이상하게
1: 서요.
0: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0: 아이, 그래도요. 자,
1: 예.
0: 보세요. drink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쵸?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1: 약간
0: 없지만,
1: thirsty해서 마시는
0: 그쵸?
1: 느낌.
0: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나도
0: 항상은 아니지만요.
1: 모르게.
0: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drink 한다 할
1: 아,
0: 때는 drink가
1: 그쵸.
0: 가능하겠죠. 오케이?
1: 에, 에, 에.
0: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1: 어, 어,
0: 거예요. 그죠?
1: 어, 어.
0: 그걸 우리가, 그죠?
1: 물에 빠졌을 때.
0: 물에서 빠졌는데,
1: 에, 에.
0: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1: 마침 목마른데 잘
0: 잘
1: 됐네.
0: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울컥 들어가는 거예요.
1: 그쵸.
0: Alright, so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 실수로.
0: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0: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1: 이야, 이거
0: 근데,
1: 넘겼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0: 그래서, 하하, 하다가, 훅! 이거 어떻게
1: 야,
0: 할까요?
1: 어떻게?
0: 나그 케이크 떨어뜨렸다?실수로.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1: Fall down.
0: fall down. 과거형은 뭐예요?
1: Fell down.
0: fell down.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은?
1: Oh,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By
1: By mistake.
0: mistake.
1: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0: 일부러요? 아, 그러니까 웃기려고.
1: 아, 그럴 수 있겠다.
0: 뭐 아프지는
1: 저 많이
0: 않을까요?
1: 해요.
0: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1: 네.
0: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1: 어허.
0: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1: What
0: 시작했어요?
1: if?
0: What if?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1: 그죠.
0: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상상을 하면서
1: 아.
0: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아, 뭐 하면
0: 네.
1: 어떡하지?
0: 항상은 아니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1: 어이구.
0: 뭐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1: 예.
0: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1: 와.
0: 그래서 평소문으로 어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노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no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하는
1: 허락을 안
0: 거죠.
1: 하면, What if Mayu says no?
0: 그거예요.
1: 와!
0: What if Mayu says no? You know what I mean?
1: 오.
0: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이게
1: 와우.
0: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Oh,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러면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0: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볼게요.
1: Okay.
2: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2: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2: All 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아요.
1: 해야 돼요. 진짜로. 네. 네.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막 이거요?
1: 네. Fine.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Okay.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fine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1: 예.
0: You'll be fine.
1: 오.
0: 뭐 you'll be okay.
1: 오케이.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1: Hold your breath?
0: Yes.
1: Uh-huh.
0: All right. Hold one's breath.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1: 잡아.
0: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1: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1: Oh.
0: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1: 예.
0: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1: 아니죠.
0: 안 되는 겁니다.
1: 오.
0: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0: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1: 오.
0: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1: 오케이, 오케이. 그.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1: 그렇죠.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1: 근데 30초 참는 요가.
0: 그건 요가는 없죠. 알겠습니다. 3초로 할 걸요.
1: 예.
0: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1: 네.
0: 그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1: Catch one's breath.
0: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르게,
1: 네.
0: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1: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예.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1: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1: 오.
0: Okay.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 하고 있다거나 뭐
1: 네.
0: 친구가 그렇다든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1: Okay? 예.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2: 네.
1: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2: I was scared to see them.
1: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Mm-hmm.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2: I'm scared to talk to her.
1: Oh, I'm scared to talk to her.
2: Yeah.
1: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2: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You got it.
2: Wow.
1: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2: yeah.
1: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Mm-hmm.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2: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She fell down by mistake.
2: Mm-hmm.
1: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2: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2: Mm-hmm.
1: What if를 써보세요.
2: 네.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2: Oh,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오,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2: 오,
1: 그렇죠?
2: 그러게요.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4: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3: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4: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네, yeah. What's wrong?
6: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5: Ah,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6: Holding?
5: Okay.
6: Okay.
5: What's wrong?
6: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5: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6: Okay.
5: Okay, you can do it.
1: 예스!
2: Wow,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1: 그렇죠. 3인칭이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2: 네.
1: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2: 음흠.
1: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2: 아이고 아이고.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2: 또 같이 가야죠.
1: 아, 그럼요. 네. 하나 겟 타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덕분에요.
1: That's right.
2: 네.
1: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주러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설로 넘어와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지난 시간까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비슷하게 이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소설의 서술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재밌는 상황 함께 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달리기 상황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달리기 상황 열심히 달리다가 1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그만 실수로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이때다 하고 으랴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같이 달리던 친구는 또 헐 하면서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학생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추측해 볼까요? 넘어진 학생, 아, 분하다. 이렇게 분할 수가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달려야 되나? 근데 애들이 다 봤는데. 이제 창피한 게 더 커. 이 아픈 건 둘째 치고 창피한 게 너무 커서 이대로 더 아픈 연기를 할까? 뭐 이런 속마음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밌게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드디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옆에는 돌아볼 필요 없어. 난 무조건 달려서 1등을 하고 말 거야. 하고, 으랴, 달려! 하면서 달리고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속으로 내가 뭐 아무리 달려도 뭐 1등은 못하겠고 여기서 영웅이나 될까? 이 넘어진 친구 부축해서 같이 들어가는 멋있는 모습을 연출해봐. 이런 속마음을 재밌자고 하는 거야, 재밌자고. 자, 이렇게 속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서로 다른 생각 다 할 거야. 여기는 이 학생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문학작품, 소설을 보게 될 텐데요. 소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마법이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술자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화자란 해서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해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한다면 소설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는 서술자 이렇게 해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할 서, 말할 술, 서술, 그렇죠? 사람 자 해서 소설에서 말하는 이를 서술자라고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는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지가 아니라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둬야 두고두고 이제 편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고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화자, 서술자 분명한 의미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막 1층 시점, 3층 시점 하면서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자,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가면 됩니다. 먼저 1인칭 시점부터 정리할게요. 1인칭 시점. 1인칭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 그래서 나. 나가 1인칭 대명사잖아. 복수는 우리. 좀 자신을 낮추면 저희 이렇게 되는 거죠. 나로 나와요. 나.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가 나왔어. 그러면 1인칭 시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에요. 나가 이야기 속에 있어. 이야기 밖에 있지 않고 이야기 안에 있어요. 나로 등장한다는 거죠. 1인칭 대명사 나로 등장해요.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근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나가 주인공이 되어 나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주인공이니까. 쉽죠? 나가 주인공이야? 자기 이야기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0: 하면 돼요. 그런데 나가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겠죠.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 관찰하여 전달. 그래서 관찰자 시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 나와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켜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전달해 줘. 그러니까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네.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 해봤는데요. 어렵나요?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이 흥부전의 한 부분을 재밌게 각색해 봤어요. 아침에 마당을 쓸다가 제비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흥부전을 선생님이 각색해 놓은 거야. 가까이 다가보니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나가 나오네, 나. 1인칭 시점. 그러면 이 나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를 따져야 되는데, 나가 자기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는 또 나오죠. 그렇죠? 다 자기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나가 서술자가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해.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이번에는 3인칭 시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인칭 대명사 그, 그녀 또는 사람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안 나와. 1인칭이니까. 이야기 밖 서술자예요. 이야기 속 서술자는 나. 1인칭 시점. 이야기 밖 서술자, 그나 그녀나 특정 사람 이름. 3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은 또 이렇게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으로 나뉘어요. 관찰자로만 머무느냐 아니면 전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등장인물들의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느냐.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모두 전달하면 전지전능한 신처럼 다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아까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전달만 해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는 마당을 쓸다가 걸음을 멈췄다. 전 버전을 바꿔봤어, 선생님이. 흥부라는 이름이 나오네. 나가 아니라 흥부라는 이름이 나왔어. 3인칭 시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인지 전지적 시점인지 그걸 나눌 수 있으면 되죠.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려면 인물의 속마음까지 전달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걸음 멈췄어. 그의 발 앞에는 제비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 흥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제비를 내려다 봤지. 그러더니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뒤를 읽어봐도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을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 네 가지 종류를 공부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주요 내용들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했던 내용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 네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표현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미션 나갑니다. 댓글 미션. 최근 경험한 일중 가장 흥미로웠던 일을 3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면 일기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객관화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의 경험을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재밌는 경험이면 좋겠네요. 댓글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거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개념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8강인데요. 오늘은 1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1단원의 개념과 그 글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친구들, 더욱더 집중해서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5번 문제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북이 준비해야 되겠죠? 자, 북이고요. 7쪽. 우리 친구들 펴주세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6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번, 7번 문제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 우리 배웠죠? 어떤 시예요? 오늘부터는 이라는 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1년입니다. 쉬엄쉬엄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자, 지금 장소 나옵니다. 지금 등산한대요. 쉬엄쉬엄 천천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등산을 한다고 하네요. 자, 2연.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자, 등산하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면 뒤에 나오죠. 산속 그득. 줄렁이는 초록빛 향기. 향기인데? 초록빛 향기래요. 초록빛? 우리가 산에서 맡을 수 있는 초록빛 향기라 하면 그래요. 나무 냄새, 풀 냄새,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숲에 가서 그숲 냄새 맡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기분도 좋아지고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자, 그런 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3년 보겠습니다. 호우, 이건 무슨 소리지? 자, 어떤 소리인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뻣뻣뻣구릇. 후루후루룻. 자, 새 지저귀는 소리죠?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노래 소리. 새들이 돌림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3년까지 나오네요. 이 부분까지 읽고 우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 시에 말하는 이가 있는 장소는 어디인지 쓰시오. 자,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래요. 산에 오를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산입니다. 있는 곳은 산. 자, 이렇게 시에서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으래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볼게요. 자, 기역은 쉬엄쉬엄. 니은은 초록빛 향기. 이게 바로 산에서 나는 냄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자, 디귿은 뻣뻣뻣구릇. 이것은 새 지저귀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정답은 니은입니다.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7번 됐죠?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줄넘기라는 시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줄넘기 하는 모습을 표현한 시로 줄넘기 하는 그 모습, 줄을 뛰어넘는 모습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줄이 돌아가는 모습도 감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였죠. 자, 1년부터 읽겠습니다. 빙글빙글 줄이 돌면 사뿐사뿐 뛰어올라. 자, 줄이 도는 모습, 뛰는 모습, 감각적으로 느껴지죠? 자, 2연. 줄 위에서 폴짝폴짝. 발 걸릴라. 조심조심. 3연.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 돌고, 살짝살짝 뛰어올라. 자, 땅을 밟을 때에도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줄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줄을 뛰어넘고 있냐면, 사뿐사뿐, 폴짝폴짝, 살짝살짝 줄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가볍게, 소리 없이 뛰어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줄넘기 줄에 발 걸릴까봐 조심조심, 조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줄넘기 줄은 빙글빙글 잘 돌고 있네요. 자, 이시 읽었죠? 물음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기분을 알맞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속 말하는 이의 기분. 1번, 친구들과 줄다리기를 해서 신난다. 자, 줄다리기가 아니라 뭐예요? 줄넘기를 해서 신이 나는 거죠. 2번, 줄넘기 줄이 끊어질까? 조심스럽다. 줄이 끊어질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줄넘기 줄에 발이 걸릴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3번, 친구들과 줄넘기 줄을 넘어 신난다. 맞죠? 4번, 혼자서 줄넘기 줄을 넘어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면 이 친구가 폴짝폴짝 사뿐사뿐 그렇게 열심히 줄넘기를 할까요? 이 친구는요, 지금 줄넘기 줄에 발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재미없다면 그렇게 성의를 기울일까요? 아니죠. 틀렸습니다. 5번, 줄넘기 줄이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럽다. 자, 지금 줄넘기 줄이 빙글빙글 돈다는 부분은 있지만, 돌아서 어지럽다. 이런 표현은 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건몇 번,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9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이 시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을 찾으래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땅에 조심스레 발이 닿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이 시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 기억나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땅을 밟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감각적 표현 뭐예요? 사뿐사뿐입니다. 사뿐사뿐 적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사뿐. 사뿐. 자, 이 부분에서 땅에 조심스레 발이 닿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 사뿐사뿐이란 소리 없는 거예요. 소리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사뿐사뿐. 우리 친구들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복도에서는요, 사뿐사뿐 걸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과 떠올린 생각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왼쪽에 보면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네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낭송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 그것을 찾아서 알맞게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 그쵸? 우리 시를 낭송할 때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분위기에 맞게 읽는 것이 낭송이니까요. 자, 2번.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주의할 점이죠. 3번.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쉬어 읽는다. 4번.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읽는 것이 낭송이니까 내가 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읽고 알맞은 것과 연결해 줄게요. 1번. 시속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봐야 되겠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본다면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의 분위기를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2번. 연이 끝나는 행에서는 조금 더 쉬어야겠구나. 자, 이거 뭐예요? 행과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잘 풀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에서 12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슬비의 대답이라는 글의 일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교통안전지킴이 님과 슬비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지킴이 님,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보내렴. 자, 지금 인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비가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주 잘했죠. 자, 두 번째 상황. 담임 선생님과 슬비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지금 슬비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슬비 담임 선생님과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니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네, 선생님. 네, 그럴게요. 자,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슬비의 대답은 똑같아요. 하지만 목소리와 말투가 다르지요. 따라서 똑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입니다. 슬비와 선생님의 대화 상황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과 슬비의 대화 상황은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죠? 1번, 인사하는 상황 아니고요. 2번, 조언을 듣는 상황 맞습니다. 3번, 칭찬을 받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죠. 4번, 설명을 듣는 상황. 선생님 4번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조언이죠. 설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게 설명입니다. 뭐 개념을 설명할 때.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숙제를 발표하는 상황도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슬비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슬비가요, 기역에서도 네, 그럴게요. 니은에서도 네, 그럴게요로 대답을 했지만 지금 다른 말투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슬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역은 슬비가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신감 있는 마음이겠죠. 자, 기역은 자신감 있는 마음입니다. 네, 그럴게요.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낼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이죠. 자, 니은. 네, 그럴게요는 지금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로 말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자, 이런 마음일 때 이런 말투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는요, 이런 말투를 보고, 아, 슬비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 정보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적절한 말투와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니은은 2번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당황하고 급한 마음은 아니죠. 두 가지 상황 모두 아닙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부터 15번 문제 우리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 레오의 특별한 꿈의 일부분인데요. 먼저 각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이네요.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장소 배경이죠. 꿈마을.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읽을 때 대리라는 거 되게 낯설잖아요. 자, 이런 문장 읽을 때 천천히 이 문장을 음미하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 하나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야기 이해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대리 있었다. 그런데 이 대리의 꿈이 담겼다. 이렇게 읽으면서 알았죠? 자,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오는 대리 없었다는 거죠. 레오가 말합니다.

레오는 왜 대리 없을까? 왜 대리 없는 걸까? 레오는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절실하게 바랐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바라다와 바래다 꼭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자, 바라다는 뭐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래다는요, 햇빛을 받아서 색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절히 바랬습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간절히 바랐습니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을 때 바라다 이런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정말 바라다로 나오는지 바래다로 나오는지 다 바라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델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나 읽을게요. 레오는 용기를 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난생 처음이라는 말에서 지금 마법의 숲에 레오가 처음 왔다는 것을 알수 있죠?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그런 뜻입니다. 마법의 숲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요. 조심스럽게.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법사를 만나게 해준 것이죠.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가, 나 읽었습니다.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13번. 레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알맞지 않은 거. 1번, 레오는 꿈마을에 살고 있다. 맞아요. 2번, 레오의 머리에만 대리 없었다. 맞죠? 3번, 레오는 대를 갖는 것이 소원이다. 맞아요. 4번, 레오는 대리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죠. 레오는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대를 갖고 싶어요. 아니죠. 5번, 레오는 마법사를 찾아갈 용기는 없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다고 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5번 되겠네요.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역에서, 자, 기역이죠? 레오의 표정이나 몸짓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대요. 자, 레오는요, 지금 놀랐어요. 그리고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자, 지훈이. 황금새에게 편안한 몸짓으로 다가갔을 거야? 아니죠. 지금 레오가 놀랐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 소윤. 황금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을 거야.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소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니은에서 알수 있는 레오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오가 마법사에게 말한 부분이죠.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자, 레오의 마음 어때요?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1번, 레오는 누구나 갖고 있는 대를 간절히 갖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자, 동그라미. 2번, 레오는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대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서 레오는 아직 대리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은요,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요, 16, 17, 18번 또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글을 읽고 3개의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의

사람 꿈 일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지요. 이제 마법사가 레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이야, 델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능력 없는 델 모양만 만들 수 있대요.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몸 안이라도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가짜 될 모양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나? 자, 고민하고, 그리고 결국 가짜 될 모양을 만들어 주었죠. 될 모양을 만들어 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자, 가짜 될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이죠.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델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마법사는요, 레오에게 진짜 델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기역의 말을 듣고 레오가 마법사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기역의 말은 지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이 부분이에요. 얘야, 델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즉, 진짜 델 만들 수 없어. 능력이 없는 가짜 델 모양만 만들 수 있지. 자, 이 말을 듣고 레오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죠.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델 모양이라고 정답을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델 모양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16번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법사가 일러준 델이 생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마법사가요, 가짜 델 모양을 다룰 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진짜 델이 생기는 방법도 알려줬죠. 진짜 델 생기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델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1번, 가짜 델을 달고 다닌다 아니고요. 2번, 다른 사람의 델을 뺏는다? 아니죠. 3번, 친구들의 델을 부러워한다? 아닙니다. 4번, 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이런 말한 적도 없고요. 5번, 간절한 마음으로 델을 기다린다. 정답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알맞은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을 쓰시오. 자, 누구의?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을 쓰래요. 자, 니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자, 이것은 가짜 델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을 마법사가 레오에게 일러주는 거죠. 자, 이때 마법사의 마음 어때요? 지금 레오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짜 델 모양을 다룰 때의 주의할 점도 알려주고, 또 진짜 델이 생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표정은 어떤 표정? 레오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 자, 몸짓은 나무 마법사니까요. 레오를 고개를 숙이면서 레오를 바라보는 몸짓,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표정 한번 적어볼게요. 나무 마법사의 표정은요. 레오를 불쌍히 여기는 표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몸짓은요. 고개를 숙이고, 레오를 보는 몸짓. 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줄게요.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0: 주세요. 자, 이렇게 18번까지 해결했고요. 선생님이랑 두 문제 남았는데요. 19번, 20번 문제는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스크림 사오는 길에 생긴 일이라는 교통안전 드라마 봤죠? 그 드라마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맞아요. 지금 서유리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서유리가 도진이와 주아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났고 속상합니다. 자, 나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주아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놀라서 주아에게 다가오면서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맞아요. 지금 주아가요,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 켜지자마자 건넜어요. 자, 그런데 교통 안전 수칙은 뭐예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아에게 이렇게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내용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가에서 아이는 친구들 때문에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고 화를 냈다. 맞아요. 너희들 때문에 놀라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잖아. 자, 화를 냈습니다. 2번, 나에서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길을 건너는 여자아이 대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아니죠. 나는요, 교통사고 날 뻔한 아이에게 엄마가 교통안전 수칙을 일러주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말주머니에 해당하는 목소리와 말투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이 말을 어떤 목소리와 말투로 하면 좋을지 알맞은 것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 가, 어떤 말투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면 되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자, 가, 타이르는 말투? 아니에요. 걱정하는 목소리? 아니죠.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너희들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짜증나는 듯한 목소리 이것도 어울리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놀라서 떨어뜨렸잖아.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나.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자, 타이르는 말투 어때요? 자, 타이르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지금 교통 안전 수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타이르는 말투 좋습니다. 자, 걱정하는 목소리 좋죠. 지금 주아가 사고 날 뻔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놀라고 걱정스러우시겠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어울립니다. 자, 그래서 나는요, 1번, 2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과 8시간 동안 1단원 내용 공부했는데요. 1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중요한 개념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요. 알았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 공부합니다. 북일 교재 다시 가지고 선생님과 2단원에서 또 새로운 국어 개념 공부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굣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오스만 제국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오스만 제국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대표적인 지배자인 메흐메트 2세와 술레이만 1세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각각 업적을 아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술탄 칼리프 제라든지 특히 술탄의 친위 부대였던 예니체리의 특성을 아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저와 함께 교환 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성립하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 13세기 말에 튀르크계였던 오스만족이 소아시아에 건국한 제국입니다. 최대 영역을 볼수 있죠. 이후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지배자를 볼까요? 첫 번째는 메흐메트 2세입니다.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와 앞선 강의에서 동로마, 서로마 분열되는 거 배웠을 때, 서로마는 금방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15세기까지 지속되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이때 바로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가 등장합니다. 술레이만 1세는 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요. 헝가리를 정복하기도 하고 유럽 연합 함대를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통치 정책을 볼까요? 먼저 술탄 칼리프 제입니다. 이게 단어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를 그냥 술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하는데요. 술탄 칼리프 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술탄이, 즉, 정치적 지배자가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의 지위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권력이 정말 강하다는 것이겠죠. 이로써 절대 권력이 확립됩니다. 그리고 예니체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정말 예쁜 이런 게 등장하는데요. 예니체리는 사실 술탄을 지키는 술탄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예니체리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존에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선발해서 이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교육시킨 다음에 술탄에게만 충성하는 술탄의 친위 부대로 삼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거를 수업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쌤, 그냥 애초에 이슬람 교도로 하면 편하지. 왜 불안하게 크리스트교 소년들을 해서 굳이 개종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이슬람교나 튀르크계 귀족 같은 유력 세력들은 이미 자기 가문이나 지역적인 기반이 튼튼한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술탄한테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가문이나 자신들의 이익에 충성할 확률, 이익을 위해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크리스트교 소년들은 어떤 정치의 중심 권력에서 살짝 물러나 있었고, 또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살짝 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해서 잘 교육시키고 개종시킨다면 오직 술탄에게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친위 부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이 밀레트 제도가 말 그대로 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밀레트는 종교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 비이슬람교도라도, 즉 이슬람을 믿지 않아도 지즈야, 우리 저번에 배웠죠. 지즈야라는 세금, 인두세만 내면 독자적으로 밀레트, 즉 종교 공동체라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자치를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의 경제와 문화를 볼까요? 오스만 제국은 동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이스탄불, 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문화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문화는 튀르크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 문화, 그리고 비잔티온 문화까지 융합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예배당을 모스크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절이나 교회 같은 거죠. 이슬람교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 모스크라는 예배당이 발달해요. 대표적으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라는 이슬람교 예배당의 특성이 뭐냐면 둥근 돔이랑 이렇게 뾰족한 첨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탄 아흐메트 사원도 둥근 돔이랑 뾰족한 첨탑이 있죠. 근데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교의 예배당으로 개종합니다. 성소피아 성당 무엇이었죠? 네, 비잔티움 제국의 대표적인 성당이었잖아요. 이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가하냐면 모스크의 특징 중 하나인 첨탑을 추가합니다. 실제로 이 둘은 같은 지역에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를 시험 속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첨탑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술탄 아흐메트 사원의 첨탑의 개수는 6개예요. 그런데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한 것은 첨탑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진 자료로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첨탑의 개수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볼까요?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지배자였던 메흐메트 2세와 술레이만 1세를 배웠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었죠. 이뿐만 아니라 술레이만 1세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술탄 칼리프제로서 술탄이 칼리프의 지위를 겸하며 절대 권력을 차지했고요. 지지야만 내면 밀레트라는 종교 공동체의 자치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탄의 친위부대인 예니체리까지 설명했고요. 이후 대표적인 사원인 술탄 아흐메트 사원을 통해 모스크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였습니다. 과로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메흐메트 2세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크리스토교 소년들을 선발해 이슬람교로 개종시킨 후 술탄의 친위부대로 삼은 과로를 양성하였는데요. 과로는? 네, 그렇죠. 예니체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스만 제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3강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그 다음에 제정군사국가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럽의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변화를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과학과 철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을 아예 바꿨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씨앗이 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강의와 다음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혁명의 결과에 좀 표를 들어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게 유럽과 아메리카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프랑스 혁명은 배경과 전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 부분 좀 복잡한데 제가 간결하게 좀 정리를 잘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언제나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많이 가져가 버리게 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면 좀 좀 불만이 있어도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은데 세금을 적게 내네 라는 걸 인지하게 된 순간 지금의 세금 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불합리하다가 결국 불만으로 터지게 될 것이고 그게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뭐 굉장히 많은 배경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세금을 약간 걷는 제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낼 수 없거나 나보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볼 때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미국 혁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은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 개척 첫 번째가 북아메리카 이제 동부 해안이에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 지금 국내 사정도 되게 복잡했어요. 뭐 청교도 혁명 일어나고 명예혁명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식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식민지인들한테 자치를 인정해줍니다. 야, 내가 관리 감독만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일단 알아서 한번 여기 한번 다스려봐 라고 하면서 자치를 인정해줬고 식민지인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 식민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냈다라는 거죠. 그때는 식민지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냈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됐으니까 뭐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겁니다. 17세기, 18세기 전반에 영국은 북아메리카 동부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건설했고 여기서는 자치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변화가 됐던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프랑스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물론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뭐 아메리카, 인도, 유럽 곳곳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되고 무역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아메리카 식민지 얘들 자치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세금을 걷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설탕법. 당시에 설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감미료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요. 인지세법, 특히 이게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크게 이제 불러일으켰던 그런 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종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인쇄물에 세금을 이제 거치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식민지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겠죠. 게다가 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식민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회의에서 세금을 올리자. 이걸 하면은 인정해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들어갔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세금은 식민지 의회가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란 말이죠. 거기는 식민지인들의 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식민지인 대표 없는데 왜 우리한테 세금 걷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가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 보스턴 항구에 영국 동인도 회사 배가 정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던졌던 것이죠.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영어에서도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릅니다. 왜 티파티라고 부르냐면 차를 그냥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차를 바닷물에 우렸다라고 약간 말장난을 한 것이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티파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엄청 화가 났던 것이죠. 아, 식민지 좋게 말했더니 안 되겠네. 내가 좀혼좀 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식민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 봉쇄하고 강경 대응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대표들은 어떻게 했냐? 대륙회의를 열면서 지금 영국 의회는 우리 대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입법권, 법 제정하는 거다 잘, 그,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와 영국 사이에서 불만이, 갈등이 극에 달했을 지점에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이 무력 충돌하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뭔가 딱 봤을 때는 영국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중 하나였고, 식민지 민병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군대였는데, 붙으면은 당연히 영국군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우리 중에서 그나마 군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조지 워싱턴 언제 군사 경험을 쌓았냐면, 아까 7년 전쟁이 있었죠. 아메리카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이 식민지 민병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보조하면서 많은 군사적인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시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시작되고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절정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하고 전쟁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 흐름도 좀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독립선언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대요. 왕 같은 건 없고 모든 사람은 계급이 없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누구의 동의?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식민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게 됐던 것이죠. 어떤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할 경우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혁명 일으키는 거는 너무 정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있었던 계몽 사상의 토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 이후로 격렬하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뭐 당연하게도 식민지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여러 나라의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됩니다. 특히 어떤 나라가 지원하냐면 프랑스가 지원했어요. 프랑스는 영국과 여러 번 전쟁하면서 지금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좀 라이벌 의식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이제 지원하면서 영국의 힘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를 이제 의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크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군대가 승리하게 되면서 영국은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혁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독립 후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연방 헌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이 연방 헌법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연방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13개 주 식민지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진다. 하지만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주의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내세우게 됐고 두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왕을 죽이고 이제 영국이 왕이 없는 시스템이 됐었죠. 그러한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겠다. 공화주의를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권 분립을 하면서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유럽처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 않게끔 권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방헌법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구성했고요. 그리고 전쟁 과정 중에서 엄청나게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상황 끝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최초의 민주공화국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민주공화국을 뜯어서 보게 되면 민주,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화국은 왕이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이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고 이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때도 약간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 많은 이제 공화정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었던 계몽사상가들은 와, 미국 멋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연방헌법, 특징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 하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혁명,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시민혁명 왜 일어났을까요?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뭔가 1, 2신분, 3신분이라고 하는 신분제도에서 1, 2신분이 너무 많은 거를 독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입니다. 아무래도 좀 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직도 독점하게 되고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제3신분인 평민은 관직에도 되게 제약이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도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1신분과 2신분은 돈도 많고 관직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관직과 토지 독점했죠. 하지만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평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정치 참여에 제한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입장에서는 야,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정치 참여 안 시켜주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뭐야, 나도 저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신분제가 첫 번째 배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림을 볼게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신분, 2신분은 보면 알겠지만 되게 피부도 좋고 되게 좀잘 먹어서 그런지 좀 포동포동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신분과 2신분을 업고 있는 3신분, 노인의 모습을 하면서 뭔가 되게 좀 빼짝 말랐죠? 마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1신분과 2신분은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3신분은 독점하진 못하지만, 진출하지도 못하지만, 많은 세금 부담을 갖고 있다. 즉,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 2신분만 받고 있고, 3신분이 그런 고통을 다 분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우는 그런 그림인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마다 그림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1, 2신분 밑에 제3신분이 업고 있거나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업의 발달로 제3신분인 평민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질서, 과거의 질서라고 하면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전제적인, 즉 군주정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 사회를 추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잘 봤습니다. 지금 신분제가 불만이 있었고, 평민들은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 평민들 중에서는 상공업자들이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저런 공화정, 하다못해 영국처럼 입헌군주정이라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발단이 있었냐? 첫 번째,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던 루이 14세 때부터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분담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갔거든요. 전쟁이 많았고, 특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식민지를 엄청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돈을 썼거든요. 게다가 왕실의 사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정,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지금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이 16세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 지금 상황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건좀 힘든 것 같으니까 의회를 소집해서 좀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저 1신분, 뭐 2신분, 3신분 중에서도 시민 계층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이런 재정난을 극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재정군사국가의 두 가지 유형 기억나시죠? 영국형과 프랑스형이 있는데 프랑스형은 의회랑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회를 불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투표했냐면 1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2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3신분들끼리 투표해서 한 표, 총세 표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1신분과 2신분은 좀 같아요. 약간 좀 성향 같은 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내리면 1, 2신분은 늘 같은 편이기 때문에 3신분은 불리했던 거죠. 아무리 이걸 투표를 해도 불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1, 2신분은 신분만 표결 계속 주장하는데 제3신분은 신분별 표결이 아니라 머릿수로 표결하자라고 요구하면서 두 신분 대표 간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립이 심해지게 됐고, 그 왕과 귀족들이 이걸 억압하게 되니까, 3신분의 대표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그러면서 테니스 코트, 쉽게 말하면 테니스장이에요. 테니스장에서 서약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회 해서 해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약을 발표했던 거죠. 당연히 루이 16세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압을 시도하게 됐던 것이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근데 여기서 파리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분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제3신분 대표들이 억압받고 있네?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전국으로 혁명이 확산되게 됐고 결국 루이 16세가 이걸 놀랬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면서 국민의회의 개혁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국민의회 결성과 테니스 코트의 서약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개혁 부분 볼 건데 첫 번째로 그동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합니다.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면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영주들, 즉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권리들을 없애고 그리고 1신분과 2신분이 면세특권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봉건적 특권 폐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들의 생각,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은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헌법이 있고 군주는 이 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제한선거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재산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헌법 만들었으니까 이 헌법에 따라서 법을 이제 입법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의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이런 프랑스에서 혁명을 좀 두려워하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가에서도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과 귀족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법의회는 안 되겠다. 얘네들 계속 우리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혁명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프랑스 내부 사정 자체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전통적인 강대국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체급 자체가 크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연이어서 패배합니다. 전쟁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불만이 갖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국왕을 루이 16세에게 향하게 됐던 것이죠.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이제 왕가 출신이에요. 그쪽 왕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국왕을 퇴위하라 요구하면서 결국에 왕궁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 때 혁명전쟁의 영향으로 루이 16세가 퇴위되게 되고 왕권이 정지되게 되면서 새로운 의회, 국민공회가 구성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선언입니다. 인권선언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랑 연결지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사회적 구별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성립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인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다. 지금 미국 독립선언문이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6조,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법의회 때 루이 16세가 잡히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게 됐고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공회를 이제 만들면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선포됩니다. 공화정이 되려면 누가 없어야 되죠? 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로메리 했던 것처럼 프랑스의 국민공회도 당시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 권력을 잡았던 게 로베스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급진파가 무섭게 통치했어요.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신의 상대편을 단두대에 보내면서 엄청 무섭게 통치했어요. 영국의 크로메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에 이런 불만이 쌓이게 돼서 반대파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르가 역으로 처형당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다섯 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좀 어떻게 내고 싶냐면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을 좀 비교해서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초점 맞추면 된다? 청교도혁명 때 크로멜이 공포정치한 거랑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한 거랑 공화정 비슷하니까 맥락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0: 이제는 미국 독립혁명,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국민공회 때 로베스피에르가 공포 정치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대급부로 총재정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총재정부 때는 어찌됐든 지금 국가가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처형도 많고 혁명의 강기가 미친 듯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극복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명성을 얻었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어떤 거냐? 여러분들 나폴레옹 하면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알프스 산에 올라가면서 말이 있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알프스 산맥을 등반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내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질 만큼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서 이집트 그런 여러 가지 로제타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오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와, 나폴레옹 진짜 영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힘입어서 나폴레옹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장악하면서 만들었던 게 통령 정부였던 거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통령 정부 역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공회부터 총재정부, 통령정부까지 왕이 없어요. 그래서 공화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공회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신 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신분이 엄청 많은데 1신분과 2신분은 소수입니다. 프랑스의 신분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의 신분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가가 이러한 신분제의 부조리에 반발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대요. 자, 가는요. 지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는 건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를 탄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제3신분을 의미하겠죠. 자, 3신분은 인구도 많았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정치에 참여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고 특히 3부회에서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1번, 면세특권을 누렸다. 아니죠. 이들은 세금을 많이 냈어요. 2번, 성직자와 귀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이죠. 3번, 대부분 관직과 많은 토지를 독점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입니다. 3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1신분과 2신분이고요. 제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죠. 5번,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정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지금이에요.
1: 소고기 한 반만 썰어놓고 잠깐 걸어서 참기름에다 먹으면은
2: 풍요로운 가을 낙지의 맛.
3: 낙지 잡으라고 이거 노져서 가서 낙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4: 경험이 풍부해. 난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2: 갯벌의 황금, 낙지의 인생을 건 사람들. 그들의 꿈이 빛나고 있는 신안으로 찾아갑니다. 1025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 이곳에 바닷물이 빠지면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광활한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고 있어 이곳 어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자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신안에서 3.2km 떨어진 앞해도 이곳 서쪽 끝머리에 송공항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인근 섬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두 손 무겁게 바리바리 싸운 것은 낙지. 신안 갯벌에서 맛 좋은 낙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아예 낙지 전문 밑판장이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사람보다 많은 낙지들이 이곳을 가득 채웁니다.
0: 지금 1년 중에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지금이에요. 달 뜰 때 그때가 중부살이라는데 지금 중부살이에요. 10월 중부살. 어저께 우리 그 한 우리 팀에서 19점 나왔어요.
2: 봄 쭈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듯이 지금이 제일 맛이 좋을 때인데요. 낙지는 무게가 아니라 크기와 마릿수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경매에 앞서 일일이 대야에 나눠주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주인 이름까지 붙이면 경매 준비가 끝납니다.
5: 오늘 가격은 어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1: 가격은 저게 제일 큰 거예요. 오늘 한 17,000원 이상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1: 이거 하나 때려놓으면은 한 사람 나와요, 한 사람. 네, 소고기 한 반만 썰어놓고 탕탕 걸어서 참기름에다 먹으면은 먹을만해요. 세발 낙지는 이게예요.
2: 참기름 먹는 거. 세발 낙지. 세발 낙지는 산 채로 젓가락에 돌돌 감아 한 입에 넣어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 해서 일품으로 꼽히죠.
1: 여태 수십 년을 잡았어도 세발 낙지가 6,000원 가는 해가 별로 없다고요. 처음이더라고요.
2: 신안 일대 섬에서 잡혀 오늘 하루 송공 위판장에 모인 낙지가 약 2만 마리.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낙지 양이 절반으로 줄어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호루라기 소리로 위판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중매인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6: 22에 판매하겠습니다.
2: 대야에 담긴 낙지가 워낙 많다 보니 중매인들에게 경매는 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이동해 경매하기 때문인데요.

0: 장장 3시간 30분간 이어진 경매가 끝납니다.
1: 오늘 한 1,000마리 넘게 산 것 같네요.
2: 1,000마리 넘게요?
1: 네.
2: 지금 구매로 하시는 거예요?
1: 네네.
2: 1,000마리 넘게 하면 오늘 다 팔려요?
1: 오늘 다 팔리죠. 시장에 납품하니까.
0: 보양식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다 보니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가죠.
2: 지금 바로 팔러 가시는 거예요?
0: 낙지는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것을 제1로 치기 때문에 식도락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선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근에서 소비되는데요. 목포도 그중 한 군데입니다.
3: 오, 네. 낙지 좋네.
0: 산 낙지를 탕탕 칼로 내리친 다음에 소고기 육회와 함께 섞어 먹는 낙지 탕탕. 이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낙지 요리입니다.

0: 그래서 신한 어부들은 오늘도 새벽부터 낙지잡이에 나섭니다. 김상묵 씨를 비롯해 낙지잡이 귀신으로 불리는 선수들이죠.
1: 나 30년을 잡았겠어. 최야이.
2: 연도수는 그렇게 되지.
1: 오케이. 최야 30년은
2: 낙지를 못 잡은 게 그러지.
1: 나는 쬐깐에서부터 낙지 잡기 시작했는데 우리 큰엄마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뱉어. 처음에 손으로. 그래갖고 이제 으시겠지. 삿뱉지.
0: 물 빠진 갯벌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시간. 어부들마다 낙지잡이 전용 삽을 들고 있습니다.
1: 이것이 옛날 가래삽이라고. 일반 삽은 언나 달아져버리고 이것은 치는 삽이라 오래가고 짱짱하고.
0: 일반 삽보다 작고 옆면적이 좁아 갯벌을 파기 쉽죠.
1: 가봅시다.
0: 날이 밝으면 갯벌로 출근할 시간입니다. 발 떼기도 힘든 갯벌을 가볍게 누비며 낙지를 찾는 어부들.
1: 한꺼번에 과연 찍기도 하고.
0: 드넓은 갯벌에서 낙지를 잡기 위해선 많은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1: 아, 낙지 구멍을 찾아야 낙지를 잡지요.
3: 낙지 구멍이요?
1: 예예예예. 예, 예, 예.
3: 어떻게 생겼는데요?
1: 예, 좀 이따가 찾아갖고 갈짜 드릴게요. 예? 지들어 있는 구멍을 내가 찾아갖고 가 있어보쇼. 여긴데 구멍 하나 있지만 여기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낙지 구멍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0: 낙지 위치 파악에 중요한 구멍 찾기.
1: 이것이 봉구멍인데요. 나 집단이거든요. 여기 이것이 부르시고요. 손구멍. 이것이 지금 낙지 구멍이란 말입니다. 여기 볼품에 연물 나오죠? 봐보세요. 여기 볼품에 연물 나오죠? 여기 나오죠?
0: 두 구멍 중 낙지집의 입구라 할 수 있는 구멍을 파야 합니다.
1: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이 낙지가 세발 낙지라고 신안에서 알아주는 낙지예요. 세발낙지.
0: 다리가 세 개가 아닌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세발낙지입니다. 1년을 살다 죽는 낙지는 주로

0: 여름에 산란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겨울을 나기 위해 갯벌에서 먹이 사냥을 하며 몸에 영양분을 비축합니다. 야행성이라 낮에는 펄에 몸을 숨기고 있어 이렇게 가래로 갯벌을 파서 잡죠.
1: 여기 찍어 들어가요. 어요, 요요.
0: 오래전부터 낙지를 잡아온 전통 어로 방식으로 삽의 이름을 따서 가래 낙지잡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래로 낙지잡이에 나서보지만
1: 깊어 못잡아. 하다 놈은 깊은 놈은 힘들고 깜깜하고
0: 실력만큼 운도 따라줘야 하죠.
1: 아니, 어저께는 많이 뜨면 오늘은 낙지뿡은 이상한 키어다야.
0: 몇 번의 허탕 후 자리를 옮깁니다.
2: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 아, 저 빨을 더 안 빠진디래.
2: 뻘이 깊은데 낙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1: 네, 이쪽에 조금 더 짜기만한 거 더 있어요. 가봅시다 한번.
0: 잠시 후
1: 이거 봐보세요. 여기서 보면 물이 난단 말이오. 낙지 구멍이. 그럼 한번 파볼게라. 파보쇼. 여기 물 나죠? 낙지가 여기가 있다고요. 자기가 갖춰주잖아요. 여기 낙지 보이죠? 지 구멍 있는 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낙지가.
0: 씨알이 제법 괜찮습니다.
1: 이것은 중낙지 정도 됩니다. 중낙지. 발 보세요, 발. 발이 쫙쫙 펴서, 그래서 신한 빨락지가 좋다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0: 30년 넘게 잡다 보니 이제 다림이 다 됐죠.
1: 보통 40개에서 60개요. 한 물대다.
0: 하지만 그 전까지 드넓은 갯벌을 돌아다니며 최소 40번의 삽질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1: 낙지 파다가 힘들면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씻혀서 발 하나씩 이렇게 뜯어 먹으면 낙지가 덜 힘나고.
3: 이거 드시면 힘이 나세요?
1: 그렇죠. 낙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소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낙지 세 마리만 사다 먹이면 소가 뿔떡 일어난다는 게 그만치 좋다는 것이 신화 뻘락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지도 무안조도 나고 어서 나고 장흙도 나고 다 전국에서 나는데 우리 신안 같은 데는 완전 뻘이고요. 또 해제만 같은 데는 모래하고 뻘하고 섞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낙지가 덜 부드럽고요. 신안은 계란이만 뻘이어갖고 낙지를 먹으면 그만치 부드럽고.
0: 그래서 낙지잡이는 이들에게 생업이 됐습니다.
1: 형님 몇 개 잡았어?
4: 나 뭐라 12개나 잡았어요.
1: 12개? 그래도 많이 잡았어. 낙지 안 난 멋있게.
4: 12개 잡았어. 사냥 진짜 내가 진짜 잡는다. 찍는다고 찍어.
2: 아버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잡으신 거예요?
4: 내가 한 50년.
2: 50년이요? 어머니 몇 마리 잡으셨어요?
5: 두 마리.
2: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으셨나봐요.
5: 그래갖고 이거 완전 빛날게 요봐요.
2: 매일 나오세요?
5: 예.
2: 물때 되면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5: 예.
2: 많이 잡을 때 몇 마리까지 잡으세요?
5: 많이 잡을 때 연어무게를 한번 잡지. 한 마리 잡고 늙어갖고 걸음도 못 걸고.
0: 40년간 신안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온 이병헌 씨는

0: 오랜 내공과 노하우로 장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 지금도 뭐 거의 충낙지. 11월 달까지는 성장한 뒤 겨울에는 구멍 안에서 성장을 못하고 이제 봄에부터 또 크기 시작해요.
0: 가래로 파는 곳마다 낙지가 나오는 풍요로운 땅. 신한 갯벌이 있었기에 인생의 거친 풍랑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 제일 처음에 결혼해갖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매부한테 낙지를 배웠거든요. 매부가 낙지를 잘 잡았어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거의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 애들을 뭐 해먹고 접으니까 낙지로 해서 갈치고 결혼식 하고 지금까지 그렇고 낙지로 해서 성공한 게 마찬가지죠. 낙지로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0: 하지만 가래 낙잡이가 워낙 힘든 작업이기에 그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 여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안 되고 기존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섯 자리인가 밖에 안 잡아요. 젊은 사람들이 뻗치니까 벨라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득이 많아도 배로만 하려가지 햇불낙지로만 하려가지 이렇게 힘들고 빠를 기술을 몇 년씩을 배워야 되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얻는 누가 안 벨락이에요 지금.
0: 누군가는 가래 낙지잡이를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갯벌에 쌓여갑니다. 아침 10시, 갯벌이 다시 바다로 변합니다. 가래 낙지잡이가 끝나는 시간이죠. 김상묵 씨도 집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잡은 낙지가 상하기 전에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3: 우리 늦게 뜨겁게. 살로 못돼. 우리 늦게 뜨겁게.
4: 얼마나 버텨. 많이 잡았어.
3: 아니 오늘 어때. 그래요? 입당을 해야지 어쩌는 거.
4: 아들아. 많이 잡았구만. 많이 잡았어. 어따 많이 잡았네.
3: 여전히 잡을게. 그러네.
4: 어째 오늘 살로. 오늘 차라.
3: 오늘은 라면이라도 끼리 먹어보자. 에이, 그냥.
4: 그럽시다.
3: 앉혀봐서.
4: 라면 끼리끼리.
0: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온 직후라 그 어느 때보다 속이 질 시간. 아내가 서둘러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 쉬지도 않고 가래부터 챙기는데요.
3: 이거 하나 만드는데 15만 원. 거지 안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거 15만 원이라면 누가 거지 듣겠지. 이것이 하나에 12만 원. 하고 요즘은 누가 안 만드니까 없어.
0: 지난 세월 함께 갯벌을 뛰어다니며 낙지를 잡아온 도구들. 그 덕분에 살림살이도 꽤 폈으니 고마울 수밖에 없죠.
3: 1년이면 돈을 충만 벌어준 사람이세요. 낙지를 많이 파주니까 돈삽이라 그제 우리는 지금은 이 삽을 살려고 해도 기회가 가서 없고
0: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중히 챙겨둡니다. 남편의 허기를 달래줄 라면이 끓기 시작합니다.
3: 낙지도 라면에다 넣어갖고 사서도 안 먹은 뒤 잡은 뒤 묵재 잘 자란 놈 묵재
4: 여기 있습니다.
3: 잘 먹더라? 그럼 해줘.

0: 낙지로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라면에 넣어 특식으로 먹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갯벌에서 갓 잡아온 신한 낙지는 싱싱해서 물에 씻어 넣기만 해도 맛있는데요.
1: 많이 저기 물에 뜨거운 물에 많이 오래 있으면 낙지가 찌르거져요. 그러게 이렇게 살짝만 해야 연하고 맛있습니다.
0: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를 넣어 끓여낸 낙지라면. 값비싼 보양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아내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남편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죠. 낙지 영양 성분이 우러난 국물까지 싹싹 긁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1: 이세 아빠.
2: 어.
1: 얼른 라면 다 드시죠.
2: 어, 다 했는가?
1: 네.
0: 힘들고 고된 낙지잡이 후에 맛보는 낙지라면 한 그릇. 거짓말처럼 피로가 사라집니다.
2: 낙지가 맛있네.
1: 맛있더라.
2: 사소도 묵은 뒤.
1: 그러지라.
2: 여기 잡아서 묵게.
1: 사소도 묵은 뒤. 잡아서 묵은 뒤 묵어야 돼. 엉기 부족한데는 채워볼게.
2: 어제 가격이 얼마 나왔죠? 제가?
1: 6천 원만 나오고 큰 거서 작은 거는 더 많았는데 4천 몇백 원 나갔으니까 4천 백 원인가?
2: 아, 그래도 일당은 한가? 어찌
1: 몇만 원? 10몇만 원 했어.
2: 응?
1: 20만 원 못 돼. 10몇만 원.
2: 그렇지 어쩌고 있는 거야? 다 잘라는 것도 못하고 벌기라도 해야지. 다 못 말아도 해야지 안 올라가.
1: 그러지 팔아야지.
2: 응. 내일 것도 나 물 때야 더 없다. 이제
1: 감못 잡고 그만 이제.
2: 그러지 이제 안 말해도 늦게 쓰니까 헌해서 쓰니까 야인 등이라.
1: 그렇구만.
2: 응.
0: 어느새 삶의 전부이자 원동력이 되어버린 낙지잡이.
3: 자제분들이 아버지 힘들다고 낙지 그만 키라고 얘기 안 해요?
1: 그만 키라 해요. 그만 잡으라고. 다리 아프고 힘드니까 그만 잡으라고 해서 자기가 당신이 저기 건강 겸사 이제 운동 겸사 한다고 하고 있어요.
4: 놈이 보면 힘들어도 우리는 기술로 파니까 힘은 덜 들어요. 빨리 파는 것도 요래시 파니까 그렇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해야죠. 시골에서 못 얻었어요. 그래야지. 자, 이 판장에 넣어놓고 가서 넣어. 내가 담을랄게. 넣어놓으소.
0: 김상묵 씨가 경매 전날 낙지를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이 판장에 담가놓으면 내일 그 입판을 해요. 집이나 놔두면 성가시니까 물도 갈아야 되고 하니까. 언노와, 아 오두마이가 빵꾸 안 났죠? 무슨 이제 빵꾸 나왔대. 언노와, 오두마이 고추로 온다 했는데 안 오네, 가게. 오토바이가 빵꾸 안 났으면 오토바이를 혼자 갖다 놓고 온디.
0: 주변 사람들에게도 팔지만 대부분은 이곳 송공 위판장에서 거래합니다.
4: 혼자 와, 근데 낙지가 많이 났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나 며칠 날 낙지 쓸라니까 좀 달라 하면 아는 사람이 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주도는 못 오고. 자, 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가면 낙지 자체가 다 굵지만 않잖아요. 잔놈도 있고 굵은 놈도 있고. 근데 자, 준다고 줘도 좀 한 낙지 잔놈이 들어가면 아는 사람들 적네 크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입판장에다 막 내버린 게 더 편해요. 사실요.
0: 제가 잘 받길 바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순공 위판장 맞은편에 떡하니 자리 잡아 커다란 낙지가 반기는 곳. 낙지 음식 특화 거리입니다. 모두 다 낙지 요리를 전문으로 내세우고 있죠. 먹이가 풍부한 갯벌에서 자라나 가늘고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진한 낙지. 오랜 세월 허한 몸에 원기를 채워주는 식재료로 사랑받다 보니 특색 있는 음식도 생겨났습니다. 맑고 시원하게 끓여내는 낙지 연포탕부터 쫄깃하게 즐기는 낙지 볶음, 전남에서 제사상에 올랐던 낙지 호롱에 새콤달콤한 낙지 초무침까지 모두 다 진미로 손꼽히죠.
5: 세상에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6: 네. 진짜 제대로구만요.
7: 반질반질반질.
0: 그중 낙지 호롱은 전라도에서 제사상에도 올랐습니다.
8: 낙지를 옛날에 이렇게 말려서 제사 지내냐고요. 옛날에는 냉장고 없기 때문에 대까지 해가지고 낙지를 머리 콕 껴가지고 쭉 집 옥에다 올려놓으면 말려가지고 물에 담갔다가 집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찢어 이렇게 해요. 양념 발라가지고. 옛날 그렇게 하고 제사상에 올리고 있었죠. 라고 그 먹고 싶으길 모르겠는데 훔쳐 먹게 그랬었죠.
0: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낙지 맛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죠.
9: 너무 맛있어.
0: 친한 사람들에게 낙지는 추억의 맛이기도 합니다.
10: 저 할 때만 처음 시작할 때는 노를 저어서 노저어서 갔어요. 주낯을 했어요. 12월 달에 눈보라 치면 눈보라 치는데도 가서 낙지 잡는다고 이거 노저어서 가서 낙지도 잡고 그랬거든요.
11: 아, 장어인데 풍부했거든요.
10: 처음에는 대평소주 하나 갖고 가면 그 물통 뚜껑에다가 소주 한 잔씩 이만큼 부어요. 부어갖고 3명, 4명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려 물들기만을 기다리면서 건배해서 그 놈 먹고.
0: 섬들이 흩어져 있는 신안에는 다양한 낙지 어로법이 존재합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40분 가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섬 선도. 섬 모양이 매미를 닮아 매미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200명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젊은 어부 김영민 씨는 이곳에서 가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낙지를 잡고 있습니다. 생미끼를 이용한 일종의 낚시인데요.
12: 이게 참깨라고 수익계예요, 수익계. 낙지 미끼로서는.
0: 선도에서는 통상적으로 작은 기회를 이용해 주낙으로 낙지를 잡습니다.
12: 대부분 주민들이 낙지 조업을 많이 해요, 여기는.
0: 앞에도와 달리 조업시간이 한밤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미끼만 배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12: 단신.
13: 네.
12: 지금 뭐하고 있어?
13: 산책 갈 건데 할아버지한테 갈래?
14: 네.
0: 김영민 씨는 두 딸을 둔 가장인데요.
12: 애들하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14: 네,

0: 사실 김영민 씨는 선도 토박이 어부가 아닙니다. 본래 직업은 서울에서 전자제품을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다쳤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먼저 귀화하신 부모님의 권유로 아예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1: 오면 철 빠진다. 철 빠져. 우리 시원이 할머니한테 인사했어?
2: 네.
3: 그게 안 맞는데 그걸로 한다.
0: 그렇게 선도에 와서 낙지잡이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 이제는 베테랑 어부가 다 되었죠.
1: 오늘 다 6판 냈어요, 낙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낙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잡아야죠.
0: 하다 보니 요령도 생겨 이제는 꽤 많은 양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드는 시간. 김영민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 내가 갔다 올게.
5: 잘 갔다 와. 달살이니까 많이 나올 거야.
4: 당신도 조심하고 오늘.
5: 잘 갔다 와.
6: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4: 이제 물때 맞춰서 가는 거라 오늘 저조가 9시 10분? 그 정도 돼서 이제 자리 잡으러 가야죠. 그러려 지금 나가는 거예요.
0: 작은 섬이라 집에서 선착장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엎드리면 코닿을 곳이죠. 배 위에서 기름이 떨어졌다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항 전 제일 먼저 챙깁니다. 읽고 하나 둘 낙지잡이를 하러 떠나는 배들.
6: 나가는 시간대가 다들 비슷하신가요?
4: 더 일찍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시간 맞춰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
0: 주인이 없는 바다는 모든 어부에게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김영민 씨도 포인트를 찾아 칠흑 같은 바다 위를 재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준악 낙지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낙지가 죽어있는 미끼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살아있는지 확인한 후에 끼우죠.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7개를 사용했답니다.
4: 7개 썼었는데 잡는 것도 밤에 잡아야 되고 또 걔네들이 한번 이렇게 채면 이 껍질이 사각형인데 너무 얇아요. 야들야들해. 그래갖고 낙지들이 이렇게 물고 한 번씩 빨면 걔네들이 없어져요. 그냥. 아, 오늘처럼 저렇게 달이 뜨잖아요. 그럼 낙지들이 달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달을 달살이라고 해요. 달이 뜨는 이제 기간? 그때는 이제 낙지들이 달이 안 떴을 때랑 한 3배 차이 나요. 잡히는 양이.
0: 250개의 준하게 미끼를 끼우는데 소요된 시간만 약 2시간. 드디어 낙지를 잡을 채비가 끝났습니다. 준악 낙지잡이는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밤에 갯벌에서 밖으로 나와 활동하는 낙지 습성을 이용해 잡습니다. 가래 낙지잡이와는 달리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준악 낙지잡이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한 구간을 설정한 후에 배를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차례로 주낙을 떨어뜨리고 처음과 끝을 고정시킵니다. 잠시 후 야행성이라 밤에 먹이 사냥을 하러 나온 낙지가 미끼인 게이를 보게 되고 정신없이 달려들게 되죠. 그러면 이때 배를 이동해 주낙을 위로 올려서 낙지를 잡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주낙 낙지잡이가 시작됩니다. 배 위에 설치된 도르래가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바닷속에 있는 주낙을 위로 올렸다 다시 내려보내길 반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 낙지가 등장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혼자 운전하면서 낙지를 잡는 모습이 벅차 보이기도 하지만 직선의 구간을 조금씩 움직이며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답니다. 열채로 낙지를 올리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혼자 가능하다는데요. 가을 제철마다 쉼없이 올라오는 낙지에 힘든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진 조업. 미끼인 개가 죽거나 떨어져 다시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회를 달아주기 위함인데요.
4: 아버지가 가래낙지 하셨는데 저는 그거 쫓아다니다가 못해요, 못해. 뻘뻘에 걸어다니는 게 쉽질 않아서 낙지 구멍 찾기도 힘들고 이거는 그냥 건져 올리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쉽죠.
0: 그래도 9년째 하다 보니 이제 자신만의 낙지잡이 포인트도 있습니다.
4: 마을 사람들은 저쪽에서 다 몰려서 하니까 다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잡았는지 막 그것도 공유를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입을 그냥 닫고 해야지 그 자리가 무사히 살아남아.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주위에 아무 배도 없잖아요. 저쪽에만 다 몰려있고 어제도 여기서 작업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0: 어제 낙지를 꽤 많이 잡아올렸던 포인트.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다시 주낙을 내려봅니다. 경쟁자가 없는 바다에서 낙지가 미끼에 홀려 몰려듭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뜰채로 올리는 재미가 은근 쏠쏠한데요.

0: 오늘은 낙지 만선입니다.
1: 최고로 많이 잡았을 때는 18점? 360마리? 그 정도예요.
2: 하룻밤에요?
1: 네. 물감 가득 차죠. 그때는 또 낙지는 컸었고, 그때는 진짜 낙지 많을 때예요. 처음에 초창기 때. 그때 낙지가 한 마리에 1,800원? 이랬어요. 밑판이.
0: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낙지잡이.
1: 귀여하고 나서 1년차 때?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았구나, 이러고. 여기 있으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고.
0: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에 나오는 걸 즐기게 됐습니다. 낙지만 봐도 웃음이 나오죠.
1: 낙지는 은행 창고. 얘네들이 알아서 자라서 나에게 잡히면은 나에게 수익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 여기 있는 펄바탕 요 앞에 은행 창고라고 가서 돈 주워 오는 거라.
0: 어느새 조업을 끝내야 할 시간.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1: 만져되면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그럼 썰물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그때까지 하고, 그때 지나면은 물이 급격히 빠지니까 빨리 걷어서 나가야 돼요.
0: 만선의 기쁨을 안고 선착장으로 돌아옵니다. 낙지를 많이 잡다 보니 한 마리씩 옮기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재빠르게 옮깁니다.
1: 어머니 아버지 집에 수족관이 있어서 글로 가야 돼요.

0: 여덟 개?
1: 오, 많이 잡았네.
0: 많이 잡았어?
1: 어?
0: 많이 잡았어?
1: 아빠는 몇 개 잡았어?
2: 해가 뜨자마자 쉬지도 않고 새벽에 잡은 낙지를 가지고 송곳 위판장으로 향합니다. 크기별로 분류하며 숫자를 씌워서 최종 마무리를 짓습니다.
3: 45개.
2: 오전 7시 30분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3: 다른 사람보다 200원 더 나왔는데.
4: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잘 나오면?
3: 잘 나오면 기분은 좋죠. 차이가 나니까.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낙지 덕분에 아이들하고도 좋아지고 와이프랑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낙지 덕분에 그게 없었으면은 자리를 잡지도 못했을 거고. 오늘 위판 보면 좀 이따가 돈 들어오니까 바로 그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5: 낙지가 업이죠. 어찌고 보면 평균적으로 하네. 시골에서 한 20만 원 이상 버니까, 어찌거든가 버니까 그것이 업이죠. 어찌고 보면 우리한테는 그 황금 같은 것이 있잖아요.
2: 지치고 고되지만 오늘도 묵묵히 바다로 나가 낙지를 잡는 사람들. 그곳에 신한 어부들의 꿈을 품은 황금의 땅 갯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호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매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윤노주 씨는 있는 몸이든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공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주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벌써 13번째 챕터를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챕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 챕터 13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볼 거고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냐? 바로 강조, 부정, 도치,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부는요. 예를 들어 부정대명사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법이고요. 강조와 부정, 도치라고 하는 건 조금 심한 문법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문제도 풀어볼 거고요. 어떤 개념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유닛은 조동사 do를 이용한 강조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문법이에요. 일부 교과서에서 포인트로도 제시하고 있는 문법인데, do는요, 조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본동사의 역할을 할 때는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he does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한다와 같이 본동사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조동사로 쓸 때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쓰인다고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새롭게 아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강조의 의미입니다. 한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강조, 정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봐요. He does study hard. 여기서 굳이 does를 써야 할까? 그냥 he studies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말하면 될것 같은데 왜 굳이 does를 썼을까? 어떤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강조라는 의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그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 라는 강조의 의미로 쓸때 동사 앞에 무엇을 do나 does와 같은 말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주어와 시제에 맞게 do나 does, did를 써주고 이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설명도 조동사가 있는 문장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어디에 조동사 뒤에 써준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저는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 구분하여 쓰라고 하는데요. 우리 2번을 한번 볼게요. We should do more exercise. 우리는 운동을 더 해야 한다 해서 여기 do라는 걸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하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본동사가 맞을까요? 그렇죠. 조동사 should가 이미 있는데 또 조동사가 나올 수도 없고 의미상 하다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본동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4번 보죠. You do look pretty.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냥 you look pretty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는 예뻐 보여란 말이에요. 그런데 you do look pretty라고 얘기를 하는 건너 정말 예뻐 보인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조동사. 맞죠?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강조의 do로 쓰일 때는요. 굳이 없어도 되지만 넣어줌으로써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강조의 do 정말 흔하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정말 쉬운 문법이니까 그 의미와 형태만 잘 확인하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B는요. 우리말과 같도록 조동사 do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말도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처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했다. 자, 그래서 질문. 정말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Really? So? Very?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동사 do. 곧 강조의 do를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study를 활용할 건데 정말 공부해서에서 이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과거 시점,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do를 뭐로 바꿔줘야 할까요? did로 바꿔주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야 하니까 did stud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상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톰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역시나 did study가 아니라 그냥 studi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도 되지만 did를 굳이 넣어준다라는 건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정말이라고 해석을 한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문법 중에 가장 단순한 문법입니다. 그 다음, 워크 문제 풀어오면서 다시 정리해보죠. 이번에도 잘 보면, 정말 멋져 보였다. 정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여기도 정말 친구가 많다. 자, 보겠습니다. 그녀는 nice yesterday. 어제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look을 활용할 건데, 어제이니까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완성해본다면, did look. did

써줍니다. 그 다음, 너는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you don't talk a lot, but you many friends. 친구가 많다는 have many friends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강조의 do를 넣어서 do have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의 의미가 전달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긴장 한번 하셔야 합니다. Unit 2는요, 강조 구문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일부 교과서에서 어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잘 봐요. 무엇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혹은 무엇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it is, it was와 같은 형태를 먼저 써주고 that을 써주는데 그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넣으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일반 문장에서는 Jack saw a rainbow. 잭이 무지개를 봤습니다. In the sky yesterday. 어제 하늘에서 무지개를 봤대요.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사이에 뺄수 있어요. 그리고 it was와 that이 이렇게 양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was Jack that saw a rainbow in the sky yesterday 라고 하면 해석을 할때 어제 하늘에서 무지개를 본건 다름 아닌 바로 잭이었어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조하고 싶은 말 it was나 it is와 같은 말 사이, 그 다음 that 사이에 오는 여기를 뭐라고 저는 얘기하냐면요. 조명을 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콘서트나 공연장을 가봤다면 아마도 공감을 할 거예요.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비춰주기 위한 조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조명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명을 받게 하고 싶은 이 말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의 강조 구문을 보면 잭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빼온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말을 그대로 써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잭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다시 it is나 it was 그 다음에 that이 나올 때이 사이에 있는 말은 무엇을 받는 거다? 조명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바로 무엇이다, 바로 무엇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가 사이 왔습니다. A rainbow를 써주면 해석할 때 잭이 있잖아. 어제 하늘에서 뭘 봤는지 알아? 바로 무지개였어 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는 느낌을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강조 구문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은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데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It was true that.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고 주어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강조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구문을 이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번 보면 하나는 2018년에 태어났습니다라는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를 밑줄 친이 말을 중심으로 바꿔 볼게요. 시점을 나타내는 말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It 시제가 중요합니다. Is일까요? Was일까요? 원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it was in 2018. 한 다음에 that 써주고요. 그 뒤에는 Hannah was born 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말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고민할 필요 없다. It was that 쓸 건데 이 사이에는요. 강조해주는 말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말을 뒤에 써주는 게 영작 포인트. 해석 포인트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 바로 2018년에 태어났어. 이 말을 언제 할까요? 이 시점이 중요할 때, 이 시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It is나 it was, 그리고 that 사이에 들어가는 말은 조명을 받는 자리이다. 그래서 그 조명을 받는 말을 마지막에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었어, 와 같이 해석을 해주면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리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한번 더 연습을 해보죠. D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배열할 겁니다. 우리말 의미 한번 볼까요? 아침에 너에게 전화한 사람은 바로 데이비드였다. 누가 전화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이때 it is, it was를 쓸 건데 it 다음에는 아침에 너에게

전화한 건 과거 시점이니까 또 였다라고도 나와 있으니 it was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강조해주는 말이 올 겁니다. David를 강조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David 그리고 나서 that 쓰려고 봤는데 내용에 따라서요. it, that 강조 구문에서 that을 다른 말들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강조하고 싶을 때 David와 같은 사람 뒤에 who라고 하는 말을 써주고요. 그리고 너에게 전화했다라는 말을 called you 그리고 아침에란 말 in the morning으로 뒤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it, that을 쓸 건데 자 여기 that 대신에 내용에 따라 who와 같은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고 해석을 할 때는 바로 데이비드였다와 같이 조명을 받는 대상을 마지막에 그리고 called you in the morning과 같이 나머지 필요한 말들은 순서대로 쭉 써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내신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쓰임이 다른 걸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1번과 2번은요. 형용사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예상된다,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그런데 3번은요, in the park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 I used to jog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하곤 했던 곳은 바로 공원이었다. 그래서 공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만 강조 구문이라 이렇게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워크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번 지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말로 바꿔볼 건데, 지원 likes bread. 지원이 브레드를 좋아해. 그러면 브레드를 좋아하는 거 누군지 알아? 바로 지원이야. 어떻게 할까요? It is는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쓰면 됩니까? 조명을 받아야 되는 말 지원을 써주고 그 다음에 that 또는 지금 강조하는 말이 사람이니까 who를 써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likes bread를 뒤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bread를 좋아하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지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인데요. 이것도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일단 부정어와 전체어를 나타내는 단어 이러한 말들이 함께 쓰이면 부분 부정으로 해석해야 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윗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이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체 부정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 None of us knows the answer라고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답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전체를 부정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아래는 부분 부정이라고 이름이 애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는 아닌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아닌 건 아니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예문을 볼게요. I do not know all of them. not 다음에 all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아니다가 아니라요. 그들 모두를 아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부 아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전부 그런 건 아니야.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볼게요. He does not like both of them. 둘다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둘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특징을 보면 not과 같은 부정어가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all이나 every, both, always와 같은 전체를 나타내주는 말의 뒤에 위치한다면 해석을 할때 모두 그런 건 아니야, 전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나온 것처럼 no one부터 nobody까지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벌써 부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않다부터 아무것도, 어느 것도 아니다의 의미로 어떻게 된다?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감이 잘안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A의 3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나머지 문제도 꼭 여러분들 푸셔야 하고요. 우리는 보기에서 골라서 빈칸을 채워볼 겁니다. 그 중에 3번 보죠. 모든 학생이 숙제를 마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이 10명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 4명 일부는 숙제를 마쳤고 또그 중에 또한 6명 혹은 7명 이 친구들이 숙제를 마친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전부가 있을 때그 중에 일부만 그런 거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분부정의 의미로 써야 할 때는 not 뒤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 전체를 나타내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온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표현 보기에서 바로 all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Not all. 이렇게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바로 본능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제 B의 5번을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다. 이것도 역시나 부분 부정입니다. 그러면 not people 이렇게 그냥 쓸 수는 없겠죠. Not all people are 이렇게 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not 다음에 all이 바로 나오면 어떤 느낌이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서 all을 부정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워크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그 게임이 항상 흥미진진한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주어진 말이 있잖아요. not이 always를 부정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 흥미진진한 건 아니야 란 말이 아니라 흥미진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the game is를 써야겠죠. is not always exciting.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ot이 always를 부정해주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항상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흥미진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정 있죠? 특히나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 제시문, 본문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이거 해석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이 본문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문장을 우리말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또는 우리말을 준 다음에 이걸 영어로 올바르게 쓴 것은 하면서 부분부정이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꼭 정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네 번째 유닛이고요. 도치입니다. 도치라니. 벌써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이거 국어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주로 이 말을 들어봤을 텐데, 도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 말의 기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도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도치를 왜 할까? 왜 말의 순서를 바꿀까요? 강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순서를 뒤바꾼다라는 건그 말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겠죠. 그러면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뭐지? 하면서 강조해주는 말처럼 듣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영어에서는 규칙이 있는데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한번 표시해볼까요? 또는 전치사구를 문두했을 때, 문장 앞에 쓸 때요.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is mother sat on a chair. 그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로 써주는데,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되냐면, 왼쪽 문장은요, 그의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계셨다. 이런 말이라면 이제 오른쪽은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의 어머니가. 와 같이, 어때요? 이 뒷부분이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누가 앉아 있었는지 막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에 라는 말이 딱 들리면 이제 어때요? 한 의자가 이제 떠오를 거고 앉아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누가 앉아 있는 거지? 궁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his mother가 나오면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요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뒤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처럼 쓸 수도 있지만 오른쪽처럼 쓴다면 뒷부분을 강조하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떤 말이 문장 앞에 올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나 전치사구가 올때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요 이러한 동사들과 함께 쓰여요. be부터 climb, go, hang, lie, sit, stand, come과 같은 이러한 자동사가 방향이나 장소, 방향 부사구를 수반할 때
그 말이 뒤에 올때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는데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떤 대상을 새롭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주는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시선을 점점 주어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자, 아래에 있는 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하지 않아요라고 해서 on a chair sat she라고 하지 않고 she sat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대명사는 대신해주는 명사입니다. 가리키는 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녀라고 얘기를 하면 그녀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겠죠. 중요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he sat으로 쓰는데 그런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한 번에 받아들이세요. 자, 그리고 부정어가 쓰이거나 혹은 only와 같은 말도 문장 앞에 쓸때 도치를 시키는데 이것도 역시나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어를 왜 이렇게 써줄까? 혹은 only와 같은 말을 먼저 쓴다라는 건 이제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not only라고 시작을 한다면, 뿐만 아니라란 말로 먼저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와 주어 순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 주의사항 보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는 be나 조동사를 주 앞에 쓰는데, 자, 이 부분 밑줄. 일반 동사만 있는 경우예요. 일반 동사는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도 일반 동사를 앞에 쓰지 않았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예요. 그래서 만만한 어떤 조동사, does, do, did, do, does, did와 같은 말을 활용해서 이 친구들을 주어 앞에 쓰고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남겨주는 거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자, 그다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나 neither와 같은 말을 써주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서 답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 하나만 볼게요. I go swimming. 나는 수영을 가. 수영하러 다녀. 라는 말로 So do I.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긍정의 의미로 대답할 때 또는 부정의 의미로 neither can we. 라고 이런 식으로 할때 도치시켜서 답을 한다라는 거고 이건 문법이기도 하지만 대화 표현으로도 좋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배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공연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때 never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강조해 주겠다는 거죠. 나 진짜 한 번도 결코 본 적이 없어 라고 부정의 의미를 먼저 땅 강조해 주면 이제 사람이 집중을 하는 거죠. 와, 진짜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 never란 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완성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정답 확인해 보죠. Never have I seen. have PP를 쓸 때는 have를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have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뒤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So never have I seen. 그 다음에 필요한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순서 그대로 such an amazing performance 라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밑줄 친 말로 시작하는 문장. 그 말은 도치시키라는 거겠죠. On the hill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을 먼저 써준다면 이제 동사와 주어 순으로 써서 stood a big church.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일까?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한 거대한 교회가. 이야기의 도입부인 것 같죠? 자연스럽게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a big church라고 하는 대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D번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도치를 정리해 볼게요. 밑줄 친 말로 시작하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해야 합니다. 거의 알지 못했다. 거의 못했다라고 하는 거 부정해 주는 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부정을 할 겁니다. little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little 다음에 이제 도치를 시킬 건데, 지금 동사가 no가 나와 있어요. 일반 동사는 몸이 무거워서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끌고 갈까요? 조동사를 끌고 갈 겁니다. 조동사 누구? 둘을 쓸 건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 과거형을 써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little did he kno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워크 문제 한번 풀어보죠. 밑줄 친 부분 강조한다면, 역시나 도치를 시켜야겠죠. On the roof, 그리고 set a little boy 라고 한다면, 장소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시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a little boy라고 하는 주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정대명사이고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부정대명사를 쓴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건데, 이건 1학년 때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을 말할 때는 인칭대명사 is을 써야 한대요. 이거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 거고요. one, 이의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one, another, the other.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그리고 some others, the others라고 해서 몇몇, 다른 몇몇, 나머지 모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문제 풀어오면은 감이 바로 올 거예요. 그래서 other라고 하는 건그 밖에 다른, 그 밖에 다른 것이란 말인데, the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특정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도 문제를 풀어오면 쉽게 감이 올 겁니다. 자, 빈칸에 one이나 once 그리고 it 중에 알맞은 것을 쓰라고 하는데 자, 이두 문장 보면 쉽게 감이 올 거예요. 나는 내 모자를 잃어버렸어. Have you seen? 너 그거 봤어? 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내 모자를 봤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된 대상이니까 뭘 써야 될까요? It을 써야 돼요. 그런데 4번 보면 내 젓가락이 사라졌어. 새 젓가락을 줘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내 젓가락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게 바로 부정대명사인 거고요. 지금 종류만 생각한다면 젓가락입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new on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이제 알겠나요?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그것이라고 하냐? 아니면 종류만 같은 걸 얘기하는 거냐? 에 따라서 이렇게 it과 once를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건데, 보기를 보면요. one부터 once, the other, another, others, the others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정대명사를 다 끌고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교재도 그렇고, 여기 워크 문제도 이 문제 꼭 풀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5번을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는 두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17살이고, 다른 하나는 22살입니다. 이렇게 어떤 범위가 설정된 다음에,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과 같이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써줄까? 일단 몇 명이에요? 두 명인 거죠? 그래서 두 형, two broth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가리킬 거예요. 여러 대상에서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킬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one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one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one을 넣어줄 거고, one is 17 years old.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두 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한 명이 A고 한 명이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 A를 골랐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B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하나라고 할때 이미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라는 의미로 뭐라고 쓸 거냐? The other라고 할 거예요. 왜 더를 붙였을까? 이 더라고 하는 건요, 참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 관사. 그래서 쉽게 생각한다면 특정한 무언가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수 있을 때, 무엇인지 알수 있을 때 더를 붙여요. 여기서도 두명 중에 한 명을 딱 고르는 순간 나머지 한 명은 특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느낌으로 더를 붙여서 the other라고 해야 된다. 그냥 other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남은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또 13번째 챕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13챕터 복습하는 문제 풀어오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자, 제목이 서로 다른 의견이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오히려 더 재밌게 수다를 떨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참 재밌는데, 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공기템이 뭐였더라? 일단, 의견이 있는 글을 읽을 때에는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2번. 짜잔. 이번 시간 공기템은 말이죠. 의견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바로 의견 비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특히나, 맞아, 틀려, 찬성이야, 반대야. 자, 이런 의견들을 모아 봐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니야, 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 옳지 않은 의견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다른 의견도 가지고 와봐야겠죠? 이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두 의견을 비교하면서 서로 맞물려 봐야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의견과 이런 의견, 즉, 두 개의 의견을 비교해 봐야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A 의견, B 의견 있다면 서로 비교해 보아야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의견, 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글을 읽어 볼게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글 중에 동물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해 보자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니까. 자, 보세요. 동물원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요.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의견을 읽어 봤었어요. 그쵸? 아니야. 동물원에 꼭 동물이 있을 필요 없어. 여러 가지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감나게 동물을 볼수 있다니까?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동물원에 동물 없어도 돼. 왜인지 알아? 자, 뒷받침하는 내용.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유. 자, 내 의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근거.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튼튼하게 밑에서 받쳐주는 것. 이게 바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짱난 말, 아까가 아니지, 지난 시간이지, 짱난 말, 짱난 말처럼 외워 놓으라고 했어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도 함께 이 말을 외워 두어라 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동물 없는 동물원 가능해. 왜 그런지 알아?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서 동물을 만날 수 있다니까. 그 과학기술이 뭐였어요?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이었어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 좁은 곳에, 허름하고 안 좋은 환경에 동물들을 가둘 수가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공기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이쪽 의견도 듣고 이쪽 의견도 같이 들어야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실체가 잘 드러난다고 했죠. 자, 이것만 봐선 이게 뭔지 몰라. 이것만 봐도 뭔지 몰라. 두 의견을 같이 비교해 보니까 아하, 어떤 문제인지 제대로 보이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 가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세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첨단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동물 없는 동물원을 더 만들면 좋겠어. 아까 앞에 있는 그 글의 의견하고 뭐 비슷하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판다 보세요. 이 판다 일부러 야생에 놓지 않아요. 왜? 야생에 놓으면 굶어 죽기 딱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수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 동물원도 사라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친구는 의견이 다른 의견이자 내 꿈은 사육사야. 그래서 동물원이 없어지면 나 직업 없어져. 이런 말이에요. 자, 실제로 붉은 여우를 구조해서 동물원에 이렇게 잘 있는 모습 사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우 여우 같아. 어우 저 불여우 막 이럴 때그 불여우가 바로 붉은 여우라는 거 아세요? 네, 실제 예, 붉은 여우가 있어요. 자, 남자아이가 동물원을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은 뭐예요? 의견이죠. 자, 그럼 그것을 떠받치는 건 뭐예요? 이유라고 했죠. 자, 항상 그림이랑 같이 외우세요. 의견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유, 근거가 된다. 이게 무너지면 의견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요, 사육사가 꿈이라서 동물원 없애면 안 된대요. 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굴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동물 없는 동물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만들어낸 동물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네 생각은 틀렸다. 그르다. 옳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가면 새로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동물원에 가서 진짜 동물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이 아이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던 판다 푸바오는 중국으로 돌아갔어.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한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동물원이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시후는 그것과 전혀 다른, 예, 그냥 뭐만 얘기했어요? 사실만 얘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맞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한 친구는 시후가 되겠는데요. 자, 동물이 없는 동물원에 가면 새로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윤준이 줬고요. 나는 동물원에 가서 진짜 동물을 보는 것이 더 좋아! 라는 생각을 아인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의견을 딱 들었을 때, 생각을 들었을 때, 네 생각은 틀렸어! 네 생각은 옳지 않아! 뭐, 아니면 네 생각이 옳아! 막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의견만 딱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생각은 틀렸어. 이건 옳지 않은 태도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무엇을 잘 따져봐야 될까요? 그 의견의 이유, 근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인지 맞는 의견인지 예, 그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는 비판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비판적인 생각, 즉 비판적이다라는 얘기는요, 비판적이다 이런 말은요, 평가를 할수 있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용어, 이런 말을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써보래요. 이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쓰세요. 여러분, 동물 없는 동물원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동물 없는 동물원은 실제 동물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대요. 이건 예예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의견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예요. 자, 이것을 제대로 써야 이 사람은 비판적으로 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또 파악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로 보는 동물은 나 이거 실감이 안 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리고 동물원에서 보호해야 될 동물들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동물원은 동물원 좀 반댈세. 진짜 동물원이 난 있다고 봐야 해. 있어야 한다고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때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비판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해요. 저거 옳은 말 같아. 옳은 말 같지 않아요. 타당하다고 봐요. 아예 타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 뱉는 것이 바로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글을 읽을 때 아까 얘기했죠? 비판적으로. 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고요. 즉 평가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에 대한 나의 자신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와, 나 솔직히 동물 없는 동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난 동물원에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문제인데요. 글 가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죠.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해야 옛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동네 향교, 향교는 옛날 학교를 향교라고 해요. 옛날은 언제냐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그때의 학교를 우리는 향교라고 해요.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조상들이 공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대요. 그래서 자기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오히려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대요.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예를 여기 가져왔죠. 경복궁에 경회루가 있는데요. 2005년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었고요. 2005년 6월 1일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져왔어요.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아. 그럼 누굴 데리고 와요? 전문가의 의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래서 경회루를 개방한다고 설명했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했대요. 여봐, 전문가들도 개방하는 게 좋대잖아. 그러니까 난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럴듯한데?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기역은 이 사람의 의견이죠. 니은과 디귿은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거죠. 자, 경복궁의 경회루를 개방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회루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경회루를 개방하라고 요구해서 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서 돌로 지은 건물이라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튼튼해서 아니죠. 마지막 5번입니다.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의 주장이라고요? 아니요. 누가? 전문가께서. 그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내말좀 믿어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회루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마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경복궁에 가면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또 누각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야, 여기 이게 아마 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 연못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경사스러울 때 모여서 노는 누각이에요. 그래서 말도 좋죠? 경회루.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던 누각입니다. 자, 여기를 개방하지 않다가 개방한 이유는 사람들의 손길이 끊기면 나무로 지은 건물은 그 수명이 짧아진다고 전문가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개방을 했답니다. 자, 기억에서

이것을 글쓴이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까요? 자, 계속 얘기하죠.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뭐라고요? 이유, 근거. 자, 기억이 바로 의견이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유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견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의견은요,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허술하면 무시당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겨서 후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보존이죠? 네. 자, 그다음 여기 보호가 들어갔잖아요. 자, 문이나 공간 따위를 드나들고 이용하게 하는 거 뭘까요? 문화유산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돼요. 그게 바로 개방이죠. 개방. 자, 이번에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됩니다라는 그 의견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래요. 직접 체험하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다른 뭐가 생길까요? 애정, 사랑이 생기겠죠? 이러한 마음은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보호하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이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애정을 듬뿍 가지고 있어야, 와, 이 문화재가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뭐 쓰러져 가고 있다고, 와,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살아있는 역사의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글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럼 글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완전 다른 의견이에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대요. 자, 전혀 다른 의견이죠. 자, 문화유산 개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쪽 의견만 봐서는 안 돼요. 다른 쪽도 봐야 된다고 했죠? 잊지 마세요. 의견, 반대쪽의 의견을 다 보아야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지고요.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이 2023년에만 184억 원이 들었대요.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답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거 뭘까요? 적절해? 타당한데? 와, 옳은 말이야. 마땅해. 자, 이런 말을 할수 있다면 이것은 평가한다는 것이죠.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나? 들어본 적이 없나?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는 없죠.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 아까 출처가 어디 있었어요?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자료가 출처였죠. 자, 믿을 만하지요?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문화재가 자꾸 훼손되는데 개방해야 될까? 개방하지 말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해결할 수 있다면 옳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글가의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그라미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글가의 글쓴이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의견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뒷받침하는 내용. 이유죠? 이유와 근거가 튼튼해야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답일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자,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문화유산을 개방했을 때 화재, 낙서 등의 그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잖아. 훼손된 문화재를 다시 예전처럼 어떻게 복원을 해? 그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가.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고? 나는 그 의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의견을 딱 읽고, 아, 나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맞는 말 같지 않아. 일단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고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글 나의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글나 무엇이었어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예 개방하지 말자. 예, 이런 의견을 지금 이글 나의 글쓴이는 가지고 있었고요. 글 나에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가 뭐였어요? 자, 이 출처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우리 엄마가요. 나랑 친한 친구가요. 이건 출처가 될수 없어요. 아까 처음에 글 가에서 봤던 것처럼 전문가나 또는 어떤 누리집이라든가. 물론 믿을 만한 누리집이어야겠죠? 홈페이지. 뭐 이런 어떤 기사라든가. 네.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실험? 실험 결과라든가. 네. 믿을 만한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든든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글 나에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 출처는 어디 있었나요? 3번에 있었습니다. 자, 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다. 글 나의 내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이 문화유산을 관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한번 망가진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어때요? 적절한가요? 적절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지금 비판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실례로 옛날에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몇년 전에 남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이 훼손됐잖아요. 불에 탔잖아요. 그렇죠? 다시 짓기는 했지만 경복궁 담에 낙하로 막 낙서한 사람도 있었었죠. 그거 지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 개방을 해서.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다 보면 오히려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대요. 글 가의 의견하고 전혀 다르죠. 글 가에서는 친숙해지니까 더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친숙하다 보면 오히려 아끼는 마음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문화유산은 거리를 두고 관람해야 된대요. 거리를 두고. 선생님은 실제로 모나리자를 본적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못 가게 해놨어. 멀리서 봐야 돼. 그림도 크지도 않은데. 그런 거랑 비슷하죠. 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하려면 조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대요. 참아내야 된대요. 글 나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모두 골라볼까요? 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의견이 힘을 받으려면, 의견이 지지를 받으려면 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개방하면 안 돼요. 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요.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아야 되니까, 막기 어려우니까요. 문화유산을 함부로 개방하면 안 된다고요. 문화유산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정답은 1번과 2번과 5번이라는 걸 여러분 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개방을 하면 안 돼. 왜? 개방을 하게 되면 문화유산 관리가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훼손받기가 어려워. 소중하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1, 2, 5번이고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헐어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화유산에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신다고요? 자, 이것만 가지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국어는 항상 지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글 속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눈을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했죠? 어디까지 갈까요? 자, 여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헐어서 못 쓰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헐어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냥, 나 맞췄다. 나 이거 맞는 것 같아.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낱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만의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짧은 글짓기예요. 그냥 습관처럼 짧은 글짓기 한 개나 두개꼭 해보세요. 문화유산의 훼손? 오, 길을 훼손시키다? 물건을 훼손시키다? 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은 어휘력이 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진짜예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타당함으로, 자, 타당하다. 다른 말로 적절함으로, 마땅함으로. 자, 이런 말이에요.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다고 생각해. 문화유산을 친숙하게 대하다 보면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아. 예, 적절하다라고 또 마무리를 하여야 하겠죠? 자, 그래서 하윤이가 제대로 평가한 친구입니다. 즉, 비판적으로 읽은 친구입니다. 비판적 읽기를 했어요. 문화유산을 개방하면서도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래요. 이거 어렵지만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그럼 뭘까? 개방은 하는데 보호할 수 있는 거? 아하! 이런 거죠. 특별한 날에만 개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예,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훼손을 막을 수 있으니까 또뭐 선착순으로 10명, 10명에게만 뭐 개방한다든가 50명에게만 개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글쓴이의 의견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반복되는 표현일까요? 글쓴이의 이름일까요? 주간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김밥은 맛있어. 김밥은 맛있다고. 김밥이 맛있다니까? 아, 계속 반복해야 돼? 김밥은 맛있단 말이야. 맛있다고.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해기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와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이다. 자, 그렇지 않죠. 자, 우리 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0년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괄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일을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이다. 자,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남길 때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기역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 쓰는 문제인데요. 자, 연표는 기역에 일어난 일을 니은의 흐름에 따라 늘어놓은 표이다. 자, 연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시간의 흐름 순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이 바로 연표이죠. 따라서 우리 기역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요? 과거고요. 니은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연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연표. 무엇이 잘못된 설명일까요? 1번 볼까요?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표에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합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순서를 알수 있는 것.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자, 3번.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수 있어요. 자, 나의 성장 과정을 연표로 한다면, 내가 언제 태어났지? 내가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지? 하는 내용들을 알수 있겠죠. 자, 따라 3번도 맞고요. 4번. 과거의 일들이 일어난 장소를 지도로 할수 있다? 아니죠. 우리 연표를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설명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자, 10번, 11번은 연결된 문제인데요. 10번부터 볼게요. 위 기역 디귿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타내줘야 되는 문제군요. 자, 그러면 주제 정하는 거, 과거 있었던 일 조사하는 거,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 거.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자, 이걸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주제 정해야 되겠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요한 일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표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아하, 그럼 그냥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구나. 기역, 니은, 디귿.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자, 위 니은 단계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건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니은 단계가 무엇인지 볼까요? 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진과 동영상이죠.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할때 학교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학교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학교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문 등을 찾아봐도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알수 있지요. 또는 만약에 학교 역사관이 있는 학교라면 그곳에서 기록이나 사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학교에 있는 여러 기념물을 찾아보거나 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사회까지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최종 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는요, 학교 생활에서의 시간의 흐름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자, 민준이에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자, 우리 친구들 이 문제, 아까 앞에 확인 문제, 단원평가에서 살펴봤었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 있었는지 잘 떠올려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3단원, 국어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0: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전기와 관련된 문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13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신 실전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의 연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직렬로 연결하느냐,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 그리고 합쳤을 때 전체 저항의 크기 변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예시까지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여러 개의 전구들이 연결된 장식용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회로를 보니까요, 전원장치가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전구들이 모두 다 한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법을 우리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 전구는 직렬 연결되어 있다.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각각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류의 세기, 한 단면적을 통과하는 1초 동안의 이 전하량은 당연히 모두 다 같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전자들이 지나가는 길이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의 전류를 측정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같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니은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디귿, 전구 중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전구에는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직렬 연결의 특징 중 하나가 만약에 중간에 어디 하나라도 도선이 끊기게 된다면 완전히 이 도선 전체 전류가 다 흐를 수 없게 되어서 나머지 전구들에도 모두 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 가 나는요, 동일한 전구 A, B, C와 그리고 같은 전압의 전지들을 연결한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전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전구의 저항의 크기는 같다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전지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전압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이 회로에 제공되는 건 같다라는 거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는요, 지금 전구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는요,

전구가 직렬로 두 개가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을까요? 혹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자, 일단 A는 지금 전구가 하나지만 나에는 직렬로 지금 두 개가 연결됐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 전체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맞아요. 당연하게도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왜죠? 마치 도선의 길이가 길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기회로 전체의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전기회로를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세기도 더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 세기보다 더 강함으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 어떨까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A가 C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전압은 눈으로 딱 보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 물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A는 지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전지를 이용했을 때이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줄 때이 물에 떨어지는 높이 차 있죠? 여기를 V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는데 필요한 물의 높이 차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요, 두 개의 물레방아가 나란하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물레방아 하나를 굴려주는 높이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의 회로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의 물레방아를 굴려줄 수 있는 이 전압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레방아를 굴려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전체를 합쳤을 때가 전체에 제공되는 전지의 전압 V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디귿 볼게요. 전체의 저항은 가의 회로보다 나의 회로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연결된 저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저항의 크기 더 커짐으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기배선에 연결된 전기기구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전원장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전자기구들의 모두 다 병렬로 이렇게 두 줄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거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요? 맞아요. 각각 따로따로 켜거나 끄도록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전기 기구들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줄씩 병렬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전기 기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린다. 우리 전압은요, 병렬 연결할 때 모든 곳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의 전격 전압을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크기의 전압 걸리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3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게 되면은 냉장고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감소할까요? 자, 우리 이 스위치를 연다라고 하는 거는 도선의 회로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딱 열었을 때이 전등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끊겼기 때문에 전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머지 도선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죠?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다잘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압의 크기도요, 모두 다 상관없이 그대로 220V 제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다른 전기기구 계속해서 전기 흐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이것이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었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게 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었어요. 즉, 저항을 총 개수로만 따졌을 때 4개를 연결을 했었는데 그 중에 1개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의 개수가 3개로 줄어든 겁니다. 병렬 연결의 개수가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병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가 빠져나가면 전체 저항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많은 친구들 좀 헷갈려 하는데요.
전체 저항이 더 증가했으므로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세기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맞는 설명인 겁니다. 되셨죠? 자, 이 스위치를 열고 닫았을 때이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기 배선에 전기 기구들과 멀티탭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각각의 멀티탭, 냉장고, 컴퓨터, TV 이런 것들은 모두 다잘 보시면 두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누전 차단기는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안에 보면은 차단기 딱 한쪽에만 있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요, 이 전체적으로 내 집안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전류의 양이 너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총 전류량을 측정을 해서 과도하면 차단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가정용 전원에 직렬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멀티탭, 냉장고, 컴퓨터, TV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대요. 사실 이 모든 전자기기들에게 제공되는 전압의 크기는 220V로 동일하지만 즉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의 크기가 같지만 각각의 기기들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다 다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구를 불을 밝히는데 필요한 전류의 세기, 그리고 이 냉장고를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류의 세기,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바로 방금 문제에서 이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추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병렬 연결의 개수가 늘어난 거니까 병렬 연결은 더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흐를 수 있는 길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류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전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연결하면은 전체 저항이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딱 차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으므로 정답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전기기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된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물론 딱한 가지 에너지 전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주된 에너지 전환이니까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찾아볼게요. 세탁기로 빨래를 한대요. 세탁기 막 돌아가죠? 전기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 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한다. 배터리 나오면 무조건 화학 에너지고요. LED 전등으로 주위를 밝힌대요. 전등 빛을 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빛 에너지로 전환한 겁니다. 노트북 스피커로 음악을 들었대요. 자, 소리가 나왔네요.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켰겠죠. 전기 난로로 집안을 따뜻하게 했대요. 열이 발생했네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시,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잘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18번 볼까요?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 둘의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딱 잡아보자고요. 소비 전력은요, 그 전자 제품의 고유의 스펙이에요, 스펙. 1초 동안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먹는 애냐,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소비 전력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 내가 사용한 양을 고려해서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전력량은 쉽게 말해, 사용량, 실사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비 전력 단위는요, W라고 쓰고 와트를 사용합니다. 1kW는 2kW라는 뜻이 1000이라는 뜻이거든요. 1000W와 같습니다. 소비 전력의 정의는요, 1초 동안, 시간 기준이 필요하죠.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이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정확하게 맞고요.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사용한 실제 시간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1와트의 소비 전력을 가진 전자 제품을 내가 1시간 동안 사용해서 1와트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분 동안이 아니라 1시간이므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볼게요. 표는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 지금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제품의 스펙이라고 했잖아요. 아, 선풍기는 1초마다 40 와트의 전기를 소비하는구나. 그리고 형광등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55 정도. 전기밥솥은 5. 생각보다 크네. 1000W.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동일한 시간을 썼을 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에어컨, 전등, 컴퓨터 모니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구하래요. 우리 사용한 시간을 고려해서 실제로 내가 쓴 전기 에너지 양은 뭐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전력량이라고 했었죠? 그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쉽게 그냥 사용한 시간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에어컨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자, 에어컨을 찾아보니까 소비 전력이 1200W네요. 여기다가 1시간을 곱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은 1200W 시구나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선풍기를 3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선풍기를 보니까 소비 전력이 40이네요. 40을 내가 30시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1200W 시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와 서로 같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날에 선풍기 30시간 쐬는 거랑 에어컨 딱 1시간 쐬는 거랑 지금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이만큼이나 전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여름에 많이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니은.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작대요. 자,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소비 전력, 그 제품의 스펙이었죠? 자, 소비 전력 비교해 보니까 정말 형광등이 LED 전등보다 더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디귿, 컴퓨터 모니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볼게요. 그림은 스마트폰에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예시인데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딱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요.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고, 진동을 한다? 진동도 움직임이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예시고요. 소리가 난다면 소리 에너지로 전환을 한 것이고, 빛이 난다면 빛 에너지로. 그리고 뜨거워진다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진동할 때 전기 에너지는 주로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진동은 움직임이 때문에 운동 에너지다라고 전환된 예시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져 있을 때, 켜져 있으니까 빛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디귿,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줄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배터리에 충전된 화학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버려지는, 다른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난도 탐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두 물체 A와 B를 서로 마찰하기 전, 그리고 후에 전하의 분포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찰하기 전에는 둘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중성을 이루었었는데, 마찰 후에는요,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하나 이동하게 되었네요. 따라서 A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B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마찰 후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디귿, 마찰 후에 B의 플러스 전하량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전기가 생성된 이유는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자, 검전기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 검전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적 중성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검전기 자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상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댈 때, 그리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될 때, 이때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완전히 전자가 막다 사라지진 않았겠죠.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인 건데,

그나마 있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네, 전자는 플러스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므로 조화라고 하면서 가까운 쪽, 위쪽으로 막 끌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쪽에 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몰리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더더욱이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벌어져 있었는데 플러스 전하가 더 강해지게 되면서 청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댑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자들이 싫어하면서 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이 금속 박들도 각각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자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중성에 좀더 가깝게 보충이 되는 겁니다, 전자들이. 그래서 밀어내던 청력이 좀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좀 오므라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요. 가에서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고요. 나에서 오므라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전자는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동한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금속박끼리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므라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니까 이 복잡한 현상도 다 모두 설명이 가능했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장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와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지만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면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한쪽 끝에 대전되지 않은 은박구를 이렇게 놓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대전자를 갖게 됐더니 은박구가 끌려온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전자 이동으로 설명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대전자를 갖다 댔습니다. 전자들이 싫어라고 하면서 청력으로 인해 B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B는 마이너스 전하를,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찬가지로 이 은박구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은박구에 있던 전자들도 싫어라고 하면서 전자들이 먼 쪽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D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C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볼게요. 기억!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고요. 니은 B 부분과 C 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은박구가 이렇게 가깝게 끌려갔던 겁니다. 맞고요. 디귿 은박구 표면에서 전자는 C에서 D쪽으로 요 방향으로 밀려났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 나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모습입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중구난방하게 운동하고 있는데요. 전압을 딱 걸어주는 순간 전자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전자들이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전자와 반대 전하인 플러스 극이고요. A쪽이 마이너스 극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전류의 방향 물어보고 있어요. 전류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였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쪽이었습니다. 따라서 B에서 A임으로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B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나의 C와 D 사이에는 전압이 걸려있지 않다. 지금 전압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림은 재질이 같은 세 도선 ABC에 걸린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세 도선의 단면적이 동일하다고 할때이 길이 B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X축은 전압입니다. Y축은 전류죠. 전압이 커질수록 모든 도선 당연히 전류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 그래프지만 기울기가 달라요. 그 원인은 바로 저항의 크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전압을 걸어준다 하더라도,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을 똑같이 제공하더라도 결과값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항을 지금 구체적으로 크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항의 크기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고 싶은 이 저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메 법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메 법칙, I는 얼분의 V였죠?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얼이기 때문에 이것의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 얼은 I분의 V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오메 법칙으로 출발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ABC 구해볼게요.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하나의 점 아무거나 찍어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RA는 그때의 전류값 15A 분의 1.5 볼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약분을 하면요, 10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0.15옴이 됩니다. 자, 그럼 B의 저항값은요, 그대로 또이 점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10A 분의 1.5 볼트네요. 따라서 0.15옴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C의 저항값을 구해볼까요? 자, 이 점을 그대로 넣어주시면요. 5A 분의 1.5 볼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거 구해주면요. 이제 0.3 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수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각각 몇을 곱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각각 2 대 3대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항의 비율은요, 2대3대 6,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우리 친구도 이렇게 계산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전기회로에 연결된 전구에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한 모습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전류계는 항상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전류계 측정값은 1A, 전압계 측정값은 5V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나는요, 가해회로에서 같은 전구 하나를 직렬로 또 하나 추가를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전지의 전압은 그대로 변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의 차이점은요, 이렇게 그냥 전구가 직렬로 하나 더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에 비해서 나가 변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항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어요? 직렬로 늘어났어요. 직렬 연결에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전체 저항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것과 같으므로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그럼 전구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연결했을 때보다 두개 연결하면요, 전류가 약해져가지고 불의 밝기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기 해석해 볼게요. 기억, 전압계는 언제나 전기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연결 방법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니은, 나의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값은 1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에서 측정했을 때가 1A였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류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1A보다 작아지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전구 한 개의 저항의 크기는 5옴이다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여기서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측정된 값 그대로 넣어주면요. 1A분의 5V이므로 아, 정말 5옴이 맞네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볼게요. 그림 가는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의 흐름 모형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물레 방아가 양옆으로 나란하게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둘을 굴리고 있는 물의 높이 차, 즉 전기회로에 비유하자면 전압은 두 개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할 때 전압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전체 전류는 병렬 연결된 각 저항에 나누어져서 흐르죠. 맞아요. 우리 전체 이 물이요,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됐을 때두 가지 길로 나누어져서 흐르듯이 전류도요, 전체 전류는 병렬로 연결됐을 때 각각의 저항에 나누어져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병렬 연결된 저항 중 하나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싹둑 끊어졌어요. 그래도 나머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병렬 연결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것. 자, 이것은 각 물레 방아에 떨어지는 물의 높이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답은 모두 옳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원에 연결된 멀티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집의 모습 같죠? 자, 그리고 이 표는 뭐냐? 그 각각의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 즉 소비전력
이 제품의 스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 건데요. 기업 보니까 전기기구가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 이것은요,

0: 우리 전력량을 비교해 보면 그 크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량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그것은요, 바로 그 제품의 소비 전력에다가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그냥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전등은요, 15 곱하기 8 해서 120 와트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TV는요, 30분 2분의 1 시간이죠. 따라서 100 와트시고요. 에어컨은 1200 와트시. 그리고 냉장고는 24시간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얘는 소비 전력이 낮은 걸잘 사는 게 중요한데요. 곱했더니 7200 와트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아, 정말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전등 TV 순 맞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전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사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멀티탭에 연결된 TV를 제거했습니다. 자, 병렬 연결한 개수가 줄어들면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의 크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류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전압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압은 언제나 일정하므로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 268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우리 월요일 날 수혜일지 활용하기 두 번째 시간. 자, 문법 진행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개의 문장 같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덩어리가 일단 몇 개입니까? 바로 네 개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영문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어휘부터 자, 여기 보면 willing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예요.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명사형어미 ness가 붙었더니 중등용 단어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자, 기꺼이 뭐뭐 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은 뭐 의지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어휘는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자, 일단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뭐예요? 뼈대부터 먼저 추려보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말은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그거부터 먼저 영문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The willingness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다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자 2번, 3번, 4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이거를 뭐 갈라놔도 되고 그냥 붙여놔도 되고 상관없을 정도로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들 이제 추리셔야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문장 성분이 이 의지가 어떤 의지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의지 중에서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래요. 자, 어수는 어디일까요? 바로 1번에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근데 그게 이제 영문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To learn from mistake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여러분들 1번에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 하는 데 중요해요? 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기 때문에, 자, important가, 자, 형용사 보호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형용사 보호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순상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문장 맨 끝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굳이 따져보면 영문으로는 4번 뒤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한글로는 어때요? 제가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자, 2번의 뒤쪽에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 자,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글부터 재배치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영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자, 매우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의 이제 수의일치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수식어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얘는 무시하시고, 자, 건너뛰고, 자, 주어에 수를 일치시키면 된다. 마지막 명사가 이렇게 복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설명 다 마무리 됐고요. 자, 요 문장, 자,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The willingness.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수식어구가. To learn from mistakes. 그 다음에 동사의 수 조심하셔야겠죠? Is. 그 다음은요. Very important. 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바로 전치사구가 와 있었죠? In starting a new busines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형식으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문으로는 이렇게 어구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뼈대부터 먼저 좀 세워보시죠. 무엇입니까? 물건 모으는 것이 제공해준다.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3번과 4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역할이 뭐죠? 매일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죠? 세상에 기회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기회인지를 수식함으로 이것은 지금 MA가 되겠습니다. 한 단어짜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것은 4번에 뒷자리로 들어가면 깔끔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진 자, 영문 어구들을 또 우리가 재배치를 좀 해봐야겠죠? 자, 물건을 모으는 것은 어떻습니까? Collecting things. 그 다음에 제공해준다는요? 예, 당연히 동사가 offers.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Children. 자,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무엇을? 기회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회 어딨어요? 요것이고요. 나머지 자, 요 어구들이 4번의 뒤쪽에 배치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한글부터 먼저 재배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주어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 형용사 구의 구조가 되겠죠?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요 부분만 여러분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길이가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자, learn some skills. learn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했네요. 기술을 배운다. 몇몇 기술들을 배우는 것인데,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에요? 바로, 요렇게 수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n be used every day 라고 해서 매일매일 사용될 수 있는 몇몇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법적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가 things지만, 자, 주어는 전체 동명사 덩어리고요. 동명사 덩어리는 여러분들 어떻다고 했나요? 제가? 단수로 취급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는 참고 주어가 아니고요.

0: 동명사의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단수 동사로 받는다. 요 점과, 자,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뒤에 동사는 누구의? 앞쪽에 그 선행사에 일치하는데, 요거는 지금 동사가 다행히도 can be. 자, 지금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크게 없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물건을 모으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 기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내용 기억하시면서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ecting things offers children ch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chance인가요? 자, to learn some skills. 고요. 그래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That can be used every day.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요. 자, 2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당신의 차를 고치는 동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수리공을 믿지 말아라. 자, 꽤 길이가 길지만 딱세 덩어리네요. 자, 영문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요. 자, 일단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주어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명령문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믿지 마라. 자, 영문으로는 뭐예요? Do not trust. 자, 그리고 나서 trust가 어때요? 뭐뭐를 믿다의 타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에 목적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 녀석을 여러분들 두 번째로 집어 넣으려고 저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것이 되는 것이죠. Mechanic. 자,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Mechanic이라고 하는 단어는 Machine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IC로 끝나는 사람 명사인데 주의해서 잘 어휘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차 고치는 동안 음악 듣는 수리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리공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어떤 수리공으로 제한 한정 수식해 준 거죠? 바로 요로요로한 수리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이는 역할이 뭐예요? MA가 될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2번에 뒤로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2번에 뒤쪽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자, 바로 동사와 목적어와 그다음에 MA로 구성된 한국어. 자, 배열 다음 영문으로 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수의 일치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 일치 부분만 눈여겨서 한번 다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관계대명사 다음 자리의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한다라고 했죠. 중복 생략된 명사가 선행사니까. 그런데 mechanic이 단수기 때문에 자, 현재 동사인 listen에 s가 붙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듣다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직역으로는 뭐예요? 어디어디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해서 listen to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음악을 듣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지만 가급적이면 직역을 여러분들께 저렇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와 취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while he or she repairs your car.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에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자, 기계 수리공 이런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복기로 넘어가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trust. 줄여서 don't trust a mechanic. 근데 그 미케닉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who listens to music while 뭐 하는 동안에 he or she repairs a car 이렇게 your ca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도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이다. 이것도 지문 안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데요?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 우리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자, 이것이 뭔가가 지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세 정어리입니다. 어때요, 이거? 간단하죠? 이것이 힘이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아마 두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This is the fo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is is the force. 이것이 힘이다. 자, force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러면 요 말덩어리는 뭔가요, 역할이? 이 세상에 힘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힘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MA로 보시고 두 단어 이상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요거는 2번의 뒤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아래쪽에 영문으로 가시면 3번의 뒤쪽에 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와 동사보어, 그 다음에 형용사적 수식어까지 이런 어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영문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대목은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다시 한번 수일치 공부하셨으니까 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앞쪽에 force가 3인칭의 단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그래서 motivates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동사는 아니지만 motivate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가 뭐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주다라고 해서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5형식 동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5형식 동사 지나갈 때 motivates를 암기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하는 동사로 motivates를 자, 또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뭐를?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는 힘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자,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orce.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근데 어떤 힘인가요? 바로 that motivates us. 우리가 뭐 하도록? To express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In the world. 요렇게 돼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또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은 이렇게 돼 있네요. 다양한 업체들이 건강식품 점포에서 판매된다. 딱세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제 이 어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요것도 사실은 herb라는 단어가 중등용 단어거든요. herb가 뭐예요? herb.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가거나 혹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허브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herb가 원래 약초 혹은 풀, 그 식용으로 할수 있는 그런 풀들을 우리가 herb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herb.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의 형용사형이 herba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게 판매된다가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매된다고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니까 동사의 뒤쪽에 오거나 문장 맨 앞에 오는 게 맞는데 요거 맨 끝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단순한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와 부사적 수식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자, 아무런 포인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하나의 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구였다면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했을 것이고, 요것이 주어니까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is로 받는 게 맞겠다. 이런 점들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A variety of나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수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형용사로 취급해 주셔야 되고, 주어는 이 녀석이 된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시면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전체 문장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variety of herbal teas are sold in health food stor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The willingness to learn from mistakes is very important in starting a new business.

0: Collecting things offers children chances to learn some skills that can be used every day. Don't trust a mechanic who listens to music while he or she repairs your car. This is the force that motivates us to express ourselves in the world. A variety of herbal teas are sold in health food stores.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월, 화, 수, 3일에 걸쳐서 자, 수의 일치,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주어의 숫자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쭉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서 충분히 숙달이 잘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복습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4강에서는요, 이제 지난 시간 3강에 이어서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인데, 이쪽 파트는요, 전부 다 시험 문제 밭입니다. 출제위원이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 또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정리하셔라 라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소유권 파트와 소유권 외의 권리 파트로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건데, 일단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다 코스니까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주 내고 있는 게 신탁과 환매입니다. 근데 신탁과 환매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쪽 파트는 공부한 것 전부가 문제밭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유증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인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기본 골자적인 기본 개념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인데 신탁과 환매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파트는요, 지역권, 요즘 이제 전세권, 용익권에서는 전세권이 빈도가 높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권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럼 담보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는 전부 다 이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앞서서 배운 내용도 있고 우리가 5강에서 배울 내용도 있지만 4강에서 배우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4강 내용 을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가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나올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해서. 통상 출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나눠서 내는데, 이제 소유권 등기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좀 많이 내고 싶을 때는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항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5.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죠. 대장상 최초 등록한 자 가능하고요.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가능하고요.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가능한데,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 관계에 부합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 그 말이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오.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저랑 배울 때는 모두 생략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네요, 토지.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한 자는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니까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지사, 요즘은 중요하죠.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다? 토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자는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요,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통합형의 문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36회 시험에도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통합형의 문제가 나왔죠. 옳은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후를 기록한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 사건입니다. 틀렸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할수 있는 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부터 한다? 보존등기. 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존등기 파트에서 직권 보존등기의 사유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할때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때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에서 법원에서 가, 경임이가 이런 유형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나면요, 어떤 경우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3번. 32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역시 32회 때도 뭐다? 통합형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수 없다라고 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지 기간에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하다? 가능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그때는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해놨는데 그럼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으로 가서 해야지 한 사람이 가서 약정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우리 지난 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아 이거는 단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찾으면 니은하고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될 거 거래가액과 니은 디귿과 관련되는 지문 이 거래가액과 관련되는 지문은 꼭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자, 원인 서면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신청 정보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거래 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대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매매 목록이 뭐가 되었다? 첨부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인이 가끔씩 어떻게 내냐면요.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와 첨부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와 부동산이 한 개인데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수인일 때 이렇게 해서 요 내용만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의 필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꼭 좀 챙겨서 이 내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회 시험이네요. 그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었지만 대부분 뭐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4번, 5번 지문에서는 권리변경 등기가 있지만 대부분 통합행위 문제이지만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유증은 포괄 유증도 있고 특정 유증도 있는데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어떤 경우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근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포괄 유증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또 뭐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 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 상속분의 상속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속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 등기 경료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근데 원인일자가요, 협의분할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법정상속 등기가 이미 되고 이후에 협의분할을 했을 때는 협의분할이 원인일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정상속 등기 전에 협의분할을 했으니까 이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사망한 날짜가 원인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권리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부의 제공이 없으면 뭐한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가고? 주등기. 반대로 승낙서가 있으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 이 4번 문제는 1, 2, 3, 4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5번 지문은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 제가 다음 강의가 되겠지 5강에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5강 강의 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문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문항으로 환매와 신탁 등기를 한번 바라볼 건데요. 그럼 환매는 이런 경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게 특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신에게 제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는 주겠지만 향후 5년 이내 내가 당신에게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특약이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감과 동시에 갑이 매도인이 당신한테 받은 매매 대금을 을 너에게 다시 지급하고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보류해줘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우리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 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고 을로부터 다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것이 환매특약이거든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제3자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오, 즉 지분에 관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왜?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록 사항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고요. 필요적 기록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그럼 달리 말하면 뭐다? 매매 대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 비용. 요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비용. 이것은 필요적 기록 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신탁.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아셔야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권을 을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으로? 자, 갑이 을에게, 야, 나의 재산권의 관리를 너가 좀 맡아줄래? 그게 뭐다? 신탁입니다. 그럼 을이 재산권을 맡으려면 뭐를 받아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은 받아와야 되죠. 여기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 수탁자 을에게만 맡기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거든요. 재산권의 관리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여러 명이라면 그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 형태 관계는 공동 소유 형태 관계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재산권의 형식은 무슨 물어보겠다? 예, 합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6회 때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신탁 등기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신탁 원부에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할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할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안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지문에서 1번 지문과 5번 지문은 1번, 2번, 4번 1번, 4번, 5번 지문은 신탁에 있어서 필수 암기사항들이에요. 근데 2번하고 3번 이런 지문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도요, 2번과 3번 지문들이 기본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은 신탁과 관련되는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너무 지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가려면요, 신탁 등기 공부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은 1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 유형 자체가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에 신탁 등기 절차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만 체크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전세권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을 소유. 을 소유의 무슨 건물? A 건물이 있다. 이 말이네요. 대해서 누가 갑과 을이라 했으니까 을이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세금은 얼마로 했다? 5억. 기간은 몇 년? 2년. 이렇게요. 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예,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등기는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이걸 쏘아달라라고 낸 거죠. 존속기간은 원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주는 게 임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니까 존속기간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은요,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필요적 기록상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세권 또 일부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양도액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때 법정 갱신 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이 갱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등기

0: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할 때는 처분 행위거든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간 변경을 위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건물 일부일 때 들어가는 서면이 뭐다? 도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담보권 확인하겠습니다. 담보권. 자, 담보권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 저당권에서는 이제 저당도 있고 근저당도 있다, 그죠? 저당과 근저당을 합쳐서 나올 때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로따로 나올 때는 근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록 사항과 임의적 기록 사항은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되는데, 필요적 기록 사항이 아니라 뭐다? 예, 임의적 기록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첫 번째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두 개가 아니라요, 다섯 개 이상. 그럼 다섯 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전세 목록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동전세 목록도 전세에 들어가는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도 함께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일부도 뭐 한다? 이전해 줘야 되고, 그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해. 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채권의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면요, 채권액과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채권의 평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뭐예요? 야, 돈 빌리는 계약한다고요.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나의 목적 부동산, 즉 대표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일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종대한 계약을 할 때 주된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한테 고등어 1,000마리를 빌리면서 나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등기부에는 고등어 1,000마리 적으면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어 1,000마리 밑에다가 그걸 평가한 금액, 금원 50억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할 때는 뭘 기록한다?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면 채권에, 금전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에 뭐다? 평가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저당. 여러분 기본서에서 공동저당만큼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되는데, 매각 대금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록의 대상이라는 거. 즉 공동저당에서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그 다음에 대위 신청까지 함께해서 정리를 꼭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강 강의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5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근데 4강 강의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4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파트는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1강, 2강, 3강을 정리해 오면서 이런 부분만 꼭꼭 가져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4강 내용,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기본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4강 내용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예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마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정리의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서, 자, 대단원 중에서 3단원과 4단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개의 대단원을 다루는 만큼 좀 압축해서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강의 포인트로 다뤄질지 한번 그것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화학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산 염기 중화 반응까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어서 지구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는요, 자, 지질 시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평형 유지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태계, 뭐 생태 피라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요, 열기관과 변압기의 이용, 에너지 전환을 알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환경 변화와 함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관, 변압기, 전력 수송, 그리고 에너지 전환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할 이야기들이 많죠? 제일 먼저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변화의 첫 시작은요, 바로 산화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은 거의 매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인데요. 산화, 환원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하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산화만 기억하시면 환원은 반대일 테니까요. 환원이 편하다고 하시면 환원을 기억하고 산화는 반대야 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화라는 것은요,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 관점에서는요,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한다는 거죠. 산화환원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환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원은 산소는 잃는 것, 전자는 얻는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산화가 되었습니까? 환원되었습니까? 혹은 어떤 것이 산화되었고 어떤 것이 환원되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두 가지의 사례를 갖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반응하는 물질 중 산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환원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반응식 속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반응하는 물질 중이라는 건이 중에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산화가 된 것과 환원된 것을 찾아보죠. 자, 일단 산소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이고요. 산소를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화구리는 무엇이냐면요. 구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산소가 없네요. 우리는 산소를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엇이다? 환원되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아, 환원된 물질은 산화구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논리로요. 자, 여기는 탄소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산소를 얻었다는 거예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산소를 얻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산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산화된 물질은 탄소입니다.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산소 관점에서 보았네요. 이제는 전자 관점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다는 건 이온이라는 거죠. 자, 은 이온이 있었습니다. 그때 플러스가 있다는 건 양이온이라는 것으로서 전자가 없어서 혼자 플러스가 놀고 있는 상태, 이런 걸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라는 건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왜? 전자가 부족하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이요. 이제는 중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놀고 있던 플러스가 이제 놀지 않아요. 왜냐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자를 얻었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환원된 것은 은이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논리고요. 자, 여기는 구리 볼까요? 구리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리 이온이 되었다는 건 거예요. 분명히 중성이었는데 이제 플러스가 놀고 있어요. 플러스야, 왜 너 놀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짝꿍 전자가 나가버려서 그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한다고 앞서 정리했죠. 따라서 산화된 물질은 구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화환원을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학식 속에서 산화와 환원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시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소가 된다든가 뭔가가 녹이 쓴다든가 갈변, 과일의 갈변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산화환원이라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같은 예시는 무엇과 복합적으로 나오느냐? 중화반응과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화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화반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산부터 체크하죠. 산이라는 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식을 보면 이런 거죠. HCl, 얘를 물에 넣으면 H+하고 Cl-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H2SO4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녹으면 두 개의 H+와 함께 SO4E- 나뉩니다.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산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수소이온에 의해서 산의 성질, 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요, 염기도 한번 볼까요? 염기라는 것은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염기로요. 자,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 녹으면 Na+하고요. OH- 이렇게 수산화이온을 내어놓으라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OH요. 수산화칼륨으로서 K+하고 OH-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거죠.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염기.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주고 나서 이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데 관여하는 이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수소이온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이들의 공통적인 성질과 관련된 이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수산화이온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산과 염기에 대한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들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혼합해 볼게요. 산과 염기를 혼합하게 되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결합하면서 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중화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바로 중화반응입니다.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이들이 반응하는 개수비는요, 1개 대 1개입니다. 1대 1의 비율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수소이온이 더 많다면은 그 수산화이온에 따라서 물의 개수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이런 중화반응 또한 예시를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산을 줄이기 위해서 염기를 뿌리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이 쓰려요. 그러면 제산제를 먹습니다. 산을 줄이기 위해서 염기를 먹는 것이죠. 또요, 생선 요리에 레몬이나 식초를 뿌리는 이유는 생선의 비린내는 염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를 줄이기 위해 산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줄이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집어넣는 이런 과정 속에서 중화반응을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보았던 산화환원의 예시, 그리고 지금 보았던 중화반응

반응의 예시가 섞여 나왔을 때 어떤 것이 산화 반응인지 어떤 것이 중화 반응인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화학 변화에 대한 얘기,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서 우리가 중화 반응에서 예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시에 대한 것들과 함께 산과 염기가 반응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는 그 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화열이라고 한다. 그럼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중화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온도를 체크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중화점의 온도가 제일 높은 이유는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할 때 그들의 반응 개수가 가장 많은 것에 온도가 제일 높을 것이다와 같은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래프들도 한번 체크해 두세요. 이게 바로 중화열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질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질시대에 대한 이 그림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막대 형태가 아니라 둥근 원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와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지질시대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지질시대란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우린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눌 수 있죠. 누가 봐도 월등하게 선캄브리아 시대가 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길이가 이 순서대로 깁니다. 고생대가 그 다음으로 길고요. 중생대, 신생대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빈칸 뚫렸을 때 각각의 어떤 시대가 들어갔는지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표하는 화석들도 매칭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지질시대의 특징과 화석에서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굉장히 긴 시기이지만 화석이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생물의 수가 굉장히 적었고요. 화석을 남기기에는 몸의 단단한 부분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화석이 남아있기 어려웠죠. 이게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캄브리아 시대의 그래도 특징들에 대한 화석을 얘기해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얘기할 수 있겠고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면 선캄브리아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보다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나머지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이 되는 것이죠. 고생대부터 볼까요? 고생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의 생물들이 급증한 시기가 바로 고생대입니다. 그러면서 고생대 때는 물속에 있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한 시기가 바로 고생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5번의 대멸종 중에 3번의 대멸종 그리고 엄청나게 큰 아주 큰 대멸종이 이 고생대 말에 일어난 게 바로 고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이 내용들이 귀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대의 대표적인 것들, 삼엽충과 갑주어가 가장 대표적인 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과 화석의 모습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생대로 가보도록 할까요? 중생대는 전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온난하여서 빙하기가 없었을 거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중생대로서 이런 중생대를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써볼까요? 파충류의 시대. 파충류가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래서 공룡하면 이 중생대를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 하면 중생대를 떠올려 보시면서 암모나이트도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충류 시대 썼으니까 여기는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포유류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라고 했어요. 포유류의 시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것들 매머드 화석과 함께요. 화폐석을 떠올려 보시면서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의 등장들도요. 이 신생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신생대는요. 세 번의 뭐 그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간단한 특징들과 함께요. 대표적인 화석들의 모습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 같은 그림들과 함께요, 사진과 함께요, 시대들을 매칭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요, 대멸종의 그림과 같이 묶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대멸종 한번 보도록 하죠. 대멸종이라는 것은요, 지질시대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중에서 총 다섯 번의 대멸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총 다섯 번의 대멸종 중에 아까 고생이 많았다 고생대라고 얘기할 만큼 고생대는 대멸종이 세 번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이 대멸종이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전체 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의 생물이 사라진 대멸종이 바로요, 고생대 말이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중생대 대멸종이 있으면서 중생대 대멸종의 이 대멸종이 끝나면서 신생대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요, 이 빈칸을 보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매칭해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요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삼엽충, 갑주어 이런 식으로 화석들을 매칭하는 연습들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질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은 생물 다양성을 구분하는 명칭들부터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긴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각각의 정의들이 각각 문제로 출제가 종종 되기도 합니다. 일단 유전적 다양성부터 볼까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같은 종의 생물들 사이에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쥐인데 그들끼리 조금씩 달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당벌레인데 그들의 등의 무늬나 색깔들이 조금씩 달라. 똑같은 기린인데 그들끼리 조금씩 달라. 같은 생물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씩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전적 다양성으로서 유전적 다양성에 나타나는 이유로 우리는 유전자의 차이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요,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이라는 건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며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다양성으로서 다양한 생물들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분포할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정의만 나왔다고 한다면 예전에는요, 자, 이런 식으로 표의 형태로 막 나오고 나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 중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종다양성이 높습니까?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고르게 분포한 것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통해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건 얼마나 삶의 환경이 다양한가, 환경의 다양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로서 어떤 지역은 다 바다이겠지만 어떤 지역은 바다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숲도 있고요, 습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식지가 다양하다면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명칭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을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 먹이 그물들도 복잡해지게 되고요. 먹이 그물, 먹이 사슬들이 복잡해지게 되면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체할 수 있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들도 풍부해지게 되죠. 의식주 자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으니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는 걸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원인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나오겠죠. 이 또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아닌 것은 노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따라서 둘을 구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이유 무엇일까? 서식지가 파괴되고, 서식지가 도로나 철도 등에 의해서 잘리고, 또 불법적으로 포획을 하거나 남획을 하거나 외래종이 들어오거나 환경 오염이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생태 통로를 통해서 끊어진 서식지를 연결해 주거나 멸종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겠고요. 종자 은행을 통해서 유전자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노력들까지 정리하시면서 생물 다양성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생물적 요소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또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예시까지도 물어보게 되거든요. 생산자라는 것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식물이나 조류 있죠. 이 조류는 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조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류라든가 식물 플랑크톤이 이 생산자에 속하게 됩니다. 소비자라는 것은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를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분해자의 경우는요, 우리가 세균이라든가 버섯, 곰팡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물적 요소가 있고요. 이런 생물적 요소만 갖고 생태계가 이루어지진 않죠. 이런 생물 요소를 감싸고 있는 환경들,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것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비생물적인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 주기도 하고요. 이런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 주기도 하고요. 생물들끼리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 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죠. 빛의 세기와 식물의 잎 두께라고 해서 빛의 세기가 식물 잎 두께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빛이 강하다면 잎의 두께가 두껍고요. 빛이 약하다면 이렇게 잎의 두께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림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이같이 식물의 잎의 두께에 관련된 비생물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빛 혹은 빛의 색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모습들을 주고 이렇게 사막 똑같은 여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의 몸집의 차이와 함께 말단부의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도 때문이다 라고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그들의 모습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 같은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태 피라미드도 볼 수가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생태 피라미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가 되는데요. 자, 생태 피라미드라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량이라든가 생물량이라든가 개체 수를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을 우리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량이나 생물량이나 개체 수의 경우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쌓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좁아진 형태의 생태 피라미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여기를 뭐 A, B, C, D 이렇게 물어보고서 생산자,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각각에 대해서 뭐 예시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아래가 무엇부터 지시가 되었는지, 나머지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하위 단계에서 위에 있는 상위 영향 단계로 넘어간다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종의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회복되는 형태의 이 그림을 순서배열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체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평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린 열기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기관은요,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계산적인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정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열기관이라는 것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태워서 발생한 열로, 자, 일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요,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했던 이 문장을 그림에 빗대어서 보면은, 자, 열을 공급해줄 거예요. 그럼 이 열기관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그런데 내가 공급한 만큼 모두 다 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에너지는 이렇게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어요. 그때요, 이쪽으로 80만큼의 열이 빠져나갔다 합시다. 그럼 1은 얼만큼 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100을 공급했는데 이쪽으로 80이 빠졌다면 한 1은 2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서요. 100을 공급했습니다. 20만큼의 1을 냈네요. 얼만큼 빠져나갔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100은 20 더하기 80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을 Q1은 W 더하기 Q2의 형태로 이렇게 식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자 형태를 체크해 보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열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우리는 열 효율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열 효율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한 거 대비 한 일이 얼만큼이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공급한 거 100만큼 공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일은 얼만큼이에요? 20만큼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20%가 바로 이 열기관의 열 효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공급한 것 중에 열기관이 한 일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했던 과정을 수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기관에 대한 얘기이고요. 계산하는 것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자기유도에 대한 얘기도 보도록 합시다. 자,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전자기유도라는 것은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전자기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를 우리는 유도전류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전기를 얻어낼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발전기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발전기라는 것은요, 자, 역학적 에너지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로서 이렇게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이 전기를 생산하여서 보내는 과정을 우리는 전력 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송되는 과정 속에서 전기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전압을 높일 수 있어요. 그때 전압을 높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변압기는 전압을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요. 그 방식은요. 이렇게 코일을 감은 횟수에 따라서 전압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압은 코일을 감은 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요. 지금 1차 코일을 10번 감았고요. 2차 코일을 20번 감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2차 코일이 40V라고 한다면 코일의 감은 수에 전압은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감은 수가 1대 2라면 전압도 1대 2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 코일의 전압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느냐? 20V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압기에 대한 계산을 해보시면서 감은 수와 전압은 비례관계고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하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팍 올려서 전력을 수송하면 손실되는 값이 줄어든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양한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너지 파트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발전 방식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회차에 따라서 발전 방식들은 계속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핵발전부터 시작해서 화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수력발전, 연료전지 회차마다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의 발전 방식의 기본적인 에너지 전환 관계들이 빈칸 뚫렸을 때 이야기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같은 전환 방식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발전 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고갈의 위험은 있는지 없는지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시간에 걸쳐서 과학 검정고시에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핵심 정리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었다면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정리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농학개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작부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작부체계란 그 포장에서, 포장이라 그러면 농작물이 재배되는 논이나 밭에서 어떠한 계획 또는 어떠한 작물의 종류 그리고 작물의 재배 방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농지의 재배 계획을 작부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체계의 종류를 보면은요, 연작, 윤작, 답전윤한, 간작, 혼작, 교호작, 주의작,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연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포장에서 똑같은 작물을 계속 짓는 것을 연작이라고 하고, 윤작은 한 포장에서, 즉, 한 전답에서 똑같은 작물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해에는 A란 작물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B란 작물, 그 다음에는 다시 A작물, B작물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돌려짓기라고도 이야기하는 윤작. 세 번째, 답전윤한, 답과 전, 즉 농가 밭을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해서 환답, 답을 바꾼다, 뭐로? 전으로. 변경답, 답을 변경한다, 논으로 변경한다 하는 의미의 환답이나 변경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답전윤한. 그리고 간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짓기. 자, 사이간자를 써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걸 간작이라고 합니다. 자, 혼작이라고 하는 건 혼작, 섞어짓기. 자, 숙기나 수확기가 비슷한 작물을 이랑 구분 없이, 경계 없이 섞어서 짓는 게 혼작이라고 하고, 교호작이라고 하는 것은 엇갈아짓기. 즉, 이랑을 구분해서 여기에는 A작물을 싣고, B란 이랑에는 B작물, C란 이랑에 다시 A작물, B작물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교호작이고, 주의작은 주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포장의 주위에 작물을 심어서 주작물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이 주의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부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부체계는 의가 한 농지에서 작물을 어떤 순서, 어떤 조합,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작물을 배치하는 재배 계획이다. 자, 다음 중 작부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시험에 가끔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작부체계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작부체계를 세워서 농사를 짓느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런 작부체계, 즉 작부체계를 통해서 지력을 유지한다든가 지력을 좋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특히나 연작에 의하다 보면 작물의 기지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작물의 기지현상이란, 기지는 말라 죽는 현상 또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연작 피해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연작 피해는 왜 일어나느냐? 동일한 작물을 한 포장에 똑같은 시기에 계속 짓다 보니까 이 작물이 필요한 양분만 싹 이 작물이 용탈을 해 먹어요.
그렇다 보면 이 토양에는 만약 이 작물이 A란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이 토양에 있는 A 양분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에 빼앗기기 때문에 이 토양에는 A 양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작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지력이 유지되고 증진이 된다. 자, 두 번째, 동일 포장에서 동일한 농작물을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농작물을 좋아하는 병해충이 포장에 기생하게 돼서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는데 그런 병해충 발생도 감소시키는 역할. 자, 그리고 뭐 연작이나 연작을 피해서 윤작이나 간작을 하게 되면 똑같은 농지를 가지고도 어떤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 어떤 농작물 재배에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부 체계를 수립한다. 자, 그래서 작부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기상이나 시장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작물을 간작으로 A 작물과 B 작물을 심었을 때 B 작물은 아주 건조에 강한데 A 작물은 건조에 약해요. 그러면 A 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했더라도 B 작물은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B 작물로 인해서 수량이 증대할 수 있어서 기상으로 인한 수량 저하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자, 시장 위험이라는 건 경제 위험, 즉 농산물 가격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 작물 가격이 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을 때 B 작물 가격은 정상을 유지한다면 그만큼 시장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짓고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부 체계의 기본 요소를 보면은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그래서 1년 중에 재배할 작물을 정하고, 언제 작물을 교체할 것인지, 교체 시기를 정하고, 작물을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자, 포장이 이렇게 있다면, 자, 만약에 밀과 콩을 같이 간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각각 작물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하는 공간적 배치, 다음에 작물의 배열 방법, 그리고 작물을 혼작으로 할 것인지, 혼작은 섞어짓기, 간작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간작은 사이짓기.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작부 체계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고, 작물의 조합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구 체계를 세울 때 기본적인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작은 이을연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게 연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작물 재배 방법 중에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손해평가 현장에 나가서 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작은 같은 작물을 같은 포장에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은 이미 이 토양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작물이 말라 죽는 기지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 연작의 효과는 토양 피로 누적과 병의 발생으로 식물이 말라 죽는 기지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기지현상의 원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자, 토양 비료 성분이 소모가 됩니다. 자, 동일 작물을 동일한 포장에서 계속 짓다 보면 그 토양에 있는 비료 성분 중에서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이미 다 용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후에 똑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 유효한 비료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작물이 말라 죽는다. 두 번째, 토양 물리성이 약화가 됩니다. 이는 동일 작물을 동일한 포장 계속 짓다 보면 토양 입단이 파괴됩니다. 토양 입단이 파괴되면 투수성이나 통기성이 적절하지 못할 정도로 입단이 파괴돼서 토양 물리성이 약화돼서 작물이 말라 죽는 현상. 또 동일한 약물을 동일한 토양에 계속 짓다 보면 염기성 성분, 염류 성분이 과잉으로 토양에 집적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 작물로 인해서 유독 물질이 축적이 되게 되고 그리고 토양 선충이나 토양 전염병이 그 포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작의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지의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연작 재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기지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연작으로 나타난 피해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지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먼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연속해서 그 땅에 동일한 작물을 심지 않으면 되는 거. 그래서 연작 피해 예방의 근본적 대책. 근본적 대책을 물어본다면 연작이 아니라 윤작이다. 윤작은 돌려짓기, 해마다 바꾸어서 농사를 짓는 걸 윤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지현상 예방 및 지력 증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윤작이. 자, 그리고 토양을 소독한다든가, 그리고 심경은 깊이 가립니다. 땅을 갈 때 약 땅을 15cm 이상으로 깊게 가는 걸 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서 토양 속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토양의 결핍 성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인공적으로 토양 결핍 성분을 시비를 통해서 토양 개선을 해줌으로써 연작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작은 돌려짓기, 같은

포장해서 해마다 다른 작물을 일정한 순서로 바꾸어 재배하는 것, 이걸 윤작이라고 합니다. 윤작의 효과로서는 아까 연작피해 대책에서 윤작 나왔죠. 연작 재해를 방지하는 것, 자 기기현상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토양 피로를 억제할 수 있는 게 윤작의 효과입니다. 자 윤작을 함으로써 지력이 유지되고 증진된다. 얘는 조금 이따 윤작 방식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 해에는 지력이 용탈되는 작물을 심었다가 다음 해에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을 심고 하게 된다면 빼앗긴 지력이 다시 증진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력이 유지될 수 있고 지력이 좋아진다. 자, 그리고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자, 다음에 비료와 노동력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 윤작의 방법입니다. 윤작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3포식, 계량 3포식, 노포크식. 3포식은 뭐냐면 토지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는 여름 작물을 심고 한쪽에는 동곡을 심고 겨울 작물, 한쪽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농토를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는 이 농토가 쉬게 되겠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쉬고 하곡, 동곡 이렇게 농토를 심다 보면 빼앗겼던 양분이 다시 보충이 되고, 아 이렇게 해서 연작으로 인한 그 어떤 토지 지력의 항진을 예방할 수 있는 게 3포식 농법. 자 여기에서 계량이 됐네.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 계량 3포식 농법이라는 건 포장을 3등분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하곡을 심고 한 곳에 겨울 작물인 동곡을 심고 한 곳은 지력 증진을 위한 콩과 식물을 심는 것. 그래서 하곡, 동곡, 지력 유지 식물 해서 돌아가게 되면 다음에는 여기가 하곡, 동곡, 지력 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노포크식은 영국의 노포크 지방에서 시작된 농법이다. 이래서 노포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장을 4개로 나눕니다. 4등분해서 지력 뭡니까?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 지력 수탈 작물, 지력 증진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 포장을 4등분해서 순무, 보리, 클로버, 밀, 밀과 보리는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이고 순무나 클로버는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 이 작물을 4등분하여 돌아가면서 재배하는 게 노포크식 농법이다. 그래서 윤작의 방법, 시험에 자주 묻는 거죠. 3포식 농법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3분의 1은 그냥 심는 거. 계량 3포식은 3분의 1은 동곡, 3분의 1은 하곡, 그리고 3분의 1은 지력 증진 작물인 콩과 작물을 심는 것. 노포크식은 농지 자체를 4등분해서 지력 증진 식물과 지력 수탈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것이 윤작의 방법 중 노포크식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또 윤작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답전윤환입니다. 답전윤환은 답과 밭, 여기는 즉 농과 밭을 돌아가면서 바꾸어서 짓는 걸 답전윤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포장을 담수 상태의 논 상태와

건수한 상태, 자, 건조한 상태, 배수한 상태, 답 상태로 돌려가면서 이용하는 방법, 농법. 자,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잡전유난의 효과를 보면은요, 먼저 토양의 지력을 증진합니다. 이렇게 밭과 논으로, 즉 담수한 상태와 배수된 상태로 계속 돌려짓다 보면 그 토양에 건토 효과가 발생을 해요. 건토 효과는 뭐냐면 담수된 토양을 일정 기간 건조 상태로 두게 되면 작물 생육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건토 효과로 가는데, 건토 효과로 지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자, 답전유난의 효과는 지력 증진, 뭐 때문에? 토양 입단 구조가 발생하고, 두 번째, 건토 효과로서 지력이 증진된다. 자, 두 번째, 기지현상이 회피됩니다. 자, 기지현상은 우리가 연작을 할때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농토에 병원균이나 선충이 계속 바꾸어 짓다 보면 경감이 되고 윤작의 효과로 바꾸어 짓는 윤작의 효과로 기지현상도 회피될 수가 있고 잡초가 감소되는데 담수 상태와 배수 상태가 서로 교체됨에 따라서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수확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노력이 경감돼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답전유난 재배는요,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담수한 토양과 건조한 토양은 배수 시설도 다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담수 상태에서 다음에 배수 상태로 바꾸려면 수리시설도 교체해야 되고, 뭐, 급배수 시설로 교체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여기에 생산비라는 건 여기에 노력 생산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비용이란 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많고, 그리고 농업 기술이 별로 많이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답전유난 재배는 재배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간작인데요. 간작은 사이간자를 써서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 간작입니다. 자,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 이 조자를 일항조자라고 읽는 한자인데,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조간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 체계로서 이미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 하고, 그 후에 일항 사이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작은 작물과 작물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걸 말하는데, 이미 심어져 있는 작물을 상작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에 심은 작물을 하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간작의 효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먼저 토지 이용상 한 작물만 심는 것보다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죠. 자, 두 번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노동력의 분배 조절이 용이하다. 그리고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 상작은 기존 작물, 하작은 사이에 새로 심은 작물, 상작과 하작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비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상작은 또한 하작에 대해서 보호작용을 합니다. 자, 사이를
나아지 상태로 두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음으로써 잡초의 범무가 예방이 되고 또 한 가지 토양 침식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밖의 작부책에 혼작, 교호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작이 있는데 혼작은 섞어짓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구분 없이 어떤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작물들을 구분 없이 한 포장에서 섞어서 짓는 것, 생육기간이 거의 같은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포장, 동일한 포장에서 섞어서 재배하는 것. 그래서 혼작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작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비료를 준다거나 물을 줄 때 조절하는 것도 곤란하고, 자, 간작같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 작물 특성에 맞는 시비류라고, 이 작물 특성에 맞는 시비류라고 따로따로 하면 될 건데 섞어 있기 때문에 비료나 물 관수를 할 때 조절이 곤란하고 섞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 재배가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혼작을 하는 이유는 작물을 따로따로 재배하는 것보다 섞어 짓는 것이 어떤 수확량 증대나 수익성이 많을 때만 의미가 있는 작부책에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혼작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작부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교호작이라는 것.

한 포장에 1항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여기에는 A작물, 여기는 B작물, A작물, B작물, A작물 이렇게 엇갈아서 짓는 방법이 교호작이에요. 그래서 동일 포장에서 서로 다른 작물을 줄 단위, 즉 1항 단위로 번갈아가며 교차 재배하는 게 교호작입니다. 그래서 교호작은 광과 공기의 이용 효율성을 향상하고 기주 분산으로 병해충을 감소시킨다. 이 기주가 뭐냐면

0: 병해충의 서식처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폭이에요. 그런 폭이가 분산됨으로써 병해충이 감소된다. 그리고 토지 이용률이 증가된다. 생육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자, 중요한 거. 혼작이 뭐냐? 교호작이 뭐냐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윤작의 효과 하는 윤작의 효과 또 연작의 피해 방지 대책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게더 중요하고 여기서는 혼작의 뜻, 교호작의 뜻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작인데요. 주의작은 둘레짓기예요. 여러분들 논에 가 보시면 여기는 벼가 심어져 있고 주위에 이렇게 콩이 많이 심어져 있죠. 이런 콩들을 주위에 심는 걸 주의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심은 작물을 안에 심어져 있는 주작물을 보호하는 방풍 또는 방한, 방서는 더위를 막아주는 또 병해충 피해를 감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재배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작물의 작부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작으로 인한 피해, 다음에 윤작의 효과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4강에서는요, 이제 지난 시간 3강에 이어서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인데, 이쪽 파트는요, 전부 다 시험 문제 밭입니다. 출제위원이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는 파트인데, 이쪽 파트에서 그럼 또 전부 다 정리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큼은 꼭 정리하셔라 라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권리 관한 등기 절차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소유권 파트와 소유권 외의 권리 파트로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럼 소유권 파트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건데, 일단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다 코스니까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전 등기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주 내고 있는 게 신탁과 환매입니다. 근데 신탁과 환매만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이쪽 파트는 공부하는 것 전부가 문제밭이기 때문에 매매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유증으로 인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인해서 이런 내용까지도 기본 골자적인 기본 개념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은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인데 신탁과 환매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파트는요, 지역권, 요즘 이제 전세권, 용익권에서는 전세권이 빈도가 높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권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럼 담보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항상 저당권이겠죠, 저당권. 자, 그렇게 해서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는 전부 다 이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앞서서 배운 내용도 있고 우리가 5강에서 배울 내용도 있지만 4강에서 배우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4강 내용 내용을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가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 이렇게 나올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합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해서. 통상 출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나눠서 내는데, 이제 소유권 등기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좀 많이 내고 싶을 때는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통합형의 문제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 자, 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항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5.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 거죠. 대장상 최초 등록한 자 가능하고요. 그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가능하고요. 또는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가능한데,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 말이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오.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저랑 배울 때는 모두 생략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네요, 토지.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증명한 자는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네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공부를 할때 보니까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도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지사, 요즘은 중요하죠.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만,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에 한해서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다? 토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자는 직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요,
진정한 소유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5.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은 3번. 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통합형의 문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를 볼게요. 역시 36회 시험에도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 통합형의 문제가 나왔죠. 옳은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연후를 기록한다.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유일한 등기 사건입니다. 틀렸고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5.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의 확인에 의해서 할수 있는 자는 토지가 아니라 뭐다? 건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무슨 등기부터 한다? 보존등기. 5.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존등기 파트에서 직권 보존등기의 사유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할때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때 마지막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암기할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에서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이런 유형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만 등기하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나면요, 어떤 경우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3번. 32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모한 것은 옳은 것은 역시 32회 때도 뭐다? 통합형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수 없다라고 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이지 소유권을 처분하지 말자라고 약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지 기간에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하다 가능합니다. 없다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명 정보로 여기서 키워드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가 반드시 원인 서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 즉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대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이때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면 이때는 매매 목록을 뭐 해야 한다? 첨부한다. 5. 이때 이 디귿 지문 조심해야 되죠.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라면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등기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5. 그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해놨는데 그럼 공유자가 전원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지 한 사람이 가서 약정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우리 지난 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아, 이거는 단독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찾으면, 니은하고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될 거, 거래 가액과 니은 디귿과 관련되는 지문, 이 거래 가액과 관련되는 지문은 꼭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자, 원인서면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여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 신청 정보에 거래 가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거래 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대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 매매 목록이 뭐가 되었다? 첨부된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제인이 가끔씩 어떻게 되냐면요.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와 첨부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와 부동산이 한 개인데 매도인 또 수인 매수인 또 수인일 때 이렇게 해서 요 내용만큼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의 필수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꼭 좀 챙겨서 이 내용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5회 시험이네요. 그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었지만 대부분 뭐다?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물론 4번, 5번 지문에서는 권리변경 등기가 있지만 대부분 통합행위 문제이지만 소유권 등기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유증은 포괄 유증도 있고 특정 유증도 있는데 포괄이든 특정 유증이든 어떤 경우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이라고 되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둘 다.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근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유증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포괄 유증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특정 유증은 186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또 뭐한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상속 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정 상속분에 상속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상속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거든요.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 등기 경료 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할 경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입니다. 근데 원인 일자가요. 협의 분할일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법정 상속 등기가 이미 되고 이후에 협의 분할을 했을 때는 협의 분할이 원인일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정 상속 등기 전에 협의 분할을 했으니까 이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사망한 날짜가 원인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부의 제공이 없으면 뭐한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낙서가 없으면 뭐로 가고? 주등기. 반대로 승낙서가 있으면 뭐로 간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실제 이 4번 문제는 1, 2, 3, 4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 5번 지문은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한 내용인데 실제 제가 다음 강의가 되겠지 5강에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때는 주등기, 부기등기에 관해서 여러분이 5강 강의 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이 내용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번 문항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환매특약.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문항으로 환매와 신탁 등기를 한번 바라볼 건데요. 그럼 환매는 이런 경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게 특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신에게 제가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는 주겠지만 향후 5년 이내 내가 당신에게 지급받던 매매 대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고 나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특약이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인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갈 거잖아요. 넘어감과 동시에 갑이 매도인이 당신한테 받은 매매 대금을 을 너에게 다시 지급하고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보류해줘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환매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우리는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이 소유권 이전과 환매 특약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 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고 을로부터 다시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것이 환매특약이거든요. 그래서 환매권자는 제3자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 즉 지분에 관해서는 환매 특약 등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왜?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필요적 기록 사항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고요. 필요적 기록 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그럼 달리 말하면 뭐다? 매매 대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 비용. 요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다시 말하면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비용. 이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신탁.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아셔야 됩니다. 저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신의 재산권을 을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으로? 자, 갑이 을에게 야, 나의 재산권의 관리를 너가 좀 맡아줄래? 그게 뭐다? 신탁입니다. 그럼 을이 재산권을 맡으려면 뭐를 받아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은 받아와야 되죠. 여기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길 때 수탁자 을에게만 맡기면 조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거든요. 재산권의 관리인을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여러 명이라면 그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 형태 관계는 공동 소유 형태 관계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근데 신탁 재산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재산권의 형식은 무슨 물어보겠다? 예, 합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36회 때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주 신탁 등기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신탁 원부에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할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할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안이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신탁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근데 이 시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지문에서 1번 지문과 5번 지문은 1번, 2번, 4번, 1번, 4번, 5번 지문은 신탁에 있어서 필수 암기사항들이에요. 근데 2번하고 3번 이런 지문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서에도요, 2번과 3번 지문들이 기본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탁은 신탁과 관련되는 지문을 해석을 할 때 너무 지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가려면요, 신탁 등기 공부 하나만 하는데도 여러분은 10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만큼 신탁과 관련되는 등기 유형 자체가 방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에 신탁 등기 절차 해가지고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만 체크해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전세권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을 소유. 을 소유의 무슨 건물? A 건물이 있다. 이 말이네요. 대해서 누가 갑과 을이라 했으니까 을이 무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전세금은 얼마로 했다? 5억. 기간은 몇 년? 2년. 이렇게요. 체결을 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예, 필요적 기록사항이니까. 등기는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이걸 쏘아달라라고 낸 거죠. 존속기간은 원래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존속기간은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주는 게 임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으니까 존속기간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전세금은요,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필요적 기록상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거 여기서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세권 또 일부가 넘어가야 되죠. 그럼 넘어갈 때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양도액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 이때 법정 갱신 이 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과 동일한 내용이 갱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하는데 만약에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할 때는 처분 행위거든요. 처분 행위를 하려면 뭐 해라? 등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간 변경을 위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해야 뭐가 가능하다? 저당권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 전전세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건물 일부일 때 들어가는 서면이 뭐다? 도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담보권 확인하겠습니다. 담보권. 자, 담보권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에서는 이제 저당도 있고 근저당도 있다, 그죠? 저당과 근저당을 합쳐서 나올 때는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따로따로 나올 때는 근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은 그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되는데,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뭐다? 예, 임의적 기록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일한 채권에 관한 두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첫 번째 정리해드릴 게 뭐냐면,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두 개가 아니라요, 다섯 개 이상. 그럼 다섯 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전세 목록이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공동전세 목록도 전세에 들어가는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것도 함께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일부가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일부도 뭐 한다? 이전해 줘야 되고, 그때는 뭘 기록해라? 양도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기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채권의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면요, 채권액과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채권의 평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뭐예요? 돈 빌리는 계약한다고요. 돈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나의 목적 부동산, 즉 대표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그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일 때는 채권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이란 종대한 계약을 할 때 주된 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한테 고등어 1,000마리를 빌리면서 나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등기부에는 고등어 1,000마리 적으면 모양새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어 1,000마리 밑에다가 그걸 평가한 금액, 금원 50억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할 때는 뭘 기록한다?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이면 채권에, 금전채권이 아닐 때는 채권에 뭐다? 평가액,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저당. 여러분 기본서에서 공동저당만큼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의 배당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되는데, 매각 대금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록의 대상이라는 거. 즉 공동저당에서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그다음에 대위 신청까지 함께해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4강 강의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5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근데 4강 강의의 내용을 마무리를 해드리면, 4강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파트는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1강, 2강, 3강을 정리해오면서 이런 부분만 꼭꼭 가져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4강 내용,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는 기본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하나씩 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4강 내용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